2026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하바나 까밀라 까베요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이 노래도 나오겠죠 하시면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나온다니까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함 줄이면서 곡 소개 그리고 신청해주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에릭 카르멘의 Hungry Eyes, 그리고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욜로님이 The Stranger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욜로님이 음악을 굉장히 많이 아시나 봐요. 신청곡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그냥 짭짤한 곡들이 많습니다. Hungry Eyes의 에릭 카르멘의 노래,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Journey의 Open Arms. 552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퀸의 Weird Champions,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일러문님이 Heart의 Alone 신청하셨네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Genie in a Bottle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이 노래는 7565번으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랑하고 연애할 때 신랑이 그때는 남자친구였겠죠? 처음 기타 쳐준 노래예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House of the Rising Sun 보내드리고요. The Birds의 Turn Turn Turn 병윤고 077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이연입니다.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셨죠? Still Loving You, Scorpions의 노래. 아, 오늘 락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야, 개탔네, 뭐 이렇게 예, 복권 당첨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Still Loving You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I Remember You, Skid Row의 노래 7444번으로 경북에서 출석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팝송 Skid Row의 I Remember You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보라돌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Breakaway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 8일입니다. 미국의 Mother's Day가 이번 주 Sunday.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녘에 벌떡 잠이 깨서 일어나 한국의 부모님께 어버이날 사랑한다는 말씀을 미처 못 드렸구나. 서둘러 휴대폰을 찾아 들기도 하는 날이 오늘 5월 8일입니다. 대서양을 건너 8시간은 날아가야 닿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대치하며 휴전으로 눌러넣고 있는 이 전쟁은 양측이 휴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공격을 했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또 전해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휴전이다 라는 확인을 하고 잠이 깬 미국의 우리들입니다. 기형도 시인의 어릴 적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시 엄마 걱정은 그때 그 기다리던 어머니보다 몇십 년 더 일찍 떠나버린 아들 그 아들의 어릴 적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아노신의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아노신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문목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5월 8일입니다. 한국의 어버이날.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항상 먼저 떠오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날로 시작이 됐기 때문이겠죠. 기영도 시인, 이 시인이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 2015년 그 해에 8순이 되던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물은 글, 물어서 적은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엄마 생각?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어머니, 이 시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열무 30단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아들이 그걸 시로 썼구나 그랬지.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생각이 아들 시를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기 때문에 아들의 시 중에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느냐라는 대답에 이해인 수녀의 시를 더 자주 떠올린다라는 말로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시가 교과서에도 테레비에도 나오고 어디 가든 꼭 나온다라고요. 엄마 걱정 이 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지금 그때 당시에 벌써 10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어머니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양학당에서 잠깐 교육을 받은 게 전부인데 이 유명한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가 글도 못 읽는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서 이 문해 교실을 한 1년 반 정도 다니셨는데 주변에는 기영도 시인이 자신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수강생 모두가 시화전을 썼는데 그때 시화전 때 자작시를 안 쓰고 이해인 수녀의 시를 적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인의 엄마라는 말이 나올까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들보다 최소한 25, 6년은 더 사셨던 지금 10여 년 전에 이 어머니, 그때 당시 8순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5월 8일에 항상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이 됩니다.

어제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을 하신다면 어제 정말 뉴욕과 그 일대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덥지도 않고요. 뽀송뽀송하니 공기 중에 물기가 다 며칠 동안 내리던 그 내렸던 비로 물기가 다 빠져나가서 정말 쾌적하면서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센트럴파크를 혹시 가보셨다면 센트럴파크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구역이 102가 103가 쪽으로 난 그 숲길인데 숲속의 오솔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잘 닦아놓은 길인데 일단 그 흔한 자전거가 다니지 않고요. 바퀴가 달린 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오솔길이어서 여름에 그 높게 치솟은 나무들이 가려주는 태양 그러면 정말 시원하겠다 생각하며 저는 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를 한번 왕복을 해봤는데 동서로 와, 그 길이 있었다는 걸 뉴욕에 와서 21년째서야 비로소 알았는데 센트럴파크 102가 103가 정도로 해서 저 센트럴파크 웨스트 쪽으로 해서 조그만 이렇게 담장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로 난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뚫려있는 오솔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도 흐르고 작은 폭포 같은 것도 있는데 미리 알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도시의 센트럴파크를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직도 그 안에 빌딩들이 들어서는 대신에 공원으로 초록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한겨울을 이겨낸 그 혹한 속에 또 폭설 속에 살아난 나무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0: 월드컵 축구가 6월 11일에 개막됩니다. 그래서 7월 19일까지 이어지는데 38일, 39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 속한 멕시코와 네, 그 주 경기들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죠.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못 갑니다. 멕시코에서 조별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1위로 올라가면 또 멕시코에서 해야 하고 그리고 2위로 올라가면 미국으로 오는데 그것도 우리 미국의 동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부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라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2위로 진출을 해서 그 다음 라운드가 뭐죠? 16강에 오르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동부에 가까운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월드컵 축구를 직접 가서 본다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큰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TV로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그 경기 모여서 응원하자. 이거 뭐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팍스포츠에서 이 한 명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은 월드컵 축구 경기 104경기나 되는데 이 104경기를 모두 스트리밍으로 관전을 하는 그런 잡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임스퀘어, 뉴욕의 타임스퀘어 유리박스로 마련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동물원 같기도 한 그렇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드림 잡인데 지금 이 잡이 공고가 났죠. 며칠 전이니까 5월 6일 날 이 잡이 떴어요. 2026 월드컵 104경기를 모두 시청하고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끝나는 7월 19일까지 5만 달러를 받게 되는 잡입니다. 와, 지금 벌써 온라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모에 응하고 있는데요. Fox Sports와 스트리밍 서비스인 Fox One이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이 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그라고 하죠. 2026 FIFA 월드컵 축구 전 경기 시청 그리고 관련 컨텐츠를 제작해서 인터랙션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올리는 그런 잡입니다. Chief World Cup Watcher, 월드컵을 관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런 잡입니다. 그래서 Indeed라는 이 잡 사이트에 올려놓은 세계 1위 구직 플랫폼이다라고 Indeed가 Fox와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면서 또 이번에 공개된 이 잡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월드컵을 보면서 디지털 참여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고 뭐 꼭 아니어도 된다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이 팝 컬처의 순간을 즐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축구 자체보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ADHD 우리가 요즘 이렇게 좀 뭐 산만하고요. 한 가지에 꼭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그전에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뒤집어서 ADHD 산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유리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하이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자 배달도 오면 또 피자 배달원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이 월드컵 축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인터랙션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머리에 ADHD가 딱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좀 장난기 있고 파격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이 5만 달러를 준다라고 하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38일, 39일 동안 일을 하는데 네, 세계 최대의 그 관심사인 월드컵 축구를 또 타임스퀘어에서 유리로 된 이 장 안에 자신만의 오피스에서 월드컵 104경기를 스트리밍으로 관전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며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또 유리장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4경기를 보고 이 잡에 5만 달러를 받는다. 뭐 이게 같은 이야기지만요. 아무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잡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 대형 이벤트를 좋아해서 같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원자들 지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잡 자체보다 어떤 사람이 뽑힐까 하는 것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관심이 가 있는 트런차비입니다. 제가 뭔가 또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박진영, 네, 이 JYP가 젊었을 때는 이 체력이 대단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가 생기는데 몸에 이 체력은 좀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건강한 몸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지혜까지 더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나이를 먹는 것이 최고다. 월드컵 티켓 가격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미국 대표팀의 개막전 티켓 이 가격이 $1,120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 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화제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나도 그 정도 돈은 내고 같이 보지 않을 거다. 뭐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되죠? I wouldn't pay it either. 그 돈 내고는 안 본다. 물론 대통령인데 그 돈 내고 가서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LA의 이 개막전 미국 팀이 파라과이와 함께 맞붙게서 하는 최저가가 $1,12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LA의 SoFi Stadium에서 열리는 미국 파라과이 개막전 티켓 판매 티켓 있잖아요. 다른 경기보다 훨씬 처지고 있다, 잘 안 팔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무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최저가가 $1,12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도 나 같아도 그 돈 내고는 안 간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8000. 0181-718-429-0181-718-429-0181.

월드컵 축구 티켓 가격이 리세일 마켓에서 조금 내려간 상태로 또 풀려난 것이 많다. 이런 얘기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찾다가 찾아놓은 것을 지금 놓쳐서 잠깐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틀 전쯤에 제가 이렇게 찾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뉴욕타임즈에서 이 교황이라도 자신의 일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과 은행의 그 자기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뭐 그밖에 교황이 되기 전에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바티칸에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가 그러니까 본명이 로버트 프란시스 프로보스트죠. 미국의 시카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은행에 자신의 어카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이 연락처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이런 걸 주소라든가 이걸 바꾸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던 그때 이릅니다. 프레버스 당시 추기경이 아직 교황으로 선출이 됐지만 교황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화를 자신의 그 친구 신부에게 뭐 대답을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 신부가 이 가톨릭 행사에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에 교황이 전화를 했습니다. I am Robert Provost. 이렇게 원래 자신의 본명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은행 계좌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바꾸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큐리티 질문 확인이 되는 이 사람이 분명한가 하는 질문에 모두 정확하게 답을 했고 그 주어진 절차를 다 따라서 질문을 다 대답을 했는데 은행 직원이 전화기 저쪽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담당이었겠죠. That's not enough. 그러면서 아무래도 직접 고객께서 이 지점에 방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 지금 선출이 돼서 뭐 이거 이렇게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 지점 찾아서 갈 수도 없는 그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아주 공손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이 그 규정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다면 제가 교황 레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커스터머 서비스의 은행 직원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이런 손님이 다 있나 이래서였을까요? 휴전은 선언됐지만 미국과 이란이 뭔가 이렇게 쏘고 또 응전까지는 아닌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한 장, 원 페이지로 된 프로포절, 이 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라는 조건에 미국이 이란 선박 항만 봉쇄하고 있는 거 해제해라라는 내용. 그리고 이란에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해라.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수출, 그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거 항만 봉쇄 해제하라는 그런 걸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하라는 걸 미국으로부터 또 그런 조건으로 이 제안을 받고 있는데 30일간 전투가 중단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동안의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들 한 장에 서서 그걸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또 도발적인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내 군사시설을 가서 공격을 했다라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된 지금까지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이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란 항만 봉쇄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또 이게 터졌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휴전이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본토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뭐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뭐 이름들이잖아요. 캐슈무 섬, 반다르 아바스, 또 수도 테헤란 등에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주변 그 도시 주요 도시에서 폭발음들이 들렸다. 서로 공방전을 펼치면서 뭐 휴전이 뭐 이게 지금 휴전 위반이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리 조심스럽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오늘날에 이 외교 문제를 본다면 이건 내가 이기면 네가 지고 뭐죠? 반대로 말하면 네, 내가 치면 네가 이긴다. 뭐 이게 제로섬이죠. 합해서 100이 되는 뭐 그런 승자와 패자 간의 이걸 외교 관계를 본다면 이제 AI 인공지능이 등장한 요즘에 우리는 슈퍼 무기를 만들게 되는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이게 빼돌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날 옛날이라고 해도 되나요?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계 슈퍼파워 두 정상의 만남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 Economist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그 게임으로 보는 그 관점 그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겨야지만이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지는 그런 판도인데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섬세하고 약간 썰을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시 미국의 손실을 중국의 상대적 이익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The Economist가 영국의 언론이죠. 이번 주 커버에서 다루네요. 중요한 이 두 지도자가 지배하려는 욕구, 이 욕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문제들에 소홀하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상당히 위험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AI, 인공지능이다. 이 Artificial Intelligence는 지금 생물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초강력 무기, 슈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앞으로 갖출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류가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여기 The Economist가 말한 겁니다. 실존적 위험, 그러니까 인류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바이오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danger, 위험이 있는 그런 AI라고 그런데 여기 AI에서 중요한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 이 딱 두 나라만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 나라 모두 이거 위험하다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AI 패권 경쟁에서 뒤질까 두려워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열심히 만들지 않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 AI의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가 최고의 문제로 가장 최우선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화석연료 뭐 좋잖아요. 지금 다시 나와서. 또 가까운 친구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기후변화의 위험 자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지금 이거 문제다. 기후변화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사실은 모든 전 세계 국가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중국은 미국이 실수라고 보여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통해서 이란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이스라엘이 가까운 나라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란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마 정보가 이수돼 있었을 때도 그랬을 텐데도 미국이 전쟁에 함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정보, 인텔리전스를 공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도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협의 이렇게 딱 막혀버리니까 미국이 미군을 보내서 너네들도 그러면 석유 수출 못한다라고 지금 맞서고는 있지만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된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중국과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서 특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란의 지금 외교 장관도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상당한 이곳에 영향력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조금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미국의 실수를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이다. 미국의 실수가 우리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 양국이 만납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2: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어버이날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또 한 분 어머니 제가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도 어머니들은 다 똑같다. 엄마는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도 그리고 또 실버바도 킴스에 문의해주세요.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마더스 데이 스페셜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가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 974-3939

뉴욕 업스테이트 캡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또 각종 나물에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 파킹 1시간에 $2.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한국의 어버이날 그리고 우리 미국에는 이번 주 선데이가 어머니 날로 어머니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똑같은 어머니의 마음. 이옥남님 서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도 잠깐 가셨다가요. 뉴욕으로 오셔서 정착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제가 또 한 분 어머니 이용라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어머니로 사신 거죠?
1: 네.
0: 네. 서울에서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두시고 그렇게 네. 생활하시다가 결혼을 하셔서 어머니가 되셨는데
1: 네. 네,
0: 이용라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 날 미국에 돌아오면 생각이 또 나죠?
1: 그럼요.
0: 네.
1: 항상 어머니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0: 네.
1: 네, 어머니 있는 가슴으로 항상 생각하는 분이죠.
0: 네. 어머니가 어디서 주로 한국에 계셨을 때는 생활하셨나요, 이용란님 어머니와?
1: 어머니는 경기도 화성군요.
0: 네.
1: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사셨어요.
0: 네. 그리고 결혼하시고 바로
1: 결혼하고 저희가 네. 이제 아기 두 살 반쯤 됐을 때 아르헨티나에 네. 갔어요.
0: 네, 그때 어머니와 작별하실 때
1: 그렇죠.
0: 어머니. 김포공항이었죠.
1: 김포공항.
0: 아,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모르는데, 이별의 시간을 어머니.
1: 네, 엄마가 공항에 나오면서
0: 네.
1: 아르헨티나에는 귤이 없을 줄 알고 귤을 몇 개 주면서
0: 네.
1: 한국인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귤을 먹으라고. 네. 몇 개 싸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세 개를 들고 갔는데
0: 네.
1: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0: 오히려 어머니.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귤 이런 거 갖고 비행기 올라도 괜찮은데.
1: 아니 안 됐는데 그 네. 안에 그 조그만 가방에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봐줬어요.
0: 네. 어머니.
1: 몇십 년 전이라.
0: 그래서 주신 그 귤 세 개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다른 것보다.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어머니 뒤로 하시고 한국 떠나서 아르헨티나까지 가셨어요.
1: 네. 네. 아르헨티나.
0: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1: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살았어요.
0: 그때가 언제였죠?
1: 그때가 89년.
0: 1989년.
1: 네.
0: 네. 그리고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셨어요?
1: 한 7년 있다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0: 먼 길이죠.
1: 뭐 36시간.
0: 지금도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1: 상당히 멀어요. 왜냐하면 직행이 없어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7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1: 네.
0: 어머니와 그동안에 이렇게 대화도 자주 못하고 아르헨티나와 한국 간에 힘드셨죠?
1: 네. 많이 힘들었어요.
0: 네. 어머니가 그 오랫동안 못 본 따님 보셨을 때 어떤 표정이

0: 하셨을까.
1: 너무 좋아하셨고 또 네. 서로 울었죠 뭐. 네. 울고 울고.
0: 네. 아르헨티나 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그래도 큰 도시인데
1: 네.
0: 거기서 사는 그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그때 당시에 1900 그러니까 90년대 대부분의 시간이었는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던가요?
1: 그 처음에 저희가 아르헨티나에 네. 갔는데
0: 네.
1: 저희도 애기 두 살 반짜리를 데리고 전혀 모르는 데로 갔는데
0: 네.
1: 완전 반대예요 한국하고. 모든 게 문, 애기 앉는 것도 한국에는 뒤로 없는데 거기는 네. 안으로
0: 앞으로
1: 하고 네. 모든 네. 게 반대라
0: 네.
1: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뛰다서 업으면 좋겠는데
1: 네.
0: 안고 다녀요.
1: 예.
0: 네. 지금은 미국에 사실 뉴욕 거리에 이렇게 아빠들이 앞으로 해갖고 뛰다가고 달랑달랑 그 애기들 매 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1: 그런 식이죠.
0: 그런 식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 그랬나요? 거기 더워요?
1: 몰라 이상하게 한국하고 정반대예요. 모든 게.
0: 네. 네. 그런데 그 엄마들이 주로 아기들을 돌봤나요?
1: 엄마들이 돌보죠.
0: 네.
1: 아빠들은 또 거기 일도 하고 엄마들이 네. 일인 세계적으로 다녀봐도
0: 네.
1: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0: 네. 그 아르헨티나에 처음 가서 두 살 반 일단 그 아드님하고 갔을 때 참 적응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나도
1: 많이
0: 엄마인데.
1: 힘들었죠. 애기도 네. 힘들고.
0: 엄마도 젊은 엄마, 그죠?
1: 예, 저도 힘들고.
0: 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언어도 달랐을 거고.
1: 언어를 다르고
0: 네.
1: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0: 네. 그 기억밖에 안 나세요.
1: 네.
0: 네.
1: 힘든 거.
0: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했나요?
1: 저희는 가서 일을 잘 못하니까.
0: 네.
1: 조금 많이 힘들었고 한국에서 보조되는 것
0: 조금씩 받으면서
1: 받고
0: 네 그럼 주 식량이 뭐였나요 그때
1: 주로 식량은 거기는 주식이 고기예요.
0: 아
1: 근데 저희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 상황이어서
0: 네
1: 힘들었고
0: 네
1: 이제 야채랑 모든 거는 풍부한데
0: 네
1: 아무튼 한국적이진 않으니까
0: 네.
1: 힘들었죠.
0: 그게 야채
1: 한국에
0: 그, 한국 음식들이
1: 예.
0: 참 그리고
1: 한국의 네. 그 시장에 그런 게 많이 그리웠죠.
0: 한국 같은 시장.
1: 네.
0: 아르헨티나 시장은 분위기가 달라요? 고기 같은 거 내다 팔고 막 그랬던가요? 그때? 그
1: 아르헨티나는 네. 마켓 같은 데만 있지 시장은 없고요.
0: 그냥
1: 마켓에서
0: 조금만,
1: 큰 마켓에서
0: 큰
1: 다
0: 마켓
1: 해요.
0: 규모에서 예. 아, 그러면 어머니와 그때 아르헨티나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인사도 드리고 잘 계시는지 연락 네,
1: 전화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전화 인터넷으로 다 돼 있는데
0: 네.
1: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편지를 많이 했죠.
0: 편지. 그럼 네. 어머니께서도 답장하시고.
1: 그렇죠.
0: 네. 요즘 미국은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전화하고 매일 얼굴도 보고
1: 네.
0: 이 휴대폰 속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에 계셔도 사실 손주들 얼굴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때는
1: 네.
0: 뭐 두 살 반 때 떠나보낸 그 손자
1: 네.
0: 얼굴도 참
1: 궁금하셨어요.
0: 사진 보내고 그러셨나요?
1: 네. 네. 사진 보내고 이제 7년 있다 갔어.
0: 네.
1: 빚은 거죠.
0: 많이 컸다.
1: 많이 컸죠.
0: 10살 때 그러니까 아, 손자 보고 좋아하셨겠네요.
1: 그렇죠.
0: 네, 아르헨티나에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로 잠깐 가셨다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이스라엘 가서 한 1년을 있었어요.
0: 네. 거기서는 어머니와 한국에 그때 아직 살아 계셨죠?
1: 그때 아직 살아 계시고요.
0: 네.
1: 저희는 그 어머니를 이스라엘 한번 오시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0: 그러셨어요?
1: 네, 네. 그래서.
0: 네.
1: 안 됐고, 이스라엘에서 갔을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특징은,
0: 네.
1: 우리나라가 옛날에 방공 정신이 강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는 테러가 심해서 네. 시장 큰 시장 한복판에 가방이 놔도 누가 만지질 않아요.
0: 아 가져가질 테러, 않아요. 그걸.
1: 가져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테러 그 안에 폭탄이
0: 들어왔을까 봐.
1: 그래서 어머니들의 불안은 우리 애가 학교 갔다가 잘 돌아오면 그거 감사한 거고요.
0: 와.
1: 테러가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0: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누가 그러니까 뭐 그걸 일부러 남겨놓고 갔나 아니면 입고 간 물건인가 해서 좋아 보이는 가방이 있더라도 절대
1: 안
0: 만지지 않는 거. 네.
1: 경찰들이 와서
0: 네.
1: 탐지기로 조사하고 나서 네. 만져요.
0: 네. 실제 이스라엘에 계실 때 뭔가 이렇게 탁 터지고 이런 좀 상황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1: 있죠.
0: 어떤 상황이었어요?
1: 그때는 우리 애가 학교를 갔어요. 9살 네. 때 학교 갔는데 영아라는 형이 있어요. 근데 네. 그 형하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형이 조금 더 있다가 자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더 있다가 한 그 차를 안 탔는데 네. 그 차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9명이 다치고 죽고 그랬어요.
0: 아.
1: 그때 너무 엄마로서의 가슴이 많이 아팠죠.
0: 그렇죠. 일단 내 아이는 살았지만
1: 예.
0: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집 아이들을 예. 생각해.
1: 문제가 있으니까.
0: 네.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1: 많이 일어나요.
0: 잠도 푹 주무시지 못한 예. 그런 삶이었겠어요. 예. 예.
1: 이스라엘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항상 네. 불안함이 있어요.
0: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폭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이렌도 울리고 그러면 또
1: 그렇죠.
0: 그 옛날 우리가 방공호로 대피하는 예, 것처럼 쉘터로 예. 들어가고. 네.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었어요?
1: 저희는 이제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
0: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이란을 공격한 그런 전쟁 2월 28일에 시작이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또 장면이 그 어머니들의 그 불안이 더 심하고
1: 더 심하죠.
0: 라는 예. 생각을 하셨겠네요.
1: 그 네. 이스라엘에 아는 분이 계신데 연락이 네. 와서 네. 방공호에 지금 숨어 있다고 계속 새벽에 사이렌이 울려서
0: 네.
1: 그런 소식 듣고 하면 마음이 더 안 좋죠.
0: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이런 전쟁이 직접 붙지 않을 때도 그렇게 불안해서 자식 학교 보내는 것이
1: 네.
0: 와 그러니까 진짜 두 번 인생을 얻은 거네요. 아드님
1: 그렇죠.
0: 버스에 타지 않아서
1: 네네 네. 그때 네. 정말 감사했어요.
0: 네 그렇지만 그 또 세상 떠난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팠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다음에 뉴욕으로 오셔서 뉴욕에 사시게 된
1: 한국에 그렇습니다. 갔다가 네.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네. 다시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0: 아,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1: 네, 돌아갔다가 네. 미국을 네. 왔어요.
0: 그때까지 한국에 어머니 살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1: 그때까지 살아 계시고 네. 미국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지 지금 2년밖에 안 돼요.
0: 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로 다시 떠난다 하셨을 때 그때 어머니가 그래 잘 가라 너 한국이 힘들지 이렇게 하셨나요? 궁금해요.
1: 아니 같이 살자고 했는데
0: 그렇죠.
1: 우리가 또 이렇게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0: 네.
1: 내 나라가 좋고 네. 정착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0: 네. 많이
1: 나가고 싶어요.
0: 아.
1: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만 안정이 안 됐지
0: 네.
1: 참 평화롭고 그런 건 있어요.
0: 사람들이 좀
1: 착해요.
0: 착하고 느긋하고,
1: 네, 느긋하고.
0: 서두르지도 않고 네. 아, 그런 그 한국과 정반대였다라는 게 꼭 아기들 없는 거하고 앞으로 앉는 거 그 반대만 아니었던
1: 모든 것이 반대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는 천천히가 그 사람들의
0: 생활의 어떤 네. 기본이에요. 네.
1: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네. 사람들 얘기를 배워갖고 빨리빨리.
0: 그러면서도 빨리는 안 하네요.
1: 안 해요, 안 해요.
0: 아르헨티나 사람들. 네. 그때 아르헨티나 다시 돌아가셔서 그런데 거기 오래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5년을 더
1: 있다가
0: 네.
1: 미국으로 왔어요.
0: 네, 뉴욕에 오시니까 어떻던가요?
1: 뉴욕에 오니까 역시
0: 빨라요?
1: 빠르고. 저기 어머니들이 바쁘고
0: 어머니들이 바쁜
1: 어머니들이 혹시. 한국만 해도 좀 치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일어나면 일해야 되고 가정 네. 살펴야 되고 하니까 항상 느낀 게 어머니들은 세계적으로 어디나
0: 똑같다
1: 똑같고
0: 바쁘다
1: 예 바쁘고 네. 사랑과 희생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0: 네. 그래서 한국에 혼자 남아 계시던 어머니는 언제 모셨어요?
1: 어머니는 이제 모시지 못했고요.
0: 아.
1: 계속 연락만 했고 네. 한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0: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1: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0: 아. 그러면 지금 어머니 모셔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네. 한국에서 돌아가신
1: 한국에서
0: 거예요?
1: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용란님께서 뉴욕에 오신 지 몇 년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1: 네, 오래됐죠.
0: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1: 네.
0: 100세까지 그래도 따님과 손자 그리워하시면서 사시다가
1: 네.
0: 가셨네요. 와, 이렇게 어머니 날 그리고 한국의 어버이날이 한국의 어버이날은 오늘 5월 8일인데 이때 어머니를 생각을 한다면 딸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을.
1: 많이 가졌죠. 네. 같이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네. 무슨 음식을 해놓고도 네. 어머니는 왜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네. 그 그리워하고 그러셨죠.
0: 네. 네. 그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혹시 생각나세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항상 전화하면 하셨던 말씀.
1: 항상 엄마는 열심히 살고 남편한테 잘해라.
0: 남편한테 잘해라. 그렇게 그 딸보다 며느리 예. 며느리를 생각하셨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딸인데 그렇게, 예, 그렇게 남편한테
1: 남편을
0: 잘하라고.
1: 많이 생각했어요.
0: 네. 사위 사랑이 특별하셨던 어머니.
1: 네.
0: 이제 며느님을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손자들도 태어난 거죠.
1: 네. 네.
0: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떻게 또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머니로서.
1: 예, 제가 어머니로서 엄마가 그래 자녀들에게 주었던 사랑을
0: 네.
1: 나도 이 며느리나 손주나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0: 네. 며느님을 생각할 때 따님처럼 네.
1: 그렇죠.
0: 그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 왜 어른들이 네. 며느리는 딸이 돼서 없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0: 네.
1: 근데 또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그 딸도 남의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아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가지면 또 이쁘고.
0: 네.
1: 네.
0: 네. 이제 어머니가 되셨는데 또 시어머니로 며느님 딸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이번 주 선데이 어머니날 미국은 그런데 어버이날에 한국에 오랜 시간을 따님과 같이 사신 시간보다 떨어져 사셔서 더 오래 기다림 속에 그리움 속에 보내셨을 그 어머니 백수의 네. 세상 떠나신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 몇 마디만 해주시면 어때요?
1: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늘 감사하고 효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0: 어머니.
1: 네, 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0: 오늘 이옥남님 어머니로 또 시어머니로 오래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말씀 또 세계 여러 곳에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어버이날 그리고 바라보는 어머니날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용남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뭔가 더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우리들의 guilt trip, 이 죄책감, 죄송한 마음 항상 한 해 한 번씩은 가게 되는 오늘입니다. 기영도 시인이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세상 남아 살면서 아들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아들의 시는 아들 생각이 나서 좋아하지 않게 됐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엄마 걱정 기형도 시인의 시를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살아계시는 어머니들 이미 떠나신 어머니들 모두 그리운 날 오늘 5월 8일 세상에 보던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날을 앞두고 있네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기도 하겠죠. 저는 엄마가 이제는 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히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건 언제나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 엄마가 곁에 계신 분도, 또 멀리 계신 분도, 그리고 이미 하늘에 계신 분도, 모두의 마음 속엔 엄마가 계시니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5월 8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셀린 디온이 불렀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 였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약했을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어주었고, 내가 말하지 못할 때 내 목소리가 되어주었고, 내 안에 가장 좋은 모습을 발견해 주었어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렴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저도 정말 잘 몰랐어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몇 개씩 싸던 뭐 그 수고도,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 열이 나고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새벽녘에 어슴푸레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계속 그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대주시면서 아마 밤을 꼴딱 새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시던 그 마음도 몰랐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던 그런 시간도 정말 몰랐죠. 엄마라는 존재는 이렇게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세상 앞으로 밀어주셨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그 사랑을 어쩌면 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순간이 오죠. 엄마의 키가 왜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실까?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지신다.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던 엄마가 간이 잘 맞지 않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끝에 이렇게 들리는 밥은 먹었니? 항상 그 밥을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괜히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지금 좀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을 막 주시는데 제가 너무 뭉클해가지고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성공하라고 다그치죠. 그런데 우리들의 엄마는 늘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힘들진 않니?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이 노래가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고백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아마 엄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지금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직 곁에 계신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엄마 밥 드셨어요? 곧 찾아뵐게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아마 우리들의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꼭 전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투데이를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 카페테라스가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도 환영합니다. 아주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 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로 좀 앞당겨졌습니다. 모든 빵이 30% 할인하고요.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합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 카페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하고 있어요.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한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와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국보 매장으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친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요.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4: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종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에

0: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곧 다가올 메모리얼 데이 계획들 세우셨어요? 올해는 그냥 쉬지 마시고 한번 떠나보세요. 동부관광이 준비한 특별한 여행 소식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버스 투어인데요. 펜실베니아 알프스, 짐소프 시닉 기차를 타고 부시킬 폭포의 시원한 트레킹까지. 오늘도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 카일님과 함께 여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생각만 해도 벌써 신나요. 메모리얼 데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 맞습니다. 메모리얼 네. 데이는 네. 가족들끼리 모이는 몇 나, 그 연휴 중에 그렇죠. 하나죠.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메모리얼 때 좀 많이 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땡스기빙 때 조금 그렇죠.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날이 참 좋습니다.
0: 맞아요.
1: 5월 말이니까.
0: 아, 얼마나 화창할 때인데.
1: 따뜻한
0: 때인데.
1: 햇볕이 네. 따사롭게 맞으면서
0: 네.
1: 어, 저희들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매번
0: 네.
1: 버스 한 대, 두 대 정도는
0: 그래요.
1: 목액이 되는 그런 투어인데
0: 네.
1: 올해는 그 조금 색다른 곳 한 곳이 있고요.
0: 그렇군요.
1: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닉 기차를 타고
0: 네.
1: 노부시킬 폭포에서 잠깐
0: 네.
1: 트레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산책 정도.
0: 산책.
1: 네. 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당일 코스가 있고요.
0: 그래요.
1: 그리고 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프랑스를 느껴볼 수 있는
0: 네.
1: 퀘벡, 몬트리올 이렇게 돌아오는 2박 3일 코스.
0: 너무
1: 이렇게 두 개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 메모리얼 데이가 아주 특별할 것 같은데요. 당일에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좀 연휴니까 2박 3일 정도 내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오늘은 날이 좋아서
0: 네.
1: 조금 더 관심이 갖기도 할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이게 사람인지라
0: 네.
1: 밖이 날이 우울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0: 네.
1: 나들이 계획도 조금은 덜 하게 되고요.
0: 맞습니다.
1: 또 날이 화창하면,
0: 네.
1: 이 좋은 봄날 나 집에서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0: 네.
1: 또 그.
0: 떠나자.
1: 엉덩이가 근질근질 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0: 맞아요.
1: 어쨌든 가족분, 그, 가족들 그 모임을 좀 피해서.
0: 네.
1: 당일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맞습니다.
1: 가족분들과 또, 집에서 또 음식 준비하고 뭐 하고 또 부담스럽고 하는 분들은.
0: 네.
1: 온 가족이 다 같이.
0: 네.
1: 2박 3일로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너무 좋지요.
1: 먼저, 당일 투어도 그렇고 2박 3일 투어도 그렇고 5월
0: 네.
1: 23일 연휴의 시작날이죠.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당일 투어는 짐소프 시닉 기차 그리고 부시킬 폭포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오는 코스고요.
0: 네.
1: 5월 23일 딱 한 번 출발합니다. 그래서
0: 네.
1: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시닉 기차가 이제 좀 그 낭만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어떻게
1: 우리가
0: 생겼어요?
1: 이동하는 그런 네. 그 메트로나 아니면 암슈랭 뭐 이런 기차가 아니고요.
0: 그렇죠.
1: 그 산속 산길을 통통통통 이렇게 달리는
0: 와.
1: 낭만 기차. 사진을 좀 보시면서 좋게 느낌이 올 텐데.
0: 네.
1: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에서도 이런 기차들. 왜냐하면 유럽은 알프스산이라는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차들이 꽤 많죠.
0: 그렇죠.
1: 어떤 이들은 그걸 관광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0: 네.
1: 어떤 이들은 그걸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0: 맞아요.
1: 뭐 어쨌든 둘 다
0: 네.
1: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기차를 타는 시간은 한 40분, 50분 정도인데.
0: 아, 그 정도예요?
1: 뭐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충분히 낭만을 즐기기에는
0: 네.
1: 그리고 그 초록빛을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뭐 집안 산책들,
0: 네.
1: 인근의 산책들을 좀 하시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의 트레킹 이렇게 조금 해보고.
0: 네.
1: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0: 그렇죠.
1: 돌아오실 수 있는 투어일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당일 출발합니다.
0: 당일?
1: 그래서 뉴욕 뉴저지 기준으로는 한 2시간 남짓,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0: 네.
1: 하루 이렇게 다녀오시기에는
0: 네.
1: 너무너무 좋은 코스일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최근에 우리가 안 했던 투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0: 네.
1: 광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 네.
1: 꽤 많은 분들이 벌써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1: 오늘이 5월 8일이니까요.
0: 네.
1: 물론 한국의 어버이날이지만 안부 전화 이렇게 드리면서
0: 네.
1: 이 여행 계획도 같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네. 좋습니다. 5월 23일에 출발하는 당일 코스입니다, 여러분. 아, 이 기차 진짜 기차답게 생긴 기차예요. 너무 멋있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마치 박물관 뒤편에
0: 네네.
1: 한 편 정도
0: 맞아요.
1: 이렇게 전시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낭만 기차고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당일도 좋은데 이왕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에 한 2박 3일 정도를 떠나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또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가까운 프랑스
0: 네.
1: 퀘벡에서 이제 몬트리올까지 이렇게 네. 2박 3일로 다녀오는 코스고요.
0: 네.
1: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차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리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퀘벡 다운타운의 낭만을 조금 느끼고 싶다라고 네. 하는 분들은 이 네. 코스를 한번 선택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퀘벡 하면은 뭐 그 로렌스강,
0: 로렌스강에서
1: 네. 이제 석양을 딱 석양. 내려다 보이면
0: 맞아요.
1: 참 매력적이고,
0: 네.
1: 물론 또 노트르담 성당
0: 그렇죠.
1: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오모론 그 폭포에서 네. 케이블카 타고 또 이렇게 전경을 한번
0: 네.
1: 둘러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0: 네.
1: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어저블 케이즘 트레킹이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남짓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0: 네.
1: 그 트레킹 코스가 거친 길이 아니라
0: 네.
1: 조금은 다져져 있는 정돈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다니기에 부담 없을 그런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또 무엇보다도 우리
0: 좋아요.
1: 스테이크 특식이 또 한번 포함되어 있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맛보고
0: 네.
1: 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낭만을 즐기기에는
0: 네.
1: 제일 좋은 코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 그렇죠.
1: 5월 23일 마찬가지 출발하고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0: 네.
1: 우리 부시키 폭포 당일 가는 투어는 150불이고요.
0: 네.
1: 네, 5월 23일 케벡과 몬트리올 가는 이 투어는 650불입니다.
0: 그렇군요.
1: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전화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0: 그렇죠.
1: 그 직원들은 근무할 시간이니까요.
0: 네, 네.
1: 718-939-1000번으로 이렇게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0: 네.
1: 조금 더 자세한 사항 또 문의해 주시면
0: 네.
1: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또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당일이라 그러면은 거의 그냥 하루 아침부터 좀 오후 늦은 오후까지 잡으면 되나요?
1: 네,
0: 시간을?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런 투어들이 8시 네. 전으로 출발을 하고요. 네. 돌아오는
0: 그럼요.
1: 거는 이제 트래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7시 전으로는 이렇게 도착은 하죠.
0: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멀리 뭐 나이아가라를 1박 2일로 다녀오는 코스는 굉장히 늦은 그렇죠. 시간에 너무 이른 시간에 출발하고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0: 네.
1: 이렇게 2시간, 3시간 정도의 외곽은
0: 네.
1: 8시 전으로 출발을 하고
0: 네.
1: 또 그 7시 전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0: 그렇군요.
1: 부담 없이 하루 이렇게 즐기다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이 퀘벡이랑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이 두 도시의 분위기가요. 조금 다른가요?
1: 일단은
0: 느낌이? 네.
1: 캐나다라는 나라가 미국과 많이 다르죠.
0: 다르죠.
1: 네.
0: 맞아요.
1: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0: 네.
1: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0: 네.
1: 뭐 이렇게 왔지만
0: 그렇죠.
1: 우리가 살아보면 사회 시스템도 다르고 정책도
0: 네,
1: 다르고 많이 다르죠.
0: 네.
1: 그들은 어쨌든 그 사회주의 그거를 조금 택하고 있기
0: 그쵸.
1: 때문에 세금도 조금 많고
0: 네.
1: 대신 이제 보장되는 것도 많고
0: 맞습니다.
1: 학비도 없는 것들이 많고
0: 네.
1: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도심의 분위기도
0: 네.
1: 아무래도 캐나다가 이제 산이 많은
0: 네,
1: 나라기
0: 그쵸.
1: 때문에 예, 그래서 초록초록이 훨씬 더 많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있는 퀘벡은 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0: 네.
1: 영어 간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0: 네.
1: 영어보다는 불어를 더 많이 쓰는 프랑스어를 더 많이 쓰는
0: 네.
1: 네, 그래서 참 웃기는 도시다. 흥미있는
0: 네.
1: 도시다.
0: 흥미롭다. 네.
1: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0: 네.
1: 그도 그럴 것이 보면
0: 네.
1: 풍광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0: 네.
1: 왠지 비슷합니다.
0: 그래요?
1: 유럽과
0: 네.
1: 프랑스와. 그래서 그 우리가 자주 가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0: 네.
1: 어쩌면 여기 느낌은 프랑스 남부 지역의
0: 그래요?
1: 그런 느낌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유럽을 갈 때 프랑스를 다 갔다. 우리 아마 한인 분들 프랑스
0: 네.
1: 다 갔다 왔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어디를 갔다 왔냐? 파리만
0: 네.
1: 갔다 왔죠.
0: 파리 갔다 온 거죠. 네.
1: 네. 그래서 남부 지방은 많이들 못 가셨을 텐데
0: 네.
1: 그 남부 지방의 느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0: 좀 네. 독특하고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뭐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경우도 뭐 몬트리올의 뭐 상징적인 곳이고요.
1: 그렇죠.
0: 볼거리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보니까. 네. 아까 그 트레킹 얘기도 하셨는데 오저블 케이즘 트레킹. 뭐 좀 다른 트레킹이에요? 걷는 건 비슷한가요?
1: 그렇죠. 걷는 건 비슷한데
0: 네.
1: 아주 운치 있어요.
0: 운치가 있어요?
1: 그리고 좁은 트레킹 길이 아니라 조금은
0: 네.
1: 여유가 있는 트레킹 코스로 이렇게 정돈이 돼 있어서
0: 그래요.
1: 예, 다니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이번 투어는 저기 뭐야 퀘벡에서는 그 다운타운에서 숙박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숙박은
1: 예. 물론 네.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다들 이제 그 도깨비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혹시 그 호텔이냐 그랬더니 그 호텔은 아닌데.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다운타운 호텔에서
0: 네.
1: 숙박을 하면서 그 퀘벡의 다운타운에 정감을 다 느껴볼 수 있죠.
0: 너무 좋을
1: 그래서
0: 것 같아요.
1: 조금 자유롭게 네. 자유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네. 석양도 조금 보고. 같이 보면서 거기서 뭐 상그리아 한 잔 이런 것도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또 다른 네. 낭만을 선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0: 제가 좀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벌써 저는 네. 달려갔습니다.
1: 워낙 우리 진행자께서는 저희가 제가 드린 그 브로셔를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아마
0: 느껴지거든요. 네, 조금 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메모리얼 데이 정말 베스트 상품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5월에는 저희 뭐 어제도 출발하는 팀이 있고 5월에는 뭐 5, 6개 팀이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6, 7, 8일 방학도 시작되고
0: 맞아요.
1: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애들 라이드에서 조금 해방되는 시기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계획들을 좀 하시고 또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0: 네.
1: 어르신들 아무래도 추울 때보다는 따뜻한
0: 그렇죠.
1: 날 움직이시는 게 좋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6, 7, 8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빤합니다. 유럽은.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서유럽 남쪽 지방이나 스페인 남쪽 지방은 너무 더워서 힘들고요.
0: 네.
1: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북유럽.
0: 유럽.
1: 또는 이제 돌로미테. 요즘에 이제 돌로미테가 많이 뜨고 있어서
0: 네,
1: 이태리에 있는 돌로미테가 이제 알프스나 스위스의 느낌을 많이 볼 수 있는 이태리의 동네에 대해서
0: 네.
1: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투어인데 그게
0: 네.
1: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프랑스와 네. 돌로미테를 같이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 8월에 준비가 돼 있고요.
0: 8월.
1: 네.
0: 네.
1: 그리고 젊은 우리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투어로 이제 이태리 투어가 있는데요.
0: 이태리요.
1: 왜냐하면 방학 때밖에 못 가기 때문에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6월은 지금 마감이 다 끝났고요.
0: 네.
1: 7월, 8월도 50% 상품이 또 작년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7월, 8월에는 우리 자제분들과 함께하면
0: 네.
1: 내 가족이 가더라도 자제분 두 분은
0: 네.
1: 50% 할인된 상품으로
0: 너무 좋네요.
1: 7박 8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 상품은 7월, 8월
0: 네.
1: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0: 네.
1: 네. 7월, 8월에는
0: 네.
1: 상품이 50% 할인을 해드리긴 하지만
0: 네.
1: 항공료가 만만치 않죠.
0: 맞습니다.
1: 우리 대한항공 자주 타셔서 아시겠지만
0: 네.
1: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항공권도 발권을 하셔야지
0: 네.
1: 뭐 유가 때문에 애들 많이 올랐다라고도 걱정하시는데
0: 네.
1: 유럽 가는 거는 그렇게 예년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0: 네.
1: 자제분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 그러면
0: 네.
1: 조금 빨리 서둘러가지고
0: 네.
1: 항공권 발권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태리 투어까지
0: 네.
1: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번 연휴
0: 네.
1: 또 오늘 어버이날 뭐 이렇게 서로 안부 전화하면서 이
0: 네.
1: 여행 계획까지
0: 그렇죠.
1: 같이 한번 세워보면 네.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최고네요. 이런 선물 너무 좋은데요.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메모리얼 데이 여행 선물. 너무 좋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네, 이 뭐 부모님들 굉장히
1: 네.
0: 좋아하시고.
1: 우리 부모님들은요.
0: 네.
1: 두 분이 가시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냥 돈으로 줘.
0: 맞아요.
1: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0: 네.
1: 엄마, 아빠, 저기 뭐야. 이미 돈을 다 내서 환불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1: 마음을 갖습니다.
0: 그럼요.
1: 그렇구나.
0: 아유, 왜 그랬어. 그러면서
1: 맞아요.
0: 너무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좀. 좀 가까이라도 한번 콧바람 쐬는 거 굉장히 활력이 되거든요. 삶에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부관광 전화하실 분들 718-939-1000번입니다. 718-939-1000번. 미리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이제 주말인데 오늘 날이 좋습니다. 주말에
0: 네.
1: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가족들이 또 모이는 가족들이 좀 있을 텐데 행복한 얘기만 하시면서
0: 네.
1: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또 신청해 주신 곡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이문세가 불렀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맞으시죠? 오늘 또 이렇게 어머니 날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 굉장히 많죠? 안경. 뭐 지금 저희 집에도 그렇고 저만 빼곤 다 쓴 것 같은데 안경 쓴 분들 많은데 이 안경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닦으면 망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렌즈가 뿌옇다고 해서 그 옷소매 혹은 그 옷 밑자락 이렇게 소매로 쓱 닦으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 안경을 망가뜨리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별건 아니지만 들으시고 습관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옷소매로 닦으면 안 되냐면요. 이 안경 렌즈 보면 반사 방지해주고 또 자외선 차단해주는 그 코팅이 얇게 여러 겹 입혀져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그 표면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옷소매라든지 뭐 일반 수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심지어 안경 닦는 그 천도요. 육안으로는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 섬유 사이사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너무 박박 문지르게 되면 그 코팅 표면을 긁는다고 해요. 이런 흠집이 쌓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빛이 번져 보이면서 시야가 휙 하고 눈도 더 빨리 피로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안경 쓰신 분들. 첫째, 흐르는 찬물로 이렇게 먼저 헹궈주면 좋대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닦지 말고 물로 먼저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요, 그 중성 주방세제 있잖아요. 그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묻혀서 렌즈의 앞뒤, 그 다음에 코 받침, 안경 다리 이런 거 한 1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줘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보습성분이나 향이 강한 그런 세제는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안 되고요. 성분이 아주 단순한 중성 주방세제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는 찬물로 이렇게 거품 제거 후에 극세사천으로 이렇게 톡톡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좋대요. 포인트는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눌러서 흡수를 시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열이 안경 코팅을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차 안에 뭐 대시보드 위라든가 아니면 뭐 찜질방이라든가 뜨거운 온도에 안경을 두시면 균열이 생긴다고 하네요. 한 번 생기면 복구도 불가능하고요. 드라이어로 뭐 안경을 막 뜨겁게 말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모품은 조금 빨리 6개월에서 뭐 1년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비싼 클리너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셔서 제대로 닦기만 하면 아주 시야가 바로 이렇게 달라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다가오는 주말 준비하실 거 많죠? 꼭 비싼 선물 아니어도요. 따뜻한 말, 맛있는 식사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들께는 꼭 전화 드리시고요. 날씨가 이번 주말에 또 나들이하기도 좋다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항상 학생의 자세로 이 자리에 저는 앉아있다.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이 오시거든요. 아, 저희 K-Radio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네, 미모의 그녀가 또 오셨네요. 야엘의 야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3: 아니, 제가 대표님 뵌지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4: 네.
3: 근데 어떻게 대표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4: 네, 우리 야엘 화장품은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설계도가 있어요.
3: 네.
4: 그 설계도를 이제 메모리가 잊어버리면은 노화가 되는데 설계를 다시 하는 화장품입니다. 그 야엘 대표님이세요.
3: 자, 우리 몸에 있는 설계도를 다시 설계해주는 화장품입니다.
4: 네. 네.
3: 자, 야엘 하면 뭐 화장품도 있고 약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그 궁금증을 싹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한국으로는 어버이날이고요.
4: 네.
3: 일요일 10일은 마더스데이이기도 합니다.
4: 네.
3: 그래서 말인데요.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거 내가 부모님께 한번 선물해봐야지 하셨던 분들을 위한 스페셜이 뭐 있을까요?
4: 네. 신제품 저희가 요벨 출시했는데요. 이제 부스팅하는 건데 저희 제품과 함께 우리 요벨 부스팅 크림을 쓰시면은 좀 획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보셨나요?
3: 저는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머님께 드렸는데 엄마가 여기를 이제 집중 바르셨대요.
4: 네.
3: 여기 주름이 펴졌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4: 네.
3: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었겠지.
4: 네.
3: 근데 진짜 주름이 쫙 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4: 네. 예. 쓰신 분들이 지금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놀래고 있습니다.
3: 자, 대체 어떤 화장품인지 첫 번째 제품으로 그럼 그 제품 얘기 좀 해볼까요?
4: 네. 저희 요벨 제품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얄 3종 세트
3: 네.
4: 크림, 세럼, 미스트가 있잖아요.
3: 네.
4: 그 제품으로 효과를 많이 보셔가지고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어머님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주름 때문에요.
3: 네.
4: 너무 좋다고 했는데 저는 써보니까 저는 악 건성에다가 주름이 너무 많고 피부가 드라이 돼서 제가 20대부터 주님한테 기도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50대 됐을 때 절대 늙게 해주지 마세요. 젊게 해주길 바랍니다 했는데 제가 저희 제품 써보니까 8, 90%는 채워지는데 20%에 10%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3: 네.
4: 사실 제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제 얼굴에 테스트하고 시험하면서 제가 제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얄 썼는데 100% 만족이 안 된다 하는 분들에게 이 얄 부스팅을 같이 쓰게 되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네. 네. 야엘 3종 세트를 써보시고 이미 좋다는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네. 요벨 크림 요거를
4: 부스팅 시키는 거죠.
3: 네.
4: 제가 이번 주에 손님 한 분이 제가 지금 야엘의 대표이긴 하지만
3: 네.
4: 손님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성껏 제가 케어를 합니다. 상담하고. 네. 근데 손님 두 분이 오셔서 저한테 보탁스를 맞았다고 그걸 맞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3: 네.
4: 저는 또 저의 신념도 있고 저의 제품에 대해서 또 프라우드 하기 때문에
3: 네.
4: 어떻게든지 우리 제품을 통해서 제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주의인데
3: 네.
4: 사실 제가 악건성인데 악건성처럼 보이나요?
3: 전혀요.
4: 네. 손님이
3: 물광인데요, 물광.
4: 네, 손님이 네. 오셔서 아니 보탁스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 안 맞았어요 했는데 계속 보탁스, 그 얼굴이 보탁스 맞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탁스 맞지 않았는데요.
3: 네.
4: 이번에 요벨 출시했는데 요벨을 통해서 부스팅해 주니까
3: 네.
4: 그 전보다 정말 가속도에 정말 네. 피부에 효과를 제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3: 피부를 재설계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제품을 써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진짜 제가 카메라맨만 있으면 줌인해서 야엘 대표님 얼굴을 줌하고 싶어요. 왜 그분들이 보톡스 네. 하셨죠? 그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4: 근데 제가 화면이 잘 안 봤더라고요.
3: 아 그래요?
4: 네. 근데 실물을 보면 더 낫다고 사람들이 피부도
3: 네.
4: 실물 보면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실물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4: 실물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볼 수 있고요. 네.
3: 네.
4: 브로드웨이 기차역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야엘 제품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친환경이고
3: 네.
4: 방부제 같고 케미칼이 없잖아요. 좋은
3: 네.
4: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효능도 좋고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전문 매장이 코리아 빌리지 안에
3: 네.
4: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가 이제 건물상에 또 물이 새고 문제가 있어 보수가 안 돼서
3: 네.
4: 나오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제품력을 코스모스 백화점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3: 네.
4: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제품 판매를 원하시더라고요.
3: 네.
4: 그리고 거기는 이제 거기도 또 슬로건이 건강하고 케미칼 없고 방부제 없는 아주 좋은 기능의 제품을 또 원하셨는데 저희하고
3: 네.
4: 딱 떨어져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코스모스 백화점에 명품만 파는 그 코스모스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3: 네.
4: 뉴욕 매장에 먼저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3: 네. 코스모스 백화점 뉴욕 지점에
4: 네.
3: 지금 입점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야엘 화장품입니다.
4: 네네네. 그리고 많이 약국들도 들어가 있고요. 35년 경력에 또 이제 스킨케어의 대가이신 김은경 스킨케어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3: 네. 제가 소문 들으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격이 좀 다르다고.
4: 네. 한국은 뭐 크림 같은 경우는 30만 원 넘게
3: 네.
4: 되고요. 여기 동포사회 동포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고가 제품이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또 세일을 해서
3: 네.
4: 누구나 쓸 수 있는 모토로 저희가 한 세트 사면 한 세트 이상을 또 선물로 드리는 또
3: 네.
4: 머더스데이고 또 이번에 새로 출시한 또 요벨 부스트 크림 같은 경우도 한 개 사면 또 조회 크림 120짜리 드리니까
3: 네.
4: 예, 부담 없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누가 너무 좋은데 비싸다.
3: 못 쓰죠.
4: 네네. 네. 그럼 이제 오셔서 또 프로모션 들으면 이거 너무 비싼 게 아니네요. 너무 싸네요. 라고 또 말을 또 바꾸십니다.
3: 네.
4: 네. 네.
3: 자, 오늘 마더스데이 기념해서 프로모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야엘이 준비한 정말 야심찬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하는 제품들, 네. 화장품부터 먹는 거 그 공진단도 네. 있고 네. 뭐 기타 등등 많거든요. 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놓치지 마세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대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시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로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캐더링 주문도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했어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문의 전화 347-767-8181.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K카페 테라스 삼원각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8: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7: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8: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0: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11: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 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10: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11: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10: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11: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10: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6: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7: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8: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야엘의 야엘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일단 이제 그 화장품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에이, 보톡스 했구만, 이렇게 우기셨다고, 네. 광고 나갈 때도 그 얘기 하셨는데, 네. 실제로 진짜 안 하셨다고, 네.
2: 네, 안 했어요, 진짜로.
1: 진짜 화장품만 썼는데,
2: 네. 네. 저희 뭐 또 K1660 그 대표님 회장님도
1: 네.
2: 아 10년 전에 왔는데 어떻게 얼굴이 더 젊어지고 그때보다 더 이뻐진 것 같다고.
1: 어, 네.
2: 그 지금 차용 시작하셨는데 네. 얼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1: 진짜 어 좋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2: 얼마 안 되셨는데.
1: 네.
2: 자, 저희 그 야엘 화장품은요 피부가 지닌 본연의 젊음의 설계도를요 깨우는 과학에 집중을 하는 제품입니다.
1: 네.
2: 환경과 시간으로 흐려진 피부의 회복력을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와 정밀한 피부 과학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인위적인 효과가 아닌 천연 원료와 기술력이 만든 건강한 아름다운 화장품입니다.
1: 네.
2: 모든 제품은요, 저희 야엘 제품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위해서 설계된 제품으로 존재하는 제품입니다.
1: 네. 네. 깊어지는 주름. 네. 칙칙해지는 피부
2: 네.
1: 이거를 네. 회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계를 해버린다.
2: 다시 설계하는 거죠.
1: 네.
2: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너무 노출되고 수분 뭐 수분 크림도 바르지 않고 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않고 나가면
1: 네.
2: 피부가 공기로부터 수분을 계속 뺏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 바깥이 드라이가 되거든요.
1: 네.
2: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쪽이 또 드라이가 시작이 돼요.
1: 야, 악건성이죠.
2: 네.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되고요.
1: 네.
2: 저희 야엘 제품의 쿠션이라든지 뭐 이제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과 파운데이션과 또 주기세포까지 해서 3중
1: 네.
2: 기능성 제품인데요. 그거 하나 바르시고 또 저희 제품 바르시고 가면요. 평상시 항상 수분력 뺏기지 않게요. 집에 있을 때도 화장을 꼭 하세요. 요 지금 여기 보이는 불빛 있잖아요.
1: 네.
2: 여기 안에서도
1: 네.
2: 피부가 노화가 일어납니다.
1: 아, 저는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 때문에
2: 네.
1: 대표님 얼굴이 더 반짝한다는 생각이 아 지금도 건조되는 중이지만
2: 네.
1: 지금 그 촉촉함을 유지하고
2: 네네.
1: 계시거든요.
2: 그래서 이제 가방 안에는 항상 우리 야엘의 미스트를 한 번씩 뿌리고
1: 아,
2: 그리고
1: 네.
2: 또 이제 쿠션 같은 경우는 SPF 50인데요.
1: 네.
2: 3-4시간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1: 그러니까
2: 3-4시간에 한 번
1: 네.
2: 외출해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쿠션 누르고 미스트 한번 뿌리면은 피부가 항상 촉촉하고
1: 네.
2: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미스트 같은 경우 저희 줄기세포 배양이 물이거든요.
1: 네.
2: 피부를 계속 재생시키는 거죠.
1: 네. 자, 피부를 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다시 해버리는
2: 네.
1: 화장품입니다. 야엘 스킨케어. 일단은 3종 세트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고
2: 네.
1: 조금 전에 그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2: 네.
1: 요벨 크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 네네네. 네,
1: 네.
2: 예, 요벨 크림은 지금 3종 세트 쓰는 거에서도 좀 더 부스팅해서 주름을 더 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1: 네.
2: 요걸 같이 넣어서 부스팅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그 신제품인데 제품이 너무 들어간 원료라든지 재료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많은 이제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은 신제품을 프로모션을 주진 않아요.
1: 네.
2: 저희는 나오자마자 머더스데이에 우리가 3종 조회 3종 세트를 사시는 분,
1: 네.
2: 골드 3종 세트 사시는 분에게 조회 요벨 부스팅 하는 크림을 240불짜리 무료.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미스트가 필요해요.
1: 네.
2: 그래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 미스트 무료.
1: 오.
2: 네, 클렌징 또 천연 클렌징 무료.
1: 와.
2: 예, 그리고 또 쿠션 같은 경우도 또 저희가 또 컨실러와 함께 싹 쓰면 매직처럼 아주 그냥 잡티가 없어지는 동안 일단은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1: 네.
2: 커버될 수 있는 주기세포로 만든 기능 3중 기능성 있는 제품을 저희가 무료로 한 보따리 선물로 드립니다.
1: 잠깐만요. 이러니까 그 사러 오신 분들이 아예 비싸다 생각하고 왔는데 비싼 게 아니네요. 남는 게 있어요.
2: 그렇죠. 예를 들어 300불 때 320불을 샀는데 380불 선물 주면요.
1: 네.
2: 결과적으로 제가 쓰는 돈은 150불 5라운드에 한 세트를 가져가는 격이
1: 와,
2: 되는 거죠.
1: 네. 아니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2: 네.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이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거를 이제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확 손님들에게 나눠줍니다.
1: 네.
2: 여기 올 때도 또 제가 한 보따리 갖고 와서 나눠드렸잖아요.
1: 진짜 한 보따리 갖고 오세요.
2: 네, 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K라디오 식구들 얼굴이 반짝반짝해져 가는 중이에요.
2: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사실 인월 주들이라고 사실은 얼굴 피부를 또 재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1: 그렇죠.
2: 안에가 건강해야 밖이 건강하잖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수술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도
2: 부작용 너무 네. 걱정되잖아요. 그것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요벨 부스팅 또 야엘 3종 세트입니다.
1: 네. 네네. 뭐 소문 들어서 야엘 스킨케어 좋다는 거는 나 알고는 있는데. 마더스데이 스페셜이라서 뭘 준다고? 아까 전에 쭉 말씀해 주신 너무 많이 주시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네. 우리가 야엘의 골드 3종 세트나 조의 3종 세트 사시면요. 기본적으로 네. 240불짜리 요벨 부스팅. 네. 정말 최고 라인 프리미엄 저희가 부스팅 크림을 하나 드립니다.
1: 요벨 요거 쓰면 따끔따끔한데 이게 그다음에 예, 효과가 따끔따끔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2: 따끔따끔한데 피부 안에서 그게 터지면서 싹 녹아가지고 잠자는 세포를 설계도를 살짝 깨워가지고 얘네가 다시 일어나서 아, 나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회복돼야지. 나 젊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1: 네. 신생아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2: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세포가 시작하잖아요. 네. 그 새로운 출발입니다. 요벨이.
1: 아, 우리 어릴 때 피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2: 네네네. 그거에다가 뭐 휴대용 제가 미스트, 네, 주기세포, 미스트? 그냥 네. 일반 미스트가 아니라 수분 미스트가 아니라요.
1: 네.
2: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줄기세포 배양의 물을 착착착 뿌리면서 하루 종일 얼굴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1: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는데 미스트가 돼요?
2: 네. 물 와. 없이 갈라토닌 네. 미스트 발효 여과물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넣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 네. 네. 줄기세포 미스트.
2: 네.
1: 그다음에 아까 요벨.
2: 올게닉 클렌징.
1: 올게닉 클렌징.
2: 네. 네. 그 클렌징은 샴푸하고 섞어서 머리 감으면요.
1: 네.
2: 머리가 나요. 알다시피 얼굴 피부도 네. 얼굴도 피부고 머리 두피도 피부잖아요.
1: 네.
2: 맞죠?
1: 그렇죠.
2: 거기 안에 모공이 막히면은 머리가 빠지는 거고요. 얼굴에 모공이 막히면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2: 그 클렌징을 머리에 샴푸하게 섞어서 감으면요. 머리가 나고요. 또 얼굴에 닦으면 또 모공이 깨끗이 정리돼서 콜라겐이 잘 흡수가 되고요.
1: 네.
2: 또 우리 여자들 또 이제 세정제 이렇게 생식기
1: 네네네.
2: 고기 사용하시면요.
1: 네.
2: 올게닉 제품이라 네. 자극이 없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정결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갓난아기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계시면요.
1: 네.
2: 올게닉 제품이니까 기저귀로 발진 났을 때 딱
1: 네.
2: 3일만 이걸로 샤워 물로 거품 내서 닦으면요.
1: 네.
2: 발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싹 다 없어집니다.
1: 신기하다.
2: 네네네.
1: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
2: 아, 예, 저희가 네. 쿠션하고,
1: 네.
2: 그리고 컨실러, 비비크림이면서도 컨실러 역할을 하는데,
1: 네.
2: 잡티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제품 쓰면은 뭐 잡티도 깨끗해지고 주름도 없어지지만 그 동안도 여자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희 컨실러를 우리 쿠션의 명판을 딱 열어가지고 똥 누르면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딱 조금만 나와요.
1: 네.
2: 그러면 컨실러를 거기다 좀 짜서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커스텀 마라이즈 해가지고 3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1: 네.
2: 쿠션은 제일 밝은 21호고요.
1: 네.
2: 컨실러는 다크한 23호에서 그걸로 내가 내 색깔을 원하는 대로 칠하시고 또 내가 하이라이트 코나 눈밑이나 턱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쿠션의 중간에 그것만 단독으로 해서 표현해 주시면은요.
1: 네.
2: 그것도 따로 여러 가지 색깔을 살 필요가 없어요.
1: 내 피부에 네. 맞는 색깔 찾기도 어려운데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군요.
2: 네네네. 네.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옷을 입을 때 나 좀 까맣게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비율을 맞추고 또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밝게 맞추시면 되죠.
1: 네.
2: 그 중요한 거는 거기 줄기세포가 ECF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1: 네. 자, 이제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야엘 스킨케어 얘기는 더 안 해도 이미 마음 결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담 전화는 718-500-3350 201-500-3350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맞췄는데 지금 뭐 맞춰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직접 오시면 살짝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2: 네, 체험도 해보시고 공진단도 먹어보시고 발라보시고
1: 네.
2: 무제한입니다.
1: 아, 네. 네.
2: 비용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1: 집에 안 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2: 아, 안 가시면 거기서 뭐 계속 사시면서 바르셔야죠.
1: 네, 그냥 거기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방문해서 제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엘 스킨케어 마더스데이 스페셜 선물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우리 회장님도 요거 드시고 아 네. 너무 좋다고 네. 올리브오일 얘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2: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1: 네.
2: 내가 올리브오일 홍보 대사가 돼야겠다고.
1: 네네.
2: 제가 지금 한국에 지금 일주일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낮 12시에 약사들 660군데의 자연치유 지금 요즘 대세가 약도 드시지만 자연치유 대세예요 지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네개의 올리브오일에 대해서 논문을 수십 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셨죠 아까요?
1: 아, 네.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를.
2: 네네네. 그런데 식물인간 환자가 어떻게 됐죠? 카톡 내용이?
1: 깨어났다고. 네.
2: 어떻게 아니, 깨어났죠?
1: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2: 아니 어떻게 깨어났죠 근데? 네개의
1: 올리브오일을 드시고.
2: 예, 많이 네네. 드시고 네네. 일어났다고.
1: 그러니까요.
2: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약사님께서 세상에 올리브오일 먹어본 중에서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네.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1: 아니 뭐 한국에 있는 자연주의 약국 약사분들은 이 정기적으로 이 네개보 오일에 대해서 논문하고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2: 네. 일주일에 네. 두 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12시에 20분씩
1: 네.
2: 계속 교육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약국에는 뭐 암환자,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많은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식물인간도 있겠고요.
1: 네.
2: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치유가 되고 있어요.
1: 와.
2: 뭐 뉴욕에서도 뭐 평생 위장병으로 힘들었던 분이
1: 네.
2: 한 달 반 드시고 완치하신 분도 있고요.
1: 아니 대체 네개보 오일 이게 뭔데 뭐길래 이렇게 좋은 거야? 궁금하실 것
2: 예,
1: 같아요.
2: 네개보 올리브 오일은 사막에서 그 극렬한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은 그
1: 네.
2: 더위 속에
1: 네.
2: 예, 저녁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위 속에서
1: 네.
2: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살기 위해서 자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곳에서 그 재배 환경이 품질을 만든다고
1: 네.
2: 그곳에서 이제 제품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2: 네. 근데 알다시피 인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2: 맞습니까?
1: 맞습니다.
2: 네. 네. 그 세포는 오일로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1: 몰랐는데 지난번 말씀해 주신
2: 저는
1: 알았어요.
2: 몰랐는데요, 사실은요.
1: 저 몰랐어요. 네. 근데
2: 한국에 가서 저희 네. 올리브오일 좋은 건 아는데 제가 좋다 좋다 하니까 논문을 쓴 걸 보여주시면서 약사님께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
2: 아니 우리 세포는 오일로 싸져 있다고.
1: 오.
2: 근데 그 오일로 싸져 있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좋은 오일로 쌓여 있고
1: 네.
2: 건강치 않은 사람은 나쁜 오일로 쌓여 있대요.
1: 네.
2: 근데 좋은 오일로 쌓여 있는 사람은 몸에 돌아다니는 산소를 싹 받아들인대요.
1: 네.
2: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가 재생되고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거예요.
1: 네네.
2: 근데 나쁜 오일로 쌓여 있으면 활성산소만 몸에 있는 활성산소만 받아들인다.
1: 네.
2: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1: 망가지는 거죠 뭐.
2: 병들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회장님께서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네개 볼리보일 내가 대사가 돼야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1: 네네.

0: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럼 결과적으로 한 병에 한 30불꼴 지금 프로모션에 되고 있는데, 근데 드신 분들이 치유가 되니까 이게 네. 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일 전쟁인데 지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1: 우리 몸에서, 네.
0: 몸에 오일이 세포. 좋은 오일이 쌓여 있어야만 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1: 네.
0: 그리고 그게 정상화 돼야만 공진단도 먹으면 흡수가 되고 또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페인의 오일이 너무도 많은데 올리브 오일이 지금 마피아가 장악을 했잖아요.
1: 네.
0: 장악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직하겠어요. 마피아들이요? 마피아들은 정직하지 않잖아요. 저질기름, 콩기름, 카놀라 오일 그런 각종 식용유를 섞다 보니까
1: 네.
0: 우리가 싸다고 막 퍼서 먹는 것들이 내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1: 올리브 오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용량의 좀 싼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0: 네네네.
1: 네.
0: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저희 올리브 오일도 우리 여기 이제 임용규경 대표님은
1: 네.
0: 정말 좋은 홀푸드에서 좋은 오일만 최산의 오일들만 드셨는데 아 이 오일 먹으니까 아 이거 대사가 돼야 된다니까 전 세계 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얄내게 올리브.
1: 네. 자, 네 개부 올리브 오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우리 식용유 대용으로 막 쓰는 그 올리브라기보다는 이건 치유에 힘이 있는
0: 네.
1: 좋은 진짜 말로 네.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
0: 예, 근데 맛이 없게 드시지 마시고요. 요플레 위에다 뿌려서 드시든지 아침에.
1: 요플레 올리브 네. 오일 어울려요?
0: 하얀 밥에다가 뿌려서 김에다 싸서 드시든지.
1: 아, 이게 어울립니까?
0: 예,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으로 같이 해서 샐러드에서 뿌려도 되고
1: 네.
0: 이거 단독으로 먹으면 느끼하다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자꾸 먹어버려서 맛이 있어요.
1: 네.
0: 느끼한 분들은 음식에다 드세요.
1: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잡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는 게
0: 맛있다. 네, 잡채에다도 뿌려 먹고
1: 삶은 계란에
0: 비빔밥 뿌리... 위에다 네. 넣고 브로콜리 위에다 넣고 짜장면 위에다 넣으면 진짜 명품
1: 와.
0: 음식이 됩니다.
1: 예, 네.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자, 네 개부 올리브 오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것도 혹시 뭐 마더스데이 프로모션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0: 저희가 스틱을 출시했잖아요.
1: 네.
0: 스틱이 너무 편한 거예요.
1: 네. 네.
0: 홍삼 딱 짜서 먹으니까 네. 스푼에 안 부... 딱 짜서 드시고 그거 먹고 나서 아침에요. 예, 아침에 먹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나가서 먹든지 샐러드 뿌려 먹든지 먹고 남아서 딱 뜯어 먹으면 밑에 남았잖아요.
1: 네.
0: 안 해요. 그럼 저녁에 그걸 살짝 뜯어가지고요.
1: 네.
0: 거기 안에 오일이 조금 있어요.
1: 네.
0: 그 얼굴에다 오일을 발라보세요.
1: 와.
0: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피워졌어요. 아, 제가 요번 주에
1: 네.
0: 두 번 올리브오일 바르고 저희 화장품 샀더니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1: 진짜, 진짜 네네. 더 반짝반짝하고 계세요.
0: 네. 지금 프로모션은 저희 올리브오일이 미국의 뉴욕에 상륙했습니다.
1: 네.
0: 지금 자연주의 약국에서 자기네만 이제 그 올리브오일 스틱은 자기네만 한테서 독점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1: 네.
0: 병은 다 팔고 있어요 지금요.
1: 네.
0: 근데 스틱이 지금 2주 정도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10일도 안 돼서 1,000박스 나갔습니다.
1: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과연 그러면 어떤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 스틱 버전이 나왔는데 미국에 출시가 됐고요. 겸사겸사 또 어떤 프로모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지 기대하시고요.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맙습니다.

0: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배우세요. 자, 오늘은 천연 자연의 힘을 그대로 모아 담은 야일 제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올리브 오일, 네개부 올리브 오일 프로모션 얘기를 네. 이제 해야겠습니다. 한번 예. 뚜껑을 열어 볼까요?
3: 예. 올리브 오일 스틱은 그 한 상자에 네. 두 박스로 들어 있는데요. 15개, 30개. 네. 그래서 하루에 한 포 혹은 두 포를 먹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네. 건강 제품이고요. 정말 몸을 치료하는 제품인데요. 그 한 박스, 두 개 들어 한 박스가 60불이에요. 네. 근데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무료니까 결과적으로 세 박스에 120불이 되니까 40불 꼴이죠.
1: 네.
3: 한국은 애누리 없이 9만원에 한 박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오, 네.
3: 한국은 약국을 통해서 약사의 상담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암환자, 당뇨, 콜레스테롤, 뭐 혈압 환자라든지 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틱은 드시고 나서 남은 거는 자기 전에 예. 피부에 올려라.
3: 네네. 네. 또 병도 있는데 두 병짜리는 네. 250ml짜리 두 병 들으면 500ml잖아요. 그 두 박스 사시면은 한 박스를 무료로 드리는데요. 집에 혹시 아토피 아이들이 있거나
1: 요즘 애들 다 거의 네. 뭐 어릴 때 아토피
3: 네.
1: 있죠.
3: 그거 네. 올리브오일 피부에다 발라주시면은 아주 그냥 빨리 회복이 되고요. 왜냐하면 네. 항염, 항암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1: 네.
3: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얼굴에도 마사지 해주시고요. 네. 갓난 애들 요즘에 크림 같은 거 방부제나 케미칼 많이 들어갔잖아요.
1: 그쵸.
3: 천연 성분을 네. 발라주면 참 좋겠죠.
1: 네.
3: 그리고 혹시 음식을 하다가 상처가 났다. 어디 돌아다니는 상처 났다. 그때 올리브오일 한번 살짝 발라보세요.
1: 이게
3: 피가 딱 지혈되면서 네. 천연제로니까 뭐 연고도 쓸 수 있지만 그 급하게 연고가 뭐 또 연고도 살려면 몇십 불 하잖아요.
1: 네.
3: 또 그 올리브오일 조금만 발라가 뚜껑에 있는 거 조금만 발라 딱 발라보시면요 바로 지혈됩니다.
1: 야 신기하다.
3: 원래 네. 머리 끝에도 네. 살짝 트리트먼트를 올리브오일 하시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손님이 말씀하십니다.
1: 네. 야, 손님들이 이제 직접 써보시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번 네. 고객 되면 오래 쭉 고객일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나물 무침이라든지 각종 음식들을 이제 식탁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은 대로 사실 사람의 그 건강 상태는요.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1: 네.
3: 좋은 올리브오일 식탁에 하루에 한 스푼이나 두 스푼의 그 식탁에 그 작은 습관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1: 네. 사실 미국에서 여기 한국식으로 진짜 고소한 참기름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3: 고소한 그거... 올리브오일을 드세요. 네. 네.
1: 그럼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실 올리브오일 건강도 찾고 네.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아니 근데 약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참기름은 거기서 약국에서도 팔더라고요.
1: 네.
3: 근데 참기름은 그래도 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올리브오일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세일할 때 왕창 가져가신다고
1: 네.
3: 어머님들 드시고 당 검사하잖아요.
1: 네.
3: 근데 드신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당이 떨어졌네.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네.
1: 네.
3: 그리고 뭐 심장 검사 받았는데 뭐 심장이 좋아졌다고 네. 하네. 어머님들이고 위장이 쓰렸는데 이게 올리브오일 먹은 다음에 위장병이 치료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듣는 저도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제가 언제 수기공모전을 KL 라디오에서 선물 좀 큰 걸 한번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실제 사용해보신 분들이 체험 수기를 올려서 네. 괜찮겠네요.
3: 네네. 그래서 네. 1등, 2등, 3등 해가지고 화장품, 올리브오일, 공진단 이렇게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네. 자, 야엘의 4개부 올리브오일 스틱으로 그 출시가 돼서 요거 네. 두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3: 네.
1: 야.
3: 네, 병도 마찬가지죠.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 드리는데 네. 두 병짜리. 근데 이제 음식할 때는 스틱을 계속 뜯을 수 없으니까 네. 병 딱 따서 하면 좋죠.
1: 그렇죠.
3: 계란후라이도 하면요 너무 맛있어요. 야. 그리고 품종 자체가 열에 강한 품종을 또 저희가 거기 하나를 더 애드해서 넣기 때문에 100% 원액 올리브오일인데요. 어떤 건 항암에 좋고 어떤 건 열에 강하고 각각 다른 것들이 있어요.
1: 네.
3: 그래서 그걸 품종을 원액끼리 제일 좋은 것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4개의 올리브오일이기 때문에. 우리 계란 후라이라든지 볶음에도 안전합니다.
1: 네. 뭐, 4개부 올리브 오일의 그 효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마 여러분 그 자연주의 약국 검색해 보시면 또 아니면 뭐 온라인 통해 검색하면
3: 네. 4개부 올리브 오일 딱 치시면요. 네. 유튜브나 구글 그리고 또 AI가 얘기해요. 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화장품에다도 딱 치면요.
1: 네.
3: 잘 알잖아요. AI가요.
1: 네.
3: 아, 자연화장품, 천연화장품. 치화장품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AI 챗 GPT한테 물어봐도 딱 답이 나오는.
3: 네, 다 알려줍니다. 네, 네.
1: 자, 4개부 올리브오일 얘기를 나눴고요. 제품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계속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음 네. 제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1: 네.
3: 예, 저희가 이번에 동충하초, 동충하초 좋은 거 아시죠?
1: 그럼요.
3: 예, 겨울엔 벌레, 여름엔 버섯으로 바뀌는 신비한 약재인데요.
1: 네.
3: 뭐 싼 거는 키로에 몇만 원에서 또 비싼 거는 억대에 들어가는데
1: 네.
3: 야엘은 가장 좋은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1: 왜 그러시는 거죠?
3: 네, 약재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입니다.
1: 와, 네. 약재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 그래서 네. 동충하초를 사용하더라도
3: 최고의 좋은 걸. 네. 그리고 네. 240시간 저온 발효했어요. 장기간 발효하는데 고온에서 하게 되면 그 좋은 효능이
1: 네.
3: 균들이 다 죽어요.
1: 아, 고온에서는 네. 그냥 참을리는
3: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하시는 기술사가 실력이 되게 좋으신데 그런데도 이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해서
1: 네.
3: 많은 의학 박사들과 또 발효 대가들이 대거 출연해서 같이 이것을 이제 발효에 런칭을 네. 예, 런칭을 시켰는데 개발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포기하려고
1: 네.
3: 개발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로열티도 이게 이제 만든 게 레시피에 로열티가 또 리카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선교 사업이고 이것을 선교로 다 돌려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 네.
3: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가지만 그래서 이번 머더스데이 때
1: 네.
3: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한 달간 딱 저희가
1: 아니 이게 고가잖아요. 근데 하나 사면 네. 하나를 더 주면 어떻게 해요? 네.
3: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해서 네. 드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손님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1: 네, 네.
3: 오늘도 지금 약국에서 또 연락이 오시는데 아 손님이 동충하초 사셨는데 약국에서는 저희 사용공진단을 잘 팔리니까
1: 네.
3: 동충하초를 일단은 지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 어디서 구입하셨는데 사고 나서 바로 친구가 동충하초를 줬는데 왜 사양을 샀냐고 그래서 더 비싼데 그걸 바꿔달라고 지금 오셨다고
1: 네.
3: 지금 오는데
1: 네, 네 얘기를, 아까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3: 네, 네 전화 네. 왔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좋고요. 약재 각각을 저희 사양공진단 같은 경우 96시간을 발효해서 그것도 하감에도 좋고 그것도 굉장히 아주 탁월한 제품인데
1: 네.
3: 아 이보다 좋은 제품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아우 야엘 그 사양공진단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1: 네.
3: 그래서 저도 정말 저 사양공진단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거기다 네. 사양공진단에다가 동충하초를
1: 추가한 거죠.
3: 추가한 거죠.
1: 네.
3: 근데 비교 불가입니다. 드신 분들이 지금 드시더니 와 이거 사양공진단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건 비교 불가능하고 지금 아 감탄하는 소리가 지금 뉴욕 바닥에 지금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1: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또 특히나 좋을까요?
3: 네. 예, 뭐 항암 효과를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1: 네.
3: 항산화 원래 항노화 항산화 이게 우리가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1: 네.
3: 이게 염증이 생기고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의 효과가 있고요. 노화를 원하지 않는 분,
1: 네.
3: 노화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충하초 같은 경우는 폐를 완전히 재생시킵니다.
1: 폐를?
3: 예, 그리고 네. 당뇨에 좋은데요. 그래서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싶은 분, 그리고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예,
1: 네.
3: 당뇨에 좋고요. 원기 회복에는 당연한 거고요.
1: 네.
3: 그리고 악성 빈혈, 네, 그리고 또 만성 피로하신 분 있잖아요.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만성 네. 피로한데요. 간 기능이 강화가 되고요. 또 면역력에 또 면역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기억력 아시죠?
1: 네.
3: 예, 사양에 여기 사양과 동충하체를 통해서 뇌 기능에 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1: 네.
3: 많은 이제 뭐 공진단에서들 보면은요. 각성제 같은 거를 좀 더 딱 깨우는 일을 하는데
1: 네.
3: 드실 때는 좋지만은 롱텀으로 갔을 때요. 세포가 데미지가 나요. 저희는 이제 각성제를 1% 넣지 않고요.
1: 네.
3: 방부제도 넣지 않고 케미컬 넣지 않고 순도 100% 천연 재료로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1: 네.
3: 그래도 이때 지금 하나 사면 하나 공짜니까 그리고 세포 보호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1: 네.
3: 일단 세포 보호하다 보니까 세포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기억력에 개선이 되고 뇌졸중 예방이 되고요.
1: 네.
3: 소화 기능. 소화 안 될 때요. 저희 공진단 식전에 드시는 건데 식후에 소화 안 될 때 딱 드셔서 뻥 뚫리고 소화가 됩니다.
1: 신기하다.
3: 네, 그리고 네. 갱년기. 예, 네, 갱년기 다 그게 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1: 네.
3: 저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갱년기 없이 지나갔습니다.
1: 이 공진단 덕분에요?
3: 네, 네. 건강식품 올리브오일이랑 공진단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세포가 건강하니까 노화라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1: 네.
3: 사실 노화는 세포가 DNA의 기억력을 잊어버리면서 노화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DNA의 기억력을 깨워서 정상화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노화가 오지 않죠.
1: 네.
3: 전 제 나이 지금 이제 60으로 저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제 나이 60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네네.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진짜 네. 피부 뭐 정말 어떻게 직접 보시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뭐 화면에 이게 다 제대로 안 보인다니까.
3: 화면에는 사실 네. 제가 화면 보니까 제 얼굴 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화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매장에 오셔서
1: 네.
3: 저를 방문하시고 보시면요, 제가 오시면요 무료로 화장품도 발라드리고 공진단도 입에 쏙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아유 나 공진단 그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야엘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매장 방문하셔가지고요.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3: 718-500-3350 201-500-3350
1: 500-3350 똑같군요.
3: 네네. 아 그리고 저희 네. 그 이번에 출시한 동충하체 공진단이
1: 네.
3: 효능도 좋지만 그러면 아 뭐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 네네.
3: 근데 NK세포 중심 면역 설계로 프리미엄 공진단을 낸 거예요. 근데 NK세포 하면 사람들이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3: 네네네. NK세포는 암만 타겟해서 암을 잡는 세포. 공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세포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1: 네.
3: 그런 세포가 있는데 이 동충하초 프리미엄 사양 공진단은 NK 세포를 중심적으로 해서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백혈구의 일종으로서요.
1: 네.
3: 바이러스나로 감염되거나 세포의 암세포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직접 공격하는 아주 그냥 파워풀한
1: 네.
3: 공진단입니다.
1: 와.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240시간이나 저온 숙성 발효했다니까.
3: 네, 거기다 플러스 100% 순도 원액 10앤머스크 사양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1: 와,
3: 플러스 네. 인삼을 네. 두 번 이상 치고 말리면 홍삼이 되거든요. 근데 네. 사포틴이 조금 나와요.
1: 네.
3: 근데 인삼을 9번 치고 말리면 홍삼은 저리 가라예요.
1: 네.
3: 어떻게 되냐면 99%로 홍삼의 57배 사포틴 생성됩니다.
1: 네.
3: 항암 성분으로서 암을 완전히 아작내는 거죠.
1: 네.
3: 네, 네, 네.
1: 그 인삼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흑삼.
1: 네. 네, 흑삼이 들어가고
3: 조금만 흉내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다.
1: 네. 네. 뭐 자연 치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만든 제품이니까 여러분 네. 직접 한번 드셔보시는 거 외에는
3: 네. 올 내추럴이고 정말 그 어떠한 몸에 유해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넣지 않고요.
1: 네.
3: 농약이 없고 또 케미칼이 없고 방부제가 없고 또 뭐 이렇게 효과 보자고 뭐 각성제 넣으면 순간 눈이 반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3: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진짜 저희 공진단 동의보감에도 어떠한 약을 처방해도 듣지 않았을 때 죽어가는 사람 죽는 사람에게 권유했던 게 공진단이잖아요.
1: 네.
3: 지금은 시대가 지금 또 먹을 게 많고 풍부해지고 잘 먹다 보니까 너무 건강해져서 그 동의보감의 원료를 쓸 때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요. 효능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같은 약제지만 그 약제를 어떻게 발효하고 숙성하고 거기서 또 첨가를 해서 그 과학과 또 원방의 효과를 합축시켜서 그걸 네. 몸에 집어넣었을 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야엘 사양공진단이고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발효공진단입니다.
1: 네. 자, 발효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아니면 그냥 야엘 사양공진단 둘 다?
3: 네. 좋은데 야엘 사양공진단은 네. 48시간 발효 숙성 48시간 발효 숙성했기 때문에 96시간만 발효 숙성한 제품인데요. 효능이 좋습니다.
1: 네.
3: 근데 이제 동충하초 발효 사양 공진단은 그 숙성한 96시간 플러스 동충하초를 240시간 발효시켜서 이곳에 같이 또 숙성시켜서 집어넣고요.
1: 네.
3: 이곳에 이제 숙성시킬 때 발효하는 발효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발효수로서 그러니까 유산균이죠.
1: 네.
3: 불에도 타지 않고 장에서 터지는 저희가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를 쓴 게 그게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재료를 쓰고 어떠한 방법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3: 저희 기술자도 사양공진단 만든 저희 기술자도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이것을 또 이번 저희 동충하초 만드는 거는 비린내가 나도 안 되잖아요. 왜 동충하초 술에 담가 먹는 게 비린내 때문에 그런데
1: 아, 그래요?
3: 예, 그래도 네.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240시간 발효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1: 네.
3: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의학 박사들과 발효 대가들이 대거 동참해서 이것을 런칭해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세요. 드신 분이 하루 혹은 이틀 먹고 깜짝 놀라세요.
1: 네.
3: 진짜 전 세계에 이거는 최고의 공진단이다. 그리고 저희 같이 만든 팀들이 이거 저희가 선한 사업하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돈 버는 목적이 남에게 주기 위해서 벌자는 그 목적이거든요.
1: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3: 예, 예. 저는 이것을 벌어서 버는 수익을 이제 선교 사업으로 또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선교사들한테 이제 서포트하는 이런 이제 수익 사업인데 선순환 구조로.
1: 네.
3: 그리고 또 제가 먹고 저는 안 먹을래도 안 먹을 수 없는 게 먹어봤냐고 물어보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저는 돈을 세이브를 하지 않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자동적으로 건강이 오더라고요.
1: 예.
3: 그 얼굴도 아니 사장님 써보셨어요 했을 때 제가 안 쓰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3: 먹고 쓰고 그거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충분히 저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프로모션으로 하나쯤 하나를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1: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더 받으실 수
3: 네.
1: 있고요.
3: 그 사양공진단은 네. 50% 할인.
1: 왜? 와. 지금 뭐 마더스데이여서 사실 여러 프로모션들이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3: 네.
1: 네.
3: 또 매장 직접 오시면요. 또 뭐 약국이라든지 판매하는데 각 뭐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프로모션 플러스 또 샘플들도 또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더스데이 프로모션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제품으로 만나봤던 야엘 스킨케어 제품
3: 네.
1: 프로모션입니다.
3: 네. 요벨은 요벨 지금 새로 나온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요벨
1: 네.
3: 부스팅 크림은요. 두 개 사시면 하나 무료. 아, 나 두 개 사서 하나 셋이서 나눠 쓰고 싶다면 좋지만 아, 나 친구 없어서 나 혼자 써야 돼. 그러면 하나 사시면 조회 크림 무료로 하나 드립니다.
1: 와.
3: 예, 네. 그리고 3종 세트, 골드, 조회 3종 세트 사시면요, 요엘 부스트 240불짜리 크림 하나 무료로 네. 드리고, 또, 올게닉 클렌저 드리고,
1: 네.
3: 또, 미스트 드리고,
1: 네.
3: 또, 쿠션하고 비비크림은 골드 세트 사시는 분에게 또 엑스트라로 더 드리고, 네. 플러스 또 샘플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1: 지금 뭐 이렇게 쭉 듣고도 다 외우기도 어렵다 할 만큼 많이 챙겨주시는데, 직접 가시면 또 샘플까지.
3: 아, 그러시면요. 718-500-3350을 연락주시고요. 201-500-3350으로 전화주시면요. 네. 하나하나 정성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네. 상담도 받으시고 또 직접 가능하면 가셔서 입에 공진당도 하나 쏙 집어넣고 화장품도 네, 좀
3: 샘플도
1: 발라고.
3: 샘플도 또 무료로
1: 네.
3: 받으시고요.
1: 네. 네. 직접 방문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백화점에 일단 아까 그 프리미엄 화장품들은 입점이 돼 있다라는 말씀도
3: 네,
1: 해주셨고요.
3: 가시면은 아주 잘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1: 아까 어디로 가면 된다고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장소 체험해 보시려면
3: 718-500-3350, 201-500-3350으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가까운 지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제품 얘기했고요. 프로모션 아까 올리브 오일.
3: 네.
1: 네. 네 개 올리브
3: 올리브 오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바쁠 때 아침에 언제 스푼으로 퍼서 먹겠습니까? 가방에 쏙 넣고 가셔서요.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있으니까 식사 20분 전에 공복에 드시든지, 아, 나 올리브오일만 먹기 좀 그래. 그러면 밥에다가 살짝 뿌려서 네. 드시든지, 요플레 뿌려 드시든지, 먹는 음식에다 살짝 뿌려 드시면 효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거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무려. 와. 그리고 집에서, 아, 음식 할 때다. 아, 나 식용유 이런 거보다 나 좀 좋은 거 쓰고 싶어. 나물 부실 때도 올리브오일 참기름 대신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병을 사시는 게 좋죠.
1: 네.
3: 두 병짜리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무려.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자, 이제, 또, 마더스데이 부모님들 건강을 또 염려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것도 프로모션이 있다는 거죠?
3: 네.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은 10판, 30판, 50판 있는데요. 하나 사면 한 박스 무료.
1: 네.
3: 네. 그리고 사양공진단은 50% 쭉 계속 세일하면서, 이번에는 세럼 120불짜리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1: 와.
3: 아, 그런데. 네. 아, 나 그런데 지금 너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는 분은, 네. 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기공모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등, 네. 2등, 3등에서 공진단, 화장품, 올리브오일 선물을 주는 것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진행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1: 오, 네네. 알려주세요. 저희 K-Radio와 함께 또 수기공모를 해보는 이런 시간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아, 이거 그래도 난 부담돼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 네.
1: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 얘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야엘 대표로서 야엘 기업을 이끌고 있는 야엘 대표님, 아우, 헷갈려. 이름이 야엘이어셔가지고, 네, 우리 대표님, 야엘 기업은 이런 기업이고, 우리 제품들은 이런 제품이에요. 끝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야엘 기업은요, 사실 대표, 진짜 대표는 하나님이세요. 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야엘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저도 저는 그럴 순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동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저도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자 돕으시고요.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뭐 개척교회 하시는 뭐 목사님이라든지
1: 네.
3: 아 성도님들한테 이런 선물을 주고 싶다 또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 명이 필요할 때 어제도 오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 도움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3: 그런 분들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야엘은 동포사에서 힘든 거 같이 짊어지고 같이 달려가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순종하고 서포트했던 것처럼 서포트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갖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 네. 과연 누가 돈을 버는 목적이 또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야엘 대표님은 실제로 이제 돈을 벌어서 두루두루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 그
3: 그것도
1: 하셨어요.
3: 있는데 사실은 네. 남에게 돈 주기 위해서 벌자. 그게 하나님의 모토고 저의 모토입니다.
1: 네. 동포사회에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네. 돌고 도는 사실 돌고 돌거든요. 마음도 돌고 돌지만 뭐 이렇게 수익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환할 수 있는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야엘 기업의 우리 야엘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더스데이 여러 가지 스페셜 문의하시려면 718-500-3350 네
3: 201-500-3350
1: 네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엘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여야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주요 지역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스튜디오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에 이어서 개헌안 투표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면서 39년 만에 개헌 시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도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시장님이라기보다 후보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하는 거죠? 보름 일찍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더군요.
3: 네.
1: 시민들 직접 만나시고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십니까?
3: 뭐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1: 아하.
3: 제가 지금 지지율이 좀 밀리거든요.
1: 아, 여론조사상으로?
3: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막상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뭐 힘내라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1: 예, 예.
3: 좀 뭐 기운이 납니다.
1: 예, 바닥에서 또 직접 시민을 만나시니까 네. 많은 힘을 얻으신다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많이 보니까 중간에 임기에 쉬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상 재선 도전이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3: 그렇습니다. 이게 예. 공백기가 10년이나 있던 예. 상태에서 보궐로 들어와서 1년 하고 이제 바로 4년 한 거기 때문에
1: 예, 예.
3: 사실상 2텀 정도는 해야 웬만한 일은 마무리질 수 있거든요.
1: 예, 예.
3: 근데 뭐 시작된 것들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1: 예. 네,
3: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 우리 시장님께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3: 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예.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변화를
1: 예예.
3: 이제 좀 완전히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완성하고 싶다 하는 그 뭐 필요성이죠.
1: 예.
3: 일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 정부 돌아가는 걸 보면 조금 긴장도 풀어진 것 같고
1: 아하.
3: 조금 뭐 표현이 좀 격하지만 오만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 현 정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말씀이죠.
3: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예. 뭐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1: 예.
3: 저는 당연히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은 아, 이런 거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1: 예.
3: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이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1: 시기와
3: 절차와 시기만 예. 논의해서 해달라.
1: 예.
3: 이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1: 예, 예.
3: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시도인데
1: 예.
3: 뭐 대통령의 힘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추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자신감이 붙다 못해 이제 조금 좀 오바를 하시는구나.
1: 네. 예.
3: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종의 뭐 심판까지는 아니라도 경고
1: 예.
3: 정도는 드리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1: 예.
3: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후보들과도 함께 연석회의도 하시고 함께
3: 그렇습니다.
1: 뭔가 성명도 발표하셨던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1: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후보님의 문제에 많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3: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걸으면서
1: 예.
3: 인사를 많이 드립니다.
1: 예.
3: 엊그저께는 석촌호수변을 걸었고 뭐 오늘 점심때는 저 연트럴파크
1: 예. 예.
3: 걸으면서 시민 여러분들을 뵀는데 좀 분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그동안 임기 동안 뭐 하셨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3: 그분도 정치인 다 되셨어요.
1: 그럴까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세금이 아까운 서울로 표현하면서 본인이 세금 낸 거에 효용가치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3: 글쎄요. 뭐 세금이 안 아까운 서울을 만들겠다는 표현은 선거 구호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3: 구청장으로서 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3: 서울시의 정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1: 예.
3: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시장이 되시면 누가 되든 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시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의 그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들의 퍼주었던 파이프라인 이게 복원되는데 1년이 예. 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3: 왜냐하면 그 시절에 박 시장님실에 일하던 분들이 성동구청에 가 있다가 지금 캠프에 거의 다 가 있거든요. 그때 10년 동안 나간 게 입증되는 것만 한 1조 222억. 몇십 명의 시민단체 사람들이 팀장, 과장, 국장급으로 특채가
1: 예.
3: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빼갔거든요.
1: 야.
3: 이게 복원되는데 불과 아마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1: 예.
3: 그런 의미에서 세금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1: 예.
3: 뭐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구청장 시절에 행정을 하면서 만났던 그 구청장님이 아니시구나.
1: 아,
3: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시장님은 계실 때 구청장으로 만나셨던 분이잖아요.
3: 그렇죠.
1: 그 현장에서마다 정원호 후보는 그래도
3: 일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1: 예.
3: 경선 거치면서 완전히 투사가 되셨어요.
1: 아, 정치 투사가 되셨습니까? 아.
3: 예를 들면 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1: 예, 신통기획.
3: 재건축, 재개발 예, 예. 열심히 했는데 그걸 본인이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 예.
3: 제가 그걸 베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
1: 어허.
3: 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정책 토론하자라고 네.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3: 그게 이제 계기가 관훈토론이 계기가 됐어요.
1: 아, 그런가요? 예.
3: 관훈토론에서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1: 양자토론.
3: 네. 예. 근데 예. 그걸 끝내 거부하시고
1: 아하.
3: 순차적으로 해달라. 따로따로.
1: 예.
3: 그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한판승부가 아마 뭐 한 시간 반 정도 방송하신다고 들었는데
1: 다 비울 수 있습니다.
3: 그럼요. 통으로 비워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 주제 하면은 심층 토론이 안 돼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시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관심 있는 부동산 문제 같은 거
1: 예, 예.
3: 그런 거 그냥 한 시간 반 통으로 하면
1: 예.
3: 바로 양 후보의 생각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1: 부동산 관련해서 한판승부.
3: 네. 네.
1: 예.
3: 뭐 그런 식의 토론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네. 근데 오늘 이 기회로 한번 제안을 공개적으로 드려봅니다.
1: 아하. 네. 정원호 후보 한판승부 합시다.
3: 그렇습니다.
1: 부동산 문제로 좁혀서라도 합시다.
3: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됩니다.
1: 예. 저희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원호 후보 측의 입장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인 거예요?
3: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예.
3: 지금 대통령의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1: 정원호 후보가.
3: 정원호 후보가.
1: 예.
3: 저하고는 좀 틀린 생각이 많아요.
1: 예.
3: 다른
1: 예.
3: 생각이 많아요.
1: 그렇죠.
3: 예를 들면 지금 뭐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1: 맞아요.
3: 대통령께서 지금 나서셨잖아요. 근데 이게요. 오히려 서민들한테 굉장한 폐해가 갑니다.
1: 아, 그런가요?
3: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도 물론
1: 예.
3: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가 재산세가 늘어나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1: 예.
3: 집이 없는 분들의
1: 예.
3: 경우에도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의 몇 번 반복되는 대책 이후에
1: 예.
3: 전세 물량을 완전히 씨가 말랐고
1: 전세가 또 올랐어요. 또 물량이 없으니까
3: 그렇죠. 예. 당연히 오르죠.
1: 예.
3: 그리고 월세는 뭐 더 올랐고
1: 예.
3: 이런 문제 한번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금이 아니라 이제 대출 제한도 그렇습니다.
1: 예.
3: 대출 제한도요. 현금 있는 사람만 서울에 집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식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 예.
3: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의왕에 사시는 분이다. 뭐 과천 사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현금이 생겼다 그러면
1: 예.
3: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1: 예.
3: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월세 물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1: 아, 네.
3: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1: 예, 그렇겠죠. 예.
3: 그래서 이제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오르는데
1: 예.
3: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전혀 동의를 안 하세요. 무조건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 예.
3: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토론해야 됩니다.
1: 아, 그래서 좀 유권자들, 서울 시민들이 정확히 비교할 수 있고 선택에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
3: 네.
1: 정식으로 제안하신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3: 그렇습니다.
1: 자,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흐름은 약간 후보들과의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1: 그러나 초반보다는 그래도 격차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 있긴 한데.
3: 뭐 그런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1: 후보님은 막판에는 그래도 초박빙 선거로 끝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더군요.
3: 보통 서울 선거가 늘 그래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네.
3: 여야 간에 누가 앞서든 간에 한 예. 10% 정도
1: 차이가 나다가
3: 예. 결국은 마지막에는 한 2, 3% 안쪽으로 다 결론이 났어요.
1: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는 경우도 되게 또 박빙 승부가 됐던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3: 2010년 선거가 그랬죠.
1: 한명숙 후보. 네, 한명숙 후보와.
3: 막판에 그랬다. 아주 박빙으로 제가 이겼죠.
1: 그렇죠. 예. 네. 그 이번 선거도 그러면 막판에 박빙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3: 뭐 저는 그렇게
1: 예측하시는데. 뭐
3: 기대, 희망 섞인 기대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1: 예.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죠?
3: 결국에는 아마 두 후보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겠죠. 처음에는 지역. 처음에 이제 뭐 출신 당이라든가 예. 정치 지형.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좀 힘들 정황이
1: 국민의힘 입장에서
3: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엄 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예. 1년 반 됐고 신정부 출범하고 1년 내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1: 집권 여당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3: 뭐 상당한 지지율을 또 입치권 초기에는 유지하니까요.
1: 예, 예.
3: 뭐 그런 걸 업고 승부를 하는 후보를 이기기는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지만 아 그러나 이제 막판으로 가면 과연 서울시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되거든요.
1: 예.
3: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 회고적인 예, 과거에 하고. 뭘 했느냐를 놓고 평가를 한다면
1: 예.
3: 지방선거는 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사람이구나 어떻게 할 사람이구나
1: 예, 예.
3: 이게 판단 근거가 되니까
1: 예.
3: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장도혁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3: 네.
1: 전국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네. 그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3: 뭐 여전히 마찬가지죠.
1: 아. 네,
3: 되도록이면 후보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1: 예.
3: 브랜드로
1: 예.
3: 후보자의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게
1: 예.
3: 가장 뭐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또 후보님이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제해달라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자제하셨더군요.
3: 정말 그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1: 예, 예.
3: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동기고
1: 아, 그러시구나. 네,
3: 정치를 예. 같이 해왔기 때문에
1: 예, 예.
3: 친구한테 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여준 셈이 돼서
1: 예.
3: 너무 뭐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아, 그 이후에 따로 연락하신 건 없으시고?
3: 그냥... 연락 예, 못했습니다. 예, 연락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1: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돌아가서 후보님께서 미래에 대한 얘기로 결국 후보자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이 갈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5선이다. 5선씩이나 하시면 뭘 더 하실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오세훈의 미래, 이번에 그리신 미래는 어떤 서울시의 미래가 있을까요?
3: 제가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1: 예.
3: 사실은 10년 쉬고 돌아와서 지금 한텀한 셈이 되기 때문에
1: 예, 예.
3: 첫도 보궐선거 들어왔을 때는 극심한 여소야대라서 하고 싶은 일을 착수하기가 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1: 예, 예.
3: 아, 그래서 한 4년 이단 셈인데, 시작된 일들이 많은데 아직 착공도 못한 게 많습니다.
1: 예.
3: 아, 청사진만 그려놓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민선대위 띄울 때 우리 도와주신 분들은 제가 주로 약자와의 동행 쪽에 비중을 많이 둔 시정을 펼쳤거든요.
1: 예.
3: 예를 들면 뭐, 디딤돌 소득 덕분에 새롭게 의욕을 가진 분들, 또 뭐, 서울 런 덕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청년,
1: 예.
3: 또 동행식당이라고 있습니다.
1: 예, 예.
3: 노숙인 쪽방촌에 과거 같으면 배급을 했는데
1: 예.
3: 이제는 드시고 싶은 식당 드시고 싶은 메뉴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아주 그 자존감이 향상이 되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1: 예,
3: 이런 분들
1: 예.
3: 모시고 시민선대위 구성했거든요.
1: 예, 예.
3: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니 해도 아까 부동산 말씀을 많이 하셨고
3: 네.
1: 집 있으면 세금 지옥, 집 없으면 월세 지옥이다 이런 말씀도
3: 네.
1: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세훈표 부동산 공약 무엇이 될 것이냐? 닥치고 공급.
3: 네.
1: 사실 이 공급이
3: 짧게
1: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3: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닭공.
1: 닭공. 예, 예.
3: 뭐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1: 축구 용어이긴 한데요.
3: 맞습니다.
1: 예, 닭공. 공급.
3: 주로 대통령께서 구사하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책이거든요.
1: 아, 예.
3: 근데 그래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1: 예.
3: 공급이 충분한 것이 중장기 확실한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과정에서 약간, 가격을, 부동산 시세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예.
3: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실수요자들이 꼭 그 실거주할 수 있도록만 하게 되면은요.
1: 예.
3: 여기에서 오는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 예, 예, 예.
3: 장특공을 이제 폐지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면서 빨리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되면 예. 그 판 물건을 현금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이번에 주식해서 번 분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서울에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문제입니다.
1: 예.
3: 신혼부부들은 어차피 현금을 쌓아놓고 결혼하는 게 아닌 이상
1: 돈이 없어요.
3: 그렇죠. 부모님한테 예. 물려받은 분들이 아닌 이상 예. 은행 대출을 통해서 뭐 예.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를 논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이용하는 분들조차도 대출 제한이 걸려 있어서 결혼을 미루고 늦추고 그리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미리내 집이라는 게 장기 전세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중 전세가보다 훨씬 낮거든요.
1: 예.
3: 이것조차도 자신이 없어서 경쟁률이 확 낮아졌습니다.
1: 예.
3: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1: 예.
3: 이제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예, 고쳐나가야죠.
1: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수요 억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정책을 하는 이유를 보면 서울 강남 등을 보거나 전체적인 평균을 올라도 너무 올랐다.
3: 이거는 아, 그건 맞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올라도, 제가 예.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1: 예, 예.
3: 이건 초단기 대책이다. 길게 갈 수 없는 정책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1: 예.
3: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 대통령의 속뜻을 선거에 맞춘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1: 예.
3: 선거만 치르고 보겠다는 거지
1: 예.
3: 선거 이후에 계속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1: 예.
3: 계속해서 전세는 씨가 마를 거고 임대료는 오를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 월세로 전세가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1: 예.
3: 제일 피해보시는 분들이 중산층 서민들이시거든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로 해결하시는 것은 하책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 예.
3: 정원 후보께도 내 말에 동의하면 대통령께 칠하시다 그러니까
1: 명치
3: 후보라고 하시니
1: 예, 예, 예.
3: 시장 되기 전이라도 건의를 하는 게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 예, 또 후보님 그 제시한 정책 중에 하나가 2031년까지 31만 원을 공급하겠다.
3: 네,
1: 서울시내
3: 정책이 아니라요.
1: 아, 정책이 아니라
3: 지난 4, 5년 예. 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해제했던 389구역
1: 예.
3: 42만 가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박 시장님이 다 해제를 해버리고 가신 바람에
1: 예.
3: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중공 물량이 없잖아요. 거의.
1: 예.
3: 그게 다 그 5년 뒤 10년 뒤에 후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을 하고
1: 예.
3: 한 400군데 가까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 예.
3: 지금 전체 돌아가는 구역이 뭐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합해서 578구역 을 지정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1: 예.
3: 앞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저 구역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1: 예.
3: 있죠. 어쨌든 그 물량 중에 31년까지 2031년까지 착공이 31만 가구 되도록 돼 있어요 이미.
1: 착공이라면 삽을 뜬다는 얘기인 거죠?
3: 그러니까 이주시키고.
1: 이주시키고.
3: 이주를 해야 허물고 착공할 거 아니에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진도가 거의 아마 한 5분의 4 정도 나간 물량이.
1: 아, 예, 31만
3: 그러니까 공사해갖고 입주만 하면 되는 물량이.
1: 예.
3: 31만 가구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8만 7천 호가 신규 물량입니다.
1: 그러니까
3: 신축 주택이
1: 예.
3: 8만 7천 호가 생기는 거예요.
1: 예.
3: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근데 11호 대책이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1: 어떻게 방해하고
3: 왜냐하면
1: 있습니까?
3: 왜냐하면 예?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동시에 하셨거든요.
1: 아, 맞아요.
3: 네,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완전히 제한이 되고요.
1: 그 수요가 없을 수 있고.
3: 그러니까 예. 이주를 못 나가요. 돈 쌓아놓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예.
3: 집에서 나가야 허물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상이 걸린 게 한 8만 가구 됩니다. 올해 중에.
1: 어허.
3: 큰일 났습니다.
1: 예.
3: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면요.
1: 예.
3: 안에서 갈등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가야
1: 예.
3: 내가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데
1: 예.
3: 이게 제한이 걸렸네.
1: 예.
3: 그럼 못 팔잖아요. 그럼 예. 난 이거 반대해요.
1: 아하.
3: 진도 나가는 거를 반대한다고요.
1: 아하.
3: 그래서 조합 내에 갈등이 생깁니다.
1: 그 조합은 뭐 재건축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3: 거죠? 재건축, 재개발.
1: 재개발.
3: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거의 방법이 없잖아요.
1: 예,
3: 빈 땅이
1: 예.
3: 없으니까.
1: 아하, 예.
3: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1: 예.
3: 물량을 공급하는 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1: 예.
3: 그게 지금 11호 대책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1: 예.
3: 이 절규를, 현장의 절규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전 후보는 빌라 오피스텔 대책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시장이 임기 동안 공급이 줄었다. 뭐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셔서.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 마무리 지면요. 예. 예. 아파트를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계획이 순항하다가 예. 이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니까 예. 정원호 후보께서 초점을 슬쩍 빌라 쪽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좋다. 그건 그렇다 치고 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은 빌라도 안 짓고 뭐 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신 건데요.
1: 예.
3: 사실 이 부분도 한판 승부에서 판을 벌려주시면 정말.
1: 부동산 토론 1시간 예, 반 90분 토론.
3: 말이 많은 건데 예. 빌라를 서울시가 짓습니까?
1: 그렇긴 하죠.
3: 민간 건축업자가 짓는 거잖아요.
1: 예, 예.
3: 민간 건축업자의 사업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위축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깡통전세.
1: 예.
3: 전세 사기.
1: 예, 예.
3: 이게 22년도에 생긴 겁니다.
1: 빌라촌 중심으로 생겼죠.
3: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생긴 일인데 예. 왜 생겼냐? 원인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1: 예, 예, 예.
3: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그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내렸어요.
1: 예.
3: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됐잖아요.
1: 아하.
3: 전세가가 높은데 아파트 가격이 내렸으니까 전세는 들어와 있는 보증금액 순 정해져 있고.
1: 예.
3: 그래서 이거를 내드릴 돈을 보증금을 반환할 힘이 여력이 줄어들어서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1: 예.
3: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전세 값이
1: 올랐죠. 예.
3: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3: 분양도 MZ 세대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보면서 어 이거 빌라 들어가면
1: 큰일
3: 나는구나 해서 수요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1: 예.
3: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장 상황이 빌라를 짓던 민간업자들이 전부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동구청장 하시면서 본인도 다 지켜보셨습니다. 저를 공격한 논리대로 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빌라가 늘었나?
1: 지금 저랑 토론하시는 것. 제가 지금 정원호 청장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3: 아니,
1: 아, 잘하실
3: 말이,
1: 것 같아요.
3: 제 말이 맞잖아요.
1: 잘 들려요.
3: 성동구는 예. 빌라를 지었나요? 그때? 서울시장이 무슨 수로 빌라를 짓습니까?
1: 예.
3: 다만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1: 예.
3: 아니면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분위기를 북돋는 게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할 일인데
1: 예.
3: 그거는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1: 예.
3: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정치인 다 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1: 됐다.
3: 그때 일할 때는 이렇게 억지 쓴 적이 없거든요.
1: 예.
3: 근데
1: 예.
3: 요즘에는요.
1: 예.
3: 이런 말씀을 너무 난발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왼쪽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앉으셔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판승부가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문제
3: 네.
1: 많이 들으셨죠?
3: 네.
1: 감사의 정원이 거의 준비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3: 네, 뭐 한 며칠 뒤면 이제 완공됩니다.
1: 아, 그렇군요.
3: 그것도 한 달 전에 할 수 있었는데.
1: 예, 그런가요?
3: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 내리는 바람에.
1: 아, 그래요?
3: 그 바람에 한 달 늦어졌어요.
1: 아하. 원래 12일로 예정됐었던 네. 것 같은데.
3: 네.
1: 예. 그럼 감사의 정원 실제로 보면 시민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3: 굉장히 감동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아, 감동.
3: 예. 어저께 보니까 정원호 캠프 쪽에서 예. 정책을 맡고 계시는 그 뭐 본부장님들
1: 예.
3: 이런
1: 예.
3: 분들 국회의원님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1: 예.
3: 좌파 쪽 시민단체하고 같이 나오셔서 아니, 그렇습니다.
1: 예, 진보를
3: 나오셔서
1: 예.
3: 왜 이거 제가 좌파라고 표현하냐면
1: 예.
3: 극우 세력에 대한 뭐 극우 구애용
1: 아,
3: 극우에
1: 예.
3: 대한 구애용
1: 아, 감사의 정원이다.
3: 뭐 사업이다.
1: 아,
3: 이렇게
1: 예.
3: 정의를 해서 제가 좌파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1: 아, 예, 예, 예.
3: 아니, 그 공간이요. 한국전 때 전사한 한국 젊은이들, 외국에서 와서 전사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피를 흘린 그 젊은이들에 대한 감사, 이것을 표하는 상징물을 만들고 그 지하 공간에는 그 도움받던 나라가
1: 예.
3: 그동안 번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1: 예, 예.
3: 이런 상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예, 예.
3: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 극우입니까? 이건 정말 그 정신세계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예. 방해하고 폄하하고 밧두로총이라고 자꾸 뭐 전쟁을 연상시킨다고 폄하를 한다든가
1: 예.
3: 이거는 저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에요.
1: 예.
3: 이념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물로 보여드리는 것이 과연 그게 극우에 아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건가요?
1: 직접 와보라.
3: 가보시면요. 예. 아, 이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방문하도록 수업을, 예. 현장 방문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부심이 뿜뿜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만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네. 예, 이번 선거 임하는 각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네. 에,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아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 혹시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보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 예. 자, 정원 후보와의 한판 토론은 저희가 준비해서 성사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8781-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종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7: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8: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7: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8: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펠리시스 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구구.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1: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12: 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에

0: 너 여의도 내전 할 텐데요. 자, 먼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국민의힘 김명우 전 의원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자, 그리고 늘 함께 하는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일단, 서울, 부산, 대구,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점차 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한규 의원님?
1: 네, 뭐, 저희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예. 뭐, 민주당에 유리하다, 뭐, 압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예. 뭐, 기본적인 보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선거 때는 결국 어느 정도는 결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여론 모두 한쪽에 너무 힘이 세지면, 균형을 맞추고 싶은 심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뭐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잘못을 해도 일단 저희한테 더 엄격하게 잣대가 지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0: 조심해야죠.
1: 아, 조심해야죠. 선거 때는
0: 겸손하게.
1: 네, 겸손하고 예. 뭐 후보들은 결국 본인들이 부각되고 싶은 거지 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으로 본인의 선거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0: 예.
1: 예. 하여튼 겸손하게 예. 네, 발언도 조심조심하겠습니다.
0: 예,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얘기였고요. 네. 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현 상황 또 선거 경험 많으시니까 흐름을 읽어보세요.
2: 그 이제 공천이 뭐 양쪽 당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0: 예.
2: 결집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점수를 딴다기보다는 사실 민주당이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0: 예.
2: 아, 실수가 많았어요. 조금 아, 오만했던 김한규 거죠.
1: 김한규 의원님 실수는 아니고. 많다라는 김한... 얘기는 하진 않았고.
2: 아니, 김한규 의원님이 네. 이제 아.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 낮은 자세가 이제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공소 취소 그 특검법 발의도 그거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법안이거든요.
0: 예.
2: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은 선거 전에 해야 되는데
0: 예, 예.
2: 선거 이후로 미뤘단 말이에요.
0: 아하.
2: 그거는 여러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아하. 이거는 안 된다, 밀어달라.
0: 예, 예.
2: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 그 특검법 발의한 것도 그렇고.
0: 예.
2: 그 다음에 또 막말이 계속 좀 이어졌잖아요. 오빠 논쟁도 있었고.
0: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악수 논쟁.
2: 예, 여기
0: 있었고.
2: 쭉 있어요. 또 예. 박성준 의원은 또 공소 취소 이거 국민 대다수가 모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0: 예, 예.
2: 예.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좀, 너무 좀 오만했고. 이런 게 겹쳐지면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아하. 합니다.
0: 예, 박원석 의원님 입장에서는
4: 그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0: 예, 예.
4: 영남 쪽에 그렇죠. 그 격차가 좁혀진 게 좀 두드러지잖아요.
0: 그렇죠.
4: 대구 수도권은 아직 그 정도는 부산. 아닌 것 같은데.
0: 예.
4: 근데 영남은 원래 보수 지지층이 더 많습니다.
0: 예.
4: 그러나 이제 윤석열 내란 이후에 그분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체로는 이번 선거에 뭐 투표를 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0: 예.
4: 선거 구도가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의 보수 분열 양상이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권의 실책 다소는 이제 뭐 오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
0: 예.
4: 이런 게 이제 보이면서 그분들이 약간은 결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깨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예.
4: 근데 선거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그러니까
4: 우리 편을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0: 예.
4: 상대편이 투표장에 똘똘 뭉쳐서 많이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0: 아하.
4: 사실 그런 상태였거든요.
0: 예, 예.
4: 보수 지지층들이.
0: 아하.
4: 근데 이제 그런 보수 지지층들이 약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고 야당으로서는 뭔가 추격의 의지를 가질 만한 그런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 하나만 꼽는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4: 그리고 그 이전에 예고편으로서 국정조사에서 보인 모습이 여당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들의 반감 이런 것들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0: 예.
4: 근데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이제 부동산 논란이 격화되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네,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측면인 것 같아요.
0: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고 부동산 문제, 전원 후보 나오면 한판 승부해서 1대1 토론, 양자 토론 하자. 나와라, 90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 들으셨죠?
3: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토론을?
3: 왜 이렇게 도망다녀요?
0: 정원 후보가?
3: 1대1 토론을 예. 하자고 하는데 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예. 아마 캠프끼리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예.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도망가는 것이고 자신 없다는 모습이고 선거 때는 어떻게 됐던 간에 후보자들이 나와서 본인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게 유권자들한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예.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3: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되게 뭐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예. 라디오 방송 한 번 안 났었어요.
0: 났죠.
3: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0: 저희도 엄청 노력했거든요.
3: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1대1 토론도 굉장히 그때는 뭐 논란도 많았지만 예. 피했었거든요. 느낌상. 근데 정원호 후보도 보면은 안 해요. 그래서
0: 선관위에서 정한 거는 있는 거죠.
3: 그것만 하는 거죠. 왜 그거는 예. 안 하면 안 되니까. 아. 이건 법적으로 하게 예. 돼 있으니까 그거 외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후보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유권자들은 보고 싶었는데 그걸 일단 피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의 모습이 보이고 예. 아까 뭐 김한규 의원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아까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특검 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거는 거시적인 거고 아하. 미시적인 것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0: 또 뭐가
3: 아니 오만하세요? 서울 부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서울하고 부산 보면은 하정우 후보가 뭐 선거 경험이 없다고는 했지만은 뭐 손털기 약수하고 손털기 했던 그런 모습 오빠라는 거 그거 미시적인 거죠. 후보들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컨설팅 논란 많이 됐지 않습니까?
0: 아, 시장에서
3: 예. 어떻게 그 상인 자체가 상인 인터뷰도 나왔잖아요.
0: 예, 예.
3: 자기 깜짝 놀랐다고.
0: 아.
3: 예? 이게 뭐냐고 난, 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컨설팅이나 받으라고 하는 게 되냐.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리고 모든 작은 틀에서 이런 오만함이 비춰지는 모습이 저는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하신 말씀이
1: 이런 데서 강하게 반박하면 안 좋습니다.
0: 아, 경솔하게? 경솔하게. 네. 낮은 자세로.
1: 네. 아니, 뭐 반박해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득바득 잘못 안 했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0: 예, 예, 예.
1: 네. 낮은 자, 자세로.
0: 근데 오늘 국회에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 이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개헌, 이번 개헌, 39년 만에 정말 부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1: 네.
0: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면서 이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울먹거리시기도 하시고.
5: 시사한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죠.
0: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여야 합의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그냥 투표를 해라.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헌법상 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0: 예.
1: 다른 국회의원들이 하는 투표랑 다르게 이거는 아예 투표용지에 김한규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0: 아하.
1: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라라는 건데
0: 예.
1: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로 안 들어오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꾸 민주당의 선거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0: 예.
1: 이제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 개헌특위도 하자고 하고 여러 번 야당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논의 과정은 다 없었던 것처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이제 의장의 단독 처리 내지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뭐 이런 얘기라고 게다가 또 선거 끝나 그 투표하고 났더니 투표를 오늘 못했는데 끝나고 예. 났더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이 해외 순방하는 것 같고 졸업여행 가는 거 아니냐라고
0: 아.
1: 대변인이 공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0: 아.
1: 이런 걸 보면서 모욕감을 느낀 거죠.
0: 아하.
1: 네.
0: 김효 의원님 계셨으면 투표하셨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0: 아니요. 아니요.
2: 저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 개인적으로
0: 아, 그래요? 반대하세요?
2: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민주당이 주도한 예. 그 개정안을 보니까
0: 예.
2: 비상기업 자체를 거의 무력화시켜놓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완전히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2: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0: 예, 예.
2: 그리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작이나 침략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은
0: 예.
2: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비상한 시기에는 그 대통령이 그 발동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 승인 또 국회 해제에 의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아예 무력화됐더라고요. 그 점은 저는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0: 예, 예.
2: 그리고 그 개헌이라고 하면은요. 아, 정말 여야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아요.
0: 아.
2: 그다음에 모양새 좋게
0: 예, 예.
2: 네, 같이 들어가서 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0: 예.
2: 근데 조금은 졸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1: 아니 그 개헌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0: 예.
1: 비상계엄을 무력화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그거는 지난번에 12.3 계엄 때 저희가 국회 표결하려고 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재발됐을 때 우리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친위구태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지 비상계엄을 못하는 건 아니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내리면 국회에서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2: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 여야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굉장히 표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0: 예. 신속함이 떨어질 수 있다.
2: 예.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되
0: 예.
2: 그 여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국회가 모든 걸 다 한다?
0: 아.
2: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 또 할 게 너무 많아서 현안으로 가도 될까요?
2: 예. 네.
0: 예. 예. 자, 지방선거. 후보들마다 지금 지역 원로 영입도 이루어지고 후원회장 뭐 굉장히 많이 영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 정영근 전 의원을 위촉해서 논란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안 검사 출신이고 국정원 안기부죠. 안기부에서 일을 했었고 고문수사 지휘 의혹 과거에 또 부정선거 발언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파견은 분대장이다 이런 표현도 했던 분인데 어떻게 해도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이 됐을까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분도 있고 다만 북갑에 삼선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4: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 예.
4: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어디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를 보니까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0: 예.
4: 지역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다.
0: 신망이 크다.
4: 네, 삼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0: 예.
4: 그리고 계엄 이후에 지금 보수 재건이라는 나의 정치적 방향에 동의한다. 그분이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동의하는 사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예.
4: 근데 저는 너무 몰 역사적이고 편의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영근 그 전 의원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0: 예.
4: 보수 내에 여러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카테고리상 전두환 카테고리입니다. 이분이 83년도에 안기부에 가가지고
0: 예.
4: 공안수사단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공안통치와 고문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책임이 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 서경원 전 의원 고문에 직접적인 그 연루된 책임이 있고
0: 예.
4: 나중에 불체포특권을 통해서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이분이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지
0: 예.
4: 그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까지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 단 한
0: 예.
4: 번도 그걸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경원 전 의원의 고문 그 피해 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이분이 그 고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0: 예.
4: 근데 그런 분을 후원회장이라지만 후원회장이 뭐예요? 정치적 후견인이거든요. 임명하는 거는 결국에는 윤석열과 결별했지만 전두환과 손잡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과연 한동훈 후보가 말해왔던 보수 재건이냐, 새로운 보수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혹은 타협이 가능한 그런 일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고문과 쿠데타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0: 예.
4: 전두환 씨가 말년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전두환을 정치적 후견인으로 둘 수 있습니까? 친일파가 해방된 다음 날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한다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복권이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몰각하고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북구에서 표 좀 더 얻겠다고
0: 예.
4: 그것도 박민식 후보하고 경쟁해서 표 좀 더 얻겠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0: 이재용 의원님도?
3: 저도 이건 해석을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왜 했을까? 나오는 그냥 제가 그쪽 캠프였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가? 아니면은 지금 한동훈 그 후보는 어찌됐든 간에 보수 진영에서는 뭐 찬반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0: 그렇죠.
3: 네. 그래서 그 다른 쪽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뭐 이거 약간 근시안적인 게 아니었나. 그래서 요 부분은 실수 아닌 실수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 자체가 예. 이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최소한 그 주위에 캠프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거고 선거는 또 뭐 후원회장을 한다고 해서 뭐 약간의 뭐 심벌은 될 수는 있겠으나
0: 상징
3: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요.
0: 예, 그래요. 상징성은 있긴 하지만
3: 예, 지금 워낙 그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선거가 이제 계속되면은 예. 이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지는 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선거가 복귀가 되면 후원회장이 네. 보이겠냐, 후보가 보일 것이다.
3: 네.
6: 저는 선거에서는 그 상징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이 뭐냐, 공안검사 출신을 모신 건 떠오르는 건 역시 한동훈도 그냥 검사 출신이구나, 박민식 한동훈 다 검사 출신이구나라는 예. 생각만 드는데요.
0: 예.
6: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을 찾아보다 너무 많아갖고 다 못 썼는데 윤석열, 김기춘, 예. 권성동, 황교안, 정영근 뭐 이런 사람들이
0: 예.
6: 그냥 국민의힘의 주류 법조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0: 예.
6: 결국 한동훈도 결국 그 라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 이 사람이 공안검사를 엄청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0: 예. 예.
6: 한동훈은 아니 뭐 검사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0: 예.
6: 제가 2000년도에 예. 사법연수원 앞에 정영근 의원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편의점에 가는 길에
0: 오.
6: 갑자기 검사들이 가득 있고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긴급 체포를 하러 온 거예요. 정영근 의원을.
0: 아하.
6: 그때 뭐 언론 그 조작 사건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영근 의원이 긴급 체포됐다가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도 당사로 도망가서 네 번인가 영장 발부되고 끝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 나중에 유죄가 됐거든요.
0: 예, 예.
6: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검사 출신 정치인이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됐는데도 당사에 들어가서 거부할 수 있지? 국회의원은 이래도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사 출신이 이러는 건 저는 되게 보수의 허구라는 생각이 그때 딱 느껴서 아주 강인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0: 예.
6: 그런 정영근이 다시 2026년에 소환됐다라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기 때문에 그거를 예. 다 알고 있는 세대인데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이라는 상징으로 모셨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0: 그래서 됩니다. 이제 10일 일요일 주일 오후 2시에 한동훈 후보랑 박민식 후보 개소식이 동시에 열려요. 같은 시간대에 열리고 심지어 거리도 한 600m, 650여 미터 차이인가? 뭐 굉장히 가까운 네. 데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많이 갈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친한 계 의원들에게 이번엔 머리서 마음만 전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친한 계 의원들 개소식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반면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는 장동혁 당대표도 가고 뭐 그런다고 해요. 어떤 풍경이 예상되시는지. 박 의원님.
4: 한동훈 후보는 네. 뭐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런 판단이고 그거는 뭐 틀린 판단은 아니죠.
0: 예.
4: 그 경쟁에서 뭐합니까.
0: 아하.
4: 그렇게 의미 있는 경쟁은 아니고 그로 예. 인해서도 징계가 어쩌니 윤리가 어쩌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선거 중에 벌어지면 선거에 대한 집중도만 떨어지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들을 할것 같아요.
0: 아하.
4: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지금 믿을 거는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밖에 없습니다.
0: 아하.
4: 그리고 본인의 연고. 이 두 가지만 지금 내세우는 맞아요. 거잖아요.
0: 예.
4: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한동훈 후보는 성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0: 단일화.
4: 선거 막판에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예.
4: 본인이 앞서고 있고 앞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결국 이게 될 거냐, 단일화라는 게. 그러기에는 적대감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양쪽의 지지층이 좀 달라요.
0: 아하.
4: 그래서 설령 단일화를 해도 온전히 흡수가 안 되는,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0: 예.
4: 뭐 어차피 시너지도 없고, 그래봐야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왜 해? 2년 있으면 또 총선인데. 이런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구도만 유지하면.
0: 호재.
4: 사실은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죠.
0: 우리 김영호 의원님 그 자전거 타고 막 북까지 가시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소식 가세요? 이번 주에
2: 저는 가갑니다.
0: 아, 가세요?
2: 네, 오늘 밤에 이제 가는데.
0: 오늘 밤에 가요.
1: 어, 만덕이 동생 만나라고. 네.
2: 제가 처음에 말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0: 말을 타고 가요?
2: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말 전용 도로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자전거 타고 갔었죠.
0: 네. 영상 잠깐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아, 볼게요. 예. 네, 잠깐 볼게요.
2: 자전거 타고 갔다가
7: 북구입니다.
2: 왔죠. 아. 버스 타고.
7: 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가지고 예, 김영호 확실합니다. 저기 만덕이 동생 얼굴이 보이네. 만덕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 야, 여기, 잠깐만. 아이고.
0: 야, 사이클 타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박원석 의원님의 진단입니다. 해당 행위, 사이클 해당 행위.
2: 예, 아무튼 가서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개소식도 예.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철저하게 이제 북갑 주민들 위주로 치르겠다.
0: 아.
2: 그래가지고 현역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소위 친한계 의원들한테는 일일이 다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가더라도 완전 외곽에 있어야 되고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0: 예.
2: 그게 맞습니다. 북갑 주민들하고 치르는 게.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에 딱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0: 아.
2: 예. 박민식 후보 쪽은 완전히 당세를 얻고 뭐 4선, 5선 의원들 장동혁 대표 예. 포함해서 그렇게 올 거고 여기는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 위주로 치른다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0: 우리 같은
2: 언론에 이제 피하기 위해서
0: 우리 같은 사람 누구예요?
2: 아 이제 전직.
0: 전직
2: 의원. 네, 그냥 마음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저는 그 같은 보수의 범주입니다만은
0: 네.
2: 저는 미래냐 아니면은 뭐 윤어게인 세력 그 결집
0: 네. 네.
2: 그 두 가지 세력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운 거예요.
0: 어.
2: 우리 박원식 의원님 말씀
0: 박원석
2: 맞다나.
0: 의원님?
2: 예. 네, 박원석 의원님 맞다나. 지금 그게 3자 구도인데 이게 현실 정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세 사람이거든요.
0: 그렇죠.
2: 예. 네, 그런 그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0: 20초 남았는데.
1: 아니, 뭐, 한지하 의원만 이제 한동훈 후보 도와주다가 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한계 의원만 부각되기 때문에 안 오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 좋죠. 네.
0: 그런 의미에서? 네. 아. 알겠습니다. 박정희 아파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2부에서도 여의도 내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분방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저녁이네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나왔었는데, 오늘 가족들끼리 또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0: 소리 좀 질러봐요. 불금인데, 불금불금. 자,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이번 주 일요일은 또 미국의 머더스데이죠.
1: 그렇습니다.
0: 이 중국고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옛날 중국고사 말에 저희 한문 시간에도 배운 문장인데,
1: 네?
0: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니라.
1: 이런 말 배우셨어요?
0: 네, 한문 시간에.
1: 오.
0: 나무는 고요하여 말도 안 나오네 이거. 거짓말 하려니까. 나무는 고요하려 해도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1: 아.
0: 가슴 때리는, 뼈 때리는 그런 통찰이죠.
1: 그렇죠. 전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한자로 된 거는 처음 들어봤네요.
0: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니라.
1: 이 말이 네. 옛 중국 고사였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1: 아마 명나라 아니면 한나라 아니 말고
0: 뭐 있죠. 또 중국도 네. 역사가 또 있는데
1: 청나라도 있고
0: 네.
1: 네. 맞습니다.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죠. 자식이 봉양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 이 말 너무 슬퍼요.
0: 네, 정말 네. 뼈 때리는 통찰이에요.
1: 맞습니다. 네. 어머니가 마음을 고요하게 드시려고 해도 이 아들, 딸들이 아주 바람잘 날 없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바람잘 날 없이 부대끼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이제 좀 공양을 해드리고 효도를 해드려야지 하는데 부모님은,
0: 그럼 이제 네. 곁에 안 계시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되죠.
1: 맞습니다.
0: 보통 네. 자, 한국에서 이제 카네이션을 갈아드리는 그런 날인데
1: 네, 5월 8일이죠.
0: 네.
1: 네. 요즘에요 네. 카네이션을 100불짜리로 접어서 만들어서 카네이션 만드는 거 유행이래요. 한국에서 뭐 5만 원짜리로 만들겠죠?
0: 그렇죠.
1: 네.
0: 보통 여기서 이제 100불짜리로 하면 되겠고
1: 네네네.
0: 요즘 그 가장 그 의료 계통에서
1: 네.
0: 가장 그 핫한 바로 그런 게 금융 치료라고 해서
1: 아.
0: 네, 어머 어떤 건강보조 식품보다도 효과가 완전 직방이에요.
1: 아,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이 건강보조 식품 많이들 드리잖아요.
0: 많이 드리죠.
1: 네. 여러분, 금융 치료가 제일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그런 게요. 이 카네이션을 꽃으로 드리면 며칠 지나면 이게 시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50불짜리, 100불짜리 이런 것들로 만든 캐시 카네이션은 뭐 영원히 시들지 않으니까
0: 부모님 마음 깊은 곳에 꽃을 피워요. 많이들 접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겹, 세 겹이 될수록 그 꽃이 더 오래 간다.
1: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네. 마음에 영원히 아주 예쁜 꽃을 피웁니다. 너무 금융치료에만 이렇게 집중하시지 않으셔도
0: 네.
1: 됩니다.
0: 전화 한 통화, 문자 네. 한 통, 또 영상 통화 한 번이면
1: 그럼요.
0: 우리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1: 물론입니다.
0: 네. 자, 우리 나실제 괴로움 막 이런 노래 우리 막 많이 불렀는데 요게 뽕짝 버전으로 나온 노래를 또 호연님이 알려주셔가지고
1: 센스쟁이 호연님
0: 네, 한번 오늘 한번 첫 곡을 한번 선곡해봤어요. 어버이날 노래 머더스데이 특집 어머니 마음 뽕짝 버전입니다.

0: 아, 저 이 노래 나오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연세가 나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네. 아, 성훈 씨가 또 못 참았구나. 어쩌지?
1: 나를 의심했구나.
0: 이걸 어쩌지? 하면서 순간 너무 당황을 했는데.
1: 평상시에 잘했어야 되는데.
0: 아, 악기 소리였네요.
1: 네, 악기 소리였습니다.
0: 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셨다면 성훈 씨 아니었어요?
1: 네.
0: 네.
1: 저 아니에요. 용서해라.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잖아. 용서해라, 얘들아. 아, 아니, 네. 어릴 때부터 고무줄 끊어가지고.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늘
0: 괜찮아요. 조심. 오래 사실 거예요.
1: 네, 밤늦게는 네. 나댕기지를 않는 편입니다.
0: 한시의 음악다방 호연님이 보내주신 아주 멋들어진 어머님의 은혜로
1: 괜찮죠?
0: 네. 네. 문을 또 활기차게 한번 활짝 열어봤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가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0: 네. 네,
1: 감사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네. 어머님 없이 혹시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시면 저희 카톡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네, 저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봐요.
0: 제가 선물로 100만 불 쏠게요.
1: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없이 누가 세상에 올 수 있어요?
0: 그럼요. 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보내주신 주간 베스트 사연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1: 네, 오늘 7분의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오늘 꾸며봤고요. 특별히 머저스데이 특집이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주 주제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엄마의
0: 애창곡
1: 18번 네. 네.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는 노래
0: 네.
1: 오늘 사연 간단한 사연들과 함께 오늘 7곡의 노래가 장전되어 있습니다. 빵야 빵야 오늘 열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또 여러분들 어머니와의 추억 있다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함께 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그러면은 7분의 사연은 또 7곡의 노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네. 한번 달려봐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0: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고요. 이 사연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드는 사연 그 후보자 한 분 정하셔서요. 꼭
1: 네.
0: 투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로 오늘 주 장원이 뽑힙니다. 네,
1: 대체로 이제 끝나다 보면은 허겁지겁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발표를 못 해드리고 집계를 못 내고요.
0: 네.
1: 저희가 방송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의 카톡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니까요.
0: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 발표를 해드립니다.
0: 네. 네,
1: 오늘
0: 많이 주간 장원으로 뽑히신 분께는요. 야엘에서 50불 상품권 저희가 대구로 우송해 드리고요. 월 장원으로 자동 후보가
1: 되셔서 네. 월 장원에 또 뽑히시면
0: H마트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 드립니다.
1: 네. 두 개를 다 받으실 수 있죠.
0: 네. 네,
1: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럼 오늘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마련한 우리 엄마의 18번 오늘 1번 사연,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의 흑산도 아가씨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르시며 희노애락을 표현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바닷가에서 태어난 우리 엄마 육지가 많이 그리우셨나 봐요. 막내딸이 미국으로 시집 오던 날 김포공항에 나와서 배웅을 하시던 대성통곡을 하시던 엄마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사는 딸에게 혹여나 부담될까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시고 딸이 40년 미국에서 사는 동안 딱 한 번 다녀가시고 돌아가신 엄마 꿈에라도 한 번 다녀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 흑산도 아가씨 전국에서도 잘 부르시죠?
1: 아유, 40년 동안 한 번밖에 못 오셨구나. 정말 우리 또 영아 씨도 목이 맸네요.
2: 네, 너무 슬프네요. 네, 아유. 40년 동안 한국에서 걱정만 하셨던 어머니 마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 내 엄마는 이렇게 마음으로 못 모신 딸의 마음이 두 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1: 다 느껴지죠. 네. 네.
2: 너무 예,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1: 네. 아유. 네, 흑산도 아가씨를 부르셨다는 게 그냥 단순히 이 노래를 좋아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당신께서 바다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다 그 당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2: 네. 네. 아우 따님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 내용을 쓰시면서 눈물이 좀 많이
1: 나셨지
2: 것
1: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자, 이 노래인데요. 우리 어머니께 바칩니다. 흑산도
2: 아가씨.
1: 아가씨. 네, 우리 1번 후보님의 추억의 우리 엄마의 18번 노래였습니다.

0: 우리 주간베스트 1번으로 우리 엄마의 18번 보내주신 흑산도 아가씨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좀 들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너무
1: 큰일인데요?
0: 너무 사연이 네. 절절하셔가지고
1: 네, 앞으로 네, 6개의 사연이 남아있는데 걱정이 네. 되네요.
0: 아유 참 하여튼 좋은 사연들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우리 두 번째 주간베스트 후보
1: 만나보기 전에
0: 네,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 단골손님들 한번 만나뵐게요. 잠깐 네 오늘 머더스데이 또 어버이날을 맞아 특집으로 우리 엄마의 18번 네, 노래방 18번 애창하는 노래 특집으로 오늘 한시 음악다방 꾸며보고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아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밤에 잠이 안 오시고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실 때 헬플라인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800-713-9336 800-713-9336 24시간 언제나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아예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어나세요.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이번 머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도 증정하니까요. 오, 한번 이번 주말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이번 주 일요일이 머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야엘에 가시면은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입니다. 전화번호는 뉴욕은 718-500-3350이고요.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이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계 최고예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1: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가 노던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5: 뱅크업 홉 홈 모기지.
6: 뱅크업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내가
8: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자, 주간 베스트 특집 우리 엄마의 18번, 네, 2번 사연입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되고 보니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18번, 낭낭 18세가 유독 가슴에 사무쳐요. 여든의 연세에도 그 노래만 나오면 소녀처럼 웃으며 윙크를 날리시던 우리 귀여운 어머니. 여든에 윙크를 하신다니까 좀 대박이, 대박이네요.
1: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우신데요. 진짜 귀여우시네요. 진짜 어머님이. 네.
0: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엄마는 평생 여자예요.
1: 그럼요.
0: 평생 소녀고요.
1: 맞습니다.
0: 제가 사업으로 속썩일 땐 가사 속 내 사랑 대신 이 웬수라며 제 등을 찰지게 때리시던 그 손길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선 다시 18순위가 되어 마음껏 노래하고 계시죠? 보고 싶어요.

0: 네, 백나니 선생님의 음성으로 들어본 낭낭 18세 우리 주간베스트 후보
1: 2번님의 어머님 노래. 애창곡이셨습니다. 네, 이 노래 부르실 때 어머님이 정말 그 18세 소녀가 돼서 부르신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0: 진짜로.
1: 네. 근데 그렇게 막 내 사랑을 막 잘할 때 평소에 그 자녀분이 예쁠 때는 아우 쭈쭈쭈쭈 우리
0: 내 새끼
1: 내 새끼 하시다가 또
0: 우리 애기
1: 말썽 부리고 또 기분 나쁘고 하실 때는
0: 저걸 누가 내가 저걸 왜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막 이러죠. 에 그게 그립죠.
1: 그렇습니다.
0: 진짜 그런 말이 그립고 그게 전혀 1도 악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1: 맞습니다. 왼수라고 그게... 부르셔도 항상 그 마음 안에는 내 새끼 하셨을 겁니다.
0: 가끔 하늘 보다가 엄마 생각나 이제 콕콕 목이 메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0: 자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의 18번 우리 3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1: 우리 엄마의 18번은 소양강 처녀입니다. 85세 연세에도 이 노래만 나오면 18 소녀로 변신을 하시죠. 사실 사연이 좀 웃퍼요. 웃으시다고요? 웃기면서도 슬프신가 봐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속 썩일 때마다 강가에서 이 노래를 목 놓아 부르며 화를 사기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해탈의 경지에 오르신 우리 엄마.
0: 아, 옛날엔 정말 이런 아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1: 아, 마음에 진짜 그 참을 인자를 몇백 번 아마 아로 새기셨을 겁니다.
0: 저희들 때문에 안 헤어지시고 예전에는 그냥 사셨는데.
1: 맞아요.
0: 요즘 엄마들은 그냥 가죠.
1: 어디를요?
0: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뭐 맨날 이를 헤어지는데.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 정말. 가슴 속에 아예 아리는 것 같아요. 네.
1: 아직 사연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네. 네,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저건 베스트 특집으로 우리 엄마의 18번 오늘 어덜스데이 특집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가 영화 씨하고 저하고도 끊이질 않고 지금 예, 또 부모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할 말이 정말 많네요.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일곱 분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면 네, 일정이
1: 다른 후보자인데 열심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네, 오늘 사담을 가급적이면 하지 못한다는 점 네.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되도록이면 어머님들의 애창곡을 좀 네. 다 좀 틀어드리고
0: 맞습니다.
1: 싶어서요.
0: 사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자 우리 네 번째 후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네 번째 후보 만나봅니다.
1: 우리 엄마의 18번은요.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해요.
0: 이거 많죠. 국민가요.
1: 근데 엄마가 항상 가사를 반만 외우셔서 모르는 부분은 전부 랄랄라로 때우셨거든요.
0: 랄랄라 이렇게 하셨구나 부르시다가.
1: 그렇죠. 성훈 씨는 노래를 많이 부르시니까 가사를 웬만하면 다 기억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신가요?
0: 많이 부르는 애창곡 같은 경우에는 네. 외우죠. 솔직히.
1: 저는 4번님 어머님과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네. 기억하는 가사는 거의 노래 한 10분의 1 될까 말까.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허밍으로 때웁니다.
0: 맞아요. 근데 대부분 네.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부르면 노래방을 가도 가사를 보면서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외우시지는 못하죠.
1: 맞습니다. 네. 어릴 때, 네. 네. 제가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네. 어릴 때 옆에서 듣다가 저도 모르게 랄랄라 하고 불렀더니 엄마가 너는 왜 가사도 모르냐고 혼내셨어요.
0: 아, 당신도 모르시면서.
1: 그러니까요. 엄마도 모르잖아요 하고 따졌더니 엄마 왈 나는 일부러 어? 일부러 랄랄라 하는 거야 하셨답니다.
0: 그래요? 몰랐슈. 아 이런 게 이런 게 바로 연륜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연륜.
1: 랄랄라 하시면서 뭔가 기분도 업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모든 노래를 다 랄랄라 하면은 랄랄라 속에 좀 이렇게 기분을 업되게 하는 그런 바이브가 좀 있지 않나요?
0: 엄마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설거지나 집안일 하시면서

0: 랄랄라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이유 없이 행복하죠.
1: 그럼요, 그럼요. 어,
0: 갑자기 행복해져요.
1: 맞습니다. 그럴 때 은근 살짝 엄마, 네. 뭐, 바라고 있는 거, 평소에 바라던 거, 이렇게 살짝 꺼내는
0: 얘기도 하고, 네. 엄마 기분 좋으니까.
1: 그렇죠. 어,
0: 대부분 그런 전날은 아빠가 예전에는 그 봉천에 월급을 네. 갖고 오셨었어요.
1: 아,
0: 한국은.
1: 맞습니다.
0: 요즘엔 다 입금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전에는 거기다가 돈을 막 넣어가지고 그치, 가져오면.
1: 충분한 월급봉투.
0: 월급봉투를 가져오면. 네.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는 대체로 어머님들이 네. 기분이 좋죠. 신나고. 그런 날은 뭐 더더없이 정말 저 푸른 초원이 이런 노래가 맞습니다. 나오기도 할 그런 거예요.
1: 그런 날 진짜 랄랄라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0: 자, 조금 더 맞아 들어볼까요?
1: 네.
0: 남진의 님과 함께.
2: 100년 살고 싶어.
0: 뭐시여 끝나버렸네. 노래가 끝나버렸는데요.
1: 네, 네 4번
0: 후보는 후보? 님과 함께였습니다. 예. 우리 투표하실 때 노래를 기억하셔서 노래 제목을 적어주셔도 될 것 같네요.
1: 그럼요.
0: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자, 우리 5번 후보 한번 만나볼까요?

0: 5번 후보는 드디어 나왔네요. 네, 패티김. 우리 엄마 18번은 패티김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보사노바가 들어간 세련된 노래인데. 오.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음정이 하나도 안 맞으세요. 영화 씨 사연인데요. 아. 윗집 아랫집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부르시는데 고음에서 매번 음이 반반짝씩 빗나가요.
1: 반박자 정도면 괜찮습니다.
0: 사랑하는 마리아. 야, 언젠가 제가 엄마 음정이 했더니 어머니께서 야 패티김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패티김한테 맞추냐. 팩이 있으신데요. 네, 그 말 듣고 완전 저는 할 말을 잃었었어요. 지금도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1: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예요. 네.
0: 앞에는 이렇게 쫙 기록윤 선생님 특유의 그 쫙 발라드가 멋지게 펼쳐지다가 둥 짝 둥 둘째 이렇게 보사노바가 탁 돼요.
1: 지금 화면에 기록윤 선생님하고 패티김 선생님의 그 젊은
0: 앨범
1: 시절,
0: 자켓이 네, 젊은 시절
1: 모습이 보이는데 와 아름답네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군요. 네.
0: 얼마나 멋있어요. 네. 1969년도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거. 네. 자, 우리 5번 주간 베스트 5번 후보 패티김의 사랑하는 마리아였습니다.

0: 네,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오늘 머더스데이 특집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다섯 분의 사연과 또 노래를 함께했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그 시절 노래들을 듣다 보면 참 그게 신기하죠. 이 시절 음악에 가서 저희가 그 시절로 간 것 같아서 제가 애가 된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지금. 노래가 네. 낯설게, 제가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네.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0: 네. 이 시절엔 또 외국 곡을 번안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막 그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멋지네요. 70년대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게. 패티김의 사랑하는 마리아가 5번 후보였습니다.
1: 이 노래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게 그 5번님 어머님이 음정 박자 막 이렇게 엇갈리면서 부르셨을 것 그 순간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절로 막 웃음이 납니다. 따님도 정말 이 노래 들으실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나오실 것 같아요.
0: 그게 바로 우리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이번 주 저희가 이 이벤트를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1: 맞습니다.
0: 네, 이 노래 한번 탁 나오면 항상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 여러분 있으신가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주간 베스트 후보 만나봅니다.
1: 엄마의 18번은 조용필 선생님의 큐예요.
0: 아, 또 나왔네요. 네.
1: 근데 엄마가 이 노래를요 항상 설거지 할 때마다 부르셨어요. 그릇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 조용필 선생님의 큐가 울려 퍼지면 그게 우리 집 알람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화를 했었는데 네. 엄마 지금 기분 좋구나. 요즘 주방에서 그 노래가 들릴 것 같아서 가끔 설거지를 안 하게 돼요. 엄마 생각이 나셔서. 네. 혹시 엄마가 대신 해 주실까 봐요.
0: 바로 요럴 때 엄마 기분 좋을 때 요럴 때 이제 용돈을 질러야 돼요. 가서 아, 막 그래서 엄마 뭐 노래 너무 잘한다 그러고 막 좀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안 나오던 용돈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고.
1: 그러니까요. 네.
0: 저는 또 아버님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약주 드시고 주무시면 그때 아버님의 지갑은 나의 지갑.
1: 근데 아버님이 그거를 네. 언젠가는 알아채셨나요?
0: 그럼요. 아버님하고 주먹 다짐 많이 했죠, 서로.
1: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거 아닐까요?
0: 제가 동체 시력을 많이 피하긴 했는데 일부러 맞아대기도 하고 아버님과의 또 그런 좋은 추억이 있네요. 아, 우리 아버님도 좀 원펀치 장난 아니었는데. 자, 우리 주간베스트 특집 엄마의 18번, 6번 베스트 주간베스트 후보의 노래는 조영필 선생님의 큐였습니다. 지난번 광복 80주년 때 굉장했었죠. 이 KBS 기획으로 그때 라이브로 불렀던 바로 이제 그날 클립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관객들이 입을 모아서 함께 합창을 합니다.
0: 떼창이라고 하는.
1: 맞습니다.
0: 네,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0: 네, 이 시대에 그리고 또 이미 소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기리는 또 그런 노래였습니다. 조용필의 큐. 오늘 라이브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6번 후보자님 어머님의 애창곡.
0: 애창곡.
1: 예.
0: 네, 어머님의 애창곡. 18번.
1: 네, 이셨습니다. 네,
0: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 이렇게 부르시면서
1: 설거지를 하시던
0: 네. 네, 어머니를 추억해 봤네요.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네, 머더스데이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겠죠. 펠리시스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프로데비니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우리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에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됩니다. 5시로 시간이 더 앞당겨졌네요. 5시부터 모든 빵이 30% 할인되고요. 영업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번입니다.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아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버저스의 특집으로 우리 엄마의 18번 네, 노래 또 사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며 우리 어머니 날 머더스데이를 우리 기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연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야기 또 어머님의 이야기 부모님들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일곱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오늘 뭐 후보에는 오르지 못하셨지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문득 또 생각나는 어머니의 18번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을 듣다가 엄마 얼굴이 떠오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사고로 잃으시고 정신 나가 계셨던 그 모습, 그 후로 담배를 피우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원래 말이 없으셔서 속마음은 얘기 안 하셨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엄마가 자주 부르시던 패티김의 이별. 엄마가 가신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엄마의 모습이 다시 보고 싶네요. 하고 우리 캐티님이 어머님 이야기 공유해 주셨습니다.
0: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먼저 가슴에 자식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좀 꽤 있었는데요. 그런 게 부모님들은 가장 힘들다고 하시죠.
1: 네. 그 마음을 누구랑 나눌 수가 없어서 얼마나.
0: 맞아요.
1: 네. 애태우시다가 네. 네, 담배까지 또 시작을 하셨을까요.
0: 또 좋은 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아마 이 사연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엄마의 18번 오늘 마지막 후보, 일곱 번째 후보입니다.
1: 우리 엄마의 18번은 심수봉 선생님의 그때 그 사람이에요. 노래방 가면 무조건 이 노래로 시작을 하셨는데 부르실 때마다 꼭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남매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체 누구지? 설마 아빠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거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0: 100%입니다.
1: 남매끼리 모이면 항상 이게 화제였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엄마, 그때 그 사람 누구야?
0: 누굴까요?
1: 그랬더니 엄마는 대답 대신에 그냥 빙긋 웃으시기만 했어요. 두 번을 여쭤봐도, 세 번을 여쭤봐도 그냥 웃으시기만 했어요. 끝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는 이제 저희 곁에 안 계세요. 그 비밀은 영원히 엄마만 아시는 걸로 됐어요. 아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엄마는 우리 남매한테만큼은 단 한 번도 눈물 대신 웃음만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엄마, 거기서는 그때 그 사람 만나셨어요?

0: 오늘 우리 엄마의 18번, 네, 또 오늘 머더스데이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7분의 사연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여러분 방송 들으시고 카톡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그런 사연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영원 씨는 오늘 어떻게 어떠셨어요? 아, 방송하면서
1: 또 엄마 여러 생각이 번 아주, 네. 네. 엄마 생각이 부쩍부쩍 나고요.
0: 한국에 계시죠?
1: 네. 아, 엄마에게 또 매일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또 오늘 통화를 하는 그 마음은 조금은 다르죠. 네. 네. 네. 또 우리 이렇게 길 가다 또 만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생업에 네. 계시는 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런 사연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가슴이 또 이렇게 몽글몽글해져 옵니다.
0: 자, 엄마의 18번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의 희로애락이었고 화풀이었고 또 못다 이룬 꿈이었고
1: 그렇죠.
0: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사랑을 담아 이번 머더스데이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머님의 이런 소중한 추억 오늘 이번 주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여러분 모두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0: 해피 마더스데이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화였습니다. 월요일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0: 요즘 유형 유저지 항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준비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세계 각국의 대형 범선들이 밀려오고 세일 250 행사 소식 들으면 굉장히 마음까지 웅장해집니다. 2026년 5월 진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 준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톨 또 올랐나? 저녁은 김치찌개냐 치킨이냐 마더스데이 선물 아직 못 샀는데 어떡하지? 이게 바로 우리의 리얼 라이프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한국의 어버이날. 주말에 미국 마더스데이까지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요. 역사도 거창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가족 챙기고 일터에서 버티고 누군가 밥 한 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거겠죠. 250주년 축제 못지않게 여러분의 오늘도 아주 기념할 만한 하루예요. 자, 금요일 오후입니다. 기분은 축제처럼, 텐션은 250%로 기분 좋은 금요일 2시 비타민 시작할게요.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네,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여러분 소리 질러! 와우,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를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요, 카카오톡을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K-Radio US라고 검색. 자, 그러면 K-Radio 카톡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단호한 거절법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내려고요. 자, 아니 사람만 일시입하고 거리에 두기 하는 줄 알았더니요. 또 동물들도 꽤 확실합니다. 싫으면 싫다, 부담스러우면 피한다, 심지어 아주 창의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문제 나갑니다.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이 동물은요, IQ가 엄청 높기로 아주 유명한 애예요. 그런데 호주 바닷가에서 포착된 영상 하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타나니까, 가까이 오니까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 뭐 진흙, 심지어 작은 돌멩이까지 집어들어서 휙 던집니다. 오지마, 귀찮아, 거리 유지해라, 가까이 오지 마라. 완전 바닥에 단호박이에요, 애가. 게다가요, 조준 실력까지 좋아가지고 연구진도 깜짝 놀랐대요. 과연 이 성격 확실한 바다 천재 누구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얘는요, 연기파 배우입니다. 이 동물은 원치 않는 관심이나 끈질긴 구애를 받으면요, 갑자기 메소드 연기를 펼칩니다. 어떡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팔다리 쭉, 몸 뻣뻣, 눈은 멍한 상태로 숨도 멈춘 척. 한마디로요, 나 죽었어요, 관심 끄세요, 가던 길 그냥 가세요. 와, 진짜 메소드 연기를 펼치네요, 얘가. 아카데미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과연 이 두 동물,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생방송 카카오톡에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퀴즈는요, 듣다 보면 괜히 인간관계 생각나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 동물들도 저렇게 선을 확실히 긋는구나. 과연 이 두 동물 무엇일까요? 선착순 두 분께요, The Best of Asia 1982 H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날씨도 아름답네요.

0: 정답자가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일까요? 자, 눈부신 금요일 2시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뇌호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가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들,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역건물 발레 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함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보자 보자. 문제가 두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가 IQ가 높기로 유명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 수컷이 만약에 온다 했을 때 조개 껍데기나 뭐 진흙, 심지어 작은 돌멩이를 집어서 훅 던져버리는 야가 누구인지. 자, 두 번째 문제는 메소드 연기에 아주 뭐 대단한 연기를 가진 이 동물. 일단은 팔다리를 뻣뻣하게 만들고 죽은 척을 한다는 야는 또 누군가 하는 두 문제였는데 처음에 아닌 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리까리하다, 아닌 듯해요 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더니 다시 정확하게 어디서 구글을 훑으신 것 같아요. 캡처를 해서 정확한 답을 또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문어와 개구리였어요. 정답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문어의 경우는요. 보내주신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암컷의 거부권이 있어요. 맞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수컷이 접근할 경우 암컷은 조개 껍데기나 돌을 던져 수컷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대단해요. 이게 진짜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나 봐요. 재밌네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본능을 넘어서서 뭔가 감정도 있고 얘네들이 성격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 사람이 괜히 부담스럽고 저 사람이 괜히 좀 거리를 두고 싶고 오늘은 아무랑도 말하기 싫은 뭐 사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그럴 때가 있나 봐요. 특히 요즘 동물들의 행동 연구가 많아지면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그들만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좀 귀엽게 바라보고 만지고 막 하는데 어쩌면 얘네들도 요 동물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 쟤네 참 특이하게 산다. 희한하게 생겼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곧 개봉을 앞둔 그 토이스토리 5. 아 정말 재밌잖아요 시리즈가. 이 애니메이션은 딱 보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어른이들. 이 어른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난감들이 몰래 감정을 느끼고 눈치도 보고 서운해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 속 문어랑 개구리도요 당장 거기 캐릭터로 등장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부담스러운 순간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있고 근데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과 동물들이 조금 다를 뿐인 것 같아요. 5060세대는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MZ세대는 집 도착하면 연락해? 이것이 사랑일 수 있고 또 동물세계는 문어처럼 조개 던지면서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꽃을 주고 누군가는 안부를 묻고 누군가는 가만히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누군가는 죽은 척하면서까지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고 있으신가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늦었잖아요. 정답이 너무 늦게 도착을 했는데 답을 범프헤드 페리티쉬일까요? 흐흐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또 무엇이랍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정답은 아니어요.

0: Zone.
1: 자, 오늘 클럽 비타민은요. 어버이날을 맞아 또 다가올 마더스데이를 맞아서요. 조금은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죠. 멋부리고 친구 만나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세상이 다 내 것만 같았던 그런 시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끝에는 늘 엄마의 밥,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꿨던 듀스. 그 자유롭고 세련된 감성은 지금 K-힙합의 뿌리가 됐고, 그 감성을 이어받은 다이나믹 듀오는 이제 엄마의 된장국이라는 노래로 우리의 현실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철없던 청춘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집밥을 그리워합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이어집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우리 반려동물들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클러스터 본점과 필리세이즈팍 경찰서 옆 2호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요. 이제는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유리의 기준 삼원가.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아, 우리 또 뒤늦게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문어나 개구리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 뭐 죽은 척을 한다거나 돌을 던지는 거였는데, 또 다른 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정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는 아니지만 뭐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H마트의 강력한 힘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돌멩이를 던지는 행동, 돌을 맞으면 아플 수 있으니까 물고기를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않거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던지는 애들이 있다고. 아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오시긴 했어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또 마더스데이, 그리고 어버이날, 마음이 함께 이어지는 시간으로 함께 2시 비타민 엮어봤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작은 새부터 보면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펭귄은 또 그 추운 남극에서도 알을 품고, 또 심지어 작은 개구리조차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이동을 하는 모습도 보죠.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생명의 본능처럼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라면서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는지도 모르고요. 어릴 때 보호를 받는 게 익숙했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다 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요. 기술은 놀라울 만큼 발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거대한 지구촌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은 결국엔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는 달라도요, 표현 방식도 달라도요, 사랑은 늘 우리를 연결해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오후에 좋은 음악과 작은 웃음이 함께 했길 바라면서요. 금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주고받는 주말 보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의 숫자만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나를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해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고가다리,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새섬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 하나 무게가 얼만데 이런 사람들을 가득 태운 자가용 버스에 물건 잔뜩 실은 트럭에 이런 차들을 끌고 가는 견인차에 이 무거운 걸 어떻게 견디며 버틸까요? 이런 고가다리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도 있죠. 바로 우리 부모님. 그 위에 올라타 있을 땐 모르지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그동안 어떻게 이겨내왔을까 놀랍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무게를 이고 지고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라라랜드 시작합니다.

0: 식물의 뿌리는 핵에서 물을 빨아들인 뒤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전달해 줍니다.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은 뿌리에서부터 시작이죠. 근원, 근간, 근본 모두 뿌리 근자가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잘 흔들리지 않고요. 단단하게 자라나는데 기꺼이 나의 뿌리가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 안 계시면 우리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만큼 잘 자랄 수 있게 뿌리가 되어준 어머님께, 아버님께 또는 그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오늘만큼은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최현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주말 세일 품목 알아볼 거고요. 자, 변함없이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날씨 이야기. 7월 하순에 칸쿤을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해초가 없는 곳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그때쯤 되면 플라야 델 카르멘도 호텔 존도 해초 때문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멕시코의 한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는 비단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우리 한인들만의 우려는 아닙니다. 멕시코 카리브해에서 해초가 번성하면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월드컵 특수를 눈앞에 둔 멕시코 관광업계는 성수기를 앞두고 퍼지는 해초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초는 아름다운 해변을 망치는 주범으로 해변에 닿는 해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름다운 청록색 바다를 걸쭉한 갈색 수프처럼 변모시키는데 무엇보다 썩어가면서 황화수소 가스를 방출을 해 달걀 썩은 냄새를 유발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죠. 해초는 대체로 무해하지만 눈, 코, 목을 자극할 수 있고 천식 환자에겐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변에 주적인 해초가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카리브해로 속속 퍼지고 있습니다. 카리브 해안을 관할하는 한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최근 140개 해변 중에 15곳을 적색 구역으로 분류했는데 이곳은 극심한 해초 축적 탓에 제 기능을 못하는 해변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푸에르토 모렐로스는 특히 심각하다고 해요. 관광 명소 캔쿤과 플라야 델 까르멘 사이에 낀 예쁜 해변 마을인 이곳의 바다는 이미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발길에 차이는 건 바스러지는 은빛 모래가 아니라 축축하고 거칠거칠한 해초 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멕시코의 관광지들은 월드컵을 앞두고 아름다운 해변과 그럴싸한 호텔 사진으로 관광객을 유혹하지만 현실은 재앙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푸에르토 모롤레스에 정착한 케빈이라는 남성은 사진을 보고 관광지를 찾는 건 인터넷을 통해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며 사진은 예쁘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노클링을 마치고 뭍으로 올라온 캐나다 관광객 또한 사람들이 이 끔찍한 모습을 본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해변을 따라 위치한 여러 식당 주인도 방문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캔쿤 리비에라 마야에서는 대형 호텔 밖 해변에서 트랙터들이 해초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부유식 차단막이 해초의 해변 유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킨타나 로즈는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 지역의 관광 수입은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 해변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 밀려오는 해초의 양은 불길해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에는 대서양에서 사상 최대치인 1,360만 톤이 감지가 됐으며 이 중 약 10%가 멕시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서해로 놀러 가면은요, 미역 줄기 같은 이 해초류 때문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자꾸 발에 감겨 싫었지만 해조류가 이 몸에 좋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귀찮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네요. 외국인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캔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비행시간이 길지 않고 가격 대비 여행하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많이들 찾으실 텐데 가실 때마다 미리미리 서치해서 해조류가 주로 없는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봄 날씨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쌀쌀한 아침을 맞은 후 오후 들어 기온이 한껏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70도, 섭씨 21도, 바람은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맑은 하늘 보였는데요. 슬슬 구름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녁에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하는데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에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남쪽과 또 남서쪽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요. 구름이 많고 간간이 햇살도 비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서쪽에서 접근하는 다음 기상 시스템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나 저녁에 산발적인 소나기나 국지적인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나기나 천둥, 번개는 산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안에 폭우나 천둥 소리가 들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오늘 밤과 비슷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인 일요일 날씨 또 다른 한랭전선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접근을 하면서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70도대까지 오르겠지만 구름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특히 저녁 시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이 이 지역에 가까워짐에 따라 일요일 오후와 저녁에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야외 브런치, 정원 파티, 저녁 계획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날씨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밤 최저 기온 54도고요. 섭씨 12도, 바람은 북풍으로 불겠으며 비가 올 확률은 90%로 현재 나와 있지만 내일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날씨 예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절개상으로 여름은 시작됐지만 피부로 느끼는 여름은 아직인가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한랭전선이 물러가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일찍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이고요. 북서풍으로 부는 바람이 때때로 10에서 20마일까지 강해져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따뜻했던 주말과는 확연히 다른 날씨를 느낄 수 있고요. 다음 주 초에도 평년보다는 좀 다소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각 오늘 8시 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 시간 우리를 아랫목으로 안내해 주시는 우리 최현주님. 이제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데요. 오늘도 최현주 씨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최현주입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목소리가 키는 그래도 크신 편인데, 예, 큰 편이죠.
1: 키는 크죠.
0: 예, 예.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1: 성량이.
0: 왜 그래? 울림통이 되게.
1: 기운이 없어요.
0: 아 뭐야 키가 아까워. 아,
1: 제가 네.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으면 네. 할머니 맥이라 그래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그런지 좀 음량이 작습니다.
0: 나는 왜 이렇게 큰 거야 근데.
1: 한의원에서 맥을 잡아보면 네. 천하장사 맥이 나올 거예요.
0: 글쎄요. 근데 의외로 또 아이러니하게 빈혈이 있어요. 안 어울리죠 전혀.
1: 인체의 신비네요.
0: 예.
1: 알 수 없습니다.
0: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 이렇게 어찔어찔하거든요. 빈혈이 있어요. 잘 먹거든요. 미안해. 우리 최원주님만큼이나. 우리 나이가 그런가 봐.
1: 그렇죠.
0: 자 다음 주면은요 머더스데이예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1: 제가 계획할 게 뭐 있나요? 아이들이 하겠죠.
0: 자, 이런 착각 속에 또 이번 한 주를 이렇게
1: 얘들아 보내면서 기대한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오늘의 이야기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
0: 박봉순인가 최봉순인가 천하장사 그 얘기인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따돌림을 받아 늘 외롭게 지내던 한 시각장애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쥐가 나타났는데 찾지 못하자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너의 청력을 사용해서 쥐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교실 구석 벽장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쥐를 찾아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넌 우리 반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에겐 특별한 귀가 있잖니? 그 격려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외출을 못하니 방에서 라디오 음악을 늘 듣는 환경 속에 있던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불과 11살의 어린 나이에 첫 앨범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I just go to say I love you를 히트시킨 스티비 원더입니다. 한편 스티비 원더가 49세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시신경의 파손이 심해서 수술을 한다 해도 1시간 남짓밖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스티비 원더는 답했다고 합니다. 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0: 그 노래를 잘하시네요.
1: I just go to say.
0: 그렇다고 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스티비 원더 얘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1: 이런 또 쥐를 찬 일화가 있었네요. 네.
0: 그 눈이

0: 탄생한 건가요?
1: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우.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발음을 정확하게 와우. 하고 입 모양을 똑바로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역시. 아버지가 프랙티스를 시켜주셨습니다.
0: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1: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거와 눈이 안 보이는 거 어느 거를 선택하겠냐.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0: 저는 눈을 보이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1: 귀는 안 들리는 걸로.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들리고 안 보는 게 낫다. 아~ 굳이 선택을 하라면.
0: 아, 그런 것이 네. 있었군요.
1: 우리가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 숨쉬고 두 다리로 걷고 두 팔로 안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0: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어려운 수술을 단 한 시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아, 또 반성이 되네요. 이렇게 보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1: 그 인생의 반을 회개하면서 아,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아, 좋겠다.
0: 아니, 반성만 많이 합니다.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 그것도 어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저 사실 이 아따 이야기 네. 하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많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네.
1: 그거 좋은
0: 제가
1: 거예요.
0: 더 순화되고
1: 예예예. 예.
0: 그러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최현주님을 위한 방송이
0: 예 그러고 있네요. 아유 어떡하죠.
1: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0: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김동률의 감사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보검 탤런트의 목소리로 듣고 계십니다. 좀 색다르죠? 노래 들으시고 계속해서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플로리다 리조트에 세워진 6m짜리 대형 황금 동상을 직접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세웠다. 이게 바로 진짜라며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노랄에 세워진 자신의 황금 동상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이 동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노롤 마이애미 골프코스에 설치된 것으로 이 동상에는 돈 콜로서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도널드와 거대한 조형물을 뜻하는 콜로서스를 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동상은 받침대를 포함해 약 6m 크기이고요. 이 동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유세 당시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집회에서 총격을 당했을 때 취했던 자세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귀를 스치는 총격 이후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으로 지지층 결집의 상징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는 청동 제작비만도 약 30만 달러, 금박 작업에 약 6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서도 금색 트럼프 조형물을 전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하네요. 이 동상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살아 생전에 흐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맹그는 것인디. 아이고, 이니는 기어코 살아 생전에 봐야 쓰겄다 이 말 아니오 시방? 이 참나, 살면서 자기 하고픈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은혜요. 아이 근디 어째 한 개도 안 부럽디야. 인기 관광지인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두 명이 대형 회색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등산객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대표적 간헐천인 올드 페이스 풀 인근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등산하던 중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부상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가 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곰 흔적과 함께 피 묻은 모자와 훼손된 시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다섯 곳 이상의 탐방로를 폐쇄했다고 하는데 공원 측은 등산을 즐길 때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동물 흔적과 배설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곰과는 적어도 100야드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곰 공격으로 부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9월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다른 탐방로에서 곰 공격으로 탐방객 한 명이 부상당한 바 있는데 앞서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겨울잠 시즌이 끝나는 시기인 지난 3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회색곰을 올해 처음으로 관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은 멸종 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해 인근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일부를 아우르는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에서는 1천 마리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곰이 달리 곰이 아니오. 그냥 있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얘들 썩 내면 아이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옛말에 어두운 산길 걷다 산짐승 만나는 것보다 인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하던디. 아닌 말로 짐승은 집에 쏙 배부르면 안 죽여. 못된 인간들이나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해를 끼치지. 그지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중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남성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텍사스 차란티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가 여아 납치 살해 용의자인 테너 린 호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텍사스 인근 마을 한 가정집에서 7살 여자아이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인구 500명 규모의 작은 거주지로 당시 그는 물류업체 페덱스 기사로 일을 했으며 이 가족이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바비 인형 세트를 배달하러 이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남성은 소녀를 차로 쳤고 패닉에 빠져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차량에서 소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위협하는 영상 및 음성이 확인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소녀의 시신은 자택에서 12마일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이 됐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질식 및 둔기 외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 집행률이 높은 주로 현재 사형 집행이 예정된 범죄자만도 총 165명이라고 하네요. 이봐요. 이 자폐증 있다고 다 이러진 않죠. 어디다 자폐증 정신질환을 우느랴 우느너겠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이오. 이 사람을 죽였는디 지는 살아서 밥 먹고 할 거 안 할 거 다음은 안 되지요. 이 사형탕에도 싸네. 호주 최고의 경마클럽 직원이 경마장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1세인 호주 터프클럽의 직원은 경마장 금고에서 2만 2천 달러를 훔친 혐의로 체포가 돼 기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건 발생 당시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금고한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직원 12명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달 동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 여러 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이러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이런 문화를 반드시 바꾸어야 했기에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성실하며 올바른 일을 하지만 소수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들은 내보내야 한다며 더욱 건전한 사업을 위해 소수의 문제 있는 이들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경마 클럽이라는 곳이 말이오. 말만 타는 곳은 아니잖요. 이? 배팅도 오고 그럴 텐디 무슨 건전한 사업이요. 건전한 사업은 자고로 냄새 나는 곳엔 냄새가 풍기는 것들이 꼬이기 마련인디 그 종자들 치웠다고 깨끗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요. 이. 또 생겨 이 또 생겨 이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착용한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지 당국은 미성년자 성상품화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는 최근 여학생이 실제 사용한 실내화라고 소개된 상품들이 다수 올라왔다고 합니다. 판매자들은 현역 여고생들이 신던 것, 냄새 그대로 보존, 사용감 있음 등의 문구를 내걸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상품은 한 켤레당 5만 엔, 약 350달러에 거래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물품은 일본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신는 실내화인데요. 일본 현지 중고래 플랫폼에서는 이른바 여고생 실내화가 8천에서 2만 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해당 거래가 단순 중고래를 넘어서
특정 성적 취향 수요를 겨냥한 시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면서 실내화뿐 아니라 교복, 체육복, 양말 등도 과거부터 성적 목적의 구매가 의심되는 거래가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왜 이런 상품을 허용하냐, 중고거래가 변태 상점으로 변질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판매자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장난감을 모으는 것처럼 단순한 수집욕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당국은 해당 판매 행위가 미성년자 성상품화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헤이, 얘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 발냄새, 아이고, 남자 발냄새 뺨쳐요. 스타킹에서 얼마나 쉰내가 나는디. 한여름 오후 시간에 강당에 죄다 모이면 말이오, 쓰레기 하차장 유도 아니오. 하여튼 얘들은 변태적인 것에는 1등이요, 1등. 이 1등이어서 좋고 따드 그들은. 이.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태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또 모으고 있네요. 다만 교육 당국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세부 대항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롭게 도입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방과 후 유치, 정학, 품행 등급 하락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특히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남학생의 경우 가중처벌 요인이 확인이 되면 교장의 승인 아래 태형 한 대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태형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태형은 반드시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가 집행해야 하며 집행 후에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담과 재활 지원을 병행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을 태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남학생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여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정학이나 품행 등급 조정 등 행동에 비례하는 단계별 징계를 적용을 해 책임의 무게를 동일하게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말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하면 신상 털기, 성적 이미지 유포 등 온라인 가해 행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자와 상담 교사, 학부모 연락 담당관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한 사건 조사와 기록, 모니터링을 체계화한 비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폭력 대응에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명확한 경계와 단호한 결과가 있을 때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조치라며,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밝혔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무슨 태형 한 대 가지고 요렇게럼 장황하게 설명을 한대요. 꼴랑 한 대? 한 대? 참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마대자루로 맞아보신 분들은 참, 이분들 이야기 들으면 기가 찰 거요. 이. 그땐 선생들이 왜 그렇게 애들을 팼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맞은 애들은 잘 컸나? 이? 그때 맞아서 난 시방 너무 잘 됐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나와봐요. 이? 상처와 원한만 남는겨.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디. 아무리 사랑에매 하지만 감정이 안 실릴 수는 없지요.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많을 기요. 때리지 맙시다.

0: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H마트에 우리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을 한아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5월 8일 한국으로는 어버이날입니다. 한국에 부모가 계신 분들 어떻게 안부 인사 드렸나요? 참 미국에 살면서요, 이 어버이날 또 어머니날 또 Father's Day 이거 일일이 다 챙겨 드리려니 자식된 입장에서 좀 바쁩니다. 하지만 막상 또 이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들이 챙겨주는데 어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다 그 본인의 입장이 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너무 바쁜데요. 먼저 어저께 우리 여미님께서 뒤늦게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미처 들려드리지를 못했던 곡 성리의 오늘 이 밤을 시작으로 열심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노래도 잘하지만 춤을 뭐 아이돌 이상으로 너무 잘 추네요. 성리. 와, 노래도 화끈하게 잘하고 춤이 아주 절도이 씨 진짜 너무 잘 춥니다. 네,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 성리의 오늘 이 밤 들려드렸습니다. 네, 멋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보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머님의 말씀. 하얀색 수건으로 둘러싼 두건을 둘러싼 쓴 그 어머님의 얼굴과 함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랴.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이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가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참다 참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폭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 그럴 땐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싫은지. 그러려니 하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인성이 안 좋은가? 이렇게 또 자책을 해봅니다만은 또 생각지도 않은 거에 이해가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 그래 이 정도면 착하지 뭐 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글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사파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란 존재 하면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복별님께서 먼저 5살 엄마는 뭐든 다 해줬다. 10살 엄마는 잔소리가 많았다. 15살이 되니 엄마는 나만 혼내는 것 같았다. 20살 돼보니 엄마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아, 이래서 제 딸이 제가 말만 하면 화를 내나 봐요. 아이고. 자, 30살. 엄마 말이 하나 둘 생각났다. 마흔이 돼 보니 엄마처럼 사는 게 제일 어려웠다. 50살. 이제야 엄마를 조금 알 것 같아. 60살이 되니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진다. 70살이 되니 한 번 더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아울러서 자신을 자제할 능력이 생길 때 이미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은 나만이 갖고 할 수 있는 힘의 지혜이지요. 앞을 보고 지나온 나를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실수도 있으니 좌절 말고 다시 도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네요. 그러면서 옛날 팝송 다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루이 암스트롱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어머님께는 어머님께는 당신이 그러셨듯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삶의 고뇌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환한 미소만 주신다. 걱정을 주시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이 얼굴에 가득하시다. 어머님께는 자식 향한 사랑이 삶 전체인 듯 느껴진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키워낸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기쁜 것만 주고 싶고 사랑하는 모습만 주고 싶고 그래서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을 보며 아니 평범한 자식들조차도 어머님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시다. 또 하나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골드님께서 직접 쓰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야위어 가시는 어머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 산다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어머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신다고요. 이 곡만 들으면 곧 다가올 Mother's Day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 곡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며 신청해 주셨습니다. 골드님의 신청곡 인순입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은경씨 요즘 좀 많이 바빠서 제 이민사 쓸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아,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 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이민사를 조금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어머님 구순 생신잔치로 지금 뭐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제 어머니 구순 생신잔치 준비로 25명의 식구들이 저희 집 여기저기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석진님 집으로 다 모이시나 봐요. 한국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 버지니아 포함한 이 일을 통관리하는 집입니다. 아유, 이거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기쁜 일인데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시거든요. 저와 남동생, 여동생, 삼남매를 낳으시고 지금은 이 삼남매가 난 7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와 5명의 증손자 손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식구들의 생일날을 다 기억하고 선물까지도 준비하곤 하셨었는데 이젠 힘들어하시네요. 그래도 여전히 8명의 모든 손자들이 당신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 모두들 짝 만나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시며 매일 기도하십니다. 제 큰아들, 남자, 여동생, 큰아들 3명만 결혼하고요. 아직 5명이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제 둘째 아들이 제일 나이가 많아 이 녀석을 볼 때마다 어머님은 아이고 내가 눈 감기 전에 빨리 창갈 가야 될 텐데 하면서 성화십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요즘엔 성향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나름대로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 개와 고양이와 같이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둘째가 이번 어머님 구순잔치에 프로포즈할 생각이 있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온 식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시카고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번 구순잔치엔 저희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빨리 결혼하라고 하실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하시면서 이민사 이야기 조금 덧붙여 주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신청해 주신 곡, 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노래 들려드립니다.

0: 구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이죠.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사실은 이곡 오늘 제가 그 날씨 이야기 뒤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석진님께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음악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예, 우리 박 부장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0: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99.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오늘 정말 바쁘셨을 거예요. 이번 주말 또 이 머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아이고 정말 머리카락 휘날리며 눈썹 휘날리며 달려오신 우리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얼굴이 헬쑥해지신 것 같아요.
1: 아니요. 헬쑥해지죠.
0: 자,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1: 그럼요.
0: 네네네.
1: 자, 이제 5월달 하면은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사가 많잖아요.
0: 많죠, 많죠.
1: 예, 예. 어린이날 이후에는 어버이.
0: 네.
1: 어버이날. 스승의 날.
0: 스승의 날. 아유.
1: 또 미국으로 지금 또 메모리얼 데이.
0: 아이고.
1: 또 그렇죠. 메모리얼 데이 전에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오늘이 네. 5월 8일이잖아요.
0: 한국식으로 따지면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1: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1: 1년 동안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몇 번이나 가질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0: 아이고. 특히 남자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1: 근데 오늘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0: 네.
1: 진짜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오늘 하루만큼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0: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평상시에도 늘 오늘 같았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식 챙길 때도 솔직히 힘들어요.
1: 바쁘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0: 그럼요,
1: 오늘
0: 그럼요.
1: 같은 날은 한번 또 어버이 은혜 네, 노래도 네, 한번 네. 들어보시고
0: 네.
1: 들어보시고 또 한번 불러도 보시고
0: 네.
1: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감사한 마음을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뭐 짧게라도
0: 네.
1: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0: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 자, 5월 8일 그 이제 5월 10일이 마더스 데이잖아요.
0: 네.
1: 그럼 우리가 마더스 데이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은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막 카네이션 만들고 막
0: 맞습니다.
1: 그랬잖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1: 그거를 저도 학교 다닐 때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달아 드리면은
0: 네.
1: 그거 달아는 게 그게 뭐 카네이션이 뭐라고 그거 받으시면은 그거를 왼쪽 가슴에 달고 동네를 할부하가 다녔던 그런 그 카네이션. 근데 이제 에치마트에서는 생 카네이션, 생화
0: 오.
1: 카네이션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요게 이제 19불 99 하는 거 16불 99. 어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0: 아, 그랬어요. 예,
1: 그래서 저게 한 자리 다 모아놨으니까
0: 네.
1: 요것도 뭐 그렇게 저렴하잖아요. 가격 너무 좋으니까 요때 한번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부모님들한테
0: 예, 예.
1: 카네이션 선물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마트에 오시면은
0: 네.
1: 안전사고.
0: 아, 그건 뭐 늘 말씀해 주시죠.
1: 네. 근데 또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다시 한번.
1: 또 막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안전사고 하면은 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0: 네.
1: 이제 신발이 가벼워져.
0: 아하, 슬리퍼, 슬리퍼. 아.
1: 슬리퍼.
0: 예.
1: 근데 마트 안에 이러저런 이유로 있어가지고 물기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또 이제 우리

0: 우리는 우리 아시안 마켓 같은 경우는 서양 마켓 같이처럼 이렇게 야채부 쪽 보시면은
1: 네.
0: 서양 마켓은 물야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예.
0: 근데 저희는 물야채가 많기 때문에 그 진열대 밑에 물이 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1: 네네.
0: 저희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판도 깔아놓고도 했지만 특히나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그 물에 또 넘어지셔가지고
2: 아파, 아파.
0: 넘어지시면 진짜 크게 다치시거든요. 특히나 우리 아까 이제 부모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1: 네.
0: 특히나 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순발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1: 또 특히
0: 또 어르신들이 또 슬리퍼를 신고 오시지는 않지만
1: 네네.
0: 그런 데는 또 주의를 또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물기 많은 데는 이제 야채부, 물야채 있는데 아니면 생선부.
1: 아유.
0: 생선부에는 또 물이 많죠.
1: 많죠, 많죠.
0: 또. 또 이제 그로서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냉동 제품 있는 데다 보면은 또 시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없지 않아 또 있어요. 또 냉동 제품을 진열하다 보면은 또 얼음이 떨어져 있는 게 또 녹아서 물기가 있고 또 이제 곡물 섹션에 가면은 또 콩이라든지 이런 거.
1: 의외로 많네요.
0: 그런 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또 밟고 또 넘어지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1: 예, 예, 예.
0: 그런 거를 무척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치시면은 본인 손해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 뭐 에치마트를 상대로 뭐 넘어져서 술을 하는 건 그 나중 문제고
1: 예.
0: 일단 안 다치셔야 되니까 방문하실 때는 웬만하시면은 슬리퍼 같은 거 직접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각별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다음에 이제 도난 사고.
1: 아,
0: 이것도 도난 사고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1: 순간 순간
0: 순간적으로 예. 쇼핑 카트에 가방 올려놓으시고 시장 보시다가 상품 저기에 있나고 놓고 딱 들어가는 사이에 벌써? 30초도 안 걸려요.
1: 30초요? 5초도 안 걸려요.
0: 후다다다다 이게 네.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내 거 어디 갔네 그런 사이에 다 나가버리는
1: 나갔죠.
0: 거예요. 그래서 마트 안에서 이렇게 특히나 그 가방 같은 거 특히 여성분들
1: 네.
0: 이게 핸드백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아유. 그러면 이제 핸드백을 이렇게 어깨에 걸고 있지 않잖아요. 또 이제 쇼핑카트 위에다 딱 올려놓고
1: 뭐 차 키고 뭐고 다 올려놓죠. 전화기도
0: 또 그렇게 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네, 것도 네. 있고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서 또 볼일 보시다가 또 핸드폰 또 분실하시는 분들
1: 나 잊어버렸잖아.
0: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화장실 안에는 휴지 거리가 동그라야 돼. 수평으로 되면 안 돼.
1: 맞아요.
0: 동그래야 뚝 떨어지고 동그래야
1: 맞아요.
0: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마트 안에서 분실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다음은 이제 40주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상품. 첫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잖아요.
1: 네.
0: 올해 내가 아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큰 폭염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냉면들 많이 드시잖아요.
1: 엄청 드시죠.
0: 요번에 그래서 이제 풀무원 4인 세트 칙생냉면은 함흥 비빔냉면이 지금 7불 99전에 세일이 40전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4인 세트가 물냉면 2개, 비빔냉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7불 99전 세일 나와
1: 헐,
0: 있고요.
1: 너무 싸다.
0: 요거 네. 진짜 요거 하나 사시면 보통 요즘은 많이 핵가족이잖아요.
1: 네, 네.
0: 아주 두고두고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네. 한 번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냉동 보관이잖아요.
0: 냉동 보관. 네. 저거 또 이것도 이거 비냉을 사오면은 물냉이 생각나고
1: 먹고 싶고 맞아
0: 물냉을 사오면은 또 먹으려 그러면 비냉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이제 비냉 물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 네.
0: 요거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가정에 보면은 그 가스레인지 웬만하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예.
0: 어디에 다 처박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집도
1: 막상 쓸려면 어디든지 몰라.
0: 아, 그래 또 오래되면은 또 고장도 나고 하니까요.
1: 예, 예, 예.
0: 근데 가스레인지는 집에 이렇게 비상용으로 비치해서 놓으신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이게 15불 99 아주 좋은 가격에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1: 네.
0: 과거에 나왔던 가스레인지하고.
1: 다릅니까?
0: 지금 나오는 가스레인지는 조금 달라요.
1: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0: 성능도 좋고 화력도 좋고 또 우리 야외 나갔을 때 바람 막
1: 그렇죠.
0: 그러면은 불이 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보면 이게 끓이기도 힘들고
1: 바람막이
0: 이렇게 바람막이도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밖에다 바람막이가 네네네네네. 있는 게 아니고 오. 그 화구 쪽에 바람막이가 되어 있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요 가스레인지가 15불 99전 지금 29불 구급하면 이거 15불 99전이니까 반값이잖아요.
1: 그럼요.
0: 반값이니까 요때 너무 오래돼서 아 쓰기도 이게 녹나가지고 좀 볼 때마다 이걸 갈아야 됐다 싶으신 분 요번 기회에 아주 깨끗하게 개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0: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자체 행사를 이제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요번에는 네. 전북 특별자치도 특판전을 진행하는데요.
1: 전라도 이거, 음식 맛있죠.
0: 전라도 하면 뭐죠?
1: 전라도 저 비빔밥?
0: 비빔밥. 네. 저도 비빔밥만 생각을 했어 좀. 전주 비빔밥.
1: 전라보다는 이제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하죠.
0: 네. 이렇게 했는데 천년누리 전주빵인데 이게 빵이 뭔가 그랬더니 전주 비빔빵이에요.
1: 아니 나는 왜 빵 하면은 감옥소 빵이 생각이 나죠.
0: 전주 비빔빵이라고 해서 네? 제가 제품을 지금 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비빔밥 맛있게 드시잖아요.
1: 예, 예.
0: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속재료와 야채를 곁들여서 만든 전주 비빔빵이에요.
1: 밥이 아니라 빵이다 빵이야, 이거죠. 빵이죠. 예, 그러면 야채 이런 것들이 빵에 들어간 거예요?
0: 빵에 들어가 있는 거죠.
1: 고로케처럼.
0: 그렇죠. 고로케처럼. 그리고 이게 전주에 가면 꼭 드셔야 되는 게 이 빵하고
1: 그래요?
0: 또 초코파이가 있더라고요. 밀로 만든 초코파이.
1: 너무 맛있겠는데? 네.
0: 그게 거기 특산물이에요. 이 제품이
1: 그게
0: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 이야, 저는 그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네.
0: 천년누리 전주빵 이거 24불 99 판매하는 거 14불 99전에 판매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풍천장어. 풍천장어 24불 99 판매하는 거 17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이건 뭐 이 제품 외에 뭐 다시마, 미역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한 자리에 모아서 전북 특별자치도 특판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은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1: 오케이.
0: 특히나 강력 추천드리는 거 전주 비빔빵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전주 자, 비빔빵.
0: 예, 너무 맛있는 전주 비빔빵.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셔도 되고요.
1: 네.
0: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한번 이렇게 제가 청가부 안내 드리는 동안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아, 나 지금 가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갖고 먹고 싶네. 예. 아유, 예.
0: 청가부 쪽 첫 번째로요. 페르시아노 네. 오이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만다린 3파운드 백이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허니망고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스윗 멜론 파운드에 1불 29전 나와 있습니다. 타미망고 6개들이 박스가 9불 99전이고요. 오리 만다린 스몰 박스 6불 99전 파운드로 팔 때는 2불 49전에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더스데이 관련해서요. 하트 딸기.
1: 하트 딸기?
0: 용기가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인데 요 하트 딸기가 6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점보 블루베리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황금쌀하기 참외 박스에 17불 99 나와 있고요. 자, 수박, 씨 없는 수박 699 세일 나왔습니다. 에치마트가 제일 싼 수박 699.
1: 절대 비탈 수 없습니다.
0: 코스코보다도 더 싸게 팝니다. 저희가.
1: 맛있습니까?
0: 진짜 맛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거 한 통 사기에는 뭐하다. 그럼 반 통도 잘라서 팔고. 반 통 사기에도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또 4분의 1로 또 잘라서 팔고.
1: 우리는 한 통 한 통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0: 이거 껍질 붙어서 이거 잘라서 먹는 게 너무 귀찮다?
1: 귀찮다?
0: 그러면 또 속만 또 담아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지만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0: 우리 한국 분들은 수박하면 홀로 사시고.
1: 그럼요. 우리는.
0: 근데 외국 분들은 보면 이거는 4분의 1쪽 반쪽짜리 막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가는 걸 보고 아니 저거를 왜 저렇게 사서 드시나 수박은 한 통을 잘라서 드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먹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달라요. 네. 이게 민족성 같아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수박을 이렇게 반 통짜리는
1: 아유 안 돼.
0: 근데 또 반 통짜리는 장점이 있어요.
1: 그래요? 뭐요?
0: 왜냐하면 수박을 완전히 반을 잘라서 먹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1: 그렇죠. 안을 볼 수가 있구나.
0: 볼 수가
1: 옛날에 우리 그 리어커에서 살 때는 삼각형. 그렇지. 네.
0: 근데 왜 삼각형으로 잘랐나 베란가는 의문이 생기네요. 아무튼 수박 H마트 진짜 싸게 팝니다. 올해도 어느 마트보다도 싸게 파는 수박 699 세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스 아보카도 빼기 2불 99전이고요. 한국산 팽이버섯 두 개 3불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이고요. 노란 옥수수 4개 2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라임이 6개에 1불 99전이고요.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 호박 파운드에 99센트이고요. 또 한국분들은 파에 또 진심이시잖아요.
1: 그럼요.
0: 요번에는 파가 5개 2불에 세일 나와 우와. 있습니다. 아, 가격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정육불을 항상 늦게 했는데 이번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정육불을 중간에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전주에 저기 생 LA 갈비 12불 99 세일 했는데요. 네. 연장 세일로 동일하게 12불 99전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양념 LA 갈비도 또 동일하게 파운드에 12불 99전 세일 진행하고
1: 맛있더라고요. 진짜. 아,
0: 맛있죠. 예, 예. 이게 저희가 양념 소스를 만드는 게 보편적인 맛, 모든 분들이, 모든 민족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달기도 하다는 그런 평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맛이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1: 네.
0: 아, 양념 LA 갈비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치살구이. 요거 파운드에 1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구이형 수제생목살 파운드에 5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돼지 목전지살 파운드에 3불 49전. 그 다음에 닭 부채 닭다리 파운드에 9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생갈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양념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양념갈비를 많이 나갈 거냐, 생갈비가 많이 나갈 거냐?
1: 저는 양념갈비.
0: 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 그래요?
0: 생갈비를 가지고.
1: 아유, 뭐니 뭐니 해도 갈비는 양념갈비가 제일 맛있지.
0: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고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 그거 양념하시려고 그러면 또 준비하셔서.
1: 귀찮죠.
0: 너무 귀찮으신데 그냥 양념된 거 사다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1: 본인들이?
0: 네, 본인들이 하시는 게 제일 맛있다고. 근데 맞긴 맞아요. 그게 우리 집 입맛이거든요. 우리 어머님 맛이고.
1: 아니, H마트에서 지난주에 LA 갈비 저 양념된 거 사서 네. 먹었거든요. 오, 우리 식구들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0: 아, 진짜 그 맛있어요.
1: 오, 저 제가 세 팩 사갔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너무 맛있게 잘
0: 기억하고
1: 먹었어요.
0: 기억하고 있어요.
1: 네.
0: 그게 아주 세 팩을 사가셨는데, 아, 왜 간만에 세 팩을 사가나 깜짝 놀랐습니다.
1: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0: 네. 저희 양념육, 뭐, 양념 LA 갈비도 그렇지만, 양념 소불고기, 양념 돼지불고기, 양념 삼겹살, 양념 닭사태살, 요거 진짜 맛있으니까요. 네. 저희 H마트 양념육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그 메이저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전공.
0: 예.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1: 네.
0: 수산부 쪽 안내. 이것도 또 마더스데이 관련해서 또 강하게 세일이 나왔어요.
1: 전복 나왔어요. 전복.
0: 전복은 안 나왔고요.
1: 그럼 킹크랩.
0: 킹크랩.
1: 오, 킹크랩, 킹크랩. 오.
0: 킹크랩이, 킹크랩 다리가 나왔는데.
1: 킹크랩 꽉 차야 돼, 꽉 차야 돼.
0: 꽉 차. 속이 꽉 찼다.
1: 진짜요?
0: 포스터에 속이 꽉 찼다. 킹크랩이 22불 99에 나왔어요.
1: 아, 진짜 꽉 찼습니까?
0: 예,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아, 그래서 제가 수산부 담당하신 분한테 예.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 속이 꽉 찼냐? 사이즈가 크다 그랬죠. 그러면 속이 꽉 찼죠.
1: 찬 거야, 그건.
0: 요게 22불 99. 이게 평상시에 34불 99 하는 건데 22불 99니까
1: 감사하죠.
0: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랍스터.
1: 어?
0: 파운드에 9불 99센트 지금 네. 세일 나와 있고요. 연어 스테이크 평상시에 799 나와 있는데요.
1: 지금요?
0: 6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너크랩이 파운드에 16불 99 나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킹크랩 다리가 22불 99, 스너크랩이 16불 99. 그럼 어떤 걸 드실 것 같아요?
1: 글쎄, 스노우?
0: 근데 스너크랩은 평상시에 세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킹크랩을 드셔야지. 22불 9구짜리 킹크랩을 22불 9구짜리
1: 아니 왜냐하면 저는 오메가3를 안 먹거든요. 아.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사하게 먹는 약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살몬을 참 좋아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킹크랩 어 이것도 간만에 네. 먹으면 너무 좋죠.
0: 간만에 세일이 22불 9구 네. 나왔으니까
1: 매일 사 먹을 수는 없잖아 비싸니까.
0: 그렇죠. 진짜 킹크랩 평상시에 드실 때 진짜 비싸요.
1: 그렇죠.
0: 비싸고 하니까
1: 아니 사봤자 뭐 한 두세 개밖에 없고 말이요.
0: 이번에 세일할 때 네. 그 마더스데이 기념해서 세일 진행하는 킹크랩 22불 99 요럴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조개감자 16불 99 파운드에 나와 있고요. 오징어 파운드에 3불 99전 흰새우가 파운드에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이제 그루소리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나와 있는데요.
1: 네.
0: 하루하루 쌀 15파운드짜리가 9불 99전 요거 너무 싸네. 9불 99전 요게 보통 12불 99전 정도 나오는데 9불 99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1: 예.
0: 농심 신라면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잭스프리 골든킬 박스가 24불 99 나와 있습니다. 청정원 현미태양초 찰국주장 12불 99 나와 있고요. 가도야 참기름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짜리가 요게 13불 99 나와 있고요. 김꼬만 간장 4불 99전 세일 나와 있네요.
1: 네.
0: 그 다음에 청정원 물엿 5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롱 곰표 부침 튀김가루 2.2파운드짜리가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카레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해태 OS 4불 99전 그 다음에 해태 허니 버터치 왕짱구 스낵 2불 99전.
1: 아, 짱구 그거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0: 참 옛날에.
1: 맞아요.
0: 저 마음이 통했나봐요. 네. 짱구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1: 네.
0: 그 다음에 빙그레 메로나, 요거 아이스크림 4불 99전.
1: 야, 메로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0: 진짜 맛있어요.
1: 네.
0: 그 다음에 사묵 검은콩, 검은콩, 호두, 아몬드 두위가 12불 99전.
1: 진짜 맛있던데요? 그 두위?
0: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1: 너무 맛있어, 너무.
0: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네. 이거는 진짜.
1: 그냥 싸놓고 먹어야 돼.
0: 그냥 싸놓고 먹어야 돼.
1: 그럼 쌀 때 싸놓고 먹어야 돼.
0: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뭐 냉장 보관이니 냉동 보관이 아니야. 이게 상온 보관이니까.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0: 또 얼마나 쉽게. 건강이 좋죠.
1: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찬 거 싫어하세요.
0: 맞아요.
1: 딱이야, 딱.
0: 딱이에요. 요까지에서 이제 그로소리 상품까지 안내 드렸는데요.
1: 네.
0: 이제 오늘이 마더스데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그 부모님들 생각을 몇 번이나 했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1: 네.
0: 문득 자, 오늘 방송 끝날 때 부모님 은혜, 어버이 은혜 노래를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겠다. 우리 청자분들 한번 들어봐서 부모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래를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1: 애 안 나보셨죠? 진짜 아파요. 이 아프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진짜 하늘이 또렴해지면 나오더라고.
0: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그 애잖아요.
1: 그럼요. 남자 아빠들이야. 예, 물론 부성에도 그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방정일 부장님도 어버이신데 예,
0: 예.
1: 해피 어버이날.
0: 예.
1: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H마트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이셨고요. 방정일 부장님 이 노래 신청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오늘 또 해주셨어요. 백나목의 곡으로 들으시는 어머님의 마음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 미세스 밖에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다 못 들려드리고 오늘 퀴즈도 못 내드렸어요. 이렇게 금요일은 좀 바쁩니다. 1부, 2부 다 초대 손님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미세스 박 신청해 주신 곡은 월요일 꼭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같은 선곡으로 축복송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1000번째 어린이 찬양팀 엄마 따라 아빠 따라에 이어서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이죠. 뽀뽀해 주세요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 앞부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아침에 수호랑 나란히 등교하면서 수호야, 어버이날인데 아빠한테 선물 뭐 해줄 거야? 기대가 되네. 라고 말하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볼에다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선물이네. 라고 고맙다고 화답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멀리 산다고 효도도 선물도 못 드렸는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선물 받은 그때부터 더 특별한 나의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역시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었던 그 모습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그 젊으셨던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언제부턴가는 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가겠지.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어버이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짱가님께서 저는요, 아들만 둘인데요, 좀 무뚝뚝해서 별 기대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제 큰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 아니라며 카네이션과 화가자 세트를 보내왔지 뭐예요.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들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니 이렇게 예쁜 어버이날 앞으로도 기대가 되시겠는데요. 자, 토기장이를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원하진만 김진아님, 광주에 계시는 엄마 너무 생각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도 많이 생각나신다고 어머니의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박주옥의 찬양, 어머니의 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가장 일찍 오셨어요. 나라라 돼지야 님께서 청해주신 신청곡,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김도연 찬양, 그리고 유동효의 음성으로, 아, 이곡 들으면 정말 좀 울컥해지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곡을 준비해 봤어요.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요한, 강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찬양 맨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손경민 갈보리 싱어즈 버전으로 어머니의 기도 일부 도착한 신청곡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아름다운 마음님께서 용인 추모공원으로 부모님 뵈러 가는 길 하늘이 너무 푸르고 예쁘네요.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요. 평생감사님도 장모님과 통화 끝내고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은혜 한수프님도 부모님 생각,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생각으로 마음이 울컥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잘 해드렸어야 하는데 후회가 눈물로 흐릅니다 하셨어요. 순이님도 들려드리는 찬양에 눈물이 나서 저는 1년 중 주일 중 어버이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특히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피러님 역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연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님 매일 일을 해야 해서 귀로만 듣고 메시지는 자주 남기지 못하지만 내일 저희 아들 결혼식입니다. 하나님 아들 며느리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끈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조금은 위안됩니다 하시며 사돈 가정 또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일부에 이 곡은 방송이 되었고요. 대신 믿음의 가정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자, 먼저 제가 우리 아버지들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찬양들 그리고 뭐 가요로도 워낙 많지요. 근데 아버지 찬양으로는 이렇게 들으면 정말 더 이렇게 울컥해지는 곡들이 또 있죠. 자, 오늘은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최인혁의 아버지라는 곡이에요.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보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죠. 역시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길승 씨의 곡, 그리고 어머니의 성경책 전용대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왠지 하늘나라 가신 후에 더 이렇게 목소리 들을 때마다 그쵸? 그동안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오늘은 전용대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오늘은 성가 버전도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산 시립합창단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도 준비해봤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상이나 최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베스트가 숫자나 순위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죠. 때로 진정한 베스트는 숫자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기보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에 집중할 때 진정한 최선의 상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된 5월에는 나만의 베스트로 일상을 채워보시죠. 오늘 하루 가장 맛있게 먹은 한 끼. 진심을 다해 건넨 말 한마디가 모여서 나만의 베스트셀러 같은 인생 기록이 만들어질 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가리키는 최고를 발견한다면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베스트의 순간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Once Upon a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였습니다. 베스트라는 말에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베스트가 있는가 하면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오래 남는 베스트도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과는 별개로 유독 내 마음이 가는 음악이나 책이나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삶도 꼭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빛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는 남들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방향을 조금 더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쌓인 순간들이 결국은 나만의 가장 좋은 시간으로 남게 될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여름 보내드렸습니다. 기돈 크레마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크레메다타 말티카의 연주였습니다. 8087번 쓰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실은 몰래 이어폰을 끼고 사무실에서 듣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도둑 청취하시면 쫄깃쫄깃하지만 또더 좋지 않으세요? 뭔가 금지된 것을 어기는 희열. 그래도 또큰 문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히 도둑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문호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보내드릴게요.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스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마르타 아르르치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주현은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거의 16분 정도 육박하는 큰 곡이었는데요. 물론 전악장을 하면 더 길죠. 30분이 넘어가는데 1악장을 평일날 좀 듣긴 들지만 주말에 큰맘 먹고 들려드렸습니다. 8053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두릅을 따고 있습니다.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일하니 힘든 것도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두릅 너무 맛있겠네요. 두릅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이 편지에 남겨두고 싶어. 앞으로 자라면서 너는 숱한 처음을 마주하게 될 거야.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택들 말이야. 그 모든 도전에 삼촌은 진심으로 응원을 보낸다. 무언가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100일이 지나고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으며 걸음마를 배우고 또 이유식을 시작해 언젠가는 혼자 밥을 먹게 되겠지? 더 자라서는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직장이라는 곳도 마주하게 될 거야. 매 순간이 새롭고 처음일 거야.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삼촌이 유강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이미 걸어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야. 삼촌은 원래 겁이 많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남들보다 컸단다. 해외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 집안 사정으로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어. 학업을 이어가기조차 쉽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지. 참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발걸음만큼은 가벼워졌어. 그때부터 삼촌은 완벽하게 준비한 뒤 움직이기보다 일단 한 발을 내딛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 처음엔 두려웠던 것들도 한 걸음씩 걷다 보니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 덕분에 다음 도전이 조금 덜 무서워지더라.

사람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는 존재라는 걸 유강이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어떤 일이든 시간을 들여 몸을 담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삼촌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어떤 일이든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디뎌보라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힘으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훗날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을 마주할 때도 어릴 적 걸음마를 배우듯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 된단다. 새로운 것 앞에서 여전히 배우는 한 어른으로서,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삼촌으로서 유강이의 모든 첫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한다. 크게 대단할 필요는 없어. 두려움이 앞설 때가 오면 그저 첫 걸음 하나만 내디뎌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한 걸음들이 모여 언젠가 멋진 모험이 되는 날까지 오늘도 몸 건강히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렴. 2025년 6월 1일 100일을 앞두고 유강이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새우 삼촌이.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은 94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ich 꾸밈없이 진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글라스 보이드의 오보에 그리고 마리아 주앙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레마일의 편지형 에세이 삼촌 어디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자의 필명인 레마일은 러프와 스마일을 조합해서 만든 필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삶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때로는 미소를 또 때로는 웃음을 전하는 글을 쓴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이 70일 된 100일을 앞둔 아이를 바라보면서 쓴 이야기들이 참 따뜻했어요.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집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때론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보다 뒤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이란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서툴지만 그 처음은 모두가 다 맞이해야 되는 것들이고 결국 한 걸음씩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거니까요. 넘어져도 괜찮다고 또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주는 마음 그 따뜻한 믿음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윤야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낭만주의 거장 차이콥스키라는 연주를 보고 왔는데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었어요. 교향곡 5번은 45분이 넘는 대곡이라 혹시나 졸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했는데 기우였어요. 모든 악장이 어찌나 다 좋던지. 차이콥스키는 낭만주의 거장이라는 타이틀이 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들으면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느낌을 받았던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차이콥스키 5번 너무 좋죠. 또 그걸 라이브로 듣고 오셨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내가 졸지 않고 대곡을 와 감동받고 듣고 오면요. 그 다음에는 이 곡을 음원으로 들어도 라디오에서 들려와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사실 공연 가서 실연 한번 보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문화 64 가운데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느낌 받으셨다고 하신 이 사막장 왈츠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문호 64 가운데 3악장 왈츠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때론 비장하고 때론 너무 슬프고 가슴이 정말 미어지도록 슬프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런 따뜻한 한 줄기 위로 같은 선율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린다는 이 표현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떠오를 것 같습니다. 225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사과밭에서 꽃 따고 있어요. 레인보우와 함께 맛있는 사과가 열리길 바라며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얼마 전에 사과꽃 이야기 했었는데 아, 사과꽃 너무 예쁘죠. 또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 열리길 저도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발토이펠의 학생 악대 왈츠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란츠 바와토이스 지휘하는 윈 폴크스 오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민부 씨 장일남곡 기다리는 마음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Graceful Ghost Wreck 보내드렸습니다. 레온 플레이셔와 캐서린 야콥슨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230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딸아이가 1년 만에 아기를 가져 6월에 출산을 한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라며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야, 6월에 출산을 앞두고 계시면 지금쯤 배가 제법 나와 계시겠군요. 아유.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저도 바라고요. 좋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태교로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클래식 음악.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법의 성. 아, 이 곡을 안형수의 기타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광진 작곡, 마법의 성, 안영수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 클래식의 노래인데 우리에게는 한때의 가요였지만 이제는 정말 클래식이 되어버린 그런 곡이죠. 선율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031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며 매일 아름다운 당신에게 힘입어 살고 있는 이은선입니다. 언제나 좋은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딸기 하우스, 얼마나 딸기 향긋한 향이 가득할까요? 하시면서 하나씩 따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내 손을 위한 군대 행진곡 1번 D장조 도입번호 733번을 예프게니 키신과 제임스 레바인의 Four Hands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1번 D장조 도시번호 733 한대의 피아노에 두 사람의 피아노가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Four Hands 연주였습니다. 예프게니 키신과 제임스 레바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마 앵콜곡으로 연주한 라이브 음원이었던 것 같아요. 7673번 임사연 주셨는데요. 덕분에 클래식과도 친해지고 유식해졌어요. 제가 정당 가입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당 당원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당 가입만 하시면 돼요. 정당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아, 클래식과 친해지셨다는 말씀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4178번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이런 사연 주셨어요. 매일 듣는 동탄 애청자입니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 자식 때문에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 뭐 언제나 평생 동안 자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끊이질 않죠. 어떤 일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위로 받으십시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36년째 주야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야간 근무 마치고 자고 일어나 장원님의 음악에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주야간 근무하시면서 그래서 잠을 주무실 때 꼭 많이 주무시고요. 음악으로도 또 많은 기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4178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런 사연도 주셨어요. 20살 아들과 말다툼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재윤아,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에서 화해할 때 가장 힘들죠. 마음은 이미 화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지. 좋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참 용기 내고 하신 거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어떠어떠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너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데이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라르고 마눈 탄토를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연주한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아들 이고르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듀오 그리고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이고르 오이스트라흐 아버지와 아들의 바이올린 듀오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4178번님 아들과 말다툼 하셨는데 꼭 음악 듣고 빨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진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부드러운 음성인데요. 일말의 깔모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의 바다 함께 듣죠.

일말의 칼모델라 세라, 고요한 저녁의 바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작품번호 7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보내드릴게요.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그리고 칼 뷰미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 곡은 0786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띄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구적 전신마비,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엉덩이가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 않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기환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키가 1m도 안 되게 작아졌는데요. 제 원래 키는 188입니다. 몸무게도 85kg였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못하는 운동도 없었습니다. 참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재수없죠. 솔직히 저는요, 정말 제 인생은 꽃길만 제가 걸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다 제 마음대로 됐었거든요. 이 정말 사고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너무 더워서 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빙을 하는 순간 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제 목에서 이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처음 든 생각이 와, 잘 잤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수업하고 진료하고 공부하고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잠만 자니까 머리가 너무 개운하고 맑고 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현실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이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목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손도 발도 아예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옥이었던 거는 그 순간부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 목 신경이 끊어진 영구적 전신마비, 이게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꿈이다. 꿈이야. 자고 일어나면 정말 예전에 날아다니던, 재수없던 나로 다시 돌아가 있을 거야. 자야 된다. 계속 정말 수면제를 일주일 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자고 또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요, 계속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정말 지옥 같은 통증 속에서 이 숨만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요. 우리 중환자실 간호선생님께 제발 이 지옥을 잠시라도 잊게 책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제발 책 좀 보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계속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간호선생님들이 일부러 저한테 좀 희망적인 책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래, 교환아,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정말 수만 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된 소리인데요. 제가 수만 번을 생각해도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데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치과의사가 못 되더라도 제가 지금 포기하면요. 저 죽을 때 이게 천추의 한이 돼서 이게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치과의사 될래요?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 제정신이냐?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 세상이 어딨냐?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주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친 지 딱 1년 만에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병원에서 그 다음날 바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그 복학을 하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도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가 어딨냐. 학점 못 준다. 졸업 못 시킨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정말 다들 포기하라고 할 때 딱 한 교수님이 그래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학생이 이렇게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도와주라고 교수가 있는 거다. 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꼭 치과의사 되겠습니다.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해낼게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울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담 중이에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척수마비 장애인은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릅니다. 제가 본과 3학년으로 이 복학해서 아침 6시부터 진료 실습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정말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이 엉덩이가요. 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정말 치아가 흔들 정도로 오한이 오고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전동휠체어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요. 이 CT를 찍어보니까요. 이 엉덩이에 이 주먹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살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세요, 교수님이. 이 환자 이 상태로 온 거야? 얘 이 상태로 온 거야?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욕창이 뼈까지 썩게 해서 수술을 해도 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썩은 엉덩이를 다 파내야 하는 큰 수술이라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하루 종일을 엎드려만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저 수술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정말 다들 반대하고 졸업 못 시킨다, 포기해라, 정말 우격다짐으로 복학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정말 버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독한 상태로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알게 되면요. 정말 다시는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정말 제 꿈이 진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교수님, 방학하면 제가 그날 바로 와서 수술 받겠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 않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정말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오기로 이 썩은 엉덩이를 그냥 임시적으로 고름 짜내고 집 문을 상 긁어내고 소독액이랑 꺼주로 채워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온갖 독하다는 독한 약들이랑 진통제들을 정말 때려 부었습니다. 계속된 죽을 고비들은 그때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버텼습니다. 진짜 무식하게 해요.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저보다 더 아팠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부모가 되어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 보니까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과사 국가고시를 치렀고요. 그렇게 꿈꿔왔던 치과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솔직히 제 목표는요. 딱 여기까지였어요. 치과사 면허증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치과사가 되니까요. 취업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것도 20몇 년 전에요. 손도 안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을 치과에서 써줄까요? 또 모두가 다 격렬하게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케이스는 없다. 근데 또 무턱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과사를 구한다는 곳이면 전국이 그게 어디든 정말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이 어느새 이 거절당하는 것에 이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분당 서울대대학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병원장님, 부원장님, 기조실장님, 과장님. 근데 통화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때부터 메모를 남깁니다. 저 고용 안 해도 되니까 딱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한 번만 달라고요.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정말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빚만 아니라요. 수만 번을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손가락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깨 밑으로 완전 마비입니다. 그래서 진료 시 제 손에 치과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에 절대로 이 환자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만 번을 수십만 번을 이 제 손을 다치게 제 손이 다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하면요. 이게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 손이 괴물 손이 됐습니다. 이 흉터랑 굳은 살로 이 뒤덮인 제 손을 제 딸은 이 괴물 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요 보이기가 부끄러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삶의 훈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 명의들 앞에서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20년 전만 해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 진료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저를 딱 보더니 뭐야 병신의 진료를 하네 하며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요. 어떤 분은 제게 재수없다고 화를 내고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욕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있으니까 침도 뱉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께 진료 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느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처럼 선생님처럼 참 정말 꼼꼼하다고 정확하다고 친절하다고. 저는 여전히 느린 치과의사입니다. 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인기 많고요 인정도 받는 교수입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여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는요 뭐 장애를 극복한 뭐 위대한 일이 성공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장애 극복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이 전신마비 장애를 최중증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의 이 무식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가요. 예전에 저처럼 삶을 포기하고 있을 분들에게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살고 있네?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버티고 있네? 라는 정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안녕하세요. 피식대학이라는 코미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저는 사실 여러분께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의를 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제가 잘해도 잘하면 하나님의 덕이고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16년도에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한 1년 정도 있다가 현재는 피식대학이라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을

0: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 세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은, 네, 이게 제 빨간색 그 튜닝 입고 있는,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예, 공학번 이지백이라는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는 이제 민수라는 2021년도에 살고 있는 캐릭터가 용남이 형, 그리고 혁이 형, 두 형들과 함께 그 형들이 05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
1: 아, 형님, 안녕하세요!
2: 맞니?
3: 가보자! 유로! 나이스!
4: 제이 골라준 거 잘 봐. 네. 여기서 몰입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0: 그래서 이 두 형들과 함께 UCC 촬영을 하면서 2000년대 공감대를 소개하는 작품이에요. 다음은 또 요즘 많은 연령대에서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 한사랑 사랑해입니다. 누군가에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남편일 수도 있는 대한민국 가장 평범한 아저씨, 중년 아저씨 4명이서 산행을 하면서 또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진 시트콤을 저희가 담았었습니다.
5: 1점!
6: 나무가 반갑다고.
7: 반가워! 이러면서 막 손 흔들어 주잖아.
8: 사실 배웅길에게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9: 미안하면 귀하면 나와.
10: 그 참 속 시원하다. 그.
0: 마지막으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비대면 데이트라는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대면으로는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하다가 만약에 비대면으로 소개팅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11: 까꿍.
12: 받았다.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13: 뭐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예. 그렇지, 인물 좋지. 유머 감각 있지. 내 이름으로 된 집 있지.
14: 매니. 매니 보고 싶다. Just kidding.
15: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군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0: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피식대학 그리고 저희 컨텐츠들을 사랑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극사실주의. 저희도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연기를 하면서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를 헷갈리게 할 정도로 저희가 하는 게 저희 또 철학이기도 하고 저희 가치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하이퍼 리얼리즘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웃음이 아닌, 아, 맞아, 이러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들을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힐링도 받고 뿌듯한 마음을 좀 느끼는데, 이제 공학번 이지백을 보시고, 어떤 분이 저 시대를 살아봤다는 게 뿌듯한 건 왜지?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때 공기, 온도, 냄새 다 생각남. 노래방 그 쾌쾌한 냄새도 떠오르네. 우정, 사랑이 전부라는 표현이 딱 끼던 시절인 듯. 요즘은 우정도 사랑도 뭣도 없이 공허하다, 빈 깡통 같다는 기분이 매일 든다. 격공합니다. 진심 그리워요. 라고. 제가 사실 공학번이고 제가 36인데 모르는 분이지만 저랑 동년배잖아요. 그 묘한 뿌듯함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분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해서 되게 좀 뿌듯해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학번이 아닌 분이 댓글 달아주셨나 봐요. 진짜 뿌듯하실 만한 해요. 저는 05년생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태어났던 이런 시대를 사셨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진짜 싸이 감성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제일 제가 뿌듯한 댓글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 한사랑 산악회를 보시고 다르신 댓글인데 한사랑 산악회 댓글이 제일 좀 많이 따뜻해요. 힘든 시간 버텨내면서 한사랑 산악회를 우연히 만나 매일 보고 또 돌려봅니다. 처음엔 컨텐츠 신박한데 재미있네. 그러다 시간이 쌓일수록 가끔은 나도 모르게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그대들 놀라운 연기력 덕분인지 힘든 순간 내 안에서 자동으로 소리친답니다. 열정. 한사랑산악회 저희 컨텐츠 댓글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세대 간 대통합이라고. 실제로 저희가 연기한 50, 60대 구독자분들이 쓰신 댓글들도 있고요. 아마 이건 제가 추정하고픈데 아마 5호선, 6호선.

0: 50대 분인 것 같아요. 제 축축해. 그리고 그 50대, 60대에 대한 이제 호감이 생겨서 저희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대, 60대인 척 하면서 댓글을 쓰시는 20, 30대, 10대들. 10대, 20대, 30대들. 그래서 이제 세대 간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멤버들이랑도 정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코미디언이 사회적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멤버들끼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한사랑산악회를 처음에 기획을 하고 회의를 했을 때도 유튜브 채널에 산악회라고 치면은 좀 긍정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실상 저희가 저희 부모님을 들여다보고 산악회를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도 청춘 같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의 의도가 이렇게 닿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대면 데이트 댓글인데 비대면 데이트 B급인 사람들이 모아 진행하는 데이트였기에 비대면 데이트라는 이름이 붙였고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A급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B급인 사람들은 비록 A급처럼 철두철미하진 못하더라도 엉성하게나마 따뜻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이 댓글 남겨주시고 있는 구독자분들 보면은 어떻게 좀 저희가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 쓰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통찰력이 좋으신데 보통 TV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있는데 보면은 나오는 청춘 남녀들은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완벽했었어요.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람들만 나오고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람들만 나와서 어느 순간 보고 있는데 좀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내가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데이트 캐릭터를 만들 때 최대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최대한 내 친구, 최대한 내 옆에 있는 뭐 대리님, 부장님, 진짜 그냥 옆집 남자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분 말대로 사람을 급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은 라고 봤을 때 약간 평범한 사람, 평범의 비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만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만들고 싶었고 공감을 해줄 만한 반응과 댓글들을 좀 바랬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문득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공연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공연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공부를 하려고 작품들을 좀 보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러셀 피터스라고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은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대중들과 공감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코미디언이 여러분 무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내가 이 사람과 공감하려면은 이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아팠고 어디가 아팠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내 스스로도 느껴봐야지 그 얘기를 농담으로 희화가 아닌 농담과 치유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철학과 영감을 삼아서 어떻게 해서 공감 갈 수 있는 코미디 캐릭터를 제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명 한 명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사랑산악회 배용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해 드리면 이제 한 50대 후반에 5호선 네, 그리고 엘비스 후레슬리라는 LP바를 운영하신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온유한 성격의 기독교인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하지만 아픔이 좀 있는 게 젊었을 적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결혼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혼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 라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 과거에서 영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기억했을 때 좀 힘들었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이 캐릭터에 살을 좀 붙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혼도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몇 번 하셨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있었던 많은 상황들, 우리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이겨 나가시면서 계속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배용기라는 캐릭터가 그런 개그를 좀 많이 해요. 자기가 내가 다른 데 맛집은 잘 모르지만 가정법원 앞에 있는 맛집은 많이 한다.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뭐 저희 부모님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정법원에 갈 일이 태어나서 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배용기 아저씨가 가정법원 앞에 있는 맛집을 많이 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개그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혼이라는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들을 좀 떠올리다 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90년대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낙인이 찍히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취업도 좀 힘들 정도로 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르게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미웠고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반대로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또 사랑을 만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영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캐릭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세요.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신데 얼마나 유창하시냐면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분들도 다 알아듣는 영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유창하시다는 거죠.
1: 요즘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머전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지티브 싱킹을 해야 돼요.
0: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들도 많이 이용하신데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이 4년간의 미국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개그를 넣고 코미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저의 또 과거 경험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호주로 이민이 가서 한 4년 동안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말, 이방인에서 왔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뼛속 깊이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코미디 개그까지는 아니지만 배영길 아저씨가 이제 미국 생활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저도 모르게 애드리브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뭐 세탁소면 세탁소, 남의 이제 청소면 청소, 그리고 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그 정말 타지에서 겪는 서러움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용기 아저씨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플러스 또 얘기해서 이 배용길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가정 환경이 저희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녹여낼 수가 있었어요. 나랑 같이 나와서 주차 봉사도 좀 하고 좀 하자라는 게 했는데 정말 많은 교인분들께서 공감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봤던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진석이라는 비대면 데이트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캐릭터고 이 캐릭터는 비대면 데이트에서 비대면 데이트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이제 최준 사장님 머리 내려서 그리고 이호창 본부장 뭐 임플란티드 키드라는 래퍼 이렇게 있는데 이 소개팅에 나온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의도를 좀 했어요. 자, 이 캐릭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36살, 저랑도 동갑이고요. 직업은 중고차 딜러입니다. 배운 건 크게 없지만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성격이 조금 형성이 되었고, 하지만 자기 가족, 부모님 그리고 자기 가정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자주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17년이다. 나 사회생활 17년이야? 남자는 월 1,000만 원 벌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얼핏 들으면은 비호감적인 말들을 좀 해요. 저 또한도 개그맨이 되기 전 지망생 생활, 또 무명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굳이 안 만나도 될 사람들까지 다 만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다 보니까 몸에 그리고 마음에 굳은 살이 좀 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거칠게 보는 경향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속마음까지 거칠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진석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캐릭터는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 본인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앞으로의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을 위해서 바보 같은 희생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남이 듣기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쌓였던 말들, 평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 월천 벌어. 나 올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12년 동안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대면 데이트라는 그 컨텐츠가 아마 이 방송을 나왔을 때는 저희가 종영을 했을 텐데 한 명씩 서바이벌로 탈락을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되게 초반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득표수가 적게. 저는 예상도 했고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물론 소수의 여성 팬들분들도 차진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남자 팬들이세요. 소개팅 컨텐츠인데 특히 30대 중반. 그 이유가 저는 너무 알 것 같은 게 아마 차진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저 사람 되게 내 친구 같아 이러면서 막 웃다가 그 안에서 문득문득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나도 혹시 이러지 않나 라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코미디 시리즈뿐만 아니라 저 유튜브 코미디 시리즈를 하기 전부터 해왔던 스탠드 코미디 무대에서도 이 러셀 피터스라는 코미디언이 했던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고통이 많으니 겪을수록 코미디언은 대중들과 공감이 깊어진다. 그래서 제가 스탠드 코미디 무대에서도 하고 뭐 방송에서도 가끔 했던 이야기인데 저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26년 동안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26년 동안 외국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프랑스 파리에 계속 오랫동안 살고 계셨고 거기 정착해서 살고 계신데 이제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엄마와 아들이 상봉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용주야 용주 맞니? 어머 용주야 미안하다 용주야 내가 엄마가 너무 잘 자라줬구나 이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마인드 컨트롤을 다 하고서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제 프랑스에서 엄청 오래 사시고 정착을 하셨던 분이셨으니까 딱 얼굴은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 끝에서 저한테 오시더니 용주? 용주 맞아? 그래서 발음이 저를 용주라니 용주? 용주 어떻게 용주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용주 어디 갈까? 제가 26년 동안 6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다 보니까 너무 웃기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대에서 스탠드 코미디 첫 무대에서 제가 첫 서론의 농담으로 하게 되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이게 혹시 나만 웃긴 건가? 아니면 대중들도 공감해 줄까? 자칫 잘못하면은 아마 10명 중에서 한 한두 번 정도는 못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어머, 저런 걸 내가 웃으면 안 되지라고. 정말 많이 걱정을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팍 반응이 좋게 웃음이 나왔었어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제 이름을, 용주가 아니고 용주루로 계속 이제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저희 팬분들도 저를 용주루로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코미디언으로서 슬럼프를 많이 겪고 있었고, 주님께도 기도도 많이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탈출구가 진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처럼, 내가 26년 동안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내가 너무 힘들었던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는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미디언한테 이런 코미디 짧은 개그 코미디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데, 진짜 남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코미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이걸 다 계획을 하셨나요? 26년 전부터 계획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주님, 26년 전에 이걸 주시려고 저희 부모님을 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열 분 중에서 한 일곱 분은 안 웃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한테는, 큰 영감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큰 코미디 철학이 되었는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미디언이 아니어서 공감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코미디언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만 연속으로 있나 주님을 너무나 원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고난 속에 세상을 보여주셨고 또 나와 같은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견딜만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신다는 것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계시는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일부러 연단하시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좀 밀어넣으시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복이든 고난이든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끝내기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또한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한 30몇 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나중에 나를 황금과 정금과 같이 하시려고 했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짧은 강연이라고 하면 강연, 간증이라면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미디언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문자만을 수없이 받고 집에 떡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늘 사랑한 겨울이었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느끼면 이렇게 자기 전에 벽에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눈물이 이렇게 쏙 흘러.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언젠가 간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정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 그분이 특별히 함께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막 벌써부터 설레고 꿈만 같습니다.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벌써부터 보고 싶고, 네, 너무 설렙니다. 자,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손님은요,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배우 김수미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어머. 아들이
2: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 아 사랑합니다. 어 아유 애들 잘 있고
2: 잘 있고
1: 나는 제일 이제 첫 아이 민준이 때부터 네. 네. 애기 깐난 애기 때부터 봐서 아범은 걱정 안 돼. 애들 잘 있나?
2: 너무 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이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사실 여기 간판 프로그램인데
1: 정말 간판 프로그램이지.
2: 네, MC가 됐어요.
1: 아우 축하해.
2: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첫 회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무리 바빠도 나와야지.
2: 아유 어머니 진짜 너무
1: 감사드려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만나다
2: 네네.
1: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나니까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 아닌가?
2: 네.
1: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저 막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참 언젠가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예.
1: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슬쩍 어머니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나는 그때 딴 얘기해. 그걸 그랬잖아요.
2: 심하게 욕하셨죠?
1: 너 혼자 다녀.
2: 예.
1: 천당 가. 막 이런
2: 예.
1: 좀 약간, 네. 난 누구한테 이렇게 권유받고 그러는 걸 싫어해.
2: 맞습니다.
1: 가는데 그래갖고.
2: 예.
1: 근데 그게,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조심할 걸.
2: 그러니까요. 어머니 성격이 뭐 권유를 받거나
1: 뭐
2: 강요해서
1: 하거나 예. 그걸 싫어하거든요.
2: 네. 첫 손님이 어머니라서 저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하고 힘 실어주셔서 어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당연히 그래야지.
2: 네. 어머니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거 어머니 아시잖아요.
1: 너무나 잘 알지.
2: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는 자꾸 순위가 밀려서 나오는
1: 아니야. 왜 그러냐면
2: 네.
1: 그때 순이 잠깐 밀렸던 거는
2: 네.
1: 탁재훈 씨가 MC 보는 프로그램이었어.
2: 예.
1: 그리고 정준하 씨 나오고
2: 네.
1: 거기에서 아들 이름을 쭉 대듯한 대명을 대고
2: 장동민 씨서부터
1: 1위가 누구냐 하는데
2: 네.
1: 거기서 다 제껴놓고 이게 사람이 간사한 거야. 근데 왜 네. 1위를 안 줬냐면
2: 네.
1: 마음은 네가 맞아들인데
2: 네.
1: 너 현준 씨는 네. 이렇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무 사위 같아. 사위 같다 그랬어 내가. 왜냐면 성격이
2: 네.
1: 뭐 재훈이나 이런데 엄마 뭐 이러고 농담도 하고 막 오늘 이뻐 뭐 이러는데
2: 네.
1: 항상 아까도 어머니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곁을 안 줘. 네. 성격이. 네. 그런 줄은 알지만 정말 깊은 마음에는 네. 말이 그렇지. 그리고 뭐 이 연예계에서 이렇게 30몇 년을 꾸준히 정말 좋았을 때보다 서로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네. 만나주는 관계가 보니까 없더라고.
2: 저도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 힘든 시간도 꽤 있었잖아요.
1: 있었지.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2: 저도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어머니 없었으면.
1: 서로 얼마나 우리는 카톡을 많이 주고받아.
2: 맞아요. 어머니.
1: 그냥 어떤 때는 막 30분씩 카톡 주고받고 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꼭 우리 현준 씨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부터 네. 내가 이렇게 틈나면 간증 다니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
2: 어머니 간증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1: 내가 이렇게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네. 어머 이 시간이면 어디 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해야지. 네. 그게 이렇게 후회가 돼.
2: 간증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1: 기회지. 네. 그렇지.
2: 어머니 작년에 전화 저한테 딱 하셨을 때 그때가 제 머릿속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오랫동안 간직이 되는데 현준아 너 일요일날 뭐하니? 그래서 왜요? 너 잠깐 올 때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 어딘데요? 저 달려가겠습니다. 나 집사 직분 받았다.
1: 그때, 아우 왔었지 꽃다발 들고.
2: 저 너무 감동하고.
1: 제일 먼저 전화했어. 네. 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2: 맞아요.
1: 집사 직분 받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제일 먼저 전화한 거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 그거 집사도 다 공부해갖고 목사님 허락해야 돼야 돼.
2: 그럼요.
1: 나 그냥
2: 힘들죠.
1: 뭐 유명해서 된 거 아니야? 아,
2: 당연하죠. 그렇게 집사 직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1: 다 어느 정도 기초 집사가 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지만 네. 어느 정도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지.
2: 근데 저 진짜 사실 어머니 아까 전에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성격이 어머니 교회 같이 가자. 어머니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면 싫어하는
1: 그러면
2: 성격.
1: 더 싫어요.
2: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1: 맞아.
2: 그 순간 저 너무 감동해서 진짜 전화
1: 끊고. 아맘리에 네. 교회 갑시다라고는 안 해도 늘 교회 얘기를 했어 나한테.
2: 네.
1: 간접적으로.
2: 네.
1: 아우 지난주에 교회 가가지고 뭐.
2: 맞습니다.
1: 간접적으로 늘 해왔어.
2: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 일부러 찬송가 가스펠 같은 거 틀어놓고.
1: 틀어놓고.
2: 신앙서적 같은 거 읽고.
1: 읽고 늘. 예. 우리 일본가 촬영할 때도
2: 네, 맞습니다.
1: 늘 시간 나면은 성경 보고 그래서
2: 네.
1: 아 마음속으로 내가 볼 그래서 저렇게 반듯하구나.
2: 아유.
1: 반듯하구나. 그거는 느꼈지만
2: 네.
1: 아 나도 교회 가야지라고는 그때는 못 느꼈어.
2: 네. 진짜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요즘은 꼭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누우면은 바로 잠 안 자고 한 30분은 생각을 하는데
2: 네.
1: 아 나는 여지껏 내가 뛰어난 머리가 있고 내가 뭐 연기력이 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2: 네.
1: 정말 위태위태한 거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느끼면 이렇게 자기 전에 벽에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2: 네.
1: 눈물이 이렇게 쏙 흘러 그러면서 잠들어.
2: 요즘요?
1: 요즘은
2: 야.
1: 감사해서.
2: 어머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에서 같이 앉아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1: 그러니까
2: 않아요?
1: 지금도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 때 참 민망하더라고. 오래 전에 몇십 년 전에 현준이가 어머니 교회 얘기할 때 왜 욕을 했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 그 생각이 들더라.
2: 아유,
1: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 나 같은 사람을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네. 나는.
2: 어머니 요즘 뭐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1: 애 같아, 애 같아. 그러니까
2: 네.
1: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 나는 군산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고
2: 네.
1: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로 이제 장로님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엄마 아버지도 다 교회 다녀셨지만
2: 그러니까요.
1: 근데 주일학교는 다녔지.
2: 네, 네.
1: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그건 뭐 그 하나님이 뭐 성탄절 날 선물 주고 그러니까 다녔지 뭘 알아? 아는데
2: 네.
1: 그래도 그때 모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2: 네.
1: 놀이터가 교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늘 마음 한쪽으로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도 아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지금까지 쓰거든.
2: 네, 그건
1: 그래서
2: 제가 잘 알고
1: 꼭
2: 있죠.
1: 앞에다 주님을 썼어.
2: 교회 다니시기 전에도?
1: 전에부터도 마음속으로
2: 야.
1: 왠지 뭔가 일기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쓰잖아.
2: 그렇죠.
1: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주님이 있었나 봐.
2: 얘기는 안 했지만.
1: 안 했지만.
2: 어머니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1: 요즘에 이제 네. 그 청담동의 푸른나무 그 곽수광 목사님 교회 설교인데
2: 네.
1: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뭐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지가 지금 6, 7년 되지만
2: 네.
1: 아직은 초신자잖아. 근데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휴대폰에 배터리가 한 뭐 1% 깜빡깜빡 안 남아서 띡 끊어지면
2: 네.
1: 빈수확이잖아.
2: 네.
1: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6일 동안 있다가 이미 배터리 충전이 다 됐어.
2: 아.
1: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로 충전하는 거야. 내 마음의 배터리를.
2: 예배 드리시면서.
1: 예배가 충전기야.
2: 네.
1: 그러면 배기 꽉 차.
2: 네.
1: 그럼 그걸로 또 일주일 살아.
2: 와.
1: 목사님 말씀으로.
2: 네.
1: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뭐 남편이 안 바뀌고 똑같은 남편이야. 주님을 알기 전에는
2: 네.
1: 이놈의 왼수였어.
2: 네.
1: 모든 원망이 남편이었어.
2: 아버지.
1: 네. 아버지 봤잖아.
2: 예.
1: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내가 죄가 많고 내 모든 게 내 탓이어 하고 나니까 똑같은 남편인데 그 미움이 어떻게 슬슬 봄날 눈 녹듯이 다 없어져가지고
2: 네.
1: 아무렇지도 않아.
2: 아.
1: 오히려 더 애잔하고
2: 네.
1: 그래서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건데
2: 네.
1: 사람은 그대로 안 바뀌었어.
2: 네, 네.
1: 성격도 그대로야. 고집도 그대로야.
2: 잘 안 바뀌잖아요.
1: 안 바뀌어 사람은.
2: 네, 네.
1: 근데 꼭 이제 밥 먹으면 두 식구니까 자기가 먹은 밥그릇 정도는 갖다 놔.
2: 네.
1: 이걸 1000번 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식탁 의자 뺀 것도 이렇게 좀 넣고 가. 1000번 했는데 1000만 번 안 들어. 근데 지금도 안 들어. 그래도 네. 그전에는 꼭 그 밥그릇 들고 가면서 한 소리 했거든.
2: 네.
1: 정말 말 안 듣네. 정말 죽어야 안 듣지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 내가 갖다 놓지 뭐.
2: 네.
1: 똑같아. 그때는 미웠거든.
2: 네.
1: 하다 못해. 근데 똑같고 그러니까 우선 누구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나 속색이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미움이 점점 싼 데다가
2: 네.
1: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18에 다 일찍 돌아가셨잖아.
2: 네.
1: 그리고 혼자 그 외로웠던 게 막 이제 결혼하고 애들 낳고 다 애들 성장한 다음에 내가 한동안 뭐 알코올 중독 술 그러니까 그 현실 도피를 술로 했어.
2: 네.
1: 그냥 소주 반컵 먹으면 다 너 때문이야. 남편 너 때문이야.
2: 원망하셨구나.
1: 그 내 외로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 이것도 다 너 때문이야로 원망을 했거든. 네, 네. 그랬는데 술도 딱 끊고, 술은 이제 누가 나를 술 끊게 백일기도를 해준대.
2: 아, 주변에서요? 엄마 주변에서.
1: 내가 김수미 씨 꼭 술 끊게 만들어준대. 네. 그래서 아유 무슨 유일하게 내가 지금 이 그나마 혼술이지. 네. 나 밖에서 술 먹는 거 잘 못 봤어.
2: 한 번도 못 봤어요.
1: 밖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2: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1: 집에서 혼술. 그런데 집에도 오고 하니까 이제 취한 모습도 많이 봤지. 근데 이 술이라는 게 마귀야. 적당히 와인이라든가 이런 걸 식사 전에 짠 하고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성을 잃게 퍼 마시고 이성을 잃었어. 네. 괴로우니까. 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실수도 하고. 네. 집안에 늘 분란이 있고. 지금 내가 밖에서 술 안 먹으니까 안 믿어지지.
2: 그렇죠.
1: 그렇다고. 그냥 술만 먹고 얌전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네. 주사가 좀 있었어.
2: 근데 어머니 저 솔직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바깥에서 어머니가 회식을 해도 이렇게 술 마시는 걸 한 번도
1: 한
2: 본
1: 번도
2: 적이 없잖아요.
1: 안 먹어.
2: 차품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1: 그러지. 네. 술 먹고 전화를 해.
2: 그러면 한 시간씩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1: 왜 이제 얘기해?
2: 그때
1: 느꼈어?
2: 느꼈죠.
1: 난 또 술 먹으면 누구한테 전화해. 네. 꼭 해.
2: 그리고 한 10분 후에 또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시간 계속 하세요. 이렇게
1: 그 마음 편한 사람한테
2: 세네 번을 계속 하셔서
1: 회사 언니 너 몇 명 있어?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 술 먹은 줄도 알았지.
2: 알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 전화 안 끊으셔서 차에서 어머니 전화 다 듣고 그리고 어머니 전화 끊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1: 어머 그래? 이런다고.
2: 그런데 네. 어머니 야 그렇게 술을 탁 한순간에
1: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전화 안
2: 없어요.
1: 오지. 없지.
2: 없어요.
1: 그게 끊었을 때.
2: 야 그게 너무 놀라워요.
1: 그리고 그렇게 꼭 술 먹으면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야.
2: 아, 김혜자 선배님한테도 전화하시고. 예.
1: 그랬는데 백일 기도를 하와이에서 가서도 하시고 여기서도 하신대.
2: 어머니 위해서.
1: 주님 김수미 씨 술 끊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싱크대 밑에 이제 소주병을 꺼내서 아침에 꼭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려. 네. 꺼내갖고 딱 따갖고 딱 잔에 딸라고 그러는데 막 이 소주병을 싱크대에 팍 던졌어. 무슨 폭탄 같아. 너무 싫어. 냄새도 싫어.
2: 네, 네.
1: 막 무슨 정말 폭탄 덩어리 같아.
2: 한순간에. 네.
1: 무서워. 네. 갖고 막 수돗물하고 같이 틀어갖고 다 버리고 내가 소주를 짝으로 사다 놨어. 왜냐면 떨어지면 아침에 그 슈퍼에 내가 혼자 갔어. 새벽에. 네. 가서 사왔어.
2: 아유.
1: 그게 부끄러워.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막 한 짝을 다 버렸어. 그 뒤로 너무 싫었어.
2: 예.
1: 이유는 모르겠어.
2: 네.
1: 어머, 내가 이래도 되나? 한 병은 남겨놔 볼까? 마지막 하다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이 전화가 왔어.
2: 네.
1: 하와이에서.
2: 네.
1: 어제가 백일기도 마지막 날이야.
2: 이야, 놀랍다.
1: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목매 울었대.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
2: 네, 네.
1: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나오셨을 때 다 얘기했더니 막 우시다 서로 우는 거야.
2: 네.
1: 그때까지만 해도 아유 그 전에도 내가 무지 노력했어. 근데 일주일 못 넘기더라고.
2: 네.
1: 8일 되면 미치겠어. 막 소주 한 병에 100만 원이라도 먹겠어.
2: 아이고야.
1: 이게 그래.
2: 네.
1: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 4년이야.
2: 딱 끊으시고.
1: 그래가지고
2: 너무 신기한데요.
1: 왜 이거는 네.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셨길래 저 서울에 오시면 당신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네, 네. 푸른 나무로 교회를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목사님 그 전에도 내가 네. 암암리에 교회를 가려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왠지 교회 쪽으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또 안 나가고 했는데 딱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더라고.
2: 대충 어떤 말씀이셨어요?
1: 그날 설교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네. 사회적으로 모든 일을 근본을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 네. 뭐 부부간의 문제고 아무튼 나를 놓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목사님 설교에. 네. 그리고 또 그 찬양이 나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만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정말 왜 내가 진작에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품이 따뜻하고 온도를 느끼는데 왜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런 감동 그리고 마음이 울고 나니까 편해지.
2: 지금은 솔직히 어머니 술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시죠?
1: 지금은 내 침대에 네. 성경책하고 일기장하고 같이 있고 틈만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도 주님 감사합니다. 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다 이거 다 견디라고 네, 지나 견디겠습니다. 모든 거를 그렇게 모든 게 주님하고 연결돼서 하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요즘 그 회장님네 사람들을 본 시청자들이
2: 얼굴 변했다고 그러죠.
1: 얼굴이 변했대.
2: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1: 나보고 이제 내가 일반 사람 만나는 거는 이제 운동하러 가서나 사우나 네. 이제 단골 사우나 가면
2: 네, 알죠. 방배동에
1: 방배동 거기 네. 그러면 아우 요즘에 회장님 사람들에서 얼굴이 후덕해 보여요. 그러니까 성형해가지고 뭐 빵빵하고 고아진 얼굴이 아니고 네. 그냥 얼굴인데 후덕해 보인다. 네. 그게 화면에도 보이나 봐. 네. 요즘 참 좋아 보이세요.
2: 풍기는 게 달라지셨어요.
1: 풍기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얼굴이잖아.
2: 맞아요, 어머니.
1: 사람이 악에 차 있고 속부림 얼굴도 새카매지고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나잖아.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적인데 신간이 편하니까 얼굴도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언행도 달라지고.
1: 언행도 달라지고. 네.
2: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완전히 틀리니까.
1: 평안하고 모든 게 주님께서는 어쩌면 스케줄까지도 지나 보니까 정리해줘.
2: 아, 맞아요. 너무 놀라워요.
1: 너무 놀라워.
2: 맞아요.
1: 너무 놀라워. 내 의지대로 된 게 하나도 아니야.
2: 맞아요. 하나님 계획하에.
1: 계획하에. 네.
2: 어머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하시는 집안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어렸을 때 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1: 네. 나는 그때도 지금 간증할 때도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군산 우리 동네가 우리만 농사졌지 뭐 방이 네 칸 있었지 네. 피난민들이 많았어.
2: 군산이요?
1: 거기 그 우리 동네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피난민들이 땅도 없이 못 먹고 살아. 굴을 땄어. 엄마들이.
2: 아, 네네.
1: 굴 따서 팔아가지고 그걸 보리쌀 사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네, 네, 네. 피난민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뭐 애를 등에 업고 걸리고 받아갈 수 없으니까 네, 네. 방에 다 넣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고 숟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문 꽂아놓고
2: 예전에
1: 이러고 갔는데 한 집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 애기 이제 두 살, 세 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세 살짜리 애가 방문을 막 엄마, 엄마 하고 치다 보니까, 문짝이 부엌 쪽으로 툭 떨어졌는데, 큰 가마솥에 연탄불에 물을 끓이다가 뚜껑을 안 닫고 이 아줌마가 분짜로 간 거야. 애가 그걸로 떨어졌어. 간단 애기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막, 어이구, 그때 막, 우린 방이 4개니까, 집집마다 한 50가구 집을 애기들 다 데려왔어.
2: 어머니가요?
1: 응, 내가. 그래갖고 이제 내 위에 4살 터울 언니 있는데, 딴난 애기는 안방에다 쭉 눕혀놓고, 이제 3살, 4살은 건너방에 놓고, 유아원을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그때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했어. 선교사님이 내 본명이 영옥인데 영옥아, 아유 이 선교사님 이제 본국 들어가야 돼. 전도가 안 되니까 피난민들이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 벌어 오는
2: 이래야죠.
1: 팔아 갖고 쌀보리 사야 하는데.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똑똑하다고 서울로 유학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못 가게 생겼네.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선교사님 내가 교회에다가 저기 신도들 꽉 채워주면은 미국 안 가셔도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안 가지 그러셔갖고 그날 이제 애기 엄마도 애기 찾으러 와, 이제. 와서, 만약에 이제 애기가 영란이면, 영란이 없니? 저기, 내일부터 애기 못 빠져요. 큰일이지, 이제. 왜? 봐줄 수도 있슈? 왜? 봐줄, 무슨 말이야? 들어봐. 돈 줄까, 어쩔까? 아니요, 돈도 필요 없고요. 일요일 날이요. 신흥교회 가서요.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보면요. 그때 그러면 돼요. 그날은 새벽에 나가서 웃게 갈게. 그 대신요. 영란이 없냐고 혼자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50가구인데 50명 오면 안 되잖아요. 못 채우잖아.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쪽에 뭐 삼촌이고 뭐 사촌이고 발촌이고요. 5명 될까요? 애기가 3단이요.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숙자 없냐. 아이고, 영호가 고맙다. 숙제 없니, 이제, 내부터 애기 못 빠져요. 왜? 그 집은 5이야.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있어. 못 빠져요, 이제, 못 해요. 왜? 힘들지? 안 돼, 큰일 나, 우리 애기. 너 그 애기 물에 숟가락에 빠진 거 알잖아. 근데 여보, 이제 봐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봐줄게, 왜? 저기요. 일요일 날이요, 신흥교예요. 11시, 12시까지 와요. 그 대신, 저기, 수석이 없니, 애 다섯 아니요. 10명 데리고 와요, 10명. 어떻게든 머릿수로 10명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야. 이제, 그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그 신흥교회가 이렇게, 신장로가 쫙 있으면 양쪽에 포프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여름인데, 저쪽에서 주일날도 이제 선교사님이 오늘은 몇 명이나 도대체 올라나 하고 이러고 근데 저 길에서 먼지를 흙먼지 일개 군대가 푹푹푹 날리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헛고봤지 막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막 대모로 오더래 나중에 이제 막 그렇게 헛보인 거지 푹 막 이러고 막 오더래.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했냐고 지금 데모하러 온다고 막 곡괭이 들고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 보니까 막 일기 부대가 점점 교회를 막 쫙 들어와서 교회가 꽉 찼더래. 그리고 목사님 올라가시자마자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일단 왔어요. 예 일단 왔어요. 그래서.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노력의 두 번째, 음식으로 하는 지구돌봄입니다.

0: 여러분을 거쳐간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만 꼽아보실래요?
1: 닭이요, 닭.
0: 닭.
1: 닭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구체적으로, 고기 뭐?
2: 돼지.
1: 돼지고기. 돼지.
3: 전 달걀을 많이 먹습니다.
0: 달걀. 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계신 그 음식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들을 받고 있을까요?
2: 그 뭐 기후니까 기후?
0: 네,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 먹거리 생산도 네. 위협을 진짜로. 받고 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 혼자 먹겠다고 밥을 독점하는 거. 그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돼요.
3: 이게 신기하다니까.
0: 식량학자는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2: 못 먹어요.
0: 많이 가져가. 네,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3: 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0: 육식으로 먹으면 사실은 10명 이상

0: 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부른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준 거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도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내재된 고통을 안고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가축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죠?
1: 네.
2: 네.
0: 네. 그 생명이 품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그 독이 퍼지는 거거든. 그래서 식원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음식에 있다고 그래요. 가공식품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다 보니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음식,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논밭이 그리고 바다가 훼손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구가 정해진 양이 있어요. 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고 계세요?
3: 좀 더 누리는 것 같긴.
0: 얼마나 더 누리고 계실까요? 지구 평균, 전 세계 평균은 1.7개의 지구를 써요. 우리나라 사람은 3.5개에서 4개를 써요.
3: 와, 많이 쓰네.
0: 많이 쓰죠.
3: 과소비 국가네.
0: 네. 여러분들 연봉 받으시나 1년치의 월급이 얼만큼 되는지 아시죠?
3: 예.
0: 규모 있게 경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1: 네.
0: 그죠? 소비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 28일 날. 다 써버려요.
2: 와.
1: 7월 28일 날.
0: 7월 29일부터 우리 살아있잖아요. 네. 누구 걸 쓰는 거예요?
2: 땡겨서
3: 남의 거. 땡겨서.
0: 그러니까 지구 거라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네. 남의 거.
3: 예.
0: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 거? 어느 남의 거?
1: 옆에 있는 사람 거.
0: 옆에 있는 사람 거.
2: 국가?
0: 요 사람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게 아닌데요?
1: 아, 못 사는.
2: 부모님 거?
0: 네. 네,
3: 부모님 거. 그만 쓰세요.
0: 후손들 거.
3: 아.
0: 또 하나. 우리 사람이 아닌.
1: 동생들. 아.
0: 네. 모든 존재들은 호흡하거든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의 거를 우리 훔쳐서 써요.
3: 침략자다.
0: 네. 제 표현이 지금 훔친다고 했어요.
3: 네.
0: 한때는 빌려 쓴다고 했거든요. 빌려 쓴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3: 갚을 마음.
0: 갚을 마음.
3: 예.
0: 근데 여러분들 갚을 마음이 있어요?
3: 아,
2: 못 갚을
3: 마음은 있는데 못 갚을 것 같아요.
1: 그들이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쓰는 거니까 훔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이요. 안타깝지만 4월 1일 날 다 써요.
3: 4월 1일?
0: 음식만으로 보면 지구 하나가 주는 것을 넘어서 2.3개의 지구가 주는 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탐욕스럽게 어이요. 먹고 있는 거죠. 중세시대의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식이에요. 탐식이 삶 자체를 마음도 탐심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게 해요. 에너지도 물도 여러 가지 물건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난 아니야. 정부가 기업이 잘 사는 사람이 문제지. 근데 그렇게 남 탓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이 데이터로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2015년에 값이긴 한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코로나로, 스페인 독감으로, 금융대란으로, 세계대전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실가스가 잠깐 동안 줄긴 했지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 지금 2023년 현재 이보다 더 심각해졌겠죠. 그리고 부의 불평등도 더 심화됐으니까 이 상황은 더 커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 1%가 온실가스를 15%, 지금 전체의 15%를 배출해요. 다음에 10%의 재력 있는 사람들이 37%를 배출해요. 이 11% 안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1: 아니요.
3: 아니요. 아닐 것 같은데.
0: 진짜 아닐까요?
3: 아니게 재력으로는 예.
0: 11%의 사람들이 52%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 52%를 배출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 8위.
0: 8위. 온실가스 배출로 몇 년 전에 8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는 더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안 속한다고요? 영춘님, 은혜님, 대명님 다 저는 이 안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40%의 사람들이 41%를 배출해요. 여기는 속하시죠?
2: 네.
1: 네. 네
0: 확실하죠?
3: 네.
0: 그런데 이만큼 배출하는 건 괜찮아요?
1: 아니요.
2: 괜찮죠.
0: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 줄여야 한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나요? 국제기구들이, 전문가들이. 이제는 시민들도 다 알아요.
3: 다 알아요.

0: 요, 알죠?
1: 알죠?
2: 알죠?
0: 응. 얘기 좀 해봐요.
1: 네, 절반을 줄여야 절반. 한다고 합니다.
2: 50%?
0: 50% 네, 정도 될 거야.
1: 줄여야 한다. 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네. 하는데요. 여기서 줄여야 한다고요. 누군가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모두. 줄였을 때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줄여가면서 그 줄이는 노력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그래,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줄이는데 나도 줄여야지. 감동을 주면서 한다 그러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먹는 것에서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져요. 육식들 대부분 좋아하시죠?
3: 네. 좋아하죠.
1: 네.
0: 안타깝지만 좋아합니다.
1: 좋아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아 인구가 8억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래프로만 봐도 소를 먹는 것보다 이 그냥 곡식을 먹을 때에 한 아이가 먹는 것이 한 8배 정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눠 먹는 게 되는 거죠. 다른 거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지 않아도 돈을 나누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줄인 부분이 그에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내가 줄이고 나서 전달되는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식량 자급률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쌀로만 보면 100%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이지만 쌀을 빼면요. 사료 부분을 뺀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자급률이 한 20몇 프로? 한 30%까지 자급되고 있다. 밀은 거의 바닥이에요.
0: 없네.
1: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0: 예.
1: 우리 모두에게 먹을 거리 다 주셨는데
0: 네.
1: 먹을 거에 고기도 허락하시면서 주신 조건.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 날 걸 먹지 말라는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고백해요. 생명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같이 먹지는 마라. 기꺼이 마음껏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준 그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계란을 먹더라도 고기를 먹더라도 동물 복지를 생각하고 키운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인성도 품성도 달라져서 다른 행동, 예수님처럼 세상에 밥이 되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기 먹는 걸 좀 줄여야 하긴 하는데요. 그냥 온실가스로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 정도가 고기에서 나와요. 가축들에서.
2: 소?
1: 네, 소입니다. 소의 트름과 방귀와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돼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죠. 8배까지도 된다고 하거든요. 음식에서 배출되는 게 30% 정도 되고
0: 예.
1: 그중에 절반이 고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아닌 메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100년 넘게 떠돌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메탄은 8년 만에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0: 다른 물질요?
1: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믿는 이들이라면
0: 예.
1: 아까 몇 년까지 50%를 줄여야 된다고요?
3: 30년.
1: 네, 2030년.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네.
1: 6년 조금 더 남았다 할 수 있겠는데 이 기간 동안 줄이려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뭘 먼저 줄여야 돼요?
2: 먹는 거.
1: 네. 먹는 거 가축. 또 음식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음식이 썩으면 뭐가 나와요? 메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신 말씀. 이런 실천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양이요. 국가로 치면 중국, 미국 다음 세 번째래요. 그 총량이. 한 국가만큼을 버리는 양을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밥을 먹을 때
0: 먹을 많지만
1: 네, 먹을 많지만 밥상에 올려야 되겠죠. 식당에 갔을 때 분명히 다 남길 것 같으면 셋이 두 개만 시켜서 네, 식당에선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들을 그런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1인 가구 많아지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음식이 다 어디 용기에 담겨져 오는데 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네. 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또 썩으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생각한다면 직접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1: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는 것. 우유 한 팩에 든 250ml의 우유를 먹는다고 했을 때 물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오냐면 한 10배는 오염시키고 와요. 그리고 청바지를 우리가 입는다고 하면 한 7,500리터의 물을 염색하느냐고 오염시키고 오거든요. 그러면
0: 엄청나네.
1: 며칠간 먹을 수 있는 거죠?
0: 아, 몇 달 먹을 거.
1: 몇 달이 뭐예요? 3,500일. 몇 년 먹겠죠.
2: 우와.
1: 이 순간 3,500명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청바지 하나로 오염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입어야 해요?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1kg을 먹으면 소의 경우는 15,000리터를 오염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3: 15,000리터.
1: 그러면 내가 이 고기를 얼마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느냐? 네, 그 고기를 먹고 어떤 행동들을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바다의 고기는 괜찮냐? 방사능 오염수도 지금 문제잖아요.
3: 그렇죠.
1: 네. 바다는 온실가스를 이렇게 이 열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열이 지금 지구 대기권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열의 90%를 흡수해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산호초들이 백허 현상을 앓게 되고 또 바닷물 속에 플라스틱이 2050년이면 물고기보다 많아진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거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의 고백 들어보셨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한상 베푸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2: 밥상?
1: 상장?
0: 밥상이라니.
1: 밥상입니다, 밥상.
0: 어, 맞아.
1: 왜? 네, 내게 한상 베풀어진 거예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 두 끼?
1: 두 끼?
0: 저도 두 끼.
1: 두 끼.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끼 밥상 차려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밥이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목말라서 물 마셨거든요.
2: 물.
1: 밥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이 온 우주 삼나 만상을 네. 통해서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물이에요. 그런데
0: 예.
1: 물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는데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2: 공기요.
1: 공기. 지금 말씀하신 그 밥상, 온 우주 삼나 만상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상, 밥상. 공기와 물과 새끼 밥을 주시거든요.
0: 예.
1: 사실 우리가 밥상을 먹지 대하지 않아도 공기만 마시고도 며칠 살아요.
0: 맞아요.
1: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밥상을 차려서 먹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밥상을 차려서 먹이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상을 잘 차리면요. 먹는 태도도 달라져요. 어떻게 드세요?
0: 지금은 유튜브 켜놓고.
1: 아, 유튜브 켜놓고 드세요?
0: 허겁지겁.
1: 아, 허겁지겁.
3: 너무 현실이다.
1: 아,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 삶을?
0: 허겁지겁.
1: 네, 허겁지겁 산대요. 아, 그까지 거 밥 막 먹지 뭐 그러면?
2: 막 산다고?
1: 막 산대요.
0: 아, 중요해 맞아.
1: 우리가 사실 밥 먹는 걸 중요하게 거예요. 여기지 않고 밥 먹을 때 뭔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0: 나중에 뭐 먹지 생각돼요.
1: 네, 나중에 뭐 먹지 생각하고
0: 그거 먹으면서.
1: 사실은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누군가 차려준 밥이든 내가 차린 밥이든 어떤 색깔들의 음식들이 내게 와 있는 어떤 음식인지 누구의 정성이 담겼는지 그리고 제일 먼저는 하늘의 은혜를 네, 보셔야죠. 하늘의 은혜와 세상의 정성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고를 나는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이 지구를 제대로 돌보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밥상 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0: 저렇게요.
1: 저렇게 먹어놨습니다. 이건 인류세 식단이에요. 아까 닭 제일 많이 먹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인류세라고 지질시대인데 네. 사람들이 이 지구와 지구 생태계와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지질을 변화시켰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닭뼈.
2: 닭뼈.
1: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올 게 있죠. 뭘까요?
0: 비닐.
1: 비닐. 플라스틱.
2: 오.
1: 네. 플라스틱.
0: 아니길바 얘기했는데.
1: 네, 닭. 이게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물질로 비춰질 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기다리는 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런 밥상을 차려서 먹어야 돼요. 건강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밥상인데요. 뭐가 차려져 있나요? 지금 전체 먹는 거의 절반 정도를 뭘 먹어야 돼요?
2: 야채.
1: 네.
2: 채소. 과일?
1: 채소, 과일 이런 걸 먹어야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의 절반 정도는 뭘 먹죠?
2: 식물성 프로틴 같습니다.
3: 곡류.
1: 아, 네. 여긴 단백질이에요. 네. 육고기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거든요. 단백질을 먹되 동물성 단백질만이 아니고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은 육고기를 먹어야만 이게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 육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식물들을 가공해서 요즘에는 그 뭐라고 대체육 먹잖아요. 대체육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구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실은 우리의 미각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원상태대로 먹을 때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각을 회복해야 돼요. 왜 고기만 먹어야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 미각이 지금 상실된 거예요. 우리의 이 미각에 대한 힘을 길러내면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미각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한다면 이 단백질을 제대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곡식으로 나달로 된 것. 이 나달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심으면 나요. 재생산이 돼요.
0: 좋네.
1: 이 푸성기들은 심은다고 낫지 않지만 나달들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서 나 스스로도 먹고 누군가 먹을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같다, 진짜.
1: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래에서 뭘 많이 먹고 그리고 그조차도 먹는 양이 좀 줄어야 해요. 얼만큼 먹어야 할지 계속 훈련하는. 이게 유혹에 약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워야 되는데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0: 예.
1: 뷔페 같은 데 가면 정말 내가 남기지 않을 만큼 취하는. 그러니까 먹는 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가져온 음식이 수다를 한참 떨다 보면 얘가 방금 전에 맛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3: 식어서 맛없고.
1: 식어서 맛이 없어져갖고 네. 버리게 되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먹으면서 우리의 식생활을 지구를 돌보는 식생활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밥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한테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네, 살아있는 밥이다. 양식이다. 빵이다. 네, 그 예수님을 지금 먹다가 내가 금방 딴짓하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거의 모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에.
0: 예.
1: 그러니까 함부로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성전에 드리는 것들을 거룩한 음식으로 잘 모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내 앞에 거룩한 밥상이 하나 차려졌다 생각하고
0: 네.
1: 식사기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이 고마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세상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한 가지씩의 기도문을 여러분들 정하셔서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구를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네. 저와 나눌 수 고자 하는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 밥 먹으면서도
0: 네.
1: 네, 또 먹을 거 생각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사실 지금도 이따 점심 뭐 먹지 생각하고
1: 그렇죠.
0: 예, 네, 양심 고백합니다. 예.
3: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그런 환경에 대한 운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미 탄소 배출량이 너무 커서 이게 줄이는 걸로는 사실 답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실제로 진짜 좀 좋아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1: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질까요?
3: 제 생각에는 그냥 30년, 2030년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2300년 정도는 돼야 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네. 2030년까지 못 이루면 그 다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행해야 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은혜님처럼 절망하고 여태 제가 올해로 33년째 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불평 쏟아놨어요. 들어 쓰셨으면 효과를 보여줘야 내가 신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리고 그거조차도 네가 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거에 참여시켰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사야 43장에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을 내가 이미 시작했는데 왜 모른다 하느냐, 왜 안 보인다 하느냐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단순히 뭐 일회용 안 쓰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더 큰 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실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기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때 설령 임계점을 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믿고 믿는 이들은 끝까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질문 감사해요.
2: 제가 되게 좀 의아한 거는 이 세상, 지구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더 적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2: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큰, 한 뭐 엄청나게 큰 트럭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래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면 그 트럭이 어디를 가냐면 강에 가서 강에다 그 쓰레기를 그냥 다 버려요. 그게 또 다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쓰레기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만큼 100배 뭐 1000배 해버리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짜 겨자씨만도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리시면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하고 이걸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도 전하고요. 구청에도 전하고 국가에도 전하고 전 세계에도 전해서 뭔가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실제 집단이 행동하게 하는 일.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증인으로서 끝까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 혼자 하는 건 힘드니 앞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3%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절망 안 해요. 내가 지쳐 쓰러지면 그가 손을 잡아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쓰레기 문제에 관련해서 네, 그 구체적인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텐데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인 쓰레기 제로를 향한 노력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nly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각 재앙별 연구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5차 재앙인 악재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악재 재앙은 애굽의 생축에게 임한 악질이 생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 직접 생축에게 임한 재앙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질은 한자로 볼 때 악할 악에 병 질자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는 한 나라를 단번에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볼 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 때 다윗 시대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역 재앙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볼 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질을 히브리어로 볼 때 데베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온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볼 때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 볼 때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역이 바로 히브리어 데베르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곳에서 연병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50절 말씀 볼 때 그 노를 위하여 지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또 시편 91편 3절 말씀에서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병도 바로 히브리어 데베르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14절 등에서는 재앙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볼 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앙도 히브리어 데베르입니다. 이처럼 악질은 온역으로 또 연병으로 그리고 재앙으로 한 나라를 파괴시킬 정도의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볼 때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심한 악질로 예고되었습니다. 이 심한 악질에 대해 히브리어로는 데베르, 카베드, 메호드 이 세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카베드 즉 무겁다라는 뜻과 또 히브리어 메호드 매우라는 뜻이 함께 나란히 쓰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악질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잘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과 5절 말씀 볼 때 이 악질 재앙은 내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과 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재앙은 예기치 않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날짜가 미리 예고되어 이 악질 재앙이 내린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악질 재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재앙의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악질이 임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의 질병이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과 악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말씀 볼 때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역사는 훗날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 그 벌로 온역이라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수를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온역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역은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질병에 걸리는 재앙 가운데 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러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질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볼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길 것이니라 라는 표현은 첫 번째 피지앙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지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지앙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아바드의 미완료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짐승은 신성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성시하는 짐승들이 심한 악질에 걸려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애굽인들은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으로 숭배하던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 맥없이 죽음으로 가축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질 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날짜는 언제였을까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에 악질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직접 행하셨다고 출애굽기 9장 3절과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 볼 때 제4차 재앙인 파리 재앙이 그쳐도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1월 7일에 악재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8일에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과 6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8일에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라는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질 재앙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축이란 히브리어 미크네로서 주로 소유나 재산이 되는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콜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재재앙 후에도 살아있는 생축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로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이 정말 죽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를 확인하고 공포에 휩싸여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9장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이 바로왕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재 재앙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모든 생축이 악재 재앙으로 죽었듯이 세상 마지막 종말일 때에도 이와 같은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 볼 때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언급된 이 사망이란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다나토스로서 악질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세상 마지막 때에는 악질과 같은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역이 헬라어 로이모스로서 바로 악질과 같은 전염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악질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제외되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6차 재앙인 독종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독종재앙은 모세가 풀무에 제두 웅큼을 취하여 애굽의 왕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렸더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특글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된 재앙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때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바라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바라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종은 한자로 볼 때 독할 독, 부스럼 종자를 써서 몹시 악성인 부스럼, 천연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살까지 썩게 하는 화농을 일으켜 물집과 극도의 가려움이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종을 히브리어로 보면 셰힌 아바부오트라고 하는데 이 셰힌은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어근에서 유리한 것으로 피부가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매우 상하여 가려우며 진물과 고름이 줄줄 흐르게 되는 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바부오트는 부풀다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피부 표면에 생긴 염증의 고름 주머니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7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애굽의 종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종기는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기는 특히 넓적다리와 무릎 등 하체에 많이 생기므로 하반신의 신경이 상하여 무감각해지고 점차 관절로 감염되어 뼈 마디마디를 무력하게 함으로써 결국 땅을 딛고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체에 발생한 종기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로 전염되어 감염된 자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부가 상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을 앓았던 자가 바로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고 그 몸에 구더기가 나서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터졌다고 욥기서 2장 7절과 8절 그리고 7장 4절과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독종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독종재앙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독종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 히브리어 문법 와우계석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선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재앙에 잇따라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독종재앙의 목적도 악질재앙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볼 때 이 독종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 앞에 더 이상 서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신들을 대변하는 술객들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결국 애굽의 신들은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종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날짜는 언제일까요? 독종재앙은 악재 재앙에 이어 바로 아무런 경고 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종 재앙은 악재 재앙이 일어난 1월 8일 같은 날에 악재 재앙에 이어서 곧바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종 재앙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의 상반절 말씀 볼 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부샤는 금속을 용해하고 재련하는 용광로, 즉 쇠풀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피아흐는 풀무에서 발생한 매연이나 검댕 또는 가루나 먼지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볼 때 풀무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극도의 고난과 혹독한 압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에게 그대로 되갚아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 볼 때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종 이전에 내린 다섯 가지 재앙과 달리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객들도 독종이 발하여 무릎과 다리가 무력해져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볼 때 수의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수의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의객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능력과 학식을 소유했던 자들로서 바로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1절에서는 이들이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객들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앞으로의 재앙은 아론과 수객들의 대결이기보다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종 재앙에 대한 바로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 볼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재앙들처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0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이 독종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섯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러운 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불의하고 끝까지 더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곳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종 재앙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6차 재앙인 독종 재앙 때에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종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종의 종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을 볼 때 헬라어 헬코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코스는 괴양, 종기, 헌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볼 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대가 바로 헬라어 헬코스입니다.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종기도 헬라어 헬코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도 독종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안식처에 해당하는 교회마저도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혼탁한 세상을 마주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철두철미 회개하면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 승리의 역사가 구속사 완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0: First Church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또 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돼.

하죠?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이 모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갖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거기에 있는 계집종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 알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함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아,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모습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셔요. 그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의 중심가에 가서 그는 전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사장에 그렇게 그가 말은. 옛날에는 계집종이 여자가 와서 너 예수 알지 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오히려 산헤드린이나 그 장로들이 와서 너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가 오히려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바뀌었어요. 그 모습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빌 브라이언트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CCC 장로. CCC는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의 그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도 엄청 크죠? CCC 그 그룹이. 그 사람이 캠퍼스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 책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과목 책 앞장에다가 다 기록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게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도 예수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나면 달라지더라고요. 나 예수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 집어던지고 마을로 손살같이 뛰어가서 내가 만난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나와서 그를 만나보라고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라는 증인. 누구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빌 브라이언트가 말합니다. 증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증인이란. 증인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다. 그래요. 저도 저번에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큰교회에서 할 때, 뭐,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 오카노 목사님 그걸로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제자훈련을 받고 지도자훈련까지 다 받고 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밖에서 증언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그것은. 성경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빌 브라이언트가 말하기를 증인이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감격을 참지 못해서 쳐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다. 그 사람의 증인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감격을 참지 못해서 내 입술로 터져 나와서 그를 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라. 그 청년처럼, 빌 브라이언트 만난 청년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하는 사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 첫째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오직 성령이

0: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능력이,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은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성경 주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파워가 있다, 성령이 오실 때. 근데 영어로 보니까, You will receive power래요. 너는 놀라운 파워를 가질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다이나마트 같은 파워를 너가 가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상자적인 이야기로 끝나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을 할 때 그냥 읽고 지나가. 그게 뭐냐면 On you.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곧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라 그 말에 그냥 누군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파워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 능력들을 그 파워를 권능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우리가 살지 못한 삶을 살더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우리 같은 거 얼마나 미워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조금만 아픔을 주고 조금만 고통을 줘도 그 개하고 새하고 붙여서 막 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치면서 그 고통을 주는데도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 예수의 복음.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줄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읽어봤을 때 토레이 신부라는 분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토레이 신부가 그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구두 수선공이라 하면 그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처럼 구두 수선과 하면 모두 사람들의 그 신발을 닦아주고 그런 어떤 가장 낮은 삶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당시에 토레 신부가 있을 때 구두를 신었던 그 사람 정도라면은 부유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동네 유지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구두를 닦은 그 소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구두를 닦으려고. 근데 이 소년이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어렵게 살았던 그가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보면.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에게 전하고 나니까 수많은 거기에 유지들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배움이 없었고 가장 낮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조그만 소년이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유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 수선공에게 들었던 복음으로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파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반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반문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할까?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전하면 그들에게 파워풀한 권능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듣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증인이 되지 못할까? 좀 찌르는 말 같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교회 와서 우리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당당해.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내가 할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당신을 내가 보호할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에 나가니까 조그만 계집종이 너 예수 알잖아 하니까 그래 나 예수 알아. 그분이 참된 복음이야 라고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그가 아,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군지 도무지 그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린 베드로를 놓고 우린 비웃었잖아요. 근데 잘 봐봐요. 내가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예수, 성령, 은사를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계집 여정이 나를 이렇게 봐서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 예수가 누구야? 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렵잖아요. 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을까 봐. 그리고 나를 무시할까 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성령의 임재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베드로처럼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베드로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인가? 그 이후에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인가? 다시 1장 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잘 그러니까 한번 더 읽어도 괜찮겠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네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고 목격했던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누군가 제게 물어보더라고. 설교를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냐. 설교를 가지고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 저기 본문, 내가 좋아하는 본문을 다 갖다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번에 썼던 편지를 가지고 오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내가 전하는 그 부분이 또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되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에 있었던 어떤 좋은 말이라고 갖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삶과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예수님의 일곱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그 빌립이 거기에 사마리아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저 남쪽으로 빨리 가. 거기에 가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왔다가 감히 느꼈어요. 그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이 듣고 거기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해 주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이사야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말해요. 다른 복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야 김찬영이는 이랬었는데 나 때는 이랬었는데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복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한국에서 막 유명한 그 저기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분 말씀하면 말씀 잘하더라고. 너무 재밌어 이야기 들으면. 목사들도 들으면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다 듣고 나면 복음이 없어. 복음. 너무 좋은 이야기는 됐는 이야기가 다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너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며 살라 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옛날 과거가 이랬는데 내 모습은 이랬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전해야 목적인 줄 믿습니다. 1장 8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서 읽으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 선교지에 나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선교지에 보낼 수 있죠. 선교사님들 보내요.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내 옆에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교지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도 130년 전에 복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땅끝.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땅끝은 아프리카 끝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사무실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기가 내 땅끝이 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저 땅끝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맞아요. 해야 돼.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후원하고 또 거기를 파송해야 되고 맞아. 그러나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는 어느 누군가가 할 수 있어. 아프리카 누구를. 그러나 내 가족은 내가 해야 돼. 내 가족은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가족에게조차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개그우먼 이성민 씨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이성민 씨가 이렇게 말한다고. 서울에 사니까 뭐 대치동이나 뭐 그런데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봐.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를 보내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오후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을 보내. 몇 시간씩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내요. 근데 이성민 씨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 그분이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과외를 하는데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내야 되는 내 자식들에게 왜 과외를 안 하냐고. 그럼 난 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 와 저게구나. 정말 저게 해야 되는 게 저게구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좀 편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학원을 보내면서 학교를 보내면서 그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하루를. 그런데 내 자녀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왜 과외 안 하냐고, 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생각을.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곧 내 가정,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 가정에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정말 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에콰도르라는 교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위튼 대학에 나와서 그가 일기를 썼던 그 일기장에 썼던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을 것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다. 바보짓.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내 가족을 살리는 것,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타이타닉 생각나세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선명하게 생각나죠? 근데 그게 몇 년도 전에 나온 영화인 줄 아세요? 29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 다른 건 다 잊어버렸잖아요. 성경 읽었던 건 다 잊어버렸죠. 그 타이타닉은 생각나. 왜? 감동이었으니까. 근데 그 타이타닉을 보면서 몇 가지 장면은 정말 또렷하게 생각났던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그 배가 부서져가지고 다 몰살되어 가는 그때 그 배에서 한 분이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해요. 바이올린을.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켜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고 거기에 첼로인가 베이스인가 틀면서 그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찬송이 그들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근데 또 다른 장면이 또 생각납니다. 존 하퍼라는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보트를 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양보를 해.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뗏목을 하나 잡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는 때마다 뭐라 하냐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대한 그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그 바닷가에서 추워가지고 몸을 덜덜 떨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 거기 지난, 거기 함께 있었던 청년에게. 청년에게 그런 거예요. 청년이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요. 나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뗏목을 그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들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이것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존 하퍼가 그들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죽어요. 그 다음에 것은 제가 그래서 읽었어. 4년 후에 캐나다 해밀턴에서 그 생존자들이 모였다고 그래. 근데 그 청년이 거기 와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존 하퍼 목사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 하퍼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청년을 살려내고 그 생명을 살았던 그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뗏목의 마지막 생명을 그 순간을 붙들고 있는 자녀일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1: 아멘.
0: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해낸 사람 그 이름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복음 말씀 듣고 지나가고 끝나지 말고 이름을 적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0: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 철치에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의미를 찾으라. 네, 의미를 찾으라.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우연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그래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시지 이렇게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특별한 상황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정말 나를 돕고 계시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혹시 다 우연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그 경계에 서는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히 말하게 약해질 때겠죠.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경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미리 본문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게 참 우연.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그 분별하는 게 지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서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고 예정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은 없을 것이다.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주목하자. 그 의미를 캐자. 다이아몬드 캐듯이 내 삶에도 숨겨져 있는 의미를 캐자. 그러면 그 의미가 내 손에 있게 되면 나는 견딜고 버틸 힘이 있다. 이런 내용들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모든 것을 엮어간다입니다. 제게는 네 명의 아들들이 있죠. 네, 막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유독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느냐? 성격이 많이 닮았습니다. 제 쌍둥이가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누가 또 외향적이래 또. 예, 극도의 내성적인 아이들입니다. 아마 4살, 5살 때까지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둘 모두 다 엄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남들을 바라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름은 프라이버시상 밝히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 동안 화장실을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그 누구와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쌍둥이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제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극도의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전 그 둘을 마음이 아프면서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냥 책을 보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상당히 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늘 본의 아니게 회장을 했습니다. 늘 무대에 서야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리더를 하면서 제가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 하나를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아젠다 세팅 능력입니다. 아젠다, 그러니까 안건을 세팅하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 뭘 좀 미뤄도 되는지, 이거를 세팅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한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H마트 장보러 갑니다. 장보러 카트를 끌고 딱 들어가서 보면 저는 그 가면 좀 어지러워가지고 밖에 거의 주차장에 백발백중이 있지만 가끔 따라가 보면 참 대단합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향해서 막 돌진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기가 막히게 습관적이건 뭐든 간에 전략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젠다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집 식구들을 먹이는데 아, 이거를 사고 저걸 사고 아, 이건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이거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 안에 들여다 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삽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10시인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H마트가 10시에 문 닫는데 9시 50분에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막 H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미역국을 사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아픈데 미역국을 사다가 주면 좀 칭찬받겠다 싶어가지고 미역국을 찾느라고 10시 20분 문 닫는데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 그 종업원들이 찾아줘서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는 아젠다 셋업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주요 탑픽이 되어야 되고 뭘 잠깐 미뤄야 되고 어떤 거를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젠다 셋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이 막 이제 제가 고아원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100원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 지금도 늘 그걸 얘기하는 귀가 아파갖고 좀 듣기 싫어하는데 100원이 생기면 이것도 설교 듣고 계실 텐데 100원이 생기면 뭐를 하느냐 항상 갔던 전빵이라고 그랬죠. 그 가게 가서 콩나물을 사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200원이 생기면 반드시 또 거기에 가서 두부 두모를 사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이게 지금 우리 집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돈이 생기면 무조건 구입해서 날라다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 사회 어떤 순간이든 아니면 각자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던 이렇게 아젠다를 셋업하고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각각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지금 한 30년 정도를 매일 그 전날 그 다음 할 일을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전날 적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수정되고 보강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면 대략 한 일들이 18개,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야만 될 일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이걸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들여다봅니다. 내가 해야만 될 일, 내가 꼭 우선순위로 두는데 늘 반복적으로 연기가 되는 일, 이런 것들은 수면 위로 내가 보게끔 드러나겠죠.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아젠다 세팅 모음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튼 명실공히 만유의 주로 이 땅의 모든 새로운 나라를 기치를 내걸고 아젠다 세팅을 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전복했습니다. 당시의 박사들, 학자들,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생각까지도 다 뒤집어엎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식의 아젠다 세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아젠다를, 어떤 안건을 이 세상에 내밀었는지 이걸 면밀하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가깝게 멀게 세상 곳곳에 이렇게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무수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꼭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급하면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붙들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우리는 자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매우 특이하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매우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세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젠다 세팅 능력이 없다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꼭 반드시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요청할 나의 니드를 알지 못한다. 무엇이 내게 진짜 필요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걸 구하면 정말 대박인지, 내가 이 일을 직장을 시작하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건지,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나에게는 매우 선한 일이 생기는지, 그런 삶의 아젠다들을 세울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 학교를 이 시기에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과연 나에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과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바울은 세워둡니다. 문명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신에 가까워진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2030년이면 지금 AI가 거의 초반 수준이지만 앞으로 3년 후면은 뭐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지각 변동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명의 균열의 조짐도 동시에 옵니다. 아니, 발전을 시키는데 왜 위기가 오죠? 아니, 우리를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지죠? 왜 아파트도 짓고 좋은 집도 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강팍하고 밀려나는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왜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정신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페달을 밟아가며 전력 질주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이 필요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여서 거기에는 그 똑똑한 어떤 지식인들도 마땅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이걸 알면 판이 바뀝니다. 대단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은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현실 속에서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절망될 때마다 아 그래 이 절망이 언젠가는 트랜스폼돼서 선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상처가 받았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말씀이 실제 내 현실이 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합력해 보이기보다는 흩어져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져 있기보다는 끊어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르기보다는 서로 상관없는 사건들의 나열처럼 그냥 그렇게 조각조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조각으로 보이지 않는 전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선을 포기합니다. 잘하는 것, 선을 향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중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뜨개질 하는 것, 뜨개질의 한 코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올의 실만 붙들고 전체 무늬를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데 이 뜨개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방이든 옷이든 목도리든 그 전체의 완성품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코, 매듭이 엉켜있는 그 한 코의 부분을 보고 좌절하고 그걸 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떤 코든지 어떤 매듭이든지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작품을 완성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내가 알면 내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걸 알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헝클어진 모습도 선한 작품을 만든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우리의 깊은 오래된 상처, 우리의 막심한 후회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뜨개질을 생각해 본다면 실 하나하나는 정말 약해 보입니다. 색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뜨개질하는 손 안에서 모든 실들은 다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일정한 장력과 방향 속에 서로를 통과하고 하나의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도 버려진 삶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요지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엮어갑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반전들에 꽉 차있는 창고로 보여집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엮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초반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우리를 양자로 어답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구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어답션 했다는 겁니다.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자로 삼았다고 양자로 들여왔는데 이 아버지하고 양자하고 닮아 있습니까? 전혀 닮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선은 예수를 닮은 그 맏아들을 닮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만 환경의 뒤바뀜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존재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은 우리의 퍼즐의 조각들을 그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모든 각자의 다양한 퍼즐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데 힘을 기울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살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맡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맡깁니다. 29절과 30절에서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안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 같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남들이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고,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30절에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표현이 놀랍습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의 이 절수의 표현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영화롭게, 빛이 나게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직 흔들립니다. 우리는 빛이 날 때도 있지만 어둠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건 미래인데 이 부분을 바울은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문법의 파괴입니다. 모두 다 지금까지는 현재, 미래, 이 시제들을 딱 맞게 썼던 바울이 이건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하실 것이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얽혀있는 매듭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무늬를,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십니다. 우리는 흩어진 조각들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의 실패한 것도, 우리가 잘 되었던 것들도. 그 모든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압니다. 내 삶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날 하나님의 무늬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린 뒤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연 같았습니다. 그러나 섭리였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엮이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참 존중하고 경외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지만 세상 바깥에 나가 살면 어느새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이 방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 방식대로 우리는 절망하고 우쭐하고 이런 패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꿈꾸고 나누고 정준영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한 장면이 있었죠.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복귀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현장이었는데요. 당시 서울 광화문은 물론이고 일본 도쿄돔과 그리고 미국 템파 스타디움까지 수만 명의 외국 팬들이 한국어로 된 아리랑을 한 목소리로 떼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1세기 팝의 성지로 울려 퍼진 이 오래된 멜로디. 그런데 우리는 이 노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아리랑은 단순히 슬픈 민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장 치열했던 역사적인 순간마다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꿈꾸고 나누고 이 시간에는 아리랑의 역사적 그 사료적 가치와 그 속에 담긴 민족의 에너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사달 역사연구회의 명강사 역사 유튜버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그래서... 혹시 BTS 공연 그 떼창 보셨나요?
2: 저는 못 봤습니다.
1: 아, 못 보셨어요? 못
2: 봤는데, 저도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그 엄청난 그런.
1: 네, 엄청났습니다. 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네. 그 아리랑을 같이 그 사람들이 이제 BTS 팬들이 ARMY라고 하거든요. ARMY. 네. 예, 전 세계 아미들이 아리랑을 떼창한다고 해서 함께 부른다고 해서 떼창이라고 하는데 떼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같이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사료에서 아리랑. 이 아리랑은 어떤 의미이고 네. 어디서부터 네. 시작됐는지 참 네. 궁금합니다.
2: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그 노래고 표현한다면 아리랑 민족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1: 아, 아리랑 근데, 민족이다?
2: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이 살면서 명칭이 다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고.
1: 예, 한민족.
2: 또 북에 북한은 또 뭐, 조선 그 이름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쪽 이름이 다르고 또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또 조선족이라 하고.
1: 아, 예.
2: 또 옛날 소련이 있었던 그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또 고려인이라 하고.
1: 아, 그러네요.
2: 우리 한민족이 동일시되는 이름이

0: 이 아리랑과 관계했는데 사실 이게 뭐 나으실지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지 밤낮으로 가 하는 노래 사실 우리한테 예. 와닿는 노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네요.
1: 네.
0: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그 승리로 이끈 이스턴 처치 세계적인 예, 인물로 부상했을 때
1: 네.
0: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그 처칠이
1: 예.
0: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1: 예.
0: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의 그 방송을 특집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대요.
1: 아, 네.
0: 그걸 봤던 처칠이 그 자신의 마음을 짤막한 그 편지 한 장으로 신문사에 보냈는데
1: 네.
0: 그 내용을 한번 서두에 좀 소개할게요.
1: 아, 네.
0: 이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예.
0: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짤막한 기사를 보낸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1: 예.
0: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네.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도 어버이날,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예, 예. 레이건 여사입니다.
1: 아.
0: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런 표현을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5월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잠깐
1: 네.
0: 어머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네.
0: 네.
1: 가정의 달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네. 그래도 네. 어머니의 사랑 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 안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더
0: 근데 그 아버지 사랑도 우리가 사실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1: 구성애가 아주
0: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하면 있잖아요. 교육.
1: 예, 교육.
0: 교육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인데
1: 예, 가르칠 교.
0: 그 한자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1: 아.
0: 그게 뭐냐면 그 교자가 효자에다가 아비 붙자걸랑이요.
1: 예.
0: 그게 교육이에요, 사실은요. 효도 효자에다 아비 붙자가 가르친다는 게 그게 인성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인데
1: 예.
0: 이 교육이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현재 현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우리 민족의 그 애환적인 노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리랑
1: 어쨌든 이제 아리랑으로 네. 넘어가야 되니까
0: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아리랑. 아리랑 어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나요? 우리 아리랑 뭐 민요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0: 그 아리랑의 그 기원 또는 아리랑과 관련된 유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1: 예.
0: 지금 아리랑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한국에
1: 네 가지 학설이
0: 네, 네 가지 학설인데 그걸 잠깐 네.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그 네 가지 학설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많은 학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압축해서 네 가지 학설을 소개할 수 있는데
1: 네.
0: 밀양의 사또 딸 중에 그 아랑이라는 낭자가 있었대요. 옛날에.
1: 아, 밀양의 아랑이라는
0: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사또를 하면서 소개했는데 네. 아랑이라는 낭자가 있었는데
1: 네.
0: 그 중앙 그 중추원 중앙 부서에
1: 네.
0: 그 어떤 자제분을 서로 알게 됐는데 그분 그 사람이 그 아랑 낭자를 버린 상태의 내용에서 아는 그 중앙의 고관 자제의 아들을 갖다
1: 네.
0: 그리워하면서 불렀다는 밀양의 한 여인의 노래에서 시작됐다는 그게 아리랑이다 이런 소개가 있고
1: 아 그리운 무슨, 사람을 향한
0: 예, 성춘향의 어떤 내용하고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1: 근데 네.
0: 이제 밀양의 아랑 낭자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었고
1: 네.
0: 아예 또 맞지 않는 얘기인데 한말의 대원군 때 경복궁을 이제 다시 중건하는데 거기에서 뭐 원납전을 받고 뭐 당백전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1: 네.
0: 돈을 많이 내서 이렇게 그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얽힌 전설의 내용에서 거기에 네. 동원된 사람들이 남편이 잡혀가서 그
1: 아, 부역,
0: 일을 했는데
1: 부역을
0: 하는데
1: 일을 하는 사람들.
0: 못 만나는 상태에서 이별의 것 아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된 그런 설이 있어요.
1: 아.
0: 근데 이 두 가지 설을 보면은
1: 건축 때 예, 부역했던
0: 우리 아리랑 민족 한민족은 아주 오랜 고대 옛날부터 그 아리랑을 불러왔는데
1: 그렇죠. 조선 때
0: 조선 시대 내용에서 근세 몇백 년에 전후한 남녀 간의 사랑의 아픔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는 이런 모순 때는 어떤 얘기가
1: 아.
0: 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1: 그 밀양의 사건도 조선 때
0: 조선 시대 때 사또 나라니까요. 예.
1: 지금 이 경복궁의 이야기도 예, 조선 말
0: 조선 100년 좀 넘은 그
1: 네.
0: 경복궁 얘기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1: 네.
0: 또 한 가지 설을 보니까

0: 아령 왕비설이 있어요. 아령 왕비설.
1: 아령 왕비설.
0: 아령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왕비였냐면 그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부인이 아령 부인이에요.
1: 아, 네.
0: 그래서 아령정이라는 그 운물에서 뭐 용 갈비뼈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그 사람이 뭐 아령 부인인데 네. 결국 박혁거세가 부인으로 삼았다 해서 뭐 왕비가 됐다는 내용 속에서 그 아령 왕비를 추모한 데서 아령 비슷한 음에 아령 아리랑 이렇게 해서 뭐 아랑 아리랑이 이렇게 유래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령이라는 이름에서 아리랑이 됐다. 그런데 조금은
1: 왕비설.
0: 아리랑의 그 연운을 살펴볼 때는 조금 연관되는 얘기는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1: 네, 어쨌든 그 네. 아령 네, 그 왕비를 추모하는 그런 노래는
0: 그래서 아리랑이 됐다, 예. 유래됐다. 그다음 이제 앙랑 고개설이 있어요. 앙랑 즐기는 고개, 앙랑 고개설. 근데 앙랑이라는 고개가 어디냐면 그 북쪽에 있는 자비령을 앙랑이라 그래요. 앙랑 고개라 그래요.
1: 아, 자비령.
0: 네, 자비령 고개를 앙랑 고개라고 하는데
1: 예.
0: 그거는 한국의 역사에 그 아주 초대 그 태두였던 이병도 그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앙랑 고개설은.
1: 앙랑 고개설.
0: 거기는 이제 자비령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는데 사실은 그 아리랑 고개가 지방의 곳곳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1: 아, 그래서
0: 그 서울에도 노래 안에... 그 도남동 쪽에 가면은 그 구태남동 뒤쪽이 아리랑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 옆에 쪽.
1: 아, 그래요. 이름을 게. 그렇게 붙였군요. 네,
0: 그렇죠. 근데 네. 그 앙랑 고개설에서 이제 자비랑 고개를 아리랑 고개다 하는데 거기서 뭐 남녀의 어떤 이별적인 상황이 있었던 상황을 갖다가 비화해서 그 남녀의 비한 그 애환적인 노래에 아리랑의 유래가 있었다.
1: 네.
0: 근데 조금 근접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네. 내용은 다 무슨 어떤 인물을 이렇게 묘사한 상태의 애환의 노래였는데 여기에 그래도 앙랑 고개설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한민족 이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아리랑이 유래됐는데
1: 한민족의 이동
0: 그 자비령 고개를 넘어오는 어떤 상태의 이동 상황의 내용 속에서도
1: 예.
0: 그게 정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근접된 표현 같은데
1: 예.
0: 그 나름대로는 또 이제 그 고개를 넘었다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민족 이동과 관련된 내용에서 접근한 아리랑의 유래였다. 또 시대적 배경이 아까 얘기했던 뭐 조선 시대보다 일단은 먼 옛날
1: 예.
0: 앙랑 고개설의 내용 속에서 자비령을 지칭한 내용에서는 시대적 배경은 맞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 한번 예. 연관을 지어보면서 아리랑의 참된 의미와 유래는 그게 아니고 어느 학 자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된 사항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그 표현된 내용 중에서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고 연결되면 아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잘 맞아요.
1: 마지막 앙랑 고개설.
0: 네, 거기가 연관이 있는데
1: 네, 그 자비령이라는 곳이 어딘가요?
0: 자비령이 이제 북한에 있어요, 지금요.
1: 아, 북한에.
0: 네, 북한에 평안도에 있어요.
1: 아, 평안도.
0: 네, 자비령 고개.
1: 네. 네, 자비령. 그 북한에서부터 이제 남하하면서 이동하는
0: 네.
1: 그런 과정 가운데 아리랑
0: 네, 아주,
1: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네, 이 가사처럼
0: 네, 네 나왔다.
1: 예. 아령 고개를 넘어갔다.
0: 유사한 상 속에서 지역을 이렇게 그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는 맞는데 그 어원에게서는 사실 아리랑은
1: 네.
0: 말씀드리면 알 이랑에서 유래된 어원이에요. 알 이랑
1: 하고 이랑.
0: 알 이랑.
1: 예.
0: 그래서 알 플러스 이랑 하는데 이랑이라는 게 우리말 표현에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1: 네, 함께 이랑.
0: 그러면 갑돌이와 함께. 그게 이제
1: 갑돌이랑 뭐 이렇게.
0: 갑돌이랑.
1: 예, 그렇죠. 갑돌이랑.
0: 갑순이와 함께. 갑순이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럼 예. 알이랑은 원래 알 이랑 알과 함께
1: 아 알과 함께
0: 그게 이제 모음 변화
1: 예
0: 자음 변화 속에서 그 알 이랑이 아 이 그 리을이 다음 변에 이에 포함돼서
1: 예,
0: 알이랑으로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 아
0: 그게 이제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얘기해
1: 알 이랑인데
0: 예.
1: 아하고 리을이 예.
0: 모음 변화서 이제 예. 뒤로 이어지면서
1: 이어지면서 알이랑이
0: 예. 알이랑은 알 이랑이다.
1: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알은 누구 어떤 대상을 지칭하겠네요.
0: 그래서 알은 사실은
1: 네.
0: 그 우리 고유 언어의 어원 속에서 알은
1: 네.
0: 말 그대로 창조주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신을 얘기하는 네. 건가요?
0: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알 또는 엘, 그 동의어, 아, 동의어인데 또 예. 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1: 예.
0: 얼굴, 얼. 그게 얼이 그게 알이에요.
1: 아, 어차피 히브리에는 네. 이제 네. 모음이 없으니까.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구어학자들의 어떤 분석 얘기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사항 속에서 태동됐다 하더라도 그 국어학상의 내용에서 어원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에서 알이랑은 예. 알이랑이다 이렇게 봐요.
1: 아, 네. 어쨌든 알 그거는 네. 이제 신 하나님이었다.
0: 네. 네. 힘이었다 아. 보고 그걸 뭐 이제 그 성경 속의 내용에서 다 여기서 지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 그 귀절 내용만 한두 군데 이제 소개하고 제가 이제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
1: 네.
0: 30절의 내용 속에서도 알 수가 있고,
1: 예.
0: 그건 이제 욕단의 의미를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아, 연결시킨
1: 예.
0: 거고,
1: 족보에서 네. 나오는 욕단.
0: 그 다음에 이제 네. 역대상 1장 20절부터 23절,
1: 네.
0: 거기에 이제 욕단의 열세 아들 얘기에서 이제 우리 역사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내용 속에서 그 우리 민족에 대한 내용에서 이렇게 아리랑도 어떤 어원적인 내용에서 유래도 알 수 없고 그냥 민족의 아 노래에서 부르는데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아리랑 노래가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상식에서 한 번은 우리 한민족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인데요.
1: 네.
0: 저와 비슷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기억으로 이렇게 그 유래를 찾아봤는데 혹시 독수리 소년 얘기를 아세요?
1: 독수리 소년.
0: 네.
1: 독수리 오영재는 알지만 독수리 소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0: 옛날에 저 개구리 소년들 얘기는 아세요?
1: 아, 개구리 소년은 알지요.
0: 개구리 소년 네. 찾았나요?
1: 못, 아, 못 찾았죠.
0: 못 찾았죠.
1: 예.
0: 이 독수리 소년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돼요.
1: 아, 독수리 소년이라는 그런 사건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0: 이야기예요.
1: 아, 이야기.
0: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제2차 세계대전 얘기해서 처칠을 소개했는데
1: 예, 윈스턴 처칠.
0: 제1차 세계대전도 있었잖아요.
1: 예, 그렇죠.
0: 제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잖아요.
1: 아직은 제3차 대전. 예, 없습니다.
0: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예. 있었어요.
1: 예.
0: 그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1: 네.
0: 그때도 독일이 침범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프랑스 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 네.
0: 근데 그 프랑스에 무슨 그 파리의 광장에 모였는데 많은 그 군인들이 모였는데 전쟁의 그 상훈에 따른 자기 기억이 상실된 그런 그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원이 너무나 많았대요.
1: 아.
0: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를 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달라고.
1: 아, 전쟁 충격 때문에.
0: 네, 충격 때문에.
1: 전쟁의 상훈 때문에.
0: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흡사.
1: 네.
0: 한민족 한국민들이 자기들의 역사, 민족혼을 모르고, 아리랑도 모르고, 기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부른다는 지적 속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1: 아.
0: 그 아리랑이 뭐냐, 네. 아리랑이. 그렇게 잘, 체계인이 부르는데, 너희들 아리랑의 기원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리랑, 우리가 아리랑 노래는 잘 알지만.
0: 네, 모르잖아요.
1: 예, 그 뜻을. 그 의미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0: 어느 세계의 그 석학학자 얘기가 그 얘기를 질문을 하면서 모르니까 흡사 한민족들은 그런 유해 지금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인들이 자기들의 기억상실 속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던 상황으로 너희들 자신들의 한민족을 모른다는 지적을 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독수리 소년 얘기를 지금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1: 그러면은 뭐 한민족도 제1차 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뭐 프랑스 민족처럼 아주 거지. 큰 어떤 충격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0: 뭐 충격이 어떤 역사가 오래된 상태에서 전쟁도 많이 겪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예. 큰 충격이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역사가 잘못 인식되고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역사 그런 지적을 하면서 독수리 소년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제 네. 독수리 소년 이야기 들어갑니다.
0: 들어갑니다.
1: 독수리 소년 이야기. 네.
0: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1: 예.
0: 그, 강원도 원주라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1: 아, 네.
0: 얼마 전에 여기 미국에서 우리 그, 먼 친척을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짐에서.
1: 네.
0: 근데 그 사람도 거기 시니 아파트 살더라고요.
1: 아,
0: 나이가 네. 좀 비슷하니까.
1: 예.
0: 그래서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디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1: 강원도 원주.
0: 옛날에 이제 원성군이라는데 이제 원주시 통합이 됐으니까 아, 원주시 예. 지정면 이러더라고요. 어. 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출신이네. 이게 얘기된 거예요, 지구, 지정. 지구상, 땅지자에 이제 발을정장인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출신이네.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 12촌 여동생 뻘이 되더라고. 아, 근데 남편도 같이 친척이시군요. 오고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1: 네.
0: 아, 그러냐고, 이제 뭐, 이동복 씨, 뭐, 이동보 옛날 뭐, 그, 저 국회의원 하신 분, 또 이창복 그 국회의원 하신 분들 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12촌이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소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시골에 자랐어요.
1: 네.
0: 근데 그 시골에 자랐는데 우리 집은 아니고 다른 집에서 이렇게 오리를 그렇게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1: 오리.
0: 대단히 좀 부농이었던 네. 것 같은데
1: 아.
0: 오리를 키우고 또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뭐 옛날 어릴 때 보면 많이 이제
1: 예.
0: 그런 저기 메뚜기도 잡으러 예. 다니고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1: 맞습니다.
0: 저기 소년은 제가 아니니까 소년은 그 오리를 많이 키우는데 산에 가다 보면 옛날에 산속에서 이렇게 산새 알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기심에.
1: 네.
0: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슨 닭이나 이런 데 부화시켜서 이렇게 태어나게 새가 태어나게 하는데 그런 새를 갖다가 길들여서 키웠던 경험이 있거나 옛날에 몰챙이 네. 잡아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길이 들어가지고 날아갔다가도 가끔 와요.
1: 아, 우리가 이렇게 뭐 병아리 키우듯이 뭐 이런 식으로.
0: 키우니까.
1: 네.
0: 근데 이 소년은 그 독수리 알을 갖다 산에서 방해하는 거 너무 크니까
1: 아, 네.
0: 호기심에서 가져왔어요.
1: 예.
0: 가져왔는데 자기 집에서 오리를 키우니까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부화가 된 거예요, 이게.
1: 아.
0: 근데
1: 독수리가 이렇게.
0: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1: 태어났겠네요.
0: 근데 많은 오리 새끼들이 있는 데서 이제 거기서 자라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오리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서 물장구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독수리, 알도 거기서 독수리도 그 오리들과 살다 보니까 물장구 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독수리였던 상황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독수리 아, 자체를 갖다.
1: 자기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0: 그런데 이 오리 새끼들이, 새끼라고 그랬는데, 오리들이 아, 네. 독수리한테 너는 우리도 닮지 않고 못생기고 그랬는데 물장구도 못 치고 수영도 못 한다고 이렇게 핀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는 네.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럴까?
1: 아.
0: 왜 수영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 예.
0: 수영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응? 우리, 문장 놀지도 못하고 그러는가, 이렇게 따돌림이 당하는 거니까.
1: 예.
0: 그래도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는데, 하루는 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자란 다음에, 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를 닮은 어떤 새가 아주 날개 짓으면서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새인가? 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1: 예.
0: 근데 나를 닮았어, 어떻게 보니까.
1: 아.
0: 나도 한번 이렇게 멋있게 날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연습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 아, 그동안 연습을 못 했으니까.
0: 안 했으니까.
1: 네.
0: 독수리 새끼인지 몰랐으니까.
1: 예.
0: 독수리인지 몰랐으니까.
1: 예.
0: 그런데 이게 한 번은 안 되는데 자꾸만 하니까 이게 날게 된 거예요, 이게. 본성이 이제 나타나.
1: 아.
0: 그게 독수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1: 이제 독수리 날았겠네요.
0: 그래서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우리 저거에서 떠나간 거죠.
1: 예.
0: 자기의 본향적인 상황을 느끼면서 떠나간 거죠.
1: 네.
0: 흡사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오리 새끼 인자 네. 지금 오리 인자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는 오리가 아닌 걸라, 이게.
1: 아, 우리 네.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네. 오리가 아니라 네. 독수리인데.
0: 그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1: 네.
0: 그런 의식 속에서 이 독수리 소년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1: 독수리 날개 치면서 거기에, 다른 박질 하면서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게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0: 근데 여기서 알이랑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 아, 알이랑. 알이랑.
0: 알이랑이에요.
1: 예.
0: 알이랑.
1: 예.
0: 천손민족이고, 하느님 숭배사상에 출발했던 민족신앙이고, 엄청난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불교, 뭐, 유교, 불교 유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런 속에 젖어서 나의 본성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1: 아.
0: 이제 대체적 시기에 왔다는 얘기. 아리랑이 이렇게 우리의 한류 바람을 타고
1: 예.
0: 이렇게 나아가는 상태에서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그 본질의 상황이 우리가 오리가 아니고 독수리였다는 상황 속에서도 아리랑의 본원의 뜻을 알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네. 의식이 사실입니다.
1: 알이랑이라는 그 어원 자체는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0: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 말씀이죠.
0: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 성경 속의 내용 중에서 6단계 성민, 예. 천민이 이렇게 천손신앙을 갖고 예. 이동하는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1: 아, 한민족과 어떤 그러면은 그 유대인 간의 샘족이죠? 이게 샘족 간의 네.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0: 아, 성경 속에는 네. 제시했잖아요. 네. 벨렉 욕단. 예.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링크된 시기가 배달 신시국에서 고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링크돼서 합쳐진 것인데. 네. 그 한민족 속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민족의 노래. 그게 아리랑이니까. 아하. 그 아리랑 민족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재정립되는 역사의 그런 상황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1: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봐야 된다.
0: 지금 이렇게. 뭐
1: 단군 욕단설 이거는 좀 더 긴 얘기니까 오늘은 다루지 못할 것 같지만. 네. 네. 어쨌든 이 아리랑에 네. 네 가지 재미난 어떤 설화들이 네. 있었는데. 네. 네. 그중에도,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 한민족과 좀 네. 연관지어서 네. 신임성이 있을 만한 그것은 마지막. 네. 예. 알이랑. 예. 그리고 이랑 고개.
0: 네. 고개. 예,
1: 그 고개를 넘어가는 네, 네. 민족의 어떤 네. 그런 상황들. 사실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 서름과 네. 좀 이렇게 네. 아, 시름의 삶의 어떤 시름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네. 네. 그 고단함.
0: 한 사회나 나라가 예. 네. 저력을 지니고 발전하려면은 네. 그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1: 예.
0: 국민의 자부심을 가지는 강한 민족 긍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된 상태에서, 잊어버린 상태에서 되찾아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1: 알겠습니다.
0: 내용을, 오늘 아리랑이라는 내용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정체성이나 자존심이 이렇게 모자라는 상태, 긍지 없는 민족은 부강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우리의 속성 속에서 그런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부강한 상태에 부상하는 상태까지 왔는데
1: 예.
0: 거기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혼의 어떤 그 아리랑 정신이나 등마따나 홍익정신이나 우리 역사를 다시금 바로 세우고 되찾는다면은
1: 네.
0: 더욱 이 시기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이업 속에서 엄청난 혼란의 이런 이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더 정립되는 민족성의 어떤 한민족의 부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그런 민족성의 한민족의 민족성을 이야기했던 많은 학자들이 세계 속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 될 텐데 어쨌든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네. 또 뭐 심리적인 자존감 네. 뭐 그리고 이 소속감을 제공해 주잖아요.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면
0: 네. 정말 중요한.
1: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데 네. 현재의 나를 좀 지탱하고 또 미래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리랑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네.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모르겠어요. 거.
0: 그 때문에 예. 깨우치기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아리랑 민족 한국 백성들아.
1: 네.
0: 그렇게 한번 외치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상실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라.
1: 네.
0: 아리랑을 통해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 오랜 시간 동안 그대를 속여온 자기 비하의 거짓된 자아상을 이제는 말끔히 지어버리고 열방을 향해서 당당히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듯이
1: 네.
0: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고 성민이라는 그런 내용을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성민 한국 백성이 스스로 자각하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고 감히 이야기하면서 일찍이 네. 20세기 초에 일제시대 때 그걸 캐치했던 인도의 시성 타구르가 지었던 시를 소개하고자 그런가요? 합니다.
1: 예, 타구르의 시. 예.
0: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의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적당한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밝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소리하여 떼어 나서서 동방의 등불 타오르가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1: 알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네. 예, 타고리의 그 시까지. 네. 뭐 우리가 윈스턴 처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뭐 아리랑 그리고 타고르까지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처칠의 나침판이었던 어머니의 그 사랑에서부터 네. 또 험준한 그 뭐 자비령,
0: 네,
1: 그 또
0: 자비령,
1: 예 이랑고개, 아랑고개를 넘으면서 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불렀던 아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네. 우리 타고르의 그 예언했듯이 그 시처럼 우리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동방의 등불이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꿈꾸고 나누고 역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건강기기를 선물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창 안마의자의 명가 하이트론스와 베델전자에서 획기적인 가격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짜 정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인슨 박 부사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네, 아주 날씨가 좋죠.
0: 와, 진짜 화창한 봄인데요.
1: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진짜.
1: 네네네.
0: 네네.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네.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아,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0: 네.
1: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1: 예, 그래서 5월 20일까지
0: 아, 네.
1: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아,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의료기기로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풀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0: 네.
1: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우,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0: 네.
1: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대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이제는 그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요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저는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셔갖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네.
1: 그래서
0: 너무
1: 5월
0: 좋습니다.
1: 20일까지.
0: 네.
1: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0: 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5월 20일까지 50명에 한해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이 상체와 하체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 모션 베이스 이것도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1: 네네. 이태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에서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전적으로 입소문이 장 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레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 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0: 네.
1: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0: 네.
1: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항분들이 저는 턱 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0: 오.
1: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뭐 어디 이사 가고 그러면은 손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아, 저 손자는 내가 이렇게 이거 사줄게. 왜냐면 그 자제분들한테 매트리스를 이렇게 별로 부모들이 신경을 안 써요.
0: 네.
1: 이제 그래서 허리 안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어떤 프로모션을 한 게 뭐냐면은
0: 네.
1: 그 여기 매트리스 그 아래에
0: 네.
1: 모션 베이스라고 상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이제 그게 등을 두들겨주는 탁탁탁 두들겨주는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게 또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네.
1: 네. 그래서 상체를 원하는 각도대로 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0: 네.
1: 그러고 이제는 뭐 독서도 할 수도 있고 TV 시청도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 용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역류성 식도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연습 드신 분들 중에서
0: 네.
1: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두들겨주는 그 기능을 딱 온을 시켜놓고 타이머로 다 걸어놓으면 한 20분 정도 두들겨졌다가 오르고 이제 잠이 들거든요.
0: 네.
1: 그 상체를 약간 올리고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렇게 네.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아무래도 여자가 들이시면서 심장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면 코를 많이 거시는 분들도 자기 원하는 각도로 살짝만 올려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0: 네.
1: 그걸 등에다가 이제는 목 거기다가 이제는 베개를 이렇게 깔고 뭐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0: 그럼요. 네.
1: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발 있는데도 살짝 원하는 각도로다가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부가 킹 사이즈인데 트윈 엑셀을 두 개를 붙여갖고 한 사람은 올리고 한 사람은 내리고
0: 네.
1: 원하는 각도로다 쓸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을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여기 매트리스는
0: 네.
1: 제가 30%까지 세일을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싸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되고요.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에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네.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천안 앤 대구.
1: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한 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앤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 번요.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0: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1: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0: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1: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그렇죠.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0: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1: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0: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0: Yeah.
1: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0: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1: 그렇죠.
0: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0: Like a proverb, for example.
1: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0: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1: 타격을 입었다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0: Yes.
1: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1: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0: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0: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0: yeah.
1: 하나는 안타까운 거.
0: Yes.
1: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0: You're saying it's sad.
1: 그래서 우리말의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0: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1: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0: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1: 같은 의미가 되죠.
0: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1: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0: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1: yes.
0: 뭘 배운다든가,
1: uh-huh.
0: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1: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0: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1: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0: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더 깊은 단어잖아요.
1: Mm-hmm.
0: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1: Right.
0: 네.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1: It's easier said than done. Mm-hmm.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1: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0: 아, 이게 그 뜻이군요.
1: 챙기다. Yeah.
0: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프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1: Right.
0: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Mm-hmm. Yeah.
0: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1: No.
0: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1: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Pattern practice.
0: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형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1: Spend time apart.
0: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1: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0: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1: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0: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그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0: Do you agree?
1: Yes, I do.
0: Mm-hmm.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0: Mm-hmm.
1: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0: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1: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0: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1: Mm-hmm.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0: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1: Wasn't that hard on you?
0: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1: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0: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1: We had some ups and downs.
0: In between.
1: Right.
0: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네, 가능한데 네, 네.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Mm-hmm.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1: 맞아요.
0: 이게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1: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0: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1: 네.
0: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1: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0: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그렇죠. Oh, we made it.
1: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0: 아,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에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두 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이비티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We'll see you next time.
0: Goodbye.
1: Bye-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시.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좋죠? 바로 우리의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진숙 씨.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이 슬로건 굉장히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네. 우진숙 씨한테 칭찬드리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뭐 5월에 또 10일은 대축제 마더스데이입니다.
0: 맞습니다.
1: 혹시 네. 저 마더스데이 하면 어버이날 하면 나 실제 괴로움 노래 아세요?
0: 너무 어릴 때 많이 불렀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 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네. 이 5월 마더스데이만 되면 전 교인이 다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었어요.
0: 그랬어요?
1: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눈가에 아, 눈물이 촉촉해지고.
0: 뭉클해요, 이 노래 아직도 들으면.
1: 그렇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 또 5월이 되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오늘 그 제품 소개하기 앞서서.
0: 네.
1: 간단하게 AS 하나 해드리고, 요 아, 방송을 그래요? 듣는 분들, 제가 지난 방송 때 왜 우리 혈관 대청소, 네. 이제 그 캠페인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0: 네.
1: 뭐 세종 송보감 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렇죠.
1: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네. 예년, 몇 년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장님, 네. 친정에, 한국의 친정에서 우리 시골의 아버님이
0: 네.
1: 솔잎, 우리 송보감의 원료가 솔잎이니까, 솔잎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0: 아, 그렇게요?
1: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게 막 떫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사장님, 솔잎 이런 가루나 또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렇게 물로 된 거, 네. 솔잎 액기스, 솔잎 환, 이런 것들이 세종 송보감하고 효과가 똑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0: 궁금할 수 있겠네요, 진짜.
1: 네. 예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의 원료는 똑같아도 제조 방법이나 연구한 내용에 따라서 효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그런 보조식품이라 할지라도요. 한국 제품이면 식약처,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제품인지
0: 네.
1: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진숙 씨 제가 요 시간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라는
0: 그렇죠.
1: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세종
0: 네.
1: 송보감에는 그런 마크가 붙어 있는데
0: 네.
1: 시중에 이런 보조식품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런 마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0: 네.
1: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0: 네?
1: 뭐 이거는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GMP 마크를 알게 된 후로는
1: 네.
0: 마트나 약국에서
1: 네.
0: 건강식품 볼 때 꼼꼼히 살펴보게 네. 되더라고요. 안심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그 좋은 습관이에요.
0: 맞아요.
1: 좋은 습관이시고. 자. 5월달 마더스데이를 맞으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이제 부모님 선물도 많이 하니까
0: 그렇죠.
1: 오늘은 기억력 개선 아마 이 제품이 매년 5월달에 한국에 보내신 분도 많고
0: 네.
1: 어떤 분은 많이 구입해서 여긴 우리 어머님 친구들이 많고 어머님 형제들이 많아요. 아버님
0: 아.
1: 형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0: 네.
1: 구입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0: 네.
1: 치매 예방을 돕는 우진숙 씨 제품 이름 압니다.
0: 아, 저 알죠.
1: 뭡니까?
0: 세종
1: 네.
0: 뇌보감입니다.
1: 뇌보감,
0: 뇌보약.
1: 그래서
0: 네.
1: 우리 우진숙 씨도 먹고 저도 먹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0: 네.
1: 간단하게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0: 네.
1: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요즘에 기억력 진짜 많이 떨어진다는 네. 분들 계신데 오늘 잘 들으시면 네. 좋고 가정의 날
1: 네.
0: 선물로는 최고 제품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매년 한국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0: 그렇죠.
1: 매년 어떤 분은 많이 구입하셔서 저희 집안의 모든 어머님 형제들, 아버님 형제들이 여기 다 살아요. 그러면서
0: 네.
1: 모임이 있을 때 선물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60대 이상이 되신 어른들에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어르신, 100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가장 위협적인 질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0: 가장 위협적인 질병. 글쎄요. 그렇죠. 암도 떠올리실 것 같고 뭐 그렇죠. 치매도 네.
1: 네. 과거에는 암이 압도적으로 물론 암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네. 최근에는 치매가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역시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른들 그러잖아요.
0: 네.
1: 다른 질병은 내가 아픈데
0: 맞아요.
1: 치매는 나 때문에 우리 맞습니다. 가족이 아파 이런 말씀을 하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0: 네.
1: 치매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혹시 우진숙 씨
0: 네.
1: 중년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0: 그렇죠. 들어봤어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어떤 네. 분은 그러시던데요. 치매가 젊어졌어요. 막 이런 말도
0: 그러니까
1: 하시던데.
0: 점점.
1: 제가 과거에 다큐를 봤는데 아마 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50대의 남자인데 중후반의 남자 중에 갑자기 중년 치매가 와서
0: 네.
1: 아파트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의지대로 못 갑니다.
0: 너무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이 격화되는 스트레스
0: 네.
1: 또 극한 경쟁 속에서
0: 네.
1: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중년을 사는 분들도 이 두뇌 건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좀 예방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0: 네.
1: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걸리는 이제 퇴행성 치매가 제일 많고요.
0: 네.
1: 알츠하이머라 그러죠.
0: 네.
1: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또 약물성 치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0: 네.
1: 것은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기보다는
0: 네.
1: 수년 전부터 서서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0: 맞아요.
1: 건망증이 심해졌어.
0: 그렇죠.
1: 이런 말 하고
0: 점점
1: 또 치매 전 단계를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 그럽니다.
0: 네.
1: 그래서 요 경도 인지 장애를 지나게 되면
0: 네.
1: 수년 내에 꽤 많은 퍼센트가 치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한 체크리스트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 테니까
0: 네네 좋아요.
1: 운전 중이신 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는 몇 가지 8가지 중에
0: 네.
1: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오늘이 며칠이죠? 계절 감각이 둔해집니다.
0: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1: 그렇죠. 두 번째
0: 네. 네.
1: 방향 감각이 둔해집니다.
0: 네.
1: 세 번째,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교회 가서 인사는 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0: 네.
1: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했을 겁니다.
0: 네.
1: 네 번째는 평소 잘 쓰시던 주방기구나 전자제품 다루는 것이 서툴어집니다.
0: 네.
1: 맥가이버 아빠가
0: 네.
1: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에 귀찮고 서툴어집니다.
0: 네.
1: 자, 다섯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아마 어머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어머니가 음식의 맛을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0: 그렇군요.
1: 여섯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커집니다.
0: 네.
1: 금세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0: 그렇죠.
1: 자, 일곱 번째는 스스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덟 번째, 당뇨나 혈압이나 혈관계 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여덟 개군요.
1: 네, 여덟 가지 중에
0: 네.
1: 우진숙 씨는 몇 가지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0: 네, 비밀이에요.
1: 네, 여덟 가지 중에 세 가지, 네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0: 네.
1: 이제부터 두뇌 역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또 두뇌 역량을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럴 때는 표현이 있습니다.
0: 네.
1: 노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니까
0: 그렇죠.
1: 모두들이 조금 걱정을 할 때가 됩니다.
0: 그러네요. 너무 뭐 낙심하지 말고 관리를 이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이라는 제품은
0: 네.
1: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0: 네.
1: 두뇌의 그 집중력 또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분들,
0: 네.
1: 또 심한 두통이 그 불규칙적으로 오는 분들,
0: 네.
1: 또 이런 분들은 아주 좋고요. 중년이 되신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0: 네.
1: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좋고요. 그다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네.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데, 요거는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왜 경도 인지장애 이런 네. 말씀 드렸고요. 또 70세가 훌쩍 넘으신 어른들은 하루에 두 번, 두 정식, 아까는 한 정식 드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 네.
1: 그런 분들은 두 정식 드시면 좋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성분 이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알려주세요.
1: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기자에서 추출한 고농축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0: 네.
1: 구기자 그러면 구기자 차 생각하시죠?
0: 그렇죠. 차로 많이. 네.
1: 네네네. 네. 기억력 개선. 두뇌 역량에 정말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
0: 은행잎.
1: 한국에 있을 때 진코민이라는 약 생각나세요?
0: 들어봤어요. 네,
1: 네 기억력 개선에 예, 우리 치매 예방에 좋은 거죠. 은행잎
0: 네.
1: 추출물입니다. 세 번째는 로디올라, 홍경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뇌기능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불안증, 불면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시티콜린, 한국말로는 인산염 콜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기억력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뇌졸중 회복에도 아주 유용한 성분이 됩니다.
0: 아, 진짜 좋은 그런 성분만 다 있네요. 지금 보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복용할 경우에 4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210불이고
0: 네.
1: 뭐 경도 인지장애가 있어서 두 알 두 알 드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박스에 2개월을 드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렇게 한 박스가 21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4개월에 210불이면 아마 들으시면서 오 가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드시면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1: 그럼요.
0: 네.
1: 한국에 최근에 보내신 분 많고요.
0: 네.
1: 저희가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한국에 갑자기 부모님 생각나시는 분들도 보내세요. 그리고
0: 네.
1: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를 마더스데이인데 선물해요? 해도 됩니다.
0: 그럼요.
1: 농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0: 네.
1: 우리 아이들이 챙기겠어. 우리가 먹어야지.
0: 아, 그렇죠. 그래도 되고요.
1: 부부가 같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0: 네.
1: 한번 정리합니다. 세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여러 가지 두뇌 역량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꼭 뇌보감으로 우리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선물로도 많이 구입하시는데 뭐 물론 한국으로도 네.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네.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지사에서 보내드리니까 3, 4일이면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머 나 저기 저 어버이날 지났는데 어떡하지 걱정이네
0: 네.
1: 이러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0: 네.
1: 여러분 전화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예 세일 정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마더스데이 특별 세일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1: 첫 번째는요.
0: 네.
1: 네 세종 뇌보감 두 박스 구입하시는 분에게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립니다.
0: 오, 오늘요?
1: 혼자서 네. 꾸준히 드셔도 되고요.
0: 네.
1: 또는 부부가 같이 드셔도 되는데 뇌보감 2 플러스 1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같이 드리는데
0: 네.
1: 자, 두 번째 세일은 사장님 세종 바이오텍은 세종 송보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혈관 대청소. 네,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종 송보감 혈관 대청소 한 박스 구입하시면 오늘 설명드린 세종 뇌보감 한 박스와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 둘 다 세 개를 가질 수 있네요. 세 가지를.
1: 그렇죠. 송보감은 네. 뭐 당뇨가 있는 남편.
0: 네.
1: 또 뇌보감은 깜빡깜빡하는 또 아내. 뭐
0: 그렇죠.
1: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0: 자
1: 마지막 세 번째는. 사장님 그래도 한국에 요즘에 후코이단 많이 보내는데 후코이단은 뭐 없어요.
0: 그렇죠.
1: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세종 후코이단 잘 들으세요. 한 박스를 구입을 하시면 오늘 소개한 뇌보감 세종 뇌보감을 한 박스를 드리고 역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0: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1: 필요하신 대로
0: 그렇죠. 골라서요.
1: 본사 전화번호니까 전화 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고 UPS로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703-256-7671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Mother's Day 굉장히 특별합니다. 네. 뭐 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래도 표현할 네.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세 가지니까 대표님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뇌의 보약, 세종 뇌보감을 소개했습니다. 한 박스가 210불인데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립니다.
0: 네.
1: 두 번째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 됩니다. 혈관 대청소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오늘 세종 뇌보감 한 박스 드리고 역시 세종 리포존 비타민C도 한 병을 드립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0: 네.
1: 네 번째는 항암 효과에 탁월한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구입하시면 역시
0: 네.
1: 뇌보감 한 박스,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리는데 사장님 복잡해요. 그러시면 일단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0: 전화하세요. 네.
1: 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데
0: 네.
1: 한국에도
0: 네.
1: 한국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세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좋아요.
1: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세일도 좋은데 이렇게 네. 이야기하신 길에 그 비타민 네. 3총사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1: 우진숙 씨가 비타민 3총사 너무 좋아하세요.
0: 네. 이게 너무 좋아서.
1: 시간이 없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우리 회사에는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리포존 비타민 C가 있고요.
0: 네.
1: 또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또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각각 가격이 너무 좋죠?
0: 그렇죠.
1: 한 병에 35불인데 보통은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합니다.
0: 네.
1: 오늘 우진숙 씨가 한 번 더 하세요 그랬으니까.
0: 네.
1: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다섯 병을 더 드리는데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0: 그렇죠.
1: 한 번 더.
0: 네.
1: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것도 상담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비타민 3총사도 상담하시고요.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선물들 아주 좋은 기회인데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1: 그렇게 할게요.
0: 네.
1: 오늘은 제가 세종 뇌보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일 정보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더스 데이를 위해서 또 마더스 데이를 맞아서 또 좋은 세일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 치매를 얘기하면서 우리 두뇌 건강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0: 네.
1: 여러분과 함께 쉐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1: 네. Mother's Day를 네. 앞두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좋은 세일 펼쳐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말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세요.
0: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1: 네.
2: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3: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4: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5: 세종 뇌보감 출시.
1: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6: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5: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7: 전화번호는 703-256-7671, 703-256-7671.
8: 세종 바이오텍.
7: 네, 세종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8: 아니, 아직도 줄줄 흐르나?
9: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10: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11: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2: 703-256-7671, 256-7671.
13: 세종 바이오텍.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어떠세요? 5월의 뉴욕은 이제 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체리 블라썸은 이미 지고 이제는 짙은 초록의 잎들이 가지마다 가득한데요. 뉴저지의 작은 마당에도 버지니아의 교회 길가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 근데 참 이상하죠.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5월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전화기를 들다가 멈추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받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꽃다발 사들고 묘지를 찾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고국의 어머니를 오랜만에 영상통화로 뵌 분도 계시죠. 사정이 있어 문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립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머더스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찬양은 어머니의 기도, 송경민 목사와 김정희 사모님의 음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자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인 죽음을 이기는 희망을 펼쳐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췌장암 투병 중에 쓰셨는데요. 이 책 속에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다. 어머니는 무척 힘들게 돌아가셨다.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죽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어머니는 그 문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 문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가장 큰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이었다. 어머니는 그 믿음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 내게 배우라.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강의가 아니었다고, 교육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삶이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대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밥상 앞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당신들은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학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설교였습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뒤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쓴 일기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지만 그 슬픔의 언어는 놀랍도록 어머니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짓눌리고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만약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취미와 작은 사치품들로 조심스럽게 싸매고 어떠한 얽힘도 피하라.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잠가두어라. 그러나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뜨릴 수 없게 되고 뚫을 수 없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의 다른 대안은 비통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그분께로 향할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쾅 하고 닫히는 문, 얼굴에 빗장이 걸린다. 그리고 침묵. 그러나 기다리라. 슬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닫힌 문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임재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다.

모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셨나요? 쑥스러워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어머님이 곁에 안 계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로 기억되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어머니의 기도 위에 서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이번 주도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의 동반자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창세기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뭐 아브라함에게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보셨던 환상, 꿈. 낮에 보면 환상이라고 말하고 밤에 자다가 보면 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꿈과 환상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제사,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약,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그 쪼갠 짐승 가운데 지나가는 환상, 꿈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땅에서 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 구약의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무슨 꿈이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 나라, 국가, 다윗왕국.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웅대한 비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꿀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아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주시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꿈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점쟁이의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 나라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요셉은 결정적으로 애굽 총리가 되는데 이걸 이루는데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은 두 번씩 내용을 바꿔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 단 꿈과 그 다음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꿉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또 두 사람의 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해줍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가 복직시킬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죽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 꿈 그대로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바로가 꾼 꿈입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일곱 마리, 파리한 일곱 마리, 또 살찐 알곡 일곱 개,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흉측한 이삭 일곱 개, 그리고 흉측한 것들이 살찐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 그 꿈, 그러니까 이 여섯 개의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꿈을 꾸려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거나 성실하게 준비한 것 아닙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서 성실해서 감옥의 일들 사무 관장을 다 맡는 사무장이 된 것, 그거는 아, 이 사람이 국가를 맡겨도 성실하게 일할 만한 그런 성품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각각 두 번씩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고 결국 바로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도 아니고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기회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니엘도 꿈을 꾸게 되고 또 스가랴도 꿈을 꾸게 되고 이런 모든 꿈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뭐하는 거냐?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점쟁이 꿈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구원사적인 큰 하나님의 구원 계시, 즉 이 땅에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를 세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지금 현재 이집트의 인구가 1억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절반 정도 6천만에서 6,500만이 저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절반을 고센 땅이라고 고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실핏줄같이 물들이 곳곳으로 다 뻗어나가서 풀들이 저렇게 자라고 1년 내내 계속해서 풍요로운 저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중앙산지에 거기에는 산악지대에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큰 민족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큰 가뭄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 호센 땅으로 내려보내서 저들을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 총리의 가족 특권을 누리며 저 고센 땅에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적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날, 진노의 날, 보복의 날, 보응의 날, 신원의 날이 온다라고 선지자들이 기억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다. 그래서 이때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세다. 그래서 신약의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과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 성경 진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 계시는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이게 너무 축소시켜서 말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모델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건 모형이고 그거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고 엄청나게 주님을 섬겼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완성하신다라고 하고 턴 오버할 것입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 성전 파괴나 무슨 뭐 어떤 이스라엘을 형벌을 주는 듯한 고통을 주는 그런 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델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 분명히 이러한 전환은 올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것이고 또 구약 이제 이스라엘 멸망기 때쯤 돼가지고 16선지자, 12소선지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도 마지막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죄 용서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들에게 그분이 하신 말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꿈과 환상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능가한 그 어떤 계시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계시에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체험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강화시키고 성경의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그렇다면 정당화되고 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유익한 거야 맞았어 그러나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다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과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되며 이게 사실이라고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며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이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만 그쪽으로 한다면 끌어간다면 수상한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만큼만 성경이 왜 그만큼만 기록했겠어요? 왜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정도로 기록했겠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니까 그것을 너무 세밀하게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본 것이 진짜 그게 뭐 내가 가짜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한 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성경에 의해서 그게 사실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체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지나면 엉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한 그것도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꿈과 환상으로 내가 보았다 말하는 그 누구의 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나라의 것을 부분적이지만 선취적으로 미리 맛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역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누려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한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하고 더 참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와 달과 별 꿈을 꾼 요셉은 17의 꿈을 꿔서 30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응답과 전혀 반대의 결과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고난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가 장자권을 속여서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너 정말 에서냐? 너 목소리는 동생 이삭 야곱 같은데 했는데 아닙니다.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한 그것을 탈취한 그 불신앙적 행동 때문에 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란 생활은 우리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주로 성화,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그가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려는 이삭의 손을 멈추고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모리아산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스톱 그것을 똑같이 이삭도 그 음성을 듣고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탈취함으로 속임으로 그가 꽃가마 타고 가야 할 하란을 그는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에 관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죗값으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드디어 출애굽 구원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힘들었고 눈물뿐이었고 아픔이었고 계속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려가 내려가 자꾸만 가다가 마지막에는 시위대의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의 지하 감옥에 가뒀듯이 역시 시위대 아마 거기도 지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호텔방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관할하는 그 왕궁의 정치범들의 지하 감옥에 같이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또 2년을 그 이전에 좀 더 있을 수 있고 만 2년을 꼬박 거기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정말로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 나쁜 놈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안 풀어준 겁니다. 아 우리 마누라가 행실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게 말한 게 저게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보디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 하나를 감옥에 가뒀으니 거기서 잘 대접받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실패.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 잘 믿잖아 너. 너 꿈꿨잖아. 근데 왜 너 결과는 이거야? 너에게 응답은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며? 라고 아무리 말하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해 주려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것 속에서 거기서 요셉이 정말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절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기 꿈을 다 포기하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자기의 그 자기 사람들과 자기의 아내들까지 재물들을 전부 약탈당해서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신하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코너에 몰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사울이 죽게 만들고 그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나이 80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능을 연마하며 그 미디안 광야를 샅샅이 뒤짐해 지도 만들며 내가 이스라엘 건져낼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왕에게 잘못을 하지 않은 정치범 아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을 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집트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 1은 그것도 약간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몇 가지. 그러나 그건 봐줄만 했어요. 그는 람세스 13세기설을 얘기하는 약간 그 리버럴한 신학을 해서 출애굽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도망가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약간씩은 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몇 가지만 살짝 넘어가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 2 요셉 이야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꿈을 꾸면서 지난날 줬던 그 하나님의 그 곡식단 꿈과 그 꿈 생각이 언제 납니까? 그런 게 오히려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가 다 해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도 안 나오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묵묵하게 지켜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아까 말한 것 너무 억지로 다 모든 걸 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무조건 다 그리스도로 때려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구약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 자체가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이 죄에서 해결돼서 하나님 백성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샘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이것을 이제는 역사 속에 한 민족으로 만드시다가 결국 그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선자들이 말하고 있던 좋은 이상과 꿈들 그리고 너무도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반대로 아주 악한 왕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런 왕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반면 교사로 말할 것 같이 아방이 온갖 이스라엘을 바알로 다 그렇게 뒤집어 이렇게 놨어도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런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면 교사처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직분과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두 사람, 모세하고 요셉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가 봐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도 잘 말해줘요. 모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중보자로서 구원 중보자, 계시 중보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로서 그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예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생애와 사역으로 그가 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너무도 잘 예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요셉은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이 고난당한 것은 꿈 때문입니다. 형들이 제가 꿈을 꿨지 곡식단 11별 절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죽여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일어나나 보자 라고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그 꿈 때문에 애굽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큰 가뭄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 땅으로 내려와 그들을 봉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큰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큰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신약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를 배척한 형을 용서했습니다. 50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선하게 모든 것을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이들을 기르겠나이다.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찌르고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는 그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요셉으로 인해 큰 민족 구약 이스라엘이 탄생하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계의 하나님 백성 신약 교회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함 받은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없는 출애굽 생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은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구체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는 그 만들어진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을 위하여 두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 예표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스토리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예수님, 신약교회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세상에는 무신론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일종의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할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깊은 인식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말도 내게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근데 경험론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만연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일들이 잘 되고 이것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고 있는 나치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의 죽음, 이것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게 현실에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일종의 인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담겨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신론 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합리성의 세계 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이 빨리 그 종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견해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는 전혀 문법 구조가 다른데 그들은 그 문법 구조가 다른 문법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한다면 그런 적의 같은 것들은 덜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적 공간 속에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들이 무신론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이론이나 점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신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죄라고 체크하고 벌주고 상주고 그런 신의 관념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냉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거로 여기고 있다가 조금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경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그것을 인간의 부족한 언어 속에 담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근원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게 마련인데,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리움이 잠재된 형태로만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문득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현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세계 속에 있었던 나의 의식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때로 숭고하다고 하는 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 광대한 세계 앞에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는 바닷가에 갔을 때도 우리는 그 무한의 바다에서 내가 무한히 신비한 세계 속에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무한을 향해 확장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천문대를 취재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바라볼 때는 세상이 평범한 사물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세계를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봐라 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더라 하는 어떤 그 시적 세계관, 이런 세계가 저는 신앙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의의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세상은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익과 손해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경의의 세계가 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의 욕망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그 세계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의 층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한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초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을 넘어서는 그 궁극적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진 것이고 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세계에 대한 열림, 이것이 제게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계와 만나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이고 내 삶이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고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장엄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한히 큰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주고 있는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움을 소거해버린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세계를 잊어버리고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무한히 큰 세계 앞에 자기를 열어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세계와 부딪히게 될 때 허세부리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삶을 값지게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무한한 세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무한한 세계와 만났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 응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내 삶에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히 열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끝없이 하나님의 큰 세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이 없는 세상, 이것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허용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공허함과 황량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고뇌하며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도주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처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이 고마움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화 때문에 무신론자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넓혀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자금을 자극해가면서 이 무한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큼의 세계의 초대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Welcome aboard.
1: EBT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EBT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0: Mm-hmm.
1: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0: 맞아요.
1: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0: 마음이 좀 짠합니다.
1: 아, 찡해요. 네.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0: yeah.
1: 알아요, 그 기분. 네.
0: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1: 그렇죠.
0: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1: Right.
0: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to make it work.
1: It's hard, but it is doable.
0: Of course.
1: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0: yeah.
1: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0: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Yes, to be 네. in a relationship.
1: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0: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1: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0: No.
1: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0: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1: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0: 네.
1: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0: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1: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0: 그렇죠.
1: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0: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1: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0: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0: Yeah. 그러니까
1: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0: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1: 그렇죠.
0: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0: Like a proverb, for example.
1: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0: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1: 타격을 입었다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0: Yes.
1: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1: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0: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0: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0: yeah.
1: 하나는 안타까운 거.
0: Yes.
1: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0: You're saying it's sad.
1: 그래서 우리말에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0: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0: 같은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0: yes.
1: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Mm-hmm.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0: Right. 네.
1: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0: It's easier said than done, mm-hmm.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0: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1: 아, 이게 그 뜻이군요.
0: Yeah.
1: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mm-hmm. 내가 너 챙길게.
0: Right.
1: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0: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Mm-hmm. Yeah.
1: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No.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0: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0: Spend time apart.
1: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0: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1: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1: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그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0: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0: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1: Do you agree?
0: Yes, I do.
1: Mm-hmm.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1: Mm-hmm. 않았니? 질문이요.
0: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1: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0: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1: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0: Mm-hmm.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1: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0: Wasn't that hard on you?
1: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0: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1: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0: We had some ups and downs.
1: In between.
0: Right.
1: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0: 네네네.
1: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0: Mm-hmm.
1: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0: 맞아요.
1: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0: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1: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다는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0: 네.
1: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0: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1: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랄 때.
0: 그렇죠.
1: Oh, we made it.
0: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1: 아, we made it.
0: Uh-huh.
1: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에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티형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이비티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입티형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We'll see you next time.
1: Goodby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1: 이제 막바지네요.
2: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1: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2: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1: 그냥 얼굴이 크다.
2: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에.
1: 좋은 건 크게 봐야죠.
2: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네.
1: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성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2: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제 흙 먹어, 제!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1: 뭐 차를. 차륵도 굳이 뭐 차륵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2: 차륵을
1: 있는데.
2: 왜 사요?
1: 그렇죠. 지점토 왜 사나요?
2: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1: 그렇죠.
2: 아니 모래사슴 쌓기도 괜찮고요.
1: 슬라임 왜 사나요? 슬라임 있는데.
2: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을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요. 말세야 말세.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1: 그 느낌이네요.
2: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거 야.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2: 흙으로 돌아가요? 예.
1: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2: 바로 이겁니다.
1: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2: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1: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2: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슬링키요.
1: 슬링키.
2: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 쭉,
1: 그치.
2: 이렇게요.
1: 그렇지, 그렇지.
2: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1: 성김의 영어 한 마디.
2: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들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1: 그렇구나.라고
2: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1: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라뇨.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2: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1: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렇죠. 슬링키 독이요.
1: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2: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잖습니까?
1: 그렇죠.
2: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1: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2: 아 리처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1: 네.
2: 배가 파고가 높으면은 흔들리겠죠.
1: 네.
2: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1: 네.
2: 놓쳤는데
1: 네네.
2: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똥
1: 그걸 봤구나.
2: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1: 예.
2: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저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아까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1: 네.
2: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

0: 30분 동안 네.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솔드 아웃. 오.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1: 어, 그걸 보고.
0: 아니, 아이들도 이거 이 스프링 자체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내려.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있어요. 뿅뿅뿅. 와.
2: 진짜 살아있는 거 같으니까.
0: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2: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0: 아 광고 같습니다. 일단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2: 아, 그래요?
0: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2: 그렇죠.
0: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네.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2: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0: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2: 아,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0: 그래요?
2: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0: 그러니까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0: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2: It's a Slinky.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0: 그쵸? Slinky. 직접 확인하세요.
2: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2: 그쵸.
0: 왜냐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2: 네.
0: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2: 아, 굿모닝.
0: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예! What a wonderful world.
2: 그렇죠. 네.
0: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 네.
0: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오. 쭉 누려가지고 오.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2: 그게 되는구나
0: 저 위에 나무 위에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2: 네.
0: 그러니까 갑자기 지식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2: 아, 그렇구나.
0: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2: 예.
0: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2: 네.
0: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2: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0: 이렇게요.
2: 소리 전달되죠?
0: 되죠.
2: 요걸 네,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0: 또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2: 어떻게요?
0: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2: 어, 진짜 시원하다.
0: 아, 시원해지고요.
2: 어, 진짜 시원하잖아.
0: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키는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네. 약간 뻑적지근하고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 네네.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2: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0: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2: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0: 어이, 운동되네요.
2: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0: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2: 그렇습니다.
0: 이거 팔까?
2: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요요.
0: 요요. 왓츠 업, 요.
2: 네.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0: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2: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0: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2: 팽이치기 세대 아니세요?
0: 팽이치기라뇨.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2: 예.
0: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2: 와, 진짜.
0: 쫙쫙 이러면서요.
2: 어, 멋있네.
0: 그리고 이제 그 네. 학교 돌아와가지고 네.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2: 아 장난꾸러기 대회.
0: 아 장난꾸러기도 모여가지고 아. 많이 했습니다.
2: 아.
0: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0: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1: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0: 요요 이게.
1: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0: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1: 네.
0: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1: 아이.
0: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네. 쫙, 쫙.
1: 오, 된다, 된다. 된다.
0: 쫙. 이게.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네.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거 이상네.
1: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0: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위로 던지고 삥삥삥 돌리고.
1: 근데 그 요요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정말
1: 장난 아니에요. 거의
0: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라니까요. 예. 저 보세요. 거의 뭐 진기 묘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1: 그렇습니다. 고인물. 네 예, 그렇습니다. 요요 같은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0: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건 있어요.
1: 요요네 저거.
0: 요요예요. 네. 동그란 거 뭔가 네. 줄이 달려있죠.
1: 네.
0: 그래서 요요로 추정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게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했을까. 어린 시절 내내 한 다음에 네. 성인식을 해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요요, 보통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거든요.
1: 네.
0: 이거를 태우든지 부수면서 나는 성인 됐다라는 성인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걸 썼다.
1: 이제 요요 필요 없다. 나는
0: 요요 필요 없다.
1: 어른이니까.
0: 깨버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이 요요의 원조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0: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1: 예.
0: 공죽이라고.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1: 이
0: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1: 공죽이요?
0: 예. 말 그대로 직역을 하는 텅 빈 대나무예요. 공죽이라고
1: 예.
0: 그 장구 있죠.
1: 예.
0: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양쪽으로.
1: 그러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0: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 가지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0: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라고 주장도 하죠.
1: 그러면 여기서 썬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0: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1: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칙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1: 아, 그래요?
0: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 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진 않습니다.
1: 아, 필리핀에서도?
0: 그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1: 네.
0: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1: 네.
0: 지금도 있고 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1: 네.
0: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1: 네.
0: 뉴스는 영어로 해요.
1: 네.
0: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1: 네.
0: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1: 할리카.
0: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1: 아 진짜로?
0: 네.
1: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 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0: 필리핀에서 첫 직장 네. 생활했습니다.
1: 예, 예, 예.
0: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아, 한 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하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 정말 한 여름에 마닐라 한 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 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뚜뚜뚜
1: 예.
0: 파란 불이 됐어요.
1: 예.
0: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늘어붙은 거야 구두가
1: 에이,
0: 땅에.
1: 벌써 그 정도야.
0: 정말 쩍쩍 소리 났. 하여간
1: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예.
0: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1: 아, 그래요, 그래요.
0: 하여간 네. 그 요요가 뭐 그러니까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1: 네.
0: 할리카였거든요.
1: 네.
0: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페드로 그
1: 플로레스란
0: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하면서
1: 네.
0: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1: 네.
0: 약간 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1: 아 그래요. 그 유래가
0: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1: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죠.
0: 장난감스럽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승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0: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네.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1: 아, 예, 예.
0: 장단점이 있었어요.
1: 네.
0: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네.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1: 그렇죠. 네.
0: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1: 호치케스.
0: 호치케스.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1: 홍크.
0: 미국의 클락 홍크 회사 이름이죠.
1: 네.
0: 등등 같이 네.
1: 네.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0: 고유명사로 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1: 어, 예.
0: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로 고유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1: 네.
0: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1: 경쟁사.
0: 빙고.
1: 아, 경쟁사.
0: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1: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0: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 라고 땅땅땅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1: 던컨사는 억울하지.
0: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안타까운 얘기죠.
1: 그럼요.
0: 그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1: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0: 아니 CBS, 광고주님들이 아니, 듣고 CBS은 계신데.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0: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1: 네.
0: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시어도 루즈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1: 네.
0: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1: 뭔가 테디베어 상이시네.
0: 오, 루즈벨트 비아바로
1: 사견입니다. 사견.
0: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1: 네.
0: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미식축구, 사냥 이런 거 좋아해요.
1: 야.
0: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1: 아, 곰 사냥을 심지어?
0: 곰 사냥.
1: 네.
0: 근데 곰이 안 잡혀요.
1: 네.
0: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1: 네.
0: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1: 네.
0: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1: 예.
0: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1: 아.
0: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1: 아.
0: 쏘시라고.
1: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0: 새끼 곰. 예.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 곰을 내가 쏴버리면
1: 네.
0: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1: 아 그래 잘했네.
0: 잘했죠.
1: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0: 치어는 방생하죠.
1: 네.
0: 그래서 그 새끼 곰을 풀어줍니다.
1: 네.
0: 잘했죠.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1: 예.
0: 그 도망갔던 새끼 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1: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0: 말려야지.
1: 뭐 네.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 곰.
0: 아, 그렇죠. 네. 어휴.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시어도에게 미담이죠.
0: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 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이거를,
1: 네.
0: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네.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나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네.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1: 아.
0: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1: 예.
0: 시어도가 띠어도지 않습니까?
1: 네.
0: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1: 테드죠, 테드.
0: 테드죠. 테디.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1: 네.
0: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1: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0: 그 마초맨이었어요.
1: 네.
0: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1: 맥킨리?
0: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1: 아, 네.
0: 대통령이 암살 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타야!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1: 아, 예, 예.
0: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1: 아, 디어도어가? 예.
0: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1: 예.
0: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해요.
1: 다 까.
0: 그래서 야, 쟤 어떻게 해?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1: 예.
0: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아니.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1: 예.
0: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1: 예, 예.
0: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아,
1: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0: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1: 아.
0: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1: 네.
0: 대통령이
1: 암살당하니까
0: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1: 아 그렇구나
0: 마초 이미지였어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주머니에
1: 네.
0: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1: 아 그래요?
0: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시어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1: 예.
0: 근데 마침
1: 예.
0: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1: 예.
0: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1: 방탄연설물.
0: 이게 방탄연설물이에요. BTS 연설물이에요.
1: 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0: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1: 네.
0: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네. 충격이 느껴져요.
1: 네.
0: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1: 네.
0: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1: 네네.
0: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은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총 맞고 연설을 마친다고요?
0: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 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0: 119, 119, 119.
1: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0: 119!
1: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예.
0: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0: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1: 네네.
0: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세웠어.
2: 테디베어요?
1: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1: 네.
0: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1: 네.
0: 도쿄에 보내요.
1: 네.
0: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어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1: 네.
0: 러일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오도 루즈벨트거든요.
1: 네.
0: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1: 네네.
0: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1: 잡다한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45년 영국의 윌버트 오드리라는 신부에게는 홍역에 걸려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 가족석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2: 네. 어디 볼까요?
3: 나봐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4: 뭐 사랑의 불시착. 막대목은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2: 네. 네. 진짜요?
4: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2: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네
4: 육아하고.
2: 자녀를 네,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2: 제가요?
5: 네, 지금.
2: 지금요?
5: 네.
2: 지금.
1: 지금.
5: 너무 전에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1: 대학생인 줄 알고. 세상에.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4: 낳으셨다고. 저도 대학생이면
1: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2: 네.
1: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2: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1: 아, 세트장을.
2: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쎄하면서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1: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1: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2: 네, 네 궁금합니다.
1: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야야야야 자외전이야.
5: 자외전이었어.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외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나 속이 어기막히나 어기막혀.
5: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접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지혜야, 어서 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 갑자기 자외전을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조심해.
5: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그렇지.
5: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통일되면 어? 응.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4: 어.
5: 만회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빠밤.
5: 아니,
1: 아, 그죠. 그
5: 아라 씨가,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네. 어, 평가만 될까봐.
2: 왜 배우는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1: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2: 네,
1: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이.
3: 빗물 닦게.
6: 그러니까.
3: 빗물 닦게. 네. 빗물 닦기.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6: 아. 와이퍼.
1: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6: 뭐 하나 있었어요? 네.
1: 뭐 아까?
5: 어기 막힌다.
6: 어기 막힌다.
1: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2: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1: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2: 그것도 있었어요. 또 마음이 속이 간대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대없다가 뭔 말이지?
2: 간대없다.
4: 속이 간대없다?
2: 어.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동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대없다 내가 지금. 네. 너무 불안하다.
5: 불안할 때.
2: 속을 둘데 없다.
1: 네.
2: 없는 거죠. 네.
1: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5: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1: 의미는 있어요, 그죠?
4: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1: 연결이 돼.
2: 근데 저기 순 우리말이 될까?
1: 순 우리말.
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2: 네, 근데.
3: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5: 맞아, 맞아, 맞아.
2: 저 고쳐야 돼.
1: 고쳐야 돼요? 네.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 부족하잖아요.
4: 맞아요.
1: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4: 네.
1: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5: 막대.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4: 히토류?
2: 히토류. 히토류. 네, 90%.
1: 90%. 네.
4: 중국이 갖고 있죠?
1: 그렇죠. 근데 그 히토류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4: 그렇죠. 뭐
1: 자동차,
4: 스마트폰,
1: 그렇죠. 아, 네.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4: 네.
1: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
4: 와. 와.
1: 처음 들어보셨죠?
4: 오, 히토류.
1: 네.
4: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1: 네,
4: 히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2: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아, 진짜?
2: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1: 네.
2: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권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1: 네.
2: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1: 오.
2: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2: 네. 엄청 두꺼운 러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1: 바지선,
2: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네.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건 누구도 그게 뭔지 몰라요. 아니
4: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2: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4: 아~
2: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1: 네?
2: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말아 그러니까 수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5: 아~ 그렇죠.
2: 수옥이하고 내가 그 경계선이라 김병숙군하고 아~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1: 아,
2: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2: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2: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류라 하는데 수옥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
5: 리아드
2: 지금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3: 제가 있을 때 히토류란 말 북한에서
2: 아 나도 처음 들었어.
1: 그러니까.
3: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토류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7: 근데 아라시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회령.
7: 네. 거기가 또 석탄이 또 석탄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탄,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휘발유?
2: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4: 네. 했나? 네,
2: 그
4: 네. 네.
2: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신지. 오.
5: 아빠 그거 당각에서 훔쳐왔겠구나.
3: 뭐 왜냐면.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오는
5: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가공을
5: 엄청 많이 하면서 뭔일들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가만 훔쳐.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명칭은.
5: 휘발유 디젤로.
3: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 아, 네, 네. 네.
3: 그게 이제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벨트콤페아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네. 라진 손봉시 이거 석유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3: 아라씨께서
1: 그걸
3: 갖고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3: 이거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4: 맞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4: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5: 그렇지. 우리 때는 난 줄 알고 우리나라
4: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3: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4: 아, 매장량이
3: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 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1: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3: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5: 그래서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네, 하얗습니다.

0: 지하 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무시한 그 매장량이 그렇죠, 그렇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 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 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자랑했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백두산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님 운덕, 장군님 운덕 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다 수련님 운덕, 장군님 운덕으로 빛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노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하고 막 난리쳐 두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2: 그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압록강, 두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다리가 있고 무역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 그러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상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본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두지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서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본토들이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네. 북한의 지하전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요.
0: 맞아요.
6: 현실이고. 네. 그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쵸.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5: 네. 네.
0: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5: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5: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네.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 고난의 생활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5: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5: 네.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 데 가마 두툼하기나 네, 네. 이런 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5: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뒷바라지
2: 삼촌은
5: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5: 그걸 이제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6: 아유.
5: 그래서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5: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뱀뱀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6: 세상에.
5: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려.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뭐 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보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5: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문이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앙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4: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4: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4: 그게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네.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4: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4: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5: 그런 게
4: 네,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네.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4: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예,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나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5: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2: 웬일이야.
6: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6: 에이.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4: 네네네.
6: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4: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서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네.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7: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0: 아, 진짜요?
7: 네.
0: 중국에서요?
4: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7: 어떻게 될지 몰라요.
4: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미나이다 미나이다 그런 게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제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0: 근데
4: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와보라고 하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반갑고 좋았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0: 그런 내 기도를 들으셨어.
4: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4: 근데 엄마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4: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2: 진짜.
3: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4: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 하거나 말을 못 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웠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아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5: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네.
5: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2: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2: 그러니까,
3: 하나님이
2: 주시는
3: 네.
2: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3: 아, 네.
2: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2: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희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해령부터 시작해서
2: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3: 거기까지
6: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2: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2: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2: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2: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2: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2: 네.
6: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2: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6: 네네네.
2: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니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2: 네.
6: 북부 탄광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3: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광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행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안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뽕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0: 전주 혹시 처럼 이쁘게 생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빌트 커피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빌트 컴퓨어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빌트 컴퓨어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빨리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끝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2: 극한
1: 직업을
2: 아주 극하다.
1: 하셨네요. 네.
3: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지금 이제 사람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증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것 같아서 너무 맞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은 뭐란 게 없단 말이야. 쌀이 모자일 때인가. 쌀이를, 쌀이를 아시죠? 네, 쌀이나. 네,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 담은 거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2: 비닐 모자.
3: 어, 제대로다 그래요,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4: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네.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1: 뭐예요?
2: 물어야죠. 네.
1: 물어 목사님.
4: 금이 그렇게
1: 아,
4: 금 북한의 금이 말아요. 그렇게 많아요.
5: 진짜
3: 진짜 많아요.
1: 매장량이
6: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6: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와.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1: 정말요?
6: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6: 네,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1: 집에서요?
6: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네.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이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1: 와.
6: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1: 네.
6: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2: 맞아요.
6: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2: 맞아요.
6: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저는 이만한 수은 덩어리가 나와요.
2: 맞아요.
6: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1: 네.
6: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하금이 남아요. 무럭에.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2: 터치.
4: 몇 그램 정도
6: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1: 네,
6: 근데
1: 네.
6: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샛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2: 그쵸.
6: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2: 엄청 얼굴이 밝아지시는
6: 거예요.
2: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6: 금이 정말
2: 네.
6: 많아요.
2: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0: 땅 파면 금이 없어요?
6: 네.
1: 없어요.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인지도 몰라요.
6: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자금을 나느라 그러니까 자금이 나오면 저 자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자금이 보여.

0: 예,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천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 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1: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0: 단속이에요, 단속.
1: 그리고 그거를 군인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벌어 사다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0: 그리고 이 금이라는 네, 것도 쉽지도 않아요.
2: 아유 야야 천장 오늘 북한 가자. 금 좀 캐자 안 되겠다.
1: 저희 좀 갔다 올게요.
2: 금 좀 캐자.
0: 너무 힘들. 너무 힘들.
2: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그런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3: 오, 우라늄.
2: 아,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이런 말도
0: 들어봤어요. 평성 지역에 네.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3: 그래서 왜 못 떠요?
0: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4: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0: 불법이에요.
4: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되는데 뒤에서 몰래
0: 그렇지.
5: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2: 네.
5: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오.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0: 무명초
1: 알죠? 알죠?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초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무명초가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5: 네.
1: 처럼 생긴 온감자 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3: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1: 아니 아닙니다.
3: 식물이 아니에요?
1: 아니 식물이야. 아, 이거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0: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3: 네 보셨어요?
0: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3: 네.
0: 그 영접뽕이 영접뽕찌 있잖아요. 영접 하면 그 찌꺼기 때가 그냥 그것처럼 생겼어요.
1: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네.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막 밭처럼 파는데 네.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4: 식품이에요?
0: 아니 이거 뿌리.
1: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썼냐면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2: 아,
1: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3: 뭐예요?
1: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3: 3대 진미?
1: 네.
3: 3대 진미
1: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2: 아빠 얘기 좀
1: 그 트러플.
3: 아, 저 트러플 그 봤어요.
5: 버섯.
1: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3: 네네.
1: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신명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 북한 신명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3: 네네.
1: 그건가?
3: 그러니까 제가
1: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0: 네, 한국에서 봤어요.
6: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1: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의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4: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사도국가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0: 일 났지.
2: 일 났죠.
0: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2: 아쉽다.
0: 처음 보면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다 바늘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네. 이게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그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세관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4: 맞아요.
2: 네. 빨리 남가북이 협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0: 네. 네. 네.
2: 자원 좀 캐오고. 네.
3: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5: 너무 아깝고.
3: 아깝다.
5: 네. 또 너무 짠하고.
3: 짠하다.
5: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3: 그렇죠.
5: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3: 네.
5: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맞아요.
5: 저 영국까지
3: 와
5: 그 복음의 대로가 이어질 것 같고 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꿈이라 왔으면
3: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4: 복음의 대로.
3: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7: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3: 왜요?
7: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3: 네.
7: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3: 네.
7: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3: 네,
7: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우리 송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1: 딸이에요?
0: 대견하다.
3: 그러니까
0: 이거 제가 말 한마디 한 마디
1: 솔직히
3: 네.
0: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3: 그래요.
0: 그리고 제가 네.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3: 네.
0: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 씨를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3: 네.
0: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3: 네.
0: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3: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3: 네.
0: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3: 아, 네.
0: 네, 너무 사랑하고. 네.
4: 영혼육이 다 이뻐요.
8: 받은 거죠.
3: 네. 아, 그러니까.
8: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대가지고
0: 생활
8: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거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으니까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4: 너무 좋으세요.
3: 다들 고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 네.
3: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6: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4: 아멘.
6: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미입니다. 목사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요. 사람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 같아요.
0: 본색도 그렇고 좀 훈련 기간이죠.
1: 훈련 기간인데 아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꼭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그리고 원망도 하게 되고요.
0: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1: 그런데 나만이 생기는 일 같죠?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고난에 대해서 네.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은요. 네. 우리를 근심시키시고 고생시키는 거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끄시면서요.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고요. 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죠.
1: 그거를 네, 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형통한 삶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네. 때론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질병도 네. 허락하시지만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1: 네. 자 오늘 그런 코스를 지금 밟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에서 저희 간증하러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유치원 선생님이 된 거잖아.
1: 준비를
2: 아, 뭘 준비를 했어요?
1: 퀴즈.
0: 아, 퀴즈. 네, 요
1: 사강 두천.
3: 사자성어처럼.
2: 여기랑 강가에 둘이서.
3: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했나?
4: 하나님의 딸.
0: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네, 개그우먼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손별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손별 이름도 있고.
2: 예, 그러니까요.
0: 아,
2: 본명이에요?
0: 네, 제 본명입니다.
3: 근데 우리 이성 입사님처럼 아담하고 예쁜 개그우먼이 나오셨어요.
0: 아우,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아담의 계보를 잇는.
2: 아, 아담이에요? 네. 키가 아담, 어떻게 돼요?
0: 151입니다.
2: 아이, 그럼 다행이다. 나보다 작아.
3: 그래요?
2: 네. 박나래랑 키가 비슷한가 봐요.
0: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선배 말씀하시는 예, 예. 그 박나래 선배가 150이 안 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2: 우리 작은 것들 길이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2: 지금 그러면 개그우먼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아,
0: 네, 이제 개그우먼 하다가 네. 이제 개그 콘서트가 이제 조금 그렇게 되면서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쪽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그럼 유튜브 하면 구독자들 있잖아요.
0: 네.
3: 구독자들이 몇 명 정도?
0: 지금 31만 명.
2: 오. 됐습니다.
3: 네. 구독자가 31만 명이면은 네. 막 구독 횟수는 막 100만 정도 막 가고 막 그러나요?
0: 잘 나올 때는 100만까지 가고요. 오,
2: 네.
0: 지금 총 조회수는 거의 1억 뷰 정도 나왔습니다. 네.
2: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제가 원래는 이제 개그 콘서트 2016년에 네. 신인으로 그때 데뷔를 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 2년 그렇죠. 동안 계약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제가 또 공채 때 또 했던 코너를 너무 PD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예. 제가 또 코너를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2: 했어요.
0: 메인으로
2: 네, 어떤 코너였어요?
0: 헷갈린 뉴스라고 예. 네, 북한의 사정을 좀 개그로 풀어서 예. 좀 알리는 그런 코너였거든요. 네, 뉴스 앵커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북한 말로 공채를 합격을 했거든요.
3: 아~ 네.
0: 네네네.
3: 그럼 잠깐만 북한말 한번 표현해보실래요?
0: 아, 예. 공채 때 했던 잠시.
3: 예, 예.
0: 이야, 이곳이 남자 손에 회사라는 것이로구나요. 내려 이런 곳에 올 줄이야. 아유, 정말 떠올린다, 이야. 뭐 이런 거였어요. 예. 회사의 첫 번호로 들어가는.
2: 네네.
0: 처음 공채 들어간 지 한 5개월도 안 돼서.
2: 네.
0: 첫 코너를 하게 돼서 기대도 너무 많이 받았고
2: 획기적이었네요.
0: 네, 그래서 예. 피디님께서 너무 믿어주셔가지고 저를 제가 조금 일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좀 한계에 많이 다다르기도 했고 또 네, 선배님들, 뭐 피디님들 기대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제가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2: 네.
0: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뭔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연극도 해보고 어린이 뮤지컬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린이 쪽이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렇게 어린이 뮤지컬을 계속 하던 중에 SBS 개그맨 선배들이 하는 그 100만 채널이 있어요. 급식왕이라고. 거기서 네.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2: 네.
0: 제가 거기에 캐릭터로 출연을 하게 됐고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제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2: 그러면 어린이 채널인 거네요?
0: 네. 주로 구독층이 10대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3: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톡톡톡.
2: 예.
3: 너무 친근감 있게 이렇게 네. 접근할 수 있어요.
0: 예. 키가 일단 비슷해서 애들이 친구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3: 맞아요. 친구처럼.
0: 네.
2: 저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우리 키 따라잡아요.
3: 맞아요.
2: 애들이 맞습니다. 워낙 커져서.
0: 맞아요. 예. 키뿐만 아니라 다 커요.
2: 예.
3: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0: 네.
3: 강오리 TV?
0: 네네. 네,
3: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아, 일단 이제 제가 캐릭터가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캐릭터예요. 그래서 급식왕에서는 교복을 입고 나왔었는데
2: 네.
0: 이제 제 채널에는 그냥 일상, 강우리의 집에서의 일상이나 뭐 밖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걸 약간 시트콤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예. 유튜브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나를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유튜브를 뛰어들기도 하고.
0: 네.
2: 근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나요? 그 정도 뷰가 되면. 네.
0: 사실은 구독자보다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아. 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다, 이 영상이. 네? 그러면 그 달에는 조금 수입이 괜찮고 또 다음 달에 만약에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왔으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2: 네.
0: 일단 같이 하는 친구들 출연료 챙겨주고 뭐 같이 하는 PD랑 다 이렇게 편집자도 있고 이렇게 챙겨주는데는 크게
2: 나눠서.
0: 네,
3: 근데 조회수가 많아져야 광고 영상이 뜨는 건가요?
0: 아,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네. 채널을 개설하면 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네. 아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돼야 네. 수익 승인이 떨어져요, 유튜브사에서. 그럼 그걸 또 받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 네. 수익 한 달 정도 또 소요가 되고 네. 그 이후부터 영상에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2: 네. 네. 우리가 유튜브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되게 관심을 많이 갖네요. 예. 제일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는 뭐였어요?
0: 제가 초창기에 예. 조금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따라하는 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도라에몽을 따라했던 예. 제 이름이 방울이라서 방울에몽 해가지고 예. 실제 만화에선 도라에몽이 약간 주인공 도와주고 예. 착한 역할인데 예. 좀 악덕 도라에몽으로 해가지고 예. 방울이 괴롭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애들이 예. 이제 도라에몽도 도라에몽인데 방울에몽으로 이 캐릭터를 많이 기억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방울이랑 방울에몽이랑 제가 분장해서 하는 건데 예. 애들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2: 네. 그 마이캣 키우기?
0: 미어캣, 네.
2: 미어캣? 네. 그건 뭐예요?
0: 최근에 예. 저희가 그 미어캣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4: 미어캣이랑 동물들 같이 응원하는 카페.
2: 미어캣이 뭐예요?
0: 그 조그만한 사막에 사는 이제 동물인데 이렇게 세우고 네네네 이렇게 세우고 정찰 보는
3: 애들이에요. 독수리
0: 미어캣이요.
2: 네. 아, 그 라이온 킹
0: 아 맞아요 티몬과 품바
2: 예, 예. 네. 아 걔네들이에요
0: 티몬이요 네 아. 데리고 와주셔서 예.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신기하니까
0: 네 저도 진짜 키우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2: 똘똘해요
0: 똑똑해요 호기심도 그래. 많고
2: 오.
0: 네 되게 귀여웠어요
3: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구독하고 그럴 것 같은데?
0: 네, 최근에 애들이
3: 많이 늘지 않았어요?
0: 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네. 영상을 이제 많이 봐주어서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요.
2: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울이 TV?
0: 네.
2: 그 TV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0: 네. 네,
2: 우리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요새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5: 예. 방울이의 하루
6: 오늘의 주제! 매주함!
7: 저게 뭐예요?
6: 매일 매자, 주와 주자, 함께 함자다. 매주 매일 주함. 드디어 이렇게 방송해서 한번 올 줄 알았다.
8: 유튜브 열풍, 31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 방울이. 요즘 아이들 유재석, 이효리, 디는 몰라도 방울이는 알고 있다.
9: 안녕하세요. 방울 누나 저 페니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고요.
10: 아, 잘 써요.
11: 실수. 방울이 요즘에 유명해.
10: 네, 방울이 말지.
9: 방울이. 완전 팬입니다. 저번에 방울이 영상도 봤는데 내 사랑입니다.
8: 인기 열풍 방울이 TV 제작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기애애한 촬영 분위기 속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방울이. 오늘은 어떤 촬영 중인지 궁금한데요.
12: 너도 그
0: 지금 저희 학교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 캐릭터 살려서 같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약간 애들 공감대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서로 친한 친구 가지고 내가 더 친해 하고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13: 언니! 언니! 언니! 저랑 같이 사탕 드실래요?
0: 아니 요즘 무지한 사탕 먹지 말고 저랑 같이 차차차차 춥시나.
8: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흡입력과 감정이입은 100배. 자연스레 웃음 번지는 촬영 현장입니다.
0: 네, 같이 좀 오래 알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꽤 밤새서 같이 연습하고 이럴 때여서 그때 사실 주일에도 공연이 있는 날이 많고 해서 같이 이제 교회 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늘 친구들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7: 막 회의하고 얘 살리기로 했는데 피스톤 혼자 이러고 있어. 야 왜 죽여?
12: 그러면은
7: 나는 다 마편을
8: 많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열심히 가득한데요.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누구세요?
0: 좋아요. 방울 TV PD이자 물미호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혁준입니다.
14: 안녕하세요.
0: 왜 이렇게 역사 20분이 없는 거야?
8: 연기뿐만 아니라 방울 TV 연출까지 다재다능한 보물 같은 분이네요. 방울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4: 사실 크리스천 아니지만 그 진짜 제가 이 방송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울이가 선배님께서 매주 그렇게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우리 채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잘 된다. 어? 전국에
0: 그럼요. 저희 어머니 최순자 권사님께서 친구들 언제 교회에 오냐면서 저희 엄마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8: 은연 중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나 손별이 방울이 아니 손별이 뭐지? 아무튼 내 인생 29년 나를 보는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5: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어제 아침에 나는 소품을 다 놓고 나오더라고요.
0: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부족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7: 너무 부족한데요?
0: 많이 부족해요.
16: 우선 일상적인 면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을 진짜 잘 챙겨주
0: 아닌가 봐요. 오늘 아침에 라면 같이 먹고
16: 아침에
17: 하나님의 딸. 왜냐면 좀 저희한테도 약간 그런 기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된다. 이게 또 기도에서 오는 거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7: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겠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되게 그런 영향을 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쟁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0: 기도쟁이. 네. 기도쟁이.
7: 오, 좋다.
0: 쟁이. 베리 씨,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또 안 좋은 악플들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다른 구독자분들과 또 그런 분들 보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즐거운 채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 셋!
18: 실수쟁이! 기도쟁이! 소별이 화이팅!
8: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큰 사랑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때요? 느낀 소감이?
0: 네. 아유 좀 손별이 얘기할 때 울컥하네요. 제가 손별이로서 듣는 것 같네요. 저한테.
2: 네.
3: 근데 우리 손별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네. 기도하면 된다. 기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0: 네네.
3: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0: 기도쟁이! 네.
3: 그런데 그 채널을 보면 실수송이라고 있던데 그건 뭐예요?
0: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제가 어린이 뮤지컬도 하고 했다 보니까 노래 쪽에 또 관심이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앨범도 실제로 냈고 네. 그 친구가 야 너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노래 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야 너무 좋지 해서 제가 가사를 쓰고 네. 친구가 노래를 만들어줘서 같이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회사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녹음하고
2: 만든 거예요?
0: 네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저희 메인 테마송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
2: 예.
3: 갑자기 궁금하죠?
2: 네. 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0: 예. 네. 전 도입부 모독가인데.

0: 일세쟁이!
1: 네, 여기까지. 반복입니다. 예, 네. 네. 아,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0: 아, 그러네요. 나이 든 애기들 데리고.
2: 근데 너무 이쁘고 깜찍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요새 애들하고 교류가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그런 교류가 좀 있었어요?
1: 거의 올해 초 정도까지 CGN TV에서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이제 어린이 프로 MC를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1년 정도 했었는데 예.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네, 인터뷰도 예. 많이 하고 예.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예. 많이 물어도 보고 네, 그 친구들을 또 저를 알아보는 게 예.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본 예. 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유튜브 영향력이 크구나, 크구나. 애들한테. 예. 네, 그것도 느끼면서 또 예. 소재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애들한테 물어봐서 얻어가고 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 먼 사촌 동생이나 예. 좀 어린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네, 알려주고
0: 요새 애들 말 잘 알아들어요? 저희는 전혀 목사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2: 그림말 들으면
0: 그러니까요. 아니 네. 우리말 하는데도 한국말 하는데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1: 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제가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또 준비를
0: 아, 뭘 준비를 했어요? 네,
1: 퀴즈 말 퀴즈 네 요즘 아이한테 말 퀴즈 네 저희 MC 선배님과 목사님께 네
0: 정말 허당일 텐데
1: 제가 또 적어 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요. 네 첫 번째는 반모.
0: 반모?
1: 네
2: 저는 반모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두부 생각나는데
0: 그죠
2: 반모 옛날 두부 반모 사오라 한모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신부름 당했던 적이 있어서 예, 예. 딱 그냥 두부 같다고
0: 반모 두부 반모
1: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났습니다.
0: 반은 모질라나이
1: 어? 줄임말인 건 맞아요.
2: 반은 모질라나이 네.
0: 반모
1: 힌트를 드리자면 별이 언니 저 반모해도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댓글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언니 밥 먹었어? 이렇게 바뀝니다.
2: 금방 반말
0: 반모임.
2: 반말 모드?
1: 맞습니다. 반말 모드.
0: 오, 목사님.
2: 뭐, 그럼 반말 모드잖아요.
1: 반말 모드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두 번째 문제는 고인물.
0: 고인물?
1: 이건 요즘에 진짜 많이 써요. 네.
0: 고인물? 줄임말이에요? 아니면은?
1: 줄임말은 아니고요. 좀 예. 은어적인 표현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고인물.
0: 오래된 사람.
1: 맞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분야에 좀 꼰대. 약간 비슷해요. 꼰대 플러스 약간 고수 느낌이 좀 더해진 전문가.
2: 전문가.
1: 네, 분야 그 분야에. 네,
0: 그냥 전문가라 그러면 되지. 뭐 그거 어렵고
1: 고인물이라 그래. 약간 한글 파괴적인.
2: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해낼까요?
0: 애들이 요새 너무 할 일이 없나 봐요.
1: 마지막으로 자강두천.
2: 사자성어처럼.
1: 저도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건 정말 최신
0: 줄임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자기랑 강가에 둘이서 천천히 가고 싶어.
1: 뭐냐면 이게 약간 도토리 키재기 이런 느낌의 뜻인데요. 네. 자존심 강한 두천재. 네 줄임말이에요.
0: 네, 너무 어렵다.
1: 정말 최신어. 이거는 정말 최신어여서 아마 예, 어른들 많이 모를 거
0: 아니 옛날 거 외울만 하면 신조어들이 계속 나와요.
2: 계속 나오니까.
1: 또 새로 나와요. 매주. 네.
0: 잘 알아요? 그런 거 어때요?
1: 찾아봐요, 저도.
2: 찾아봐요.
1: 저도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2: 그런데 그런 네. 말들은 아이들 속에서는 그냥
1: 네,
2: 서로 막
1: 평상어처럼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2: 그래요. 네. 그러니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그런 언어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네.
1: 많이 봐야 네. 돼요.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직업이 개그우먼이긴 해요. 그죠?
1: 맞아.
0: 예,
1: 네.
0: 계속 신조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 네. 되니까. 언제부터 개그우먼이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1: 전 어릴 때 예.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헤어지셔가지고 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그 프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애들 많아 볼 때 네. 저는 개그 콘서트 보고 예.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좀 웃긴 애였는데 네 그때 사랑이 카운슬러라고 강유미 선배랑 유세윤 선배가 예, 하신 코너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학교 수련회에서 예. 제가 선생님들 버전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 성대모사라면서
0: 네, 애들한테 빵빵 터지죠.
1: 네 애들이 예. 너무 좋아했었어요. 예. 선생님들이 너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꿈을 갖게 됐었어요.
2: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교회는 좀 많이 어릴 때 한 6살, 7살 때 왜 교회에서 제가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 달란트 시장이라는 거를 주말에 막 가는 거예요. 예, 예. 떡볶이, 컵떡볶이 같은 거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달란트 시장 가서 사줄게 이렇게 돼서 따라갔다가 예, 예. 잘해주시잖아요. 예.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께서 예. 막 정성스럽게 퍼주시면서 교회 나와 하시면서 이제 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몇 번 가다가 20살 때부터 그 개그 콘서트 공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5살 때까지 유아부 봉사를 했었어요. 교사로.
2: 아, 교사로.
1: 네. 근데 유아부는 3살에서 5살 아기들인데 예, 예. 이제 눈높이를 아무래도 맞추다 보니까 예. 그때 잠깐 보는 거지만 주일날만 보는 거지만 예. 조금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어린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0: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거 하고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까 내가 힘들었을 때 고등학교
1: 네.
0: 때?
1: 네. 고등학교 때요.
0: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아, 네.
1: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아빠랑 있다가 네.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원래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네. 외숙모들께서 다 믿는 분들이
0: 되신 거예요.
1: 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또 저희 막내 삼촌은 지금 목회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지내면서 사실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왜냐면은 저를 데려오시면서 엄마 경제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0: 그래야
1: 하고
0: 되겠죠.
1: 네, 제가 또 컸다 보니까 또 예.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가 제 사촌동생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외숙모 믿으시는 외숙모의 네. 딸인 사촌동생이 예. 주변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엄마랑 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고, 네. 네. 엄마도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엄마와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좀 응답을 주셔서, 제가 좀 그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짐이 되고 있다고 늘 그 생각만 했었어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엄마한테 나는 짐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고 넌 아버지가 계시다. 엄마보다 더 큰 너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럼 그때 막 뜨거웠었겠네요.
1: 네, 막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2: 많이 울었겠네요.
1: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랄까. 좀 울면서 나온 그게 기도가 컸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다 보니까 방언이 또 나오고. 아, 그때 딱 느꼈어요. 아, 하나님 계십니다. 네. 그 이후로는 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네.
2: 그러면 개그맨의 꿈은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계속 갖고 있다가.
2: 근데 대학은
1: 네,
2: 철학과를 다녔다.
1: 철학과.
0: 네, 철학과를 나왔어요?
1: 네.
2: 근데 개그맨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데.
1: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제가
0: 개그맨 중에 철학과 나온 친구는 처음 아니에요? 또 있어요?
1: 김준현 선배가 전 외대 철학과로
0: 아, 그래요?
1: 알고 있어요. 네. 22기 김준현 선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새아버지를 엄마가 만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계셨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네. 저희 엄마를 전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엄마랑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좀 학자 같은 스타일이세요.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성적이 잘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너가 공부를 하면 잘하겠다.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때 잠시 꿈을 접고 그래 일단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 철학과를 들어갔었어요.
0: 네. 네. 적성에 맘마만 맞았어요?
1: 아니요. 너무 안 맞아서.
2: 너무 안 맞았지.
1: 재미가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그렇고.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막 까불고 이런 거를 네.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듣기를 어떻게 네. 지체할 수가 없는데.
1: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말씀에 막. 네.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던 꿈을 쫓아야겠다. 해서 부모님께 딱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 저 개그맨 시험 볼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2: 그랬더니
1: 안 믿어주셨죠.
2: 그래도 갑자기 졸업은 하고 하라.
1: 네, 했겠지. 졸업은 하고 해 무슨 갑자기 아니 근데 나 졸업하면 바로 또 취업 준비 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실 것 같아요. 지금은 휴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설득을 네 드렸던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제 그래 해봐 이렇게 하셨는데 예. 속으로 그러셨대요. 아유 그래 해봐라. 너가
0: 떨어지지.
1: 예, 안 했던 건데 전공도 아니고 네가 언제 그런 걸 해봤다고 하겠냐. 그런 마음이셨대요.
2: 그래서 떨어지고 생각해서 네, 하라고 그랬구나.
1: 떨어지고 나면 뭐 또 공부에 집중하겠지 이렇게
2: 그렇지,
1: 생각을
2: 아예
1: 하셨대요.
2: 미련을 버리겠지 이렇게 네. 생각했던 거겠지.
1: 그래서 저도 근데 전 그런지 모르고 아,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11월 그해 11월에 이제 극단을 들어갔어요.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소극장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 해 4월 공채에서 합격을 했죠.
2: 그런데 네. 그거 밖에 있는 사람들만 모였을 텐데.
1: 그러면은 네. 특이한 사람 많더라고요.
0: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네.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아 저는 되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공채 그래요? 시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원래 개그 콘서트 시험이 우차사보다 먼저 있고 네. 네. 그해 개그 콘서트 시험이 좀 늦게 떴어요. 그래서 우차사 시험이 먼저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차사 시험을 봤는데 2차, 3차가 실기인데 네. 2차 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극장 생활했던 언니 오빠들이 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 너 이번에 정말 반응 좋더라. 너 진짜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자만한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번에 좀 붙여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냐면 저희 엄마가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위해서 교회 많이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저 딱 보란 듯이 딱 붙여주세요. 예수님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자만했었는데 3차 때 네. 실수를 엄청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되게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주변에서 오히려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네가 해봤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만 아,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뭔가 죄송한 거예요.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낙담을 했다가 원래는 개그 콘서트가 그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포기를 했다가 7월에 다시 공채가 뜬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교회가 6월에 호랩산 네. 기도회라고 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좀 간절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보고 나면 부모님이 넌 이제 예, 기회 없다.
0: 이번에 기회였었어요.
2: 네.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
1: 네, 마지막으로 네. 첫 시험인데 마지막이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고 만나를 한참 뒤에 하나님의 때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 나는 우차사 시험 볼 때 그때가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으시구나. 그게 물론 개그 콘서트 시험 때도 물론 그때가 아닐 수 있다. 그 마음이 드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가 있을 거고 또 그게 꼭 그 공채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하나님 원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이거였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KBS 공채 시험을 보게 됐는데 2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3차가 사실 이제 최종 시험인데
0: 그렇죠.
1: 엄청 긴장되잖아요. 네. 제가 우차사 때는 너무 긴장돼서 막 진짜 온몸을 떨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했었거든요. 네. 3차 개콘 3차 때는 너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떨어져도 이게 아닐 때가 아닐 수 있잖아. 괜찮아.
2: 그냥, 네. 그냥 하나님께 맡겼구나.
1: 맡겼어요. 정말 맡기고 예. 제가 들어갔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끊으시더라고요. 비님께서 네, 네. 아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요. 정말 좋게 보셨거나
0: 아, 정말 좋다든가 네. 아니면 너는 빨리 빨리 끝내고 가라든가 네.
1: 그래서 네. 그래도 아무 저는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네. 앞에 부분만 했는데도 아쉬움이 네. 없었고 근데 이제 하고 나오자마자 제가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몸은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쓰러진 거 나오자마자 제가 쓰러지면서
0: 주저앉았어요.
1: 울었어요. 울면서 같이 시험 이제 도우미로 들어갔던 오빠가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울면서 오빠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해주셨다 오빠? 제가 이 말을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막 그냥 가는 나오는 고백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네. 오빠 야 무슨 소리야 그 오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네. 믿는 소리야 네가 했잖아. 네가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0: 그치, 그치.
1: 저는 이제 막 울면서 진짜 이번 시험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다 해주셨어. 나 진짜 내가 시험 보고 온 것 같지가 않아. 이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을 많이 쏟았어. 그러니까 그 오빠도 아, 그래 뭐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도 야 진짜 뭐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2: 그 일로 인해가지고 신앙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네.
1: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시험 합격한 날 제가 딱 명단을 청소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엄마 대신 청소기 하다가 이제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집어 던지고 엄마 합격했으니까 엄마 아빠 다 방에 계시다. 막 달려오면서 될 줄 알았다 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정말 나한테 기대해 주셨구나 이랬는데 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더 좋아하셨어요. 저보다.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0: 그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단은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내가 또 나왔어요.
1: 일단은 저희

0: 하는 것 같지만 되고 나니 야 이게 시작이구나.
1: 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제가 아무래도 극단 생활을 짧게 했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도 많지가 않았고 해서 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무대 위에서 보면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놀잖아요.
0: 그렇죠.
1: 다 친하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대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런 웃는 거, 장난치는 거 그런 것보다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더 이거에 시간을 이제 쓰고 다들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정적이라고 해야 할까? 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까불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0: 안 되는 거예요.
1: 네,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인지 웃는 사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막 웃기는 무대에서 웃기는 거다. 우리는 무대에서 웃겨야 한다. 해서 저는 막 되게 웃기게 생각했던 선배님들도 만나 보니까 너무 진지하시고 항상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분위기에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 적응을 잘 못하고 탁 웃다가 혼나고 까불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더 큰 부담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 어떤 얘 되게 공채 잘 봐서 들어왔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코너 검사를 맡을 때마다 그 판이 있어요. 앞에 이제 PD님들 앉아 계시고 작가님들 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판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시작을 딱 하는데 코너를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 선배님들 눈빛과 PD님들 눈빛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잘하는 친구. 보자. 뭐 해야 한다 보자. 그 기대감을 제가
2: 기대하던 부담감이
1: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제가 또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왔었어요.
0: 그래도 네. 그중에 개콘에는 사실 믿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1: 네네 많았어요. 예.
0: 도움이 된 선배가 있었어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오나미 선배가 네. 제가 이제 코너 검사를 봤는데 딱 앞에 나오자마자 네. 순간 몸이 언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정말 무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야죠.
1: 네. 앞에 관객인데 예. 관객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 예. 제가 혼도 많이 났어요. 그때 오나미 선배님이 저를 둘 따로 이제 별이야 괜찮아. 그런 순간이 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고 너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다시 너 잘하면 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한테 또 그런 힘이 되는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인데 장기영 선배라고 저랑 같이 헷갈린 뉴스 앵커로 투 앵커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제 예전에 신보라 선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보라는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 동기시거든요. 보라는 정말 한 번도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기량을 다 보여주고 아무도 안 웃어도 너무 뻔뻔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보다 이분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개콘 내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주일날은 회의 안 하는 친구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보라는 그랬었는데 너도 믿음 좋은 애 같은데 왜 너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믿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근데 네. 이렇게 지내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기도했을 것이고 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개그 할 때도 참 힘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있어야지 해야지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

0: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제가 제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를 저버리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좀 많이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힘든 게 좀 커지면서는 막 그렇게 기도 제목도 변하더라고요.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저를 제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좀 하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른 도전들도 해보고 하면서도 이제 같이 만난 친구들이 VCR에 나온 친구들이 제가 개콘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또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SBS 개그맨 선배들이 보고 연락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제가 여기까지 와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저를 개그를 하게 하셨나요? 언제는 감사하다고 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예. 네. 그새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다르다고 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모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해요. 연극했던 친구들한테도 나 개그맨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즐겁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 이제 아 이렇게 하는데
1: 넌 하나님의 딸이야.
0: 네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게 통해서 함께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2: 그게 지금
0: 있어요.
2: 영향이거든요. 네.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버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네.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네.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네. 결국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1: 네. 근데 사실 부담스러울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도 네. 다니지만 또 크리스찬이야, 제 크리스찬이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네. 삶 자체 속에서 늘 긴장할 것 같은데 어때요?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내용, 조금이라도 좀 센 내용을 왜 정말 안 하려고 대본을 짤 때부터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이름을 치면 옛날 이제 CGN TV에서 남녀주연이 했던 영상들 또 뭐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그런 홍보 영상 이제 수련회 청년 수련회 이제 홍보하는 영상 같은 걸 제가 찍어놓은
1: 찍었으니까.
0: 게 나와요. 네 그럼 애들이 이제 제 이름을 쳐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보고 또 방울이를 볼 거니까
1: 그렇죠.
0: 최대한 정말 우리가 원래 사실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좀 센 게 조회수도 잘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정말 조심하고 또 실제로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언니 뭐 저 교회에서 언니 얘기 들었어요. 언니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요. 라던가 뭐 오늘 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다라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1: 네. 네.
2: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0: 네.
2: 많이 알려졌잖아요.
0: 네.
2: 알려졌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채널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0: 저도 좀 그런 거를 나중에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무래도 방울이로서 많이 알려지고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면 제가 그런 어떤 복음 영상을 좀 올렸을 때 애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좀 언니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PD 친구랑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은 그 친구도 이제 이거는 애들 새로 채널을 개설해서 나중에 할 수는 있겠다라고 같이 얘기는 했었어요.
1: 네. 네.
2: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0: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어린 친구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겠다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제 이름을 쳤을 때 애들이 그래도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교회 다닌대 하는 마음으로 네. 좀 제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좀 쓰이고 싶다는 게 지금의 제 네.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
0: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신 것 같아요. 제 힘든 시절 막 그게 약간 어린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커가는 제 성장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네 그러신 아버지. 네. 네.
1: 아버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상한 아버지가 있고 그냥 네.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아버지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아버지예요?
0: 조금은 타이르시는 아버지.
1: 타이르시는 아버지.
2: 너무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0: 네. 네. 네. 예. 위로해 주시고 타이르시는 네. 아버지이십니다.
1: 그런 아버지하고 평생을 같이 가는. 그래서 어느 날 또 새로운 간증이 있으면 저희 한번 더 찾아주세요.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저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손별이 양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2: 그 참 기도하는 자매구나 네. 생각을 했고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그 집사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있었죠 옛날에는.
1: 예.
2: 키질한다고
1: 키질하죠.
2: 네, 키질하게 되어지면. 예. 쭉정이는 밖으로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가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쭉정이는 결국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지만 알곡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더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한층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다칠까봐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날카로운 마음을 예쁜 말 포장지로 꽁꽁 싸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말이 오히려 대화의 벽을 쌓고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거칠고 좀 투박하더라도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화났거든요. 아니면 서운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솔직함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따뜻한 대화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예쁜 표현도 좋지만 정말 서로를 위한다면 가끔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에펠데빌 테너의 월스. 말이 예쁘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쁜 말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쁜 말이라 하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물론 듣기는 너무 좋겠죠. 하지만 예쁜 말에 오히려 마음이 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은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상대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 또 내가 잔소리 들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마음을 포장했다면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사이는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여행을 다닌 친구. 손이 아파서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을 때도 그 친구는 발을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2주 동안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친구. 26년의 인연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친구 순덕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소피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듀언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노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 앞에 들으신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는 이영애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낙영님 정하신 스윗박스입니다. Life is cool.

가족이나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는 좋은 친구지만 책이나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들의 보물상자를 가져다 줘서 때로는 감동과 과거의 시간여행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좋은 그리고 고마운 친구랍니다 하셨어요. 파란 하늘님 모트나켓의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정하신 곡이고요. 이어진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n My Life는 서비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음악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5447님 정하신 곡은 퀸의 노래 Love of My Life 이어진 Backstreet Boys의 Shape of My Heart는 백진원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을 열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어머니 무슨 반찬이 잡수고 싶으세요? 간장게장 해다 드릴까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간장게장하고 김도 좀 가져와라. 어머니는 지금 척추시술에 고관절 수술까지 하셔서 한 달째 입원해 계십니다. 아이, 우리 병원에서 이런 환자는 처음입니다. 수술을 해주신 의사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만으로 95세이신 분이 수술도 잘 받고 일찍 깨어나셔서 놀랐다고 합니다. 하기야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어머니는 우리와 달리 아픈 증상도 없이 지나갈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44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퇴원하시면은 또 함께 살겠지만 요즘은 조금 자유를 느낍니다. 매일매일 국 안 끓여도 되고 외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저녁마다 어깨에 찜질팩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고 근데 우리 두 아이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물론 계실 때가 더 좋지만 오랫동안 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이가 좋지 않아 미역국에 넣는 소고기를 갈아서 해주시기도 하고요. 산후조리 끝나면 치과에 가라 하시면서 치료비도 선뜻 주셨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면 네 서재 만들어줄게.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하고 산 시간보다 배나 더 함께 산 세월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죠. 간장게장 드시기 좋게 잘게 썰고 일회용 김은 사서 남편하고 함께 어머니 찾아 뵈러 가야겠습니다.

0: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보르헤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렇네요. 친정엄마하고 사신 시간보다 시어머님하고 더 오래 사셨으니 그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어머님이 95세신데도 무척 건강하시니 다행이고 아주 사연 보내주시면 효부신 것 같아, 그죠? 선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곡은 다이도의 노래 Thank You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부산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지난 4월에 부산에서 무릎경 수술을 받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인데 오늘따라 저를 많이 도와주신 같은 병원에 계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의 간호사님들, 의사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얼른 회복 잘 되시길. 8147님이 보내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1: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우리 손주 루크하고 라디오 들으며 저녁 먹습니다. 1학년이 됐거든요. 학교 생활 잘하길 4457님. 경희사이버대학교 건축공학과 모든 학우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봄축제가 시작이 되니 다시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를 토쟁이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손주 바보님 정하셨네요. 딥퍼플 스모크 언더워터.

우리 아들이 공익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술 재활해 멋진 해병으로 다시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몇 번의 취업 실패 후 지금 써놓은 이력서가 100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기운내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정성님이 보내주셨는데 안 되는 이유 있으면 되는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은 지젤의 후라메로 함께합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상이요?
1: 의상.
2: 의상. 아,
1: 저는 그 전공을 성악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저는 성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 연미복 한번 입고 싶어서였습니다.
2: 아. 네. 저 연미복을.
1: 오늘은 이제 우리 저기 비바보채 턱시도 입고 오셨는데.
2: 그렇죠.
1: 연미복이라고.
2: 아, 이게 뒤에 이렇게 제비.
1: 뒤에 꼬리가 이렇게.
3: 펭귄같이.
2: 펭귄같이.
1: 목사님, 제비로 하겠습니다. 펭귄은 좀 작네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연미복에다가 이제 포켓스퀘어라고 이제.
2: 이런 거.
1: 이걸 거기다 이렇게 꼽는 네. 거. 오준수님 꽂은 거는 화장지고요. 이렇게 짧게 비바보채 한 거, 저런 거. 이렇게 녹색, 옥색 이렇게 탁 하는 거. 거기다 놓고 보타이. 그래.
2: 보타이.
1: 그리고 이제 셔츠도 이제 다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런 걸 이렇게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옷, 어디를 가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방청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의상 한번 진짜 잡아줘 보세요.
2: 네.
1: 진짜 정말 너무 가장 특이한 게 브로치.
2: 브로치. 반짝반짝.
1: 네. 클럽 브로치 같아요. 클럽 브로치. 뭔가 지금 우리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그 사실 우리 다 저 브로치나 이런 거 오늘 방송 때문에 옷 이렇게 미리 결정하신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들 신경 쓰신 거죠?
3: 네.
1: 아니에요? 신경 평상시에 저렇게 입고 다니시죠? 놀랍네요. 놀랍네요. 평상시 어머니들 옷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 목사님, 전사님들처럼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비바보체도 외국에서는 그런 팀이 몇 팀이 있었지만 그렇죠. 한국에는 저런 이렇게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 게 이제 처음이어서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든 게 또 좀 많이
2: 그렇죠.
1: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른 살에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저랑.
2: 서른 살에.
1: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나이는?
2: 조금 이렇게 중후한 그런 게 있어야죠.
1: 나이는 좀 이렇게 중후하고
2: 좀 나이도 있으시고
1: 좀 그 학력도
2: 높으시고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1: 석사, 박사.
2: 네.
1: 그리고 뭐 대학의
2: 뭐 교수님,
1: 전공도 뭐 이렇게 어떤 강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전 성악을 한 친구가 서른 살에 강의를 딱 이렇게 기업에 하게 됐는데요. 아, 옷이 일단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 외모가 강의랑 안 맞잖아요.
2: 그렇죠.
1: 솔직히 저도 알아요.
2: 저도
1: 미장원이랑 맞다는 거 압니다. 저도 거울 봅니다. 네?
2: 그게 그 손에 가위가 들려있으면 참
1: 네. 오른쪽엔 바리깡, 오른쪽엔 바리깡. 탁 밀어버리고 싶네요. 오정규 선생님. 진짜 딱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바보체를 마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안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야, 뭐 성악과 애들 막 귀걸이하고 말이야. 뭐, 진짜. 야, 뭐야, 진짜. 아이, 뭐, 무슨 뭐. 연애 프로그램, 그런 데나 나가고. 그런 게 오히려 성악을 안 한 사람보다 성악한 사람들이
2: 오히려
1: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을지 어쩌면 모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목사님들 엄청 많이 어려우셨겠죠. 아, 무슨 여자가 목사님이야? 아유, 좀 아니야, 그거는. 그 여자는 저 전도사님에서 신방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서포트나 하고 헌금이나 빨리빨리 걷고 바구리나 빨리빨리 돌리고 그래야지 무슨 목사님이 여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2: 아니라.
1: 아니야. 근데 어쩌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더
2: 잘 알죠.
1: 이렇게 방해하고 뭔가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2: 같은 여자끼리 더.
1: 여자의 적은 누굽니까?
3: 여자.
1: 여자의 적은 여자. 하나님의 여자! 김들! 남들! 주여, 아버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여.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내 속은 내 남편도
2: 몰라.
1: 내가 난 내 애도 내 속은
3: 몰라.
1: 제일 모르는 놈은 내 남편, 그 놈은 아예 몰라. 주여, 아버지, 주여. 제 속을 누가 압니까? 오직 주님만 내 속을 아셔.
2: 주여.
1: 그러니까 자꾸 주여 이렇게 하던 게 주여!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2: 힘이 빡빡 들어가 지금.
1: 자꾸 저 옛날에는 주여 했는데 이제 주여! 이렇게 이제 악한 마귀를 찌르어야 돼.
2: 임팩트.
1: 왜냐? 너무 방해 요소가 많고. 예? 비바보체가 처음 나왔을 때 성악하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뭐 정통이 아니야. 맞아요. 이런 말 한 사람 많이 있어. 야 뭘 남자가 귀걸이하고 성악가가 말이야. 아니야. 그 뭐 이런 거 사실 얘기 솔직히 얘기 안 해봤지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요 뮤지컬 시험 볼 때 저 몰래 봤어요.
2: 아 뮤지컬 시험 보셨을 때.
1: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요. 아 무슨 성악을 하는 애가 뮤지컬을
2: 무슨 뮤지컬이야.
1: 해. 아 그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뮤지컬 아니면 미장원이지 제가.
2: 근데 중요한 건 가위가 더 잘 어울리세요.
1: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겠어요. 앉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전국에서 너무 잘 알고 비바보체의 마음을 살짝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면 연수원에 강의를 가면 이때까지 연수원에서, 기업 연수원에서 강의에 온 사람들은 다 60, 맞아요. 50대.
2: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1: 그리고 어떤 분은 한복 입고 오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강의를 처음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18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10년 전에 나오니까.
1: 10년 전에 딱 기업에 강의를 갔는데, 기업은 보안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일단 제지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요.
2: 그렇죠.
1: 근데 저를 딱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차를. 그리고 그땐 차 좋은 거 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때 에스페로라는 차를 탔습니다. 54만 원짜리였어요.
2: 아 중고차로.
1: 네. 근데 뭔가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도 못 해가지고 N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2: 안 나가죠.
1: 고장 났다고 10만 원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연수원을 딱 가는데 일단 차도 꼬지고. 아. 두 번째 창문을 딱 이렇게 봤는데 강사가 너무 젊고 어리고 옷도 뭔가 이렇게 교수들처럼 딱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의하러 왔는데요.
2: 목소리도
1: 아니 귀지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기업에 뭐 처음이고. 그분이 아주 의심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강사입니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강사입니까? 그러는데 관로 치고 네가 강사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무슨 여자가 목사야? 그렇게 바라보는 옛날 시선이 틀림없이
2: 있었죠.
1: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무슨 목사야?
2: 아, 엄마가 무슨.
1: 엄마 그냥 엄마나 해. 그 집안 목회나 해.
2: 집안
1: 설거지 목회나 하라고. 지금 설거지 신방이 밀렸어, 엄마.
2: 설거지 신방은 뭐야?
1: 그냥 각 설거지들을 신방에
2: 밀렸어, 막.
1: 신방. 예? 그리고 막 속으로 자괴감도 있거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 비바보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히려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아, 뭐, 시기도 있고, 막. 자기들은 못하면서 또 맞아.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2: 맞아.
1: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강사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2: 뭐라고요?
1: 미용 강사예요.
2: 어울린다니까요.
1: 아니, 실제 사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무슨 뭐 기업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신분증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불법 체류자입니까? 제가 뭐 정말 뭐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제가 뭐 그 막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 한 아. 7년. 요즘도 가끔 그런 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됐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맞는 거를 내가 시작했는데. 그럼 맞추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년은 기다렸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나이가 이제 들면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 인정하려나? 그런데 계속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옷에 대한 제 조그마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교정기관에 강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2: 교도소에서?
1: 네, 교도소에서 그런 교정기관에서 네.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려고 했던 그때 제주도에 있는 교정기관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강의를 하니까 꼭 그 안에 갇힌 분들에게 자유가 없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대로 입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거 옷을 원래, 우리 네. 저기 솔직히 네, 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정철 선생님 옷은 네. 방송국에서 협찬해 주신 옷이에요. 지금 표정이 협찬이 왜 그러냐. 그게 협찬이냐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2: 아니, 방송국에서 옷만 협찬해 주지 몸을 협찬 안 해 주죠.
1: 몸을 그렇죠. 몸은 집에서 사모님이 협찬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정 선생님은 이제 그냥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협찬해 주면 그렇죠.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방송할 때부터 협찬이 좀 싫은 거예요.
2: 맞아요.
1: 난 그냥 내 옷 입어야지. 내가 입고 싶은 옷. 네. 그래서 이거 제 옷이거든요.
2: 지금도 본인 옷이잖아요.
1: 제 옷. 전부 다 제 옷이에요. 네. 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양말도 제 양말이에요.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양말 제 거예요. 이거 양말 제 거거든요. 이거 삐삐 양말인데요. 제가 신고 싶은 양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 전공하면서 수트에다가 이렇게 그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넣고 그... 다니는 것이 좋더라고요.
2: 저는 휴지 꽂고 있고.
1: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의를 갈 때도 항상 넣었어요. 그렇게 한 9년, 10년 강의를 하고 교정기관에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평상시 강의하는 대로 아주 좋은 수트에다가 이태리 수트에다가 신발도 아주 그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 세무 네네네. 세무 브라운 브라운에다가 이렇게 아우 멋지게 여기 이제 버튼 같은 것도 멋지게 그리고는 이제 교정기관에 가서 딱 4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의를 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오늘 강의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의상에서부터 이제
1: 그분들이 저를 안 보고 제 의상을 위아래로 한 번씩 싹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야 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옷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파란색 그 그렇죠.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고 신발엔 맨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있거나 그 군대에서 되게 신었던 안 좋은 그 보급으로 운동화. 나오는 운동화가 네. 있는데 그거를 신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뭐 번호 그리고 어떤 뭐 조금 거기서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또 어떤 옷 좀 뭐 나쁜 더 좀 재질이 안 좋으면 또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이태리산 좋은 수트에다가 그리고 양말도 나는 패셔너블하다고 뭔가 신고 신발 하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고 멋지고 화려한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웬만한 모든 강의는 1분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탁 열게 강의를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2시간 강의였는데요. 네. 3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열만하면 양말을 쳐다보는 거예요.
2: 열만하면 양말.
1: 열만하면. 열만하면 양말.
2: 양말. 열만하면.
1: 열만하면 구두. 열만하면 버튼. 열만하면 좋은 시계.
2: 그러니까.
1: 열만하면 뭐 하나. 전 순간 제 옷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하고 옷을 바꾸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죄 이것만 떼고 저 똑같은 옷에 흰색 제가 고무신을 신겠습니다. 소통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소통에 대한 주제로 간 사람이 교정기관에 있는 힘든 분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의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소통을 위해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최소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 그 소통하기를 원하는 대상자하고 똑같은 옷. 그리고 더 좋으면 그분들보다 더 질이 낮은 걸 입어야지 내 영광, 내 멋, 내 자아에 취해서 내가 입던 대로 입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소통할 수는
2: 없다.
1: 없겠구나. 아,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투를 틀고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처음에 분명히
2: 안 맞았죠.
1: 안 맞았을 거예요. 빠질 리가 없죠. 네. 짜고 맵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아주 자극하는 맞아요. 맛이 서양에 비해서 많거든요. 물론 맛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자기들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했겠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게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구나. 아,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입어야 할 의상이 있습니다. 주일날 꼭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 보체는 연주 때마다 옷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2: 그렇죠.
1: 오늘도 아까 저기 뒤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옷 담당해 주시는 분이 뭐 막 치수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그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1: 뭐 그 다음에 뭘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려한 옷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통하려면 지금은 이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남편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목회자라는 것을 그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잠깐 한 남자의 아내로 돌아와서 그 옷을 입고
2: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1: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남편 반스 늘어납니다.
2: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1: 네, 목사님 사이즈가 더 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꽉 껴.
2: 안 돼요.
1: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느껴지고 목사님이 느껴진 엄마가 있어요.
2: 엄마인데.
1: 엄마인데. 뭔가 엄마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푸근하고. 내 실수가 우리 엄마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 어렸을 적에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셔서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2: 어머나.
1: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아가 너 뭐 창호가 저번 주 안 샀냐? 아 엄마 그건 다른 사전. 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2: 그러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1: 아 나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나 엄청 필요한데 나 진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나중에 생각났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엄마가 모르셨던 게 아니라는 엄마가 아셨죠. 그 아들이 알... 아, 내가 난 아들인데 그 구라치는 거 모릅니까? 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알고도
2: 알고도 이게
1: 속아주셔. 그게 엄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하고 아들이 그때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많이 배워보세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너무 똑똑해 보세요. 애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영화 엄마 계시 받았어. 주님 계시. 기도하면 엄마 땀 나와. 엄마 너에게 찬송 부르고 싶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을 명제여 뭐 이런 하면은
2: 그 애가 엄마 막 이럴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닌 거죠. 이제 엄마랑 소통 안 합니다.
2: 맞아요.
1: 딱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자기의 저쪽 안에 있는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사람은 얘기하냐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옷. 네. 정말 만약 누구랑 진짜 소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옷 화려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옷은 화려하게 입더라도 마음의 옷은 최소한 사람들과 똑같은 옷.
2: 마음의 옷.
1: 네. 그리고 때로는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물은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흘러갑니까?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낮은 마음의 옷을 입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2: 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잡지사에서.
2: 아, 잡지사에서.
1: 기독 잡지사. 그 염광 잡지라고 있어요. 염광.
2: 응? 영광.
1: 염광.
2: 염광? 네. 염광?
1: 네. 빛하고 소금.
2: 아.
1: 예, 빛하고 소금이죠.
2: 예. 아, 그 자체인데. 아.
1: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염병이 아니라 염광.
2: 염광.
1: 염광. 네. 빛하고 소금이라는 뜻이죠.
2: 예, 예. 네.
1: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그날도 CBS 만사형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딱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저희가 두 개씩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2: 저희가 격주로 2회씩
1: 녹화를 하니까 네. 저희는 한 번 방송국에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또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시간이 꽤 늦어지고 하루에 한 열몇 시간을
2: 계속
1: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
2: 네? 네?
1: 아니, 아니, 그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고요.
2: 어디세요?
1: 농담이고 네. 뭘 물어봤냐면 아, 당신은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젊은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2: 어디서 오느냐?
1: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의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느낀다고요?
2: 의미.
1: 그게 진정한 미인이죠.
2: 아, 미인!
1: 네. 미인.
2: 아, 저 세 분이 미인이 아니고?
1: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저 세 분이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 CCM 활동을 한다면 저분들은 완전한 미인.
2: 완전한.
1: 네. 그런데 그냥 돈 받으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뻐도 미인이?
2: 아니죠.
1: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얼굴도 안 이쁘면 민폐. 사람 마음도 즐겁게 못하고 눈도 즐기 못한 민폐죠. 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 자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가씨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우리 오늘 애들처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죠.
3: 네.
1: 그렇게 믿고 싶겠죠.
2: 그렇게 믿고 싶겠죠. 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1: 그렇죠. 근데 아이 나오면 붓기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3: 안
1: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엄마들만 안 빠지시나요? 일본 엄마들은 다 빠졌는데. 근데 자꾸 그 시기에 너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또 집안에 음식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먹으려고. 엄마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 그렇지. 집안에 음식 쓰레기
1: 이거 아까워서.
2: 아까워서.
1: 아까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60kg, 70kg,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미인은 얼굴이 요만하고, 뭐, 몸이 날씬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2: 의미와.
1: 네.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전도도. 막 얼굴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메이징 스토리 들어볼래요? 네 얼굴이 어메이징하다. 참 놀랍다. 너 정말 서프라이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저는 참 의미를 느끼거든요. 의미를. 네. 그리고 강의하는 게 전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전에 저 성악 전공했는데 왜 성악을 지금까지 안 하느냐?
2: 그거는?
1: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넌 노래하는 게 재밌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 노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아. 근데 저는 순간 좀 애매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2: 좋아하나?
1: 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2: 좋아하는구나.
1: 좋아하는구나. 이래야 오래 갈 수 있구나. 그의 열정, 그래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대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에 뭐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그.
2: 아니면
1: 빙초산 엄청 많이 막. 에? 그런 거 뒤져버리라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아침에 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2: 하나 더
1: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에? 이거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에 막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2: 없는 거죠.
1: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열정이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2: 의미와 재미.
1: 네. 근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는 것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또는 상처에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 제주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2: 제주도 세 가지.
1: 네? 여자.
2: 돌.
4: 돌멩이.
1: 지금 이런 분이.
2: 여자 해녀? 뭐다 여자인데. 여자 해녀?

0: 제주도에 무슨 돼지가 유명할까요?
1: 똥돼지.
0: 똥돼지. 저는 아 흑돼지 아니고 똥돼지.
1: 똥돼지.
0: 똥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 저 어렸을 적에 실제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 진짜입니까 그게?
0: 진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가 검정색 돼지예요. 오리지널 제주 돼지는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돌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보러 가잖아요.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형제, 나올 땐 자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아, 무서웠네. 아.
0: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돼지가 그래서 사람이 똥을 싸면 돼지가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 똥돼지. 근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주도의 화장실을 보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푸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푸세식. 우리 권사님들 다 푸세식에서 해보셨죠?
2: 네.
0: 푸세식은 이게 그 무서워요.
1: 화장실, 그죠?
0: 네. 무서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엄청 무서워요.
1: 무서워요.
0: 그 저는 저희 막내 누나가 있어요. 저기 김미자.
1: 김미자. 누나가 더 유명하시죠? 네,
0: 김미자. 김미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네. 이제 김미자, 연년생. 하도 싸워가서 그냥 미자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때 무섭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푸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리가 무서워요.
1: 아, 그렇죠. 깊이.
0: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뚱!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저 화장실 갈 때 꼭 누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요. 아, 미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싸우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지 확인해요.
1: 문을 빼고.
0: 밖에 있어! 그럼 저희 누나가, 빨리 싸! 이 멍충아! 그런데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1: 맞아요.
0: 어떻게 됩니까?
1: 죽었어요.
0: 귀신이 돼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1: 죽어요?
0: 죽습니다. 죽어요. 네. 죽어요. 너무 깊어도, 너무 깊으면 늪처럼 빠져 죽고,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고, 깊지 않아도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그 뭐라고 하냐면 똥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1: 거기는 독이
0: 독. 아니 모르실까봐 말씀드린 거죠. 독에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 종류로 죽습니다.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두 번째 독에 올라서 죽는 사람.
1: 세 번째는?
0: 세 번째 메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 진짜로 죽어요. 그 변이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 봐보세요. 마파도라는 영화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섬에 사는데 거기에 뭐 찾으러 젊은이 둘이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이걸 이쪽으로 딱 했는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메탄가스에 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설해야.
1: 네.
0: 싼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배설.
0: 먹으면 배설을 한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 뭘 한다고요?
2: 배설을
0: 한다. 배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절대 상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2: 없죠.
0: 없어요. 네. 우리 자매들이 그 공연한 지 몇 년 됐는데 막 늘 박수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처음에는 뭐, 쟤넨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쟤 뭐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1: 그렇죠.
0: 공연이 잘 안 끝날 때도 있고, 막 하다가 서로 스텝이
1: 엉켜서?
0: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주세요.
1: 아, 가끔이 아니고 자주래요?
0: 자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늘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도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듭니다. 네. 교회에서

0: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남에게
1: 하고 있어.
0: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 정말 난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한테
1: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0: 그런
1: 하고 있어.
0: 사람이었어.
1: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0: 그렇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1: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0: 내가 누군가한테 한 거예요. 네? 나 우리 아빠처럼 너무 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랑
1: 똑같아. 맞아.
0: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지 애비 같은 놈이라고.
1: 신은 못 속인.
0: 저 놈이 지 애비 같은 놈. 응? 다 똑같아요. 지 애비 같은 놈. 저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밀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은 그 수세식 변기처럼 항상 상처 배설을 하고 바로 없애고 버리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립이 돼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남편한테 상처를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또 주고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가스에 질식해서
1: 죽을 수도 있고
0: 그 상처의 독에 거기서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다정다감한 모습은 제가 유년 시절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이 아버지가 76세 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질 때가 됐다.
1: 갑자기 안 하던
0: 저 인간이 뒤지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어디 치과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1: 아, 예전에는 안 그래요?
0: 네,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혼자 막 가고 뭐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1: 그렇죠.
0: 여름에 더울 때 콩국수도 혼자 드시고 오시고.
1: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0: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엄마 많이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 부부가 기분이잖아요.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5kg짜리.
1: 아, 정말 조금이다.
0: 그런 거 안 사줘도 뭐라도요?
1: 말이라도.
0: 말이라도. 여보, 우리 콩국수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당신 더운데.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유머하면서.
1: 그렇죠.
0: 엄청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지 않거든요. 전 유년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메탄 가스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는 나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처럼 내 상처가 눌러 쌓아졌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없는 분이 그리 많지
1: 않죠.
0: 않을 겁니다.
1: 누구나 있죠.
0: 네, 누구나 아마 그런 양의 문제이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인 것처럼 자꾸 감추고 네.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1: 덮어놓다가
0: 어떤 놈이 빠지고 지푸라기죠. 그런데 아 똥이야! 똥! 목사님 똥 쌌죠!
1: 없는 줄 알았더니
0: 그런 날 어떤 사람은 감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덮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못을 치고 막는
1: 못
0: 사람
1: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0: 네.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처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나요? 주여 제 남편은 왜 저래요? 새 남편을 주셔요. 이제 한국 놈 지겨워요. 미국 놈으로 주세요. 40년 살아보니까요. 한국 놈 너무 유머도 없구나. 진짜.
1: 낭만적이지가 않아. 네,
0: 미국 놈으로 주세요. 아니면 프랑스 놈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주여 제 아이 좀 바꿔주세요.
2: 어머, 진짜로.
0: 아니 그 아이를 아예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2: 그렇죠.
0: 그 부분이 있거든요.
2: 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0: 그래요?
2: 네. 저는 여기서 바꿔왔으면 좋겠는데.
0: 바꿔주세요. 아파트도 바꿔주세요. 옷도 바꿔주세요.
2: 아, 주변 환경까지도.
0: 환경들. 늘,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게 바뀌어도 전혀 신앙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2: 진짜 네. 주변은 바뀌었는데. 네.
0: 주변 바뀌고 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바뀔까요? 사실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바뀌는 사람은 조건을 달고 절대 하나님과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거든요. 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에너지 근원은 또한 상처나 결핍입니다.
2: 상처나 결핍.
0: 나 무언가가 결핍됐고 나 무언가에게 강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매번 떼쓰다가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죠. 자기의 상처가 이미 치료가
2: 됐다라는, 네,
0: 됐다는 것을. 우리 에즈처럼 다 저렇게 날씬하셨을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살이 갑자기 쪘나요? 서서히 쪘나요? 서서히.
2: 근데 말씀은 갑자기 쪘다 그러잖아요.
0: 네. 중국산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2: 그러니까.
0: 절대 확 찌지 않습니다. 서서히 찌고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인간의 상처도 누군가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심지어 60년, 70년 갖고 있는 상처를 누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갚아줄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는 부여하겠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천천히 삶과 함께. 근데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나누면서 또 좋은 교회 활동에서 또 좋은 예배 속에서 서서히 예, 바뀌어가겠죠.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닙니다. 휘발유로도 가지만 어떤 차는 경유로도 가고 또 어떤 차는 가스로도 갑니다.
2: 가스로도.
0: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나의 상처, 뭐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우울, 내가 요즘 느끼는 우울, 나이 낳고 너무 우울이 생겼어요.
2: 그렇죠.
0: 진짜 옛날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완전 장난이구나, 진짜.
2: 뭐, 요 최근에 뭐 출산하셨어요?
0: 아니요, 제가
2: 표정이 너무.
0: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밝은 척이나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죄는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저의 그런 변과 같은 숨기고 싶고 냄새나는 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제 안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삶의 좋은 에너지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죠. 엄청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대신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